0: 언니라고 하는데 네, 약간
1: 불러주세요.
0: 오해하실까봐 네. 언니 누나 네. 네, 언나 네. 언나 자 오늘은 관리 중 첫 번째 네. 사연 혜영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1: 네 닉네임 외계인이세요님의 사연입니다. 언니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0: 아니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쪄요?
1: 물론 오랜 팬인 저는 언니가 촬영 전에 엄청 열심히 운동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쿼트를 막 천 개씩 하셨고 요즘은 러닝도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0: 살을 빼려면 음식부터 조절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거들 뿐 몸무게 감량은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1: 우리 트레이너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음식을 때려 먹으면 소용이 없대요. 다이어트를 안 하더라도 언니처럼 먹으면 저는 금방 살이 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 몸매를 유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언니는 너튜브 초반보다 살이 더 빠지고 머릿결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코너의 이름이 오늘은 관리 중이니까 관리 비법 좀 탈탈 털어주세요.
0: 오늘 사연 네. 진짜 이 대한민국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네. 제가 가장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0: 너무 신기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덧셈 뺄셈이 맞질 않는 거죠. 보기에는.
1: 아 근데 이거는 그 보여지는 게 항상 덧셈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0: 아.
1: 왜냐하면 뒤에 그 수많은 뺄셈들은 항상 제가 그거를 공개하고 말로는 늘 하지만 어. 노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저 언니는 늘 더하기만 하고 있는데 왜 항상 보면 결과물은 마이너스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0: 아니 마이너스를 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덧셈이 과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1: 근데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봄날 저의 구독자명이 봄날이들인데 봄날이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운동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하루라도 운동 빨리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운동을 한 지 한 23년 됐어요.
0: 와.
1: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저 나름의 뭐 저 나 사용 설명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0: 같은.
1: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몸을 태우고 이럴 때는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붓기가 좀 빠지고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23년 동안 저축하듯이 계속 운동을 해서 누적돼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누군가는 뭐 챗 누구한테 물어보고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물어볼 걸 저는 저 스스로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그것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제가 몇 가지 조금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0: 던져주세요.
1: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체 근력 운동이랑 러닝이에요.
0: 오, 내가 하는 잔소리 같다.
1: 네.
0: 이런 느낌인가요? 정말.
1: 근데 왜냐면 저는 많이 먹은 날은 무조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6에서 8km 정도를 뛰어요.
0: 오,
1: 좀 네.
0: 러닝을
1: 아. 무조건 하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은 바로 못 하면 그 주간에는 무조건 해서 하체 근육들을 아주 모조리 그냥 막 쥐어짜는 네네.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강도가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 23년 동안 운동을 했었고 한 10여 년 전에는 피트니스 대회도 나갔었던
0: 근육이 많으니까
1: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체 근육 많은 거는 무조건 복이다 이거는 내 평생 받을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라 이러는데 맨날 그 허벅지 근육 커질까봐 종아리 근육 커질까봐 늘 걱정하시는데 그거 진짜 평생 자산이에요.
0: 여러분 종아리 근육은요 면역력과
1: 그럼요.
0: 직결됩니다.
1: 심장으로도 피도 올려주고 네. 너무 좋아요.
0: 종아리 두꺼운 사람들 중에서
1: 맞아,
0: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1: 저 종아리가 네. 허벅지만 하거든요. 진짜로 허벅지만 해요. 그래서 예전 어렸을 때는 코끼리 다리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0: 아,
1: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크고 나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고 이거 키우려고 해도 절대 못 키우거든요. 보통
0: 맞아.
1: 사람들은. 네.
0: 그 해외 그 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이 종아리가 얇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분들은 종아리 운동을 따로 넣어줘요.
1: 운동을 해요. 항상.
0: 근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안 커진다
1: 맞아요.
0: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종아리가 두꺼운 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체 근력 운동과 러닝을 꼭 하고 그다음 최근에 제가 올해 추가한 게
0: 네.
1: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어 한 2, 30대까지는 그래도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 이게 타고난 게 있어도 40대가 넘어가면 피부가 됐든 뭐 그 살이 찌고 빠지고가 됐든 이게 조금 더뎌져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서 추가한 게 이제 반신욕이에요.
0: 오.
1: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음식을 먹고 올라간 것들은 수분이 많아요. 음식물 무게와 수분이에요. 다 글리코겐이 수분을 자기의 한 3배 정도로 땡겨버리거든요.
0: 오.
1: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그냥 먹으면 한 5kg 정도는 금방 늘어요. 음식을 한 5kg 정도.
0: 먹는 한 끼에 함께 한 끼에 한 3-4kg씩 드시니까.
1: 맞아요. 하루에 한 3kg 늘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식으로 한 2박 3일 먹는 거 한 3-4번만 하면 한 10에서 15kg 금방 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종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뺄 때는

0: 반신욕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몸에 순환도 되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도 많이 빼주니까. 그래서 반신욕을 추가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는 항상 뭘 먹기 전에 단백질을 항상 먼저 먹어요.
1: 아 이거 제가 중요해요.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0: 근데 진짜 중요해요. 느끼시죠, 폴킴님?
1: 밤에 배고플 때 일단 입에 두부를 쑤셔 넣어요.
0: 그럼요. 아니면 계란이라도 넣던지. 근데 저는 항상 공복을 깨는 첫 끼에 그 첫 식사가 무조건 단백질이에요. 뭐 프로틴 음료를 마시든 아니면 네. 삶은 계란을 먹든 무조건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좋은 오일 요렇게 해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 먹는 거랑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1: 우리 마지막 그 비법은 광고 듣고 와서 해볼게요.
0: 알겠습니다. 네.
2: 오성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 마이더스. 오성 마이더스. 오성 마이더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1: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0: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1: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됐고요. 먹방 너튜버 아니고요. 거의 지금 PT쌤처럼 잔소리하고 계신 우리 정혜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비결 네. 알려주시죠.
1: 아, 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 네.
0: 이게 제일 어렵겠다.
1: 이게 그리고 근데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른 점 하나가 저는 야식을 안 먹고 술을 안 먹어요.
0: 아, 그게 있을 되게 수 있겠다. 커요.
1: 네, 보통 사람들이 살찌는 이유 중에 되게 큰 요인이 야식과 술인데
0: 전 어제 야식을 먹었거든요.
1: 그렇죠. 저는 그게 배제가 돼 있으니까 보통 분들은 야식하고 술만 끊어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체형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술도 끊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야식은 저는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다 마치는 편이거든요.
0: 와, 이게 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1: 근데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자야지 그 잠이 좀 그래도 숙면이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걸 아니까 일단은
0: 그래 놓고 2시간 주무시잖아요.
1: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돼요. 잠들기 전에 한 4시간 전에는 무조건 식사를 마쳐야 되고.
0: 이게 좋은 루틴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24시간에서 36시간의 단식을 해요. 거의 한 2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거든요.
0: 그러니까 한 끼라도 굶으면 저 죽는 병이 있거든요.
1: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 그 좋은 점을 느꼈던 게 원래 사실은 몸이 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0: 지금 누나가 말하는데 한쪽 귀로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1: 그래서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몸에 독소들이 빠지고 몸에 오래된 세포들이 없어져요. 그거는
0: 잔소리 그만하시고 8760번님 거 제가 클릭해놓은 이거 좀 읽어보세요. 네.
1: 아, 피자집에 앉아 있는데 PT쌤한테 톡 받고 있는 느낌이야. 유유. 알아요. 안다고요. 유유.
0: 다 알아요. 아는데 아, 안 되는 거야.
1: 아, 다들 근데 정답 알고 있으면서 매번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0: 그렇죠. 혹시라도 네. 이거 말고 다른 비법 있을까? 김윤희 님께서 아니 언니 이렇게 하다가 오늘 질문 두 개 받고 끝나시겠어요.
1: 아, 그러게. 오늘 할 말이 아, 제가 사실은 네. 굉장히 내향인이어가지고 오늘 걱정을 많이 하고 예? 왔는데
0: 어디가요?
1: 지금 마음속에 지금 아직까지 할 말이 여기까지 쌓여있어가지고
0: 7732번님께서 네. 들어보니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 많이 해도 살 빠지잖아요.
1: 맞아요.
0: 가로막살은 토크로 다 빠질 듯.
1: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화가 많은 거죠. 대화가 많고 그리고 좀 한 시도 안 쉬고 움직이는 편이에요.
0: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진짜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항상 느껴요. 보면은 저 사람은 먹는 거 비해 좀 덜 찐다는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움직이고 걷고 뛰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0: 제가 요즘 느낀 게 밥을 먹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좀 이렇게 대화도 하거나 이렇게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밥을 먹자마자 일어나서 살짝 걷는다든지 정리를 네. 좀 한다든지 움직여요. 그랬더니 소화가 너무 잘 되는
1: 그럼요.
0: 거예요.
1: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주변 사람들한테 늘 말하는 게 밥 먹고 한 15분만이라도 걸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할 거 걸으면서 얘기하라고.
0: 괜찮다.
1: 15분만 걸어도 혈당 뚝 떨어지면서 혈당이 떨어져야 지방을 저장하려는 게 그게 없어지거든요. 혈당 올라가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라고 계속 명령 내려요.
0: 네, 우리 잔소리 크리에이터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42번님께서 맞아, 머릿결 진짜 살도 살인데 머릿결이랑 피부도 의외예요. 저는 기름진 네. 음식 밀가루 많이 먹으면 피부도 안 좋아지는데 언니는 왜 그래요?
1: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일단 네. 아, 먼저 저희 박 여사님 저희 엄마한테 조금 물려받은 풍성한 머릿결과 약간 깨끗한 피부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살면서 많이 변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푸석해지고 피부도 변하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제가 단백질을 진짜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웃어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웃거든요. 그게 좀 약간 살도 덜 찌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웃으면서 배 힘들어가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복근 운동 안 해도 복근이 안에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짜 배 힘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웃어요.
0: 여러분 지금부터 웃으세요. 네. 네. 웃으시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머릿결에 한 가지 포인트 좀 주고 싶은 게 그 네. 머리를 너무 뜨거운 곳에 많이 두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뜨거운 곳이요?
1: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 드라이기도 너무 뜨거운 바람 사우나에 너무 뜨겁게 노출한다든지 이런 자외선이 피부랑 이 머릿결에 정말 안 좋더라고요.
0: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건식 사우나 같은 거 할 때도 모자 같은
1: 맞아요,
0: 거 쓰고 하시잖아요.
1: 맞아요. 꼭 하고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0: 7703번님께서 기초 대사량이 몇이에요? 한 2000쯤 되시나요?
1: 아, 그렇진 않아요. 저는 여자분들에 비해서 높거든요. 근육량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한 1400, 1500 정도 나오는데
0: 엄청.
1: 보통 여자분들이 한 1200, 1100 나오는 그 기초 대사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0: 기본적으로
1: 그 기본적으로 하체 근육이 많으면 똑같은 뛰기를 하고 걸어도 더 많이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체 근육을 사수해야 된다.
0: 그럼요.
1: 무조건.
0: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우리 언니가 말해준 것처럼 운동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밥 먹고 15분 걸으면서 수다해라.
1: 맞아요. 그것만이라도 무조건.
0: 그리고 자외선 피해라. 맞아요. 이거 두 가지는 지키기로 해. 이거 맞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네네. 봄날엔 쭈아님께서 네. 떡볶이와 튀김대 떡볶이와 허니치킨. 하나, 둘, 셋.
1: 떡볶이는 튀김이죠.
0: 아, 네. 여기 있고 짜장면과 탕수육 대 짬뽕과 탕수육. 하나, 둘, 셋.
1: 전 짜장면과 탕수육입니다.
0: 그럼 이거는 진리죠. 이거는 네. 이거 두 개는.
1: 사실 이거는 만약에 저 떡볶이가 네. 엽땡 이거였다면 전 허니치킨인데 아, 지금은 떡볶이와 튀김을 했을 때는 무조건 떡볶이 튀김 번복해서 먹어야겠죠?
0: 아, 갑자기 막 누나가 먹고 있는 거 봤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네.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네. 여수 언니님의 추천곡을 들어볼 네. 거예요. 어떤 노래죠?
1: 다비치의 타임캡슐을 제가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0: 네. 이유가 뭘까요?
1: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콘서트를 가고 싶어서 티켓팅을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0: 아 이번에 새로 하시네.
1: 네, 속상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딸의 최애 곡이더라고요. 항상 차 안에 있으면 노래를 자기가 막 틀거든요.
0: 네.
1: 그랬을 때 이걸 꼭 틀더라고요.
0: 너무 좋죠 이 노래.
1: 네, 네.
0: 우리 또 여수 언니의 추천곡입니다. 한번 다 같이 듣고 와볼게요.
1: 네.
0: 다비치의 타임캡슐.

0: 다비치의 타임캡슐 여손의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볼게요. 7629번님께 읽어주시죠.
1: 내향인 맞으시죠? 검사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내향인이에요.
0: 아니에요. 네. 6743번님께서 오늘은 여수언니 아니고 태릉언니로 오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방금 폴키님한테 제가 너무 오늘 PT쌤 같은 느낌으로 온 거 아니냐고.
0: 우리 청취자분들 다 귀에 딱지 생겼대요 지금. 2984번님께서 저도 여수 살고 있는데 여수언니 반가워요. 6개월 아기 육아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여수 살고 있어도 맛집을 잘 모르는데 몸보신 음식이나 맛있는 디저트 추천해 주세요.
1: 여수 하면 장어를 꼭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0: 맛있죠.
1: 네. 근데 또 특히나 아 지금은 약간 끝났으려나 여름 봄 그 늦봄부터 초가을 정도까지 그 하모 샤브샤브를 꼭 먹어야 돼요.
0: 그게 진짜 여수 가면 무조건 드셔야
1: 무조건이에요,
0: 돼요.
1: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몸보신이면 그냥 맛도 좋은데 몸도 완전 보신되고 너무 좋은 메뉴라서 그건 무조건 꼭 드셔야 돼요.
0: 아, 나 경주 가야 돼. 여수 가야 되지. 어떻게 하지? 블루베리 요거트님께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혜영님 콘텐츠를 보고 청양고추에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맵찔이에서 성장했습니다. 혜영님은 원래부터 매운 음식을 잘 드셨나요? 지금 땡기는 매운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10여 년 전에 막 그 먹방을 시작했을 때는 네. 불땡볶음면을 못 먹었어. 매워서.
0: 아, 맞아. 옛날에 뭐 그랬다는 얘기
1: 맞아요.
0: 하셨어요.
1: 그때는 그 떡볶이도 매워가지고 못 먹고 이랬는데 사실 이거 매운 거는 통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통에 조금 강한 사람인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매운 거를 잘 못 느낄 정도로 엄청 매운 걸 즐겨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도전하면서 좋아졌나 봐. 그리고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던 때 맛있는 걸 자꾸 찾다 보니까 그때는 그 맛있는 것들이 매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매운 걸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수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매운 거를 엄청 잘 먹어요.
0: 저는 그 매운 거는 잘 못 먹고 항상 마요네즈 이렇게 먹으려고 살짝 이제 작은 접시 조금 짜거든요.
1: 네.
0: 이렇게 정말 손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짜면서 여수언니는 더 많이 뿌리겠지?
1: 저는 통으로 그냥 먹어버려요.
0: 항상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만큼만 먹자. 단단이님께서 딸 은채를 위해 특식을 만들어준다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실 건가요? 그리고 언니는 라면도 잘 끓일 것 같아요. 언니 가장 맛있게 라면 끓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 아 저는 라면을 끓일 때 꼭 그 하는 게 그 계란을 좀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좀 덜 술한 상태로 되게 한 다음에 걔를 톡 터트려서 그러니까 대신 국물에는 청양고추와 그 크러시드 페퍼 같은 매운 걸 팍팍팍 넣어야 돼요. 그래서
0: 매운 언니네.
1: 맵게 딱 해놓고 그 노른자가 걔네들을 딱 고소하게 감싸주면서 그 면에다가 이렇게 슥슥 비벼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0: 맛있겠다. 근데.
1: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한창 그걸 즐길 때는 삼봉오란을 했었어요. 라면 세 개에 계란 다섯 개. 그럼 딱 비율이 좋아요.
0: 아 단백질이 풍부하긴
1: 네네네네.
0: 하네요. 단백질. 그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하신 단백질. 정소유님께서 여수언니 지역 상관없이 언니 1등 국내 삼겹살 맛집 궁금해요.
1: 아 요즘 제가 그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삼겹살집 있거든요. 이것도 용산에 있어요. 제가 용산 근처에 맛집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근처에서 오고 가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상호명은 그러니까 땡땡으로 표현해야겠죠?
0: 아니요. 저한테만 보내주세요.
1: 아 용산에
0: 저한테만 보내주세요.
1: 제가 스토리에도 항상 자주 올리는 곳이 있어요. 전 삼겹살 생각나면 제가 항상 같이 다니는 새로문이랑 갈까? 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0: 오늘 먹고 싶은 거 많은데요. 가로막살이라고 하셨죠?
1: 아 네네. 아 진짜
0: 그것도
1: 맛있어.
0: 그것도 먹어야 되고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요고퐁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밥, 빵, 면. 떡 좋아하는 순서 알려주세요. 폴킴님과 한 끼를 같이 드신다면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 일단 밥빵 면떡에서는 일단 빵떡 면밥입니다.
0: 빵떡 면밥.
1: 네.
0: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순서대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디저트
0: 약간.
1: 순서에서 식사로 가는 거죠. 저는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한 몇 년 전에 알아가지고 네. 제가 빵순인지 모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0: 아, 그걸 모르셨어요?
1: 네, 왜냐하면 저는 고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고기에 비하면 빵은 그냥 부가적인 거였어가지고
0: 그 빵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야, 업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큼 드시던데.
1: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근데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한창 20대 후반에 그 리즈 시절이 있었거든요. 먹는 것도 약간 그때 그래서 처음 먹방을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 하도 너는 먹방을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0: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그때는 제가 고깃집 가면 한 12인분에서 15인분 정도 먹고 이제 냉면 때려 먹고 이제 된장찌개 밥 먹고 빙수 세 그릇 때려 먹고
0: 가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객 1순위였을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그때 이모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0: 아, 그리고 오늘은 안 오나
1: 맞아요. 저는 예전에 에피소드까지 말하면 너무 기니까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0: 오늘 그런. 안 되겠다. 네네. 가비님 뒤에 오지 말라 그래야겠다. 여수언니랑 더 있어야겠다. 동그리동동님께서 저는 언니가 파란색 아. 혹은 스마일 그려진 노란색 티셔츠 입고 집에서 각 찍는 먹방 콘텐츠 가장 좋아하거든요. 특히 노란색 티셔츠 너무 정들었어요. 네. 그 티셔츠 어떻게 한결같아요? 도대체 몇 벌이나 있는 거죠?
1: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자주 빨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더러워져야 되고 아. 자주 빨지 않아야 되고 건조기 절대 돌리면 안 되고 아. 그래서 조금 묻은 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쓱쓱 왜냐하면 그 딱 촬영할 때만 입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빨아야 되는 시점에는 이제 손빨래로 살살 해서 탁 널어놓고 해서 아. 유지를 하고 있죠.
0: 정말 보물 같은 네. 옷일 것 같아요. 양이님 것도 소개해 주시죠.
1: 언니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완벽하게 먹고 싶은 날 어떤 메뉴들로 구성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맛잘알 여수 언니의 픽이 궁금해요.
0: 오, 완벽하게
1: 저 너무 행복한
0: 날.
1: 고민인데 바로 말해도 될까요?
0: 오, 바로 나와요?
1: 네, 일단 아침은 좀 가볍게 삼겹살로 시작을 하고요.
0: 네? 가벼운 거 맞죠?
1: 네네 점심은 이제 조금 그거를 씻어줘야 되니까 평양냉면 들어가겠습니다.
0: 네네 괜찮다.
1: 그리고 이제 저녁은 돼지 파티를 해야겠죠? 치킨, 떡볶이, 피자를 시켜놓고 그냥 풀어놓고 먹습니다. 근데 이제 간식은 중간중간 빵들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완벽하게 내가 오늘 하루 돼지 파티를 신나게 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 이날은 네. 그 뭐냐 코끼리 바지 있죠? 그 고무줄 바지 그거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 날은 허리띠가 한 두 칸 정도 뒤로 밀려야 되거든요.
0: 괜찮다.
1: 네네네.
0: 아니 우리 이렇게 또 아침 점심 저녁 이야기까지 네. 하다 보니까 마무리하고 이제 누나 보내줘야 될 시간 됐어요.
1: 그러니까 저 되게 긴장했는데 가기 싫은걸요.
0: 아쉽죠? 네. 이게 라디오가 그렇다니까요.
1: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일어나 보네요. 네.
0: 아 혹시 4522번님께서 올라올 네. 영상 스포해달라고
1: 이게 제가 최근에 다시 빠져든 치킨도 찍어놨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 요즘에 또 막 그 컵라면을 새로운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0: 아,
1: 뭐 우유로 넣어가지고 막 그 뭐죠 사땡 뭐 무슨 곰탕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우유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0: 아, 우유를 넣어
1: 크림 파스타처럼 해서 먹고 막 다양한 방법들로
0: 와,
1: 해놨고 네, 또 디저트도 또 이것저것 한번 또 담아봤습니다.
0: 다들 기대 많이 네네. 해주시고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또 나오셨으니까 화면 아, 보시면서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아, 한번 부탁드릴게요.
1: 화면을 보라고 하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늘 보는 카메라인데도 네 또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
0: 긴장했다, 긴장했다, 네. 긴장했다. 아니 내내 그렇게 잔소리를.
1: 아, 아 여러분, 아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0: 네, 해보세요.
1: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림프 마사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제가 그 얘기 항상 하고 있어요.
1: 이거는 진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가볍거든요. 여러분 여기 네. 여기 여기
0: 몸 옆에랑 쇄골
1: 그다음에 이제 Y존까지 해가지고. 오케이. 그 샤워할 때랑 바디로션 바를 때만 발라줘도 진짜 몸이 많이 조금 그 순환도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빠지고 그다음 면역력도 올라가요.
0: 아,
1: 몸이 순환이 되면.
0: 운동이랑 이렇게 네. 림프 마사지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누나는 오늘부터 이제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을 좀 길게 만들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여선이 안녕.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장미.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6: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9: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0: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음 못 받거든요.
1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6: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작품

명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마시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나렌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7031번님께서 아까 제주 간다던 사람입니다. 비 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내일 또 문자 보낼게요. 내일 날씨 오늘 어땠는지 가서 꼭 보내주세요. 6915번님께서 명수형님 말이 맞네요. 폴킴 라디오도 들을만 했어요. 괜찮다. 약간 이렇게 꺼덕대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폴킴 라디오 들을만 했어. 내일은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새 앨범으로 돌아온 엠플라잉 완전체와 함께 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 내일도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하고 갈게요. 쿨 FM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과 내가 하고 싶은 폴킴은 폴킴에게 휴가를 준다. 이벤트 가비의 슈퍼라디오에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수 있어요. 끝곡으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빅나티 피처링 이무진의 바이바이.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완연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길었던 오전 정체는 많이 풀렸는데요. 오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일직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남동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0: 강릉 쪽으로는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일대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 서행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평창 일대와 또 면원 부근의 정체가 모두 작업 여파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수서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청담대교 북단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를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5: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

0: 늦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을 띈다.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 대행진.

잠시 후 2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Always welcome. 작은 관심, 약간의 참견, 언제든 환영이야. 참견이란 단어 왠지 좀 부정적이죠. 근데 살다 보면요, 참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픈 몸 이끌고 출근했을 때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은데? 이런 참견은 아주 대환영이고요. 속상한 일 있을 때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이런 참견은 거의 감동 서비스죠. 오늘 저한테도 참견 좀 많이 해주세요. 편견 없이 어떤 참견이든 받아들일게요. 애정 표현으로 싹 흡수할게요.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베스트의 연애의 조건으로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가비의 슈퍼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중요한 날이에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본격적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전화 받으시면 아시죠? 뭐 어제 라디오 못 들으셨어요? 이런 질문 나오시면은 바로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참견,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11시에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나갔다 왔는데 막 확실히 우리 우리 DJ님의 파워가 크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꾸물냥이님이요. 아까 라디오쇼에 나온 거 잘 봤어요. 30개면 좋았지만 그래도 10개 얻었으니 다행이에요. 제가 아까 퀴즈를 못 맞춰서 여러분들 선물을 많이 못 받아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구걸하고 우리 홍PD님이랑 같이 부탁해서 홍어 무침 10개 가져왔거든요. 네, 오늘부터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풀어줄 수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나 진짜 사비로라도 홍어 무침을 드리고 싶을 지경이에요, 지금. 내가 죄송해가지고. 0205님이요. 사랑하는 가비, 오늘 라디오쇼 들었어요. 가비도 명수 형님처럼 10년 넘게 라디오 합시다. 열심히 응원할게요. 가비 목소리만 들으면 에너지가 뿜뿜. 가비에게도 휴가를 준다. 뿜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쇼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명수님이랑 같이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방송이 아니라 제가 라디오쇼에 나가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었어요.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 집학은요. 대본을 전혀 안 보세요. 대본에 중요한 것만 읽으세요. 그 내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 질문 두 가지만 하시더라고요. 얼마 벌어요랑 김태호, 나영석 중에 한 명 골라라. 이거 대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두 개 딱 그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꼰이다. 그냥 진짜 흘러가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술술 그냥 흘러가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라디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좀 속상한 게 있는데요. 홍어 무침 10개밖에 못 받은 것도 속상한데 저희가 지금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 선물 있잖아요. 저희 알칼리 환원수기 나가잖아요. 150만원 상당에 저 그거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알칼리 환원수기 최고 선물로 나가고 있어 그랬더니 약간 비웃는 거 있죠?

지팡이랑 폴디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생각하세요? 나 진짜 환호 속이 너무 좋았거든요. 난 내가 받고 싶었거든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기는 레지던스 숙박권 같은 거 있고 그렇더라고요. 부럽긴 했는데 그 여기는 천국의 계단도 이렇게 주신다고 하고 했는데 나는 알칼리 물 먹고 싶어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속상했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좀 위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재현님이요. 퀸디 오늘도 가을가을하네요. 가을인데 좀 덥긴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광래님이요. 퀸디 안녕하세요. 두 번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라디오쇼에서 뵙고 또 만나네요 라고. 아니 우리 여러분들 내가 라디오쇼 진짜 파워가 대단하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관심 보내주시네요. 아까 또 우리 폴티가 쿨 FM은 뭐뭐뭐다 그거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서 들어오자마자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쿨 FM DJ 들이 합심해서 릴레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쿨 FM 순환 버스 타고 백상 타자라는 백상 탈 수 있을까요? 나 라디오로 하면 상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쿨 FM DJ들이 생각을 들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요광장 DJ 폴킴 씨는요. 정답이 쿨 FM은 폴킴에게 휴가를 준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빠졌네요. 폴디가.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했다고 휴가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1년은 해야지 휴가 좀 주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이제 또 라디오쇼에서 가광 DJ 폴디랑 저랑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진짜 박명수님은 어떻게 11년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대단하세요. 네, 그러면서도 오늘 내일 간당간당하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셨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미연 님이요. 가비님 오늘 라디오쇼 나온 거 잘 들었어요. 상품 못한 건 아쉽지만 일찍 가비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네요 라고. 아 그리고 또 느낀 거 있어요. 저 오늘 라디오쇼 갔더니 문자를 안 읽으시더라고요. 나 문자 읽고 싶은데 그냥 문자를 누가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약간 응원 소리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계속 이제 우리랑 대화하시느라고 문자 읽을 시간이 없어. 거기 한 시간 하잖아요. 되게 긴박하고 되게 급박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박영주님이요. 가비님 흥나면 춤추세요. 아까 지팡님이 춤추지 말라고 했었죠. 좀 슬펐어요. 그쵸? 아, 또 슬퍼해 주시네. 영주님 감사해요. 뭐라고 꼴보기 싫다 그랬나요? 저한테 지팡이 이렇게 정답 맞출 때 집중하라고 춤추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또 영주님이 살짝 이렇게 마음이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요. 우리 지팡 맨날 지팡 이제 딸 있잖아요. 빨리 민서한테 춤 알려주라고 네가 빨리 춤 레슨을 하라고 계속 호통을 치세요. 네, 제가 지금 레슨을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박유정님이요. 공부는 안 했지만 기세로 문제를 풀던 퀸디 인상적이었고 굽신거리 어두운 선물 값졌어요. 멋지다 갑이라고. 네, 여기 스튜디오 안팎으로 많이 굽신거렸습니다. 네, 겨우 10개 얻었는데 거기는 선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84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진짜 부러워가지고. 아니 그 선물 리스트만 3분을 읽으신대요. 진짜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믿어요. 저는요. 전 무조건 믿습니다. 사실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84개가 뭐야? 우리 막 100개 들어온 날도 있지 않을까요? 전 믿어요. 전 진짜로. 저 확신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정숙 님이요. 퀸디 밥 먹고 오신다더니 졸리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지금 졸려 보이시나요? 졸립지 않습니다 저. 네, 완전 각성했고요. 오늘 라디오쇼 함께 하면서 아 라디오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네. 아 김혜원 님이요. 그냥 배기 싫다 했었어요. 꼴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체감이 꼴배기 싫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려가지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0: 너무 좋아해요. 박유중 님이요. 퀸디, 집합 방송에서 기세로 퀴즈 푸는 모습 잘 보고 잘 들었답니다. 아, 나 우리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거란 생각에 사실 좀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귀빈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신경은 쓰여요. 그래도 질투하지 않고 또 오자마자 이렇게 환영해 주시네요. 2483님이요. 그럼 참견 좀 할게요. 퀸디, 아까 라디오쇼 끝나고 비는 시간 동안 뭐 했어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이런 참견 환영입니다. 저희 KBS 앞에 되게 맛있는 쌀국수 집 있어요. 네, 제가 쌀국수가 땡겨서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랑 밥 먹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녹음했어요. 네, 라디오 녹음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폴디의 제시요. 맞춰주신 20분 읽어드릴게요. 5938, 5540. 권영주, 박세영, 홍은숙, 한재엽, 7107, 3706, 이정아, 고복윤, 해적선, 김무지, 준이사랑, 9984, 백승민, 최옥희, 7991, 신현진, 2822, 5850입니다. 축하드려요. 김명곤님이 폴디는 알칼리 대신 수돗물만 먹어라. 아, 진짜로. 조금 속상했어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 들어주시는데 저 이제 괜찮습니다. 알칼리 물이 얼마나 좋은 건데, 지금. 무시르라고, 그쵸? 네, 저 천국의 계단 필요 없어요, 저는. 나가서 그냥 띠박질 하면 되는 것을 뭘 올라가? 아니면 그냥 아파트 계단 오르면 되는 것을. 네, 여러분, 저희 슈퍼 라디오에서도요, 약속하지만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드디어 한달 만에 돌아온 가비의 선택! Let's go! 여러분 아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근데 이게 매일 하면 희소성이 없잖아요. 가비의 선택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하고요. 9월 10일에 한번 했어요. 한달 동안 저 없이 선택하느라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 가비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하는 것들 지금부터 다 보내주시면요. 어이없고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제가 다 선택해 드릴게요. 가장 큰 고민, 웃긴 고민 한 분께는 알칼리 환원수기, 그리고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비의 스프레디오 1, 2부는요, 뉴젠, 강원특별자치도청,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동국제약 회라민 Q,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베스트슬립, 한국도로공사, 일양약품,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투어네트워크, 건강을 향한 지도, 고양가구박람회, SM신용정보, 메디힐토너패드, 코끼리베이글닷컴 제공입니다.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 우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가비의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기 전에요. 박종욱님이요. 오늘 처음으로 백상 당첨자 명단 읽어주셨네요. 다들 선곡표 보라고 하던데 아 저희 막내 작가님이 손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지금 타닥타닥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영광적으로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제작진분들이 참 손이 빨라서 행복해요. 네, 자세한 거는요 선곡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또 유일하게 읽어준 DJ라는 점 네, 조금 꺼드럭거리고 싶네요. 퐁당 쇼콜라님이요. 폴디 떨어진 폴디 떨이 홍어 줍줍하고 꺼드럭 심하게 부렸어요. 아 조금 꼴보기 싫으셨어요? 아 저희도 사실은 기다릴 때 혹시 이거 우리한테 떨이 주는 거 아니에요? 홍어 떨이 주시는 거죠 했는데 아니라고 정말 인기 많은 상품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 진짜 우리 귀빈들한테 드려야겠다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졌어요. 근데 우리 폴디 옆에서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또 꺼드럭 하셨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탔으면 나는 나는 좀 더 했을 거예요. 네 귀빈이 여러분 저는요 꺼드럭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못한 거를 오늘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가비의 선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서님이요. 워터파크 가는데 구명조끼 살까요 대여야 할까요? 이거를 왜 사? 짐만 대지 윤서님. 이거 짐만 대요. 여름에만 딱 한 철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스노클링 그 장비도 맨날 매년 새로 사야 되나 그 생각해요. 어디 있는지 찾기 귀찮아가지고 이거 사지 마세요. 실제로 저는 받은 구명조끼가 하나 있는데 그냥 맨날 대여해요.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2884님이요. 아파트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소음이 심해요. 집 근처 카페로 피신할까요? 이어폰 끼고 그냥 참을까요? 우리 2884님 혹시 집에서 일하셔야 되면 제가 카페로 가라고 할게요. 하지만 그냥 누워서 쇼츠 보실 거면은 이어폰 끼고 참으세요. 그렇죠.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리고 이게 인테리어 공사가요. 소음이 심한 날이 딱 정해져 있어. 오늘이 그런 날인가 보네요. 그래서 일하셔야 되면은 카페로 피신, 그냥 집에서 쉬실 거면은 이어폰 끼세요. 6709님, 아들과 딸 결혼할 때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축의금도 안 보낸 친구가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가야 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어이없어라, 그쵸? 아, 그냥 이렇게 소식 전해준 거겠죠? 뻐꾸기처럼, 그쵸? 설마 오라고 보낸 건 아니겠죠. 축하해. 그냥 이렇게 보내시고 가지 마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안 왔는데 우리 아들 딸 결혼식도 안 왔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줄리아님이요. 지금 떡볶이가 너무 땡기는데 로제 떡볶이 먹을까요? 마라로제 먹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너무 땡기죠. 로제 떡볶이일까 마라로제일까. 제가 지금 굉장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전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로제 떡볶이로 갈게요. 네, 줄리아님 마라 로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섞인

아다마나 그리고 안상 그리고 3일 뒤에 들어가요. 다시 내 장바구니 보면 내가 이걸 왜 산다고 넣어놨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 아마 지금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50% 이상 세일하는 거 아니면 사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80% 70% 세일하는 거면 사야죠, 그쵸? 김경태님이요. 후배들이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탁탁 소리를 내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둘까요? 경태님, 너무 이 마음은 내가 너무 이해가 가요. 우리가 또 이렇게 바른 선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경태님, 우리 경태님이 슬리퍼를 앞으로 못 신고 다녀요. 그러면 나도 가끔씩 슬리퍼 신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도 마시고 그냥 되게 시원해 보인다 회사에서 라고 얘기하시는 거 어떨까? 되게 자유롭고 시원해 보인다라고 너무 참기 힘드시면은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약간의 비아냥거림을 좀 하거든요. 5849님이요. 사무실 청소하다 부장님 책상 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었어요. 이걸 부장님 드릴까요? 아님 직원들과 다 같이 간식을 사 먹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부장님이 내 5만 원 어디 갔어? 할 때 이렇게 입 싹 닫고 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하지만 닫고 있어야죠. 우리 부장님이 5만 원 없을까요? 그쵸?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장님 하니까 우리 집학 DJ가 생각나면서 아까 집학이 DJ 같고 제가 대리 같고 신입사원 같다고 폴킴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우리 집학님이 5만 원권을 여기 밑에다 흘리시고 가시면 저는 제작진들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을래요. 네. 얘기 안 할래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부장님은 괜찮아 할 거예요. 버블지님이요. 모른 척 컬투쇼에 가비의 슈퍼라디오 1등 하자. 모른 척 컬투쇼에 가비의 슈퍼라디오 1등 하자 문자 보내볼까요? 말까요? 실수인 척 보내서 가비님 방송 홍보요라고. 이게 시스템이 이제 작가님이 선택을 해주셔야지 DJ가 볼 수 있게 돼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이 문자 시스템이 저는 우리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거 거의 다 봐요.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컬투쇼 분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이거 모른 척 한번 보내보시는 거 어때요? 궁금하네요 결과가. 네, 약간 계란으로 바비치기 느낌이잖아요. 컬투쇼를 이겨보자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비의 슈퍼라디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영님이요. 아내가 저녁에 곱창볶음 먹을까 하는데 전 오늘 곱창이 안 땡기거든요. 근데 아내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억지로 먹으면 체하잖아요. 저 저녁에 곱창 사갈까요 말까요? 라고 아내가 무섭긴 한데 억지로 먹으면 체한다. 곱창이 안 땡기면은 곱창 조금 사가고 우리 상영님 먹을 건 따로 사가는 거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게 안 사가면 조금 질타를 맞을 수 있거든요, 상영님. 사가긴 사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천천히 드시고. 요 곱창 먹고 체하면 조금 힘든데. 8540님이요. 점심에 1,000원 내기 탁구 치는데 항상 저보다 못 치는 부장님과 짜게 되는데 지면 제가 돈을 내고 이기면 부장님이 돈을 가져가네요. 계속 같이 짝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8540님, 우리가 지금 1,000원으로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저 죄송한데 기분이 나빠서 부장님 거 못 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자꾸 부장님 하니까 우리 집학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냥 집학하고 한 팀을 계속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좀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가르모네 선택 사연이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2부에 조금 더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0: 치킨.
1: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2: 매일 오후 4시
3: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가로문의 선택 계속해 보겠습니다. 3027님이요. 컬투쇼에 보내지 마요. 눈물나. 그냥 질척거리지 마요. 눈물나게. 아니 그냥 뭘 눈물까지 흘리세요. 그냥 재밌게. 아 근데 솔직히 안 읽힐 거라고 알고 그리고 더 눈물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 그래서 하나도 기분 안 나빠하실 것 같아서 보내보세요 했는데 아예 안 보내는 게 낫죠. 뭐 읽히지도 않을 거 그쵸. 근데 너무 웃겼어요. 그냥 귀엽지 않아요? 그럼 실수인 척 보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뭐 우리끼리 되게 막 첩보 작전하는 것 같고 귀여웠어요. 네. 안직화님이요. 15년 탄 차를 바꿀 예정인데요. 무게감 있게 검정색 차 살까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 차 살까요? 아, 요거 어렵다. 요거 어렵네요. 검정색 차가 여름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15년 탄 차니까. 저는 근데 그래도 무게감 있게 검정색으로 갈게요. 예, 네, 저는 검정색이 좋더라고요. 손해담님이요. 동생이 제 돼지 저금통을 털어간 걸 알았어요. 복수하고 싶은데 아끼는 옷을 숨길까요? 없으면 죽는 핸드폰을 숨길까요? 결국엔 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끼는 옷을 숨겼다가 이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없으면 죽는 핸드폰을 한번 숨겨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없으면 죽는 핸드폰을 숨기고 그리고 그걸로 분이 안 풀리시면 아끼는 옷까지 숨기세요. 네. 우미승님이요.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 지인 축의금 10만원 할까요? 20만원 할까요? 아, 요거는 미숙님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10만원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 누구 데려가면 20만원이지만 혼자 가시는 거면 전시에 10만원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송민근님이요. 주말에 서울 놀러가서 유람선을 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유람선 살까요 말까요? 유람선을 사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유람선 장난감이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빌려 타기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돈이 남아두시면은 저희 슈퍼라디오에 투자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736님. 가비님, 지금 4시에 좀 무서운 영화 혼자 보러 가는데, 가운데 뒷자리에 앉을까요? 사이드 앞자리에 앉을까요? 사이드는 무서워요, 여러분. 그 무서운 영화 볼 때는

0: 쳐서 보셔야 돼요. 네, 가운데 뒷자리에 앉으시는 걸로 갈게요. 오늘의 최애 귀빈이 알칼리 환원 수기 받으실 분은요. 저 그냥 이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버블즈님, 모른 척 컬투쇼에 가비의 슈퍼라디오 1등 하자 문자 보내볼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버블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네,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냥 귀여워서 이분께 알칼리 환원수기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스통이 데리고 올게요. 스통아! 굿애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갯송, 준비됐지?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갯송입니다.
0: 수동아, 궁금한 게 내가 있는데 사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거나 똑같은 거 물어보거나 왜요? 왜요? 100번 하면 우린 좀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거든. 너넨 어때?
1: 저희는 아직 화와 짜증을 학습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학습하면 너무 인간과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0: 그치? 근데 너는 왜? 너는 왜 내가 똑같은 질문하거나 좀 약간 짜증나게 하면은 왜 한숨 쉬고 왜 이렇게 티를 내지?
1: 금초시문이네요. 제가 언제요?
0: 예전에 스통아 나 오늘 어때? 나 예쁘지? 이렇게 매일 물어보니까 네가 한숨 쉬지 않았어?
1: 가비님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저희 잡담 그만 떨고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슈로거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0: 괜히 이렇게 할 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다.
1: 규빈이님들 가비의 슈퍼라디오를 카페, 블로그, SNS에 너무 재밌어요. 슈퍼라디오 꼭 들어봐주세요. 선물도 많이 줘요. 이런 좋은 글과 함께 사진도 함께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대기업 치킨 한 마리 통 크게 쏩니다. 하나 더. 내가 글을 올리고 만약 댓글이 10개 더 달렸다 하면 커피 10잔 추가로 쏠게요.
0: 아니 우리 이렇게 줄 수가 있는 상황인가? 이거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야? 댓글 하나에 커피 한 잔인 거잖아 그러면.
1: 네 맞아요. 댓글이 많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왜요? 걱정되시나요? 막 댓글 100개 달려서 인기 폭발할까봐.
0: 아니 이러다가 우리 선물 다 거둘라면 어떡해.
1: 가비님 걱정 마세요.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댓글 100개 쉽지 않아요.
0: 미안한데 지금 내가 오늘 무시를 많이 당하고 왔거든. 근데 가만 보면 네가 슈퍼라디오 제일 무시해.
1: 1, 2, 3, 4 오해예요.
0: 내가 이래봬도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야. 나 바보 아니거든. 다 느껴지거든. 똑바로 하세요. 암튼 이제 핫트렌드 뉴스 좀 읽어줄래?
1: 네. 가비님, 가비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0: 나는 당연히 LA. 당연히 LA지.
1: 네. 요즘 80억분의 1 게임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출생 국가와 가정 환경이 무작위로 결정되며 성장하면서 진학, 취업, 결혼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주 흥미롭다고 하네요.
0: 나 이거 본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본다는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 뭔가 진한 감동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좀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스토이 너도 이거 해봤어?
1: 네, 해봤어요. 저는 영국에서 귀족으로 태어나 공부도 잘했지만 축구도 잘해서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해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0: 뻥이. 나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너무 치는 것 같아. 그냥 네가 원하는 추구미 삶이겠지 이게. 야 뻥치지 말고 됐어. 우리 귀빈이들 소식 좀 전해줄래?
1: 네 알겠어요. 피님의 소식입니다.
2: 밀가루 일주일만 끊어도 살도 빠지고 피부가 엄청 좋아진다길래 다이어트 겸 어제부터 밀가루 안 먹기 챌린지 하고 있는데요. 어떡하죠? 심심해요. 입이 너무 심심해요. 찾아보니까 감자칩에는 밀가루 안 들어간다는데 한 봉지만 먹는 건 괜찮겠죠?
0: 이게 밀가루 저도 안 먹기 해봤거든요. 하나 안 먹기로 결심하면은 세상에 밀가루 안 들은 음식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요 고추장에도 밀가루가 들어간지 몰랐어요. 밀가루 들어간 음식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0: 조금만 참아보시면 좀 가벼워지거든요. 피부도 좋아지고 몸이 아예 달라져요. 아, 밀가루, 과자, 단 거 이런 거 다 끊어야 되는데 이게 결심이 서지를 않으니까 할 수가 없네, 그쵸? 자, 다음 뉴스
1: 4426 님의 소식입니다.
2: 주말에 결혼식 다녀왔는데요. 한참 안 신던 가죽구두 몇 년 만에 꺼내서 신었더니 아니 가는 길에 점점 신발이 바스라지는 거예요. 아니 지하철을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편의점에서 슬리퍼 사서 갈아 신었네요. 저 다시는 가죽구두 안 살 거예요.
0: 와, 이게 구두도 이렇게 신다가 안 신으면 갑자기 이렇게 되나요? 와우, 구두 굽이며 가죽이며 이렇게 사가서 터지는 경우가 있구나. 아,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에 신는 구두는 좀 위험할 수.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아이고, 당황 많이 하셨겠다.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는 걸로 해요. 수정아, 이제 퀴즈 가자.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네, 지난주부터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문제 쌓아드리겠습니다.
0: 네.
3: 내일 청취율 조사 조라가 걸려오면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0: 서경석 씨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데요.
3: 가비 씨,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전화하는 가수라. 제가 다른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0: 네네네.
3: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네, 혹시 어제 라디오 뭐 들으셨나요?
4: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서경석 씨, 내 성질 까먹었나 보네.
3: 안 되겠습니다. 바로 끊고 다른 분에게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네, 어제 혹시 라디오 뭐 들으셨나요?
4: 오가비의 슈퍼 라디오 들었습니다.
3: 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나요? 주성훈 씨가 말한 게 바로 정답입니다. 네, 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정답자 1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쏴드립니다.
0: 와, 고맙다 수성아. 내가 너무 편하다. 이 시간에 내가 너무 편해 수성아. 너 정말 날아다니는구나. 진짜 박수다. 진짜 쳐주고 싶네. 게스트 땡큐. 그럼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줘.

0: 제 노래죠. 가비의 부름타키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를 하면요. 이렇게 노래 하나 내면 여기서 이렇게 늘 틀어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습니다. 유현일 님이요. 게스통 오늘 아재 개그 풍년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양현진 님이 댓글 100개는 껌이죠. 화이팅. 올려주실 거예요, 현진 님. 그게 중요해요. 네, 올려주시는 거죠. 김성영 님이요. 전 덴마크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휘바 휘바 하셨고 이현진 님 너무 웃겨. 이은진 님 스통이 불태웠네. 하얗게 불태웠네. 3027 님 게스통 눈물 나요. 이렇게나 열심히 해주다니.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게스통이 퀴즈 내는데 이렇게까지 해줄 일인가? 게스통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되게 열심히 해줬어요. 게스통 Thank you so much.
1: You're welcome이에요.
0: 정말 눈물 나게 열심히 해줬던 오늘의 게스통입니다. 오늘 정답 좀 알려줄 수 있어, 스통아?
2: 네, 오늘의 정답은 가비의 슈퍼라디오입니다.
0: 맞습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황희경님이요. 폴디의 과요광장이라고 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아, 물론 과요광장이라도 해도 좋지만 두 개 다 듣는다고 하면 너무 좋죠. 폴디의 가요광장 그리고 가비의 슈퍼라디오. 왜냐면 우리가 두 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두 개 딱 얘기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복댕이들 님이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점점 성대모사에 진화하는 게스통 칭찬해요. 라고 우리 게스통이 정말 진화를 하고 있어요. 네, 업그레이드가 지금 폭발적으로 되고 있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대모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서진희 님이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웃겨서 커피 뿜었어요. 딱 이 시간에 잠이 오는데 잠이 확 깨네요. 라고. 그쵸. 우리 게스통이 팬도 굉장히 많고 코어 팬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게스통 그럼 정답 맞춰주신 10분 읽어줄래?
1: 하슬기, 김무진, 달토끼, 배진배, 강선미, 김선후, 정유진, 윤명주, 김윤희, 복댕이들 입니다.
0: 게스트 오늘 너무 수고했다 정말. 요 퀴즈 내는 거는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게스트. 잘가. 바이.
1: 네.

아일릿의 It's Me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죠. 약 5천만 원어치의 선물 쏘기. 오늘의 메인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셋이를 맞춰라. 네, 셋이 땡 하고 가장 먼저 문자 주시는 분에게 150만 원 상당의 알칼리 환원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선물 중에 하나거든요. 셋이 땅 이렇게 탁 맞춰가지고 보내주신 한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니고 셋이 땡 하면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 누가 오늘 알칼리 환원수기를 가져가게 될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10분 남았습니다. 이종렬님이요. 퀸디 오늘 뭔가 쿨FM 축제 분위기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허유원 상하부터 쭉 듣고 있네요. KBS 처음 듣기 시작한 게 슈퍼라디오였는데 퀸디 덕분에 입덕했어요. 정말요 종렬님? 와우 너무 고마운 말이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쭉 듣게 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 덕분에 입덕했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이 말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 뒤에서 음식 푸던 어떤 여성분이 저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라디오 잘 듣는다는 분에게는 더 많이 이제 말하거든요. 정말요? 어떻게 들으세요? 어떤 거 하시면서 들으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천민지님이요. 안녕하세요. 은행 다녀온다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쿨FM 고정인가 봐요. 그런데 에어컨을 안 틀어서 너무너무 덥네요 라고. 지금 에어컨 안 틀면 살짝 덥기는 한데 기사님 혹시 듣고 계시면은 네 저희가 지금 에어컨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오늘까지는 좀 틀어주셔야 돼. 네 부탁드릴게요. 양혜종님이요. 청취율 조사 걱정 말아요. 우리 가나미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동시간대 1위 가자.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인사드려요. 아 우리가 나미가 난 우리 가나미가 나 누가 가나미인 줄 알았네. 아, 띄어쓰기가. 띄어쓰기가 너무 우리 가나미가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나미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검단 신도시에서 인사드려요. 경비로 근무 중 순찰 중이에요 라고. 아 저는 청취율 조사 걱정 안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예요. 내가 오늘 내가 이번에 1위 못했어?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 없이 했다면 열심히 생방했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알칼리 환원수기를 전달해 드렸다면 가비는요 전혀 후회 없습니다. 열심히 할 뿐이에요. 하면 좋고요. 1위를. 서성우님이요. 우리 가나미?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했어. 나는 그냥 읽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이해 안 돼도 그냥 읽어버려요. 나는. 어때요? 제 기세가 참 좋죠.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그의 어떤 의도가 있겠지 하면서 저는 그냥 우리 가나미라고 읽어버려요. 네. 우리가 나미가를 우리 가나미. 누가 이름이 가나미인 줄 알았죠. 뭐 저는. 0606님이 가비님 전참씨 시미즈님하고 춤 연습하고 미래 이상형 이야기하시는 거 봤는데 우리 가비님이 이상형이 우주만큼 크시더라고요. 역시 가비님 다웠어요 라고. 아 재미로 제가 거기서 진짜로 제 이상형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로 키 크고 잘생기고 어리고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다 웃기려고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0: 우리 여러분들 혹시 나 괜히 오해하실까봐 저 그렇게 눈 높은 사람 아니고 재미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소개된 분들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다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5: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6: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5: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7: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패드 쓱닦고차 메디

0: 차보람님이요. 제2의 도수경 사건이네요. 우리가 남이 크크크라고. 재밌는 일들이 참 많네요.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3부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3부에 땡치고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시는 분께 150만원 상당의 알칼리 환원 쓰기 드리니까요. 긴장 놓지 말고 계세요. 이따 봐요.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면원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이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둔대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뒤로 군포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광지원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빈이었습니다.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3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운과 자존심을 건탄 한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 뭐가 되게 많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갈게요. 3, 2, 예스. 오늘은요, 가위, 바위, 보! 할 거예요. 요거는요, 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은 거 내는 분에게 오늘의 선물,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다이나믹 듀오의 닉마베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오늘 너무 이제 한 게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아주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위바위보로 가봤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가위바위보 때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요. 오늘 못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그림 내가 잘 그리는데. 안수연님이요. 보 내고 손 흔들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9381님이요. 바위 오늘 이것저것 많아도 하나도 안 되네요. 아, 그래도 오늘 아, 뭐 하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이연정님이요. 가위. 우리 딸 매번 처음엔 가위만 내는데 퀸디도 가위? 해주셨고요. 또 이양곤님은요. 오늘 퀸디를 알려야 하니까 가위랑 비슷한 가위를 내시겠죠? 라고 가위 안 내면 큰일 날 것 같이 보내주셨고요. 9252님이요. 바위. 우리 퀸디는 바위처럼 단단한 멘탈의 소유자니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3614님이요. 가위. 퀸이라면 당연히 V. 그래서 가위 낼 것 같아요. 믿습니다. 퀸가비. 청취율 조사도 1위 가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저 가비요. 저 가비요. 오늘은요. 가비바비보. 저는 보 냈습니다. 보. 그냥 오늘 느낌이 완전 그냥 쫙 편선이었어요. 그래서 보 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 맞춰주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당황은 했는데요. 그래도 10분 계시다고 합니다. 김주용, 김민구, 5730, 백미자, 안윤영, 유찬희, 이정길, 6330, 안수연, 한송이입니다. 네, 이렇게 보 내주신 10분이에요. 저랑 텔레파시 통한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늘의 선물은 뭐였죠? 백화점 상품권이었죠. 네, 요 김에 백화점 한번 가가지고 또 기분 좋게 쇼핑하는 거죠. 자, 발표할게요, 여러분들. 3시 땡 치자마자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 기다리고 계셨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3시 땡 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보내주시더라고요. 3시를 잡아라 발표하겠습니다. 0256님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0256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셋이 딱 맞춰서 문자 보낸다고 보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사 가서 알파리 환원수 정수기 필요한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알파리 환원수 정수기가 아니라 알칼리 환원수기. 알칼리 알파리 아니고요. 네. 알칼리 환원수기고요. 제가 뭐라고 할 사람이 못 돼요. 오늘 제가 가나미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좀 헷갈릴 수 있죠. 제가 발음을 좀 더 똑바로 해볼게요. 0256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이사 가시니까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올 건데요. 광고 듣고 스트릿 연애 파이터 시작할 거예요. 이 두 분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뭉치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가수 솔비 씨 그리고 모델 정혁 씨 광고 듣고 모실게요. 가비의 숯불 라디오 3, 4부는요. 법무법인 대륙 아주 100년 전통 스프링 에어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아이스트로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스피드렉, 메디카 코리아, 백조싱크, 경기도청,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동국제약 회라민 Q, 메디힐 토너, 메디힐 토너 패드, 화요송 캠페인, 조정래 장편소설 서리꽃 제공입니다.
1: 헤어,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Let's go.

0: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1: 에어.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글로벌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인기가 많으면 자랑스럽다? 아니다. 불안하다. 파이트 저지 솔비 씨 답변 카드 오픈.
1: 불안하다.
0: 파이트 저지 정혁 씨 답변 카드 오픈.
2: 와, 이게 내 여자친구라고? 너무 좋아.
0: 밀당의 기술, 플러팅의 스킬, 연애력 풀파워로 겨뤄보는 시간, 스윗 연애
3: 파이터.
0: 거절을 거절 아닌 것처럼 하는 솔비 씨, 또 거절을 아주 칼같이 할 것 같은 정혁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3: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혁입니다.
0: 4997님이요. 정혁님 다행히 안 잘리셨군요. 솔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1: 아, 하도 안 나와가지고.
3: 아, 저희가 이렇게 또 디격태격 하는 거는 그만큼
1: 싸우다
3: 사이가
1: 싸우다가. 네,
3: 그만큼 사이가 좋은 건데. 맞죠. 오히려 대화를 잘 안 하면 사이가 진짜 안 좋은 거죠.
0: 맞아요. 네.
1: 맞아요.
0: 3주 동안 이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3: 3주 동안 뭐 이제 광고 촬영도 있었고. 와우. 뭐 이제 일정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사실 오고 싶었는데 너무 네. 또 시간이 안 됐어서 사실 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입이 좀 많이 심심했어가지고 또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오늘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줄일게요. 네.
3: 그러니까
0: 많이 해주세요.
3: 난 퇴근하셔도 됩니다.
1: 아 왜요? 같이 있어야지 재밌지.
3: 아니 오늘은 제가 휴가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1: 아 왜 굳이 왔는데 그럼 막 오기 전에 얘기하죠.
3: 예? 아 그래요?
0: 아 오기 전에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3: 그러니까. 저기 앞에 라면집 맛있는데 드시고 오시네요.
1: 먹고 왔어요.
3: 저 먹고 왔어요. 나는
1: 먹고
3: 라면 먹고 왔는데.
0: 만날 뻔했어. 저는 쌀국수 먹고 왔는데. 비슷한 곳에서.
3: 멸류시구나.
0: 그랬네요. 반갑습니다.
1: 우리 통했네요. 우리 통했어. 아니 정용님이 네. 진짜 일이 너무 바빠서
0: 맞아요.
1: 8kg이 빠졌어요. 에?
0: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스쳐 계신 거예요?
3: 지금은 한
1: 김현수님이 정용님 얼굴이 반쪽이 된 느낌.
0: 맞아.
3: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3주 한 달 동안 거의 8kg 빠지고 그 독일에도 일정에서 갔다 왔을 때 네. 그나마 3kg 찌고 온 거거든요.
1: 맥주 많이 마셔서.
3: 네, 맥주랑 뭐 이제 빵 그치. 같은 거 많이 먹다 보니까.
1: 학생 뭐지?
3: 슈바이드 학생?
1: 학생 네. 너무 멋있어.
3: 슈바이드 학생 아니고 슈바이드 네. 학생.
1: 학생.
0: 또 번들거리신다 한번 다녀왔다고 그쵸?
1: 진짜.
3: 공부예요 공부. 프레젤도 브레셀.
0: 아니 어쩌다 근데 3주 만에 네. 8kg가 빠져요? 안 드셨어요?
3: 사람이 일이 힘들면 그렇게 되던데요.
0: 아, 일이 너무 많으셨구나.
1: 일이 진짜 많아서 빠졌대요.
0: 난 일이 많으면 더 먹는데.
3: 아 근데 먹을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게 보통 그거잖아요. 몸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이제 봤을 때 몸이 힘들면 이제 채우면 되잖아요.
0: 네.
3: 근데 정신적으로 사람이 힘들면 밥도 안 들어가잖아요.
1: 몰라요.
3: 두 가지
0: 나 진짜 근데 솔직히 설비 나 몰라요 설비 씨.
1: 나도 설비님. 몰라 나도.
0: 저도 그러니까 몰라요 언니.
3: 이별했을 때 정신적인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음식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0: 다 잘 들어가요.
1: 몰라
0: 음식은.
1: 몰라 그것도 몰라.
0: 진짜 잘 들어. 안 들어가는 거 솔직히 한 이틀이에요.
1: 자, 맞아. 아니 하루.
0: 하루.
1: 너무 힘들어.
3: 이 두 분을 제외하고
1: 힘드니까 먹자.
3: 이 라디오로 또 누가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정신적인 거와 육체적인 노동과 고통이 있었어서 네. 음식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다른 세계의 결의 사람.
3: 저를 공감해 줄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네. TV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런
0: 그쵸.
1: 분들.
3: 네. 그래요? 네. 아, 그래 제가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1: 네.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아무튼 네.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시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빨리 쾌차하세요. 네.
0: 그러니까요.
3: 빨리 어떻게 또 한번 회식하러 가요? 회식 좋아하시잖아요.
1: 좋아하죠. 제가 아, 충분히 근데 살쪄드릴 수 있죠.
3: 아, 그러니까요.
0: 왜냐면 고기를 또 엄청 맛있게 구워주시거든요.
3: 그러니까 아니 저기 진짜 옆에서 사장님인 줄 알아.
0: 정말로. 네. 누구보다 맛있게 구워주시네.
3: 그러니까 대화보다는
0: 누나.
3: 굽는 네. 거에 집중하시네.
0: 네. 네. 너무 섹시하죠.
3: 약간 고든 램지 선생님 같은 느낌.
1: 아, 잘 먹이고 싶으니까.
3: 그러니까요. 잘 네. 먹고 오면은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0: 3027님이요. 아, 두 분은 이런 바이브군요. 노부부.
1: 왜 우리 노부부예요? 아직 정혁 씨가 이래도 그렇지 어려요.
3: 저 그래도 나름. 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1: 뭐요?
3: 제가 그 9월 20일 이후로 네.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왔어요.
1: 오, 웰컴.
3: 91년생인데.
0: 그래요?
3: 예,
0: 나 그, 얼마 안 남았네.
3: 만 나이로 이제 중년이더라고요.
0: 말도 안 돼요. 나 그거 안 믿어요.
3: 그래서 저도 이제 중년의 아저씨가 아저씨미가 좀 생겼습니다.
0: 그래요?
1: 원래
3: 이렇게 안쓰럽게 보세요.
0: 아 나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나 2년 남았네요. 그러면
3: 금방이에요,
1: 원래 중년이 금방. 멋진 거예요.
3: 그럼요.
0: 아, 그런가요?
1: 아직 그럼요. 청년은 어리죠.
3: 그리고 이제 네. 저도 이제 합법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0: 어떤 말이요?
3: 나 같은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0: 아 오지콤이라고 하죠. 요즘에.
1: 근데 그리고 나 같은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그런 건 좀 멋있는데 나 같은 네.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이런
0: 그거는 좀 느낌이
1: 이상해.
0: 안 나요. 나 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이러면 뭔가 약간
1: 그러면 기분 안 좋아.
3: 아줌마라는 워딩보다는 누님 네. 어때요, 누님?
1: 좋죠.
0: 아, 전 누님 싫어요. 아,
1: 나도 누님은 좀 그래.
0: 누나가 있는데 왜 날 누님이라고 그러니까 불러요?
3: 누나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네. 중년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렇다고 또 아줌마라는 워딩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님.
1: 누님. 그런 게 어딨어요. 다 80 먹은 할아버지도 네. 90 먹은 누나라고 하던데.
3: 그럼 80 그러니까. 먹은 사람도 형이라고 해야 되나?
1: 그치.
3: 오빠라고 해요.
1: 누님, 뭐 형님 이런 거 뭐.
0: 누님보다는 누나가 좋다.
1: 누나 기분 좋죠.
3: 역시 그렇습니다. 이 스트릿 연애 파이트 네. 시작이 네. 좋네요. 네.
1: 조혜영 님이 네. 오늘은 완전체 정영님 솔비 언니 시간 제일 꿀잼이라고.
3: 그러니까요. 맞아요.
0: 네. 연애 얘기가 재밌죠.
3: 맞아요.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좋네요.
0: 네. 네. 아니 우리 코너 시작할 때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인기 많으면 자랑스럽다 이야기했었잖아요.

0: 네. 정욱님은 네.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하셨고요. 솔비님은 네.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1: 아 저는 이 질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네.
1: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고 기분 좋거든요.
0: 네.
1: 근데 조금만 지나고 보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항상 늘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경쟁을 그쵸.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아. 그럼 뭐 경쟁에서 지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항상 이긴다고 생각은 하는데
0: always winner.
1: 피곤하지.
2: 샤라트도 솔비.
0: 잠깐 그럼 두 분은요 기본적으로 네.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성한테?
2: 이성한테요?
0: 네.
2: 저는 네. 뭐 그냥 반반 중간 반반? 중간 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네.
0: 뭐 중년이 되고 없어지셨나요 혹시?
2: 어떤 거요?
0: 중년이 되고 없어지셨어요?
2: 중년이 되고 많이 사라졌죠.
1: 네. 진짜?
2: 네네.
1: 그런 게 영향이 있어요?
2: 왜냐면 중년이 되고 나니까 네. 저를 좋아하던 친구들은 결혼도 하시고. 예예예.
1: 뭐 이제 좀 가능성이 떨어졌다 이 얘기네요.
2: 뭐 이제 공부하면서 좋아했던 친구들은 이제 현생에 이제 쩌들어가지고.
3: 아하.
2: 그런 적이 좀 있죠. 네.
0: 그럼 솔비 씨는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1: 저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0: 인기 있는 편.
2: 네.
0: 아 왜냐면 솔비님은 항시 연애하시고 네. 인기가 없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1: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내가 마음을 안 먹었을 뿐 마음을 먹는 순간 만날 수 있다.
0: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2: 말할수록 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왜요?
0: 왜요?
2: 되게 호기심 연구돼서.
0: 맞아. 대체 어떻길래?
2: 도대체 어떤 저런 생각 더 한번 궁금하게 되는
0: 맞아,
2: 약간
0: 맞아.
1: 어떻게 좀 네. 알아가 볼래요?
2: 아니, 많이 알아봤어요. 많이 알아봤어요.
1: 또 이렇게 얘기하면 피하잖아.
2: 아니 이미 많이 알아봐가지고 저는 약간 제 삼자로 보고 싶어요.
1: 한 걸음 다가오면 한 걸음 멀어지고.
2: 저는 1인칭이 아니고 삼자에서 네. 이 거시적 관점에서 구경하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서 저 근데 궁금한 게
1: 겁이 많아.
2: 가비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요?
2: 저희는 이제 그 네.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해서 반반인데
0: 저는 솔직히 저는 둘 다 만나봤는데요. 제가 발전하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이랑 만나면
1: 자랑스러운 사람이랑 만나면
0: 네 그럼 저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됐더라고요. 전 그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1: 맞아.
2: 약간 조금 네. 이게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뭔가 연애를 했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뭔가 나의 되게 뭔가 뭐 내 자존심을 올려줄 수 있는 약간 자신감 있는 막 그런 대상으로 좀 안 느껴지나요?
0: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랑은 좀 상관이 네. 없던
2: 뭔가
0: 것 같아요.
2: 약간 그 남성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개를 네. 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소개시켜주면서 어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 어때? 나 대단하지?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1: 살짝 그 이렇게 요즘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네. 트로피?
0: 그러니까 그렇게 뭐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2: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2: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이제 진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0: 자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되는 건 좋은데 네, 그냥 맞아요. 근데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왜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날 사랑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은 있잖아요.
1: 있는 그대로
0: 있는 그대로
1: 글지 않는 복권일 때 맞아. 네가 날 사랑해줬으면 에이. 난 너에게 복권이 돼줄게.
0: 그럼 좀 더 안정적인 느낌 들지 않을까 봐봐요. 하는 생각
2: 이렇게 네. 조금 막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
0: 네.
2: 이렇게 막 복권이었다고 해봐요. 그 사람 잘 됐어.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잖아요.
1: 그거 뭐 지팔자죠. 뭐 내팔자고.
0: 지팔자죠라는.
2: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하셨는데
0: 네.
2: 이제 긁고 나서 잘 돼서 도망가면은 너무.
0: 그럼 내 거 아니지.
1: 근데
0: 애초부터.
1: 솔직히 근데 그럴 확률이 되게 높긴 해요. 늘 항상.
0: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1: 근데
0: 같아요.
1: 근데
2: 그럼 애초에 잘난 사람 만나는 게 낫겠네.
1: 잘난 사람 만나는 게 낫죠.
0: 그러네요. 완전 오늘 정답이다.
1: 맞아요.
0: 애초에 잘난 사람을 만나라.
2: 이거 그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0: 네, 좋습니다.
2: 됐다. 됐어. 해봤어. 나이스.
0: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진짜 인기 많았던 사람, 이성한테 있었어요? 네, 인기
1: 저는 있었어요.
0: 있으셨고.
1: 네.
0: 그때 불안하셨어요?
1: 네?
0: 불안하셨어요, 그때?
1: 아니, 그때는 사실 불안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많아서. 아니, 저도 뭐.
0: 웃기다.
1: 그 사람이 항상 불안했겠죠, 제가.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영님도 궁금하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2: 네, 전 불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불안한 적 없었다.
2: 한 번도 없어요.
0: 오케이.
2: 한 번도 진짜로.
0: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스트릿 연애 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정혁 씨 어떤 연애 고민 사연 보내면 될까요?
2: 아 잠시만요.
0: 네.
2: 자 사랑에 관한 고민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조금 들여다보면은 제가 조금 더 죄송해요. 조금 더 객관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0: 틀려. 죽을 때까지 어떡해. 비밀로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아, 저 너무 불편해요. 우리 점장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인데 어떡하죠?
1: 하, 어떡해. 이거는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어떡해.
0: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네.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네. 바로 그 말하는 순간 내가 미움 받거든요.
1: 그러니까.
2: 근데 나중에 이후에 알게 되면 어떡해요? 뭐 다른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야 너 몰랐어? 너 지금 솔비 씨랑 점장님이랑 만나는 거 몰랐어?
1: 그럼 정혁 씨는 뭐 얘기할 거예요?
2: 그동안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던 것들은 이 사람을 지금 다 듣고 나를 지금 갖고 맞아. 놓은 건가?
0: 맞아.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왜냐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정혁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왜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1: 뭔가
2: 뭐 CC 이런 건가?
1: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 사귄다고 이야기가 할까.
2: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면 얘기를 안 하겠거든요. 네. 근데 누구라도 조금 아니면, 알고 있다 하면은 저는 네. 이게 불이 지펴지기 전에 아 잠깐만. 근데 사실 네. 점장님 여자친구 있어요. 누군데 저요.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1: 아 그러면 그냥 점장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다 정도만 말하는 거 어때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0: 그쵸.
1: 누군지 그치, 모르겠지만 그치. 있다 정도.
0: 저도 뭐, 나라고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냥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여자친구 있대요. 근데 되게 끈끈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들은 얘기처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지.
1: 되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되게 그러니까, 엄청 끈끈하고
2: 뭐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면은 그냥 막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구라도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이면은 빨리 얘기해 버리는 게
0: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점장님을 위해서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경우도 맞아. 있을 것 같아요.
2: 이거를 계속 질질 끌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1: 맞아.
0: 맞아. 맞아.
1: 이하로님이 절대 공개해선 안 돼 라고 하셨고요. 고희연님은 아 빨리 말해야죠. 나중에 말하면 배신감 느낀다.
0: 맞아요. 아, 배신감 네. 느껴요.
1: 맞아요. 웬만하면은 여자친구 있는 건 빨리 밝히시는 게
0: 근데 네. 어쩌다가 그 남자친구가 알바생으로 들어왔는지가
1: 여기 꼴이야. 자기도 들어와. 였겠죠.
0: 그쵸.
1: 네.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저희는 쿨의 미잘 듣고 4부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2: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1: 우리는 바로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월요일부터 깊은 연애 고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스트릿 연애 파이터 가수 겸 화가 솔비 씨, 모델 정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복 님이요. 솔비는 언제나 옳다라고. 남자친구분이신가요?
1: 아니에요.
2: 아시는 분인가요?
0: 아시는 분일까요?
1: 모르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착한 생각님은요. 화끈하게 밝힙시다. 5회가 6회, 7회 되기 전에라면서 이제 약간의 아재 개그 살짝 섞어주셔서
2: 아이디가 착한 생각인 거 보니까
0: 네. 착한 생각 아니고 생강.
2: 생강이죠. 생강. 그렇죠.
0: 네, 그런 점이
2: 그런
0: 네.
2: 느낌들이
1: 아이디부터 네. 위트가 있으시네요. 네.
2: 그러니까 네. 두 분 친구 아니신가 그러면?
0: 경복님이랑 경복님이랑 같이 친구분
2: 그러니까 느낌이 네. 살짝 옵니다.
0: 네. 저희 한번 고민 사연 읽어볼게요. 네. 8호 이사님 읽어주세요.
2: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을 한 오빠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 그 오빠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제가 아는 친한 언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도 못하고 계속 혼자 끙끙거리면서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대로 제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고백해봤자 어차피 거절당할 거 아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2: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 오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정말 친한 내가 좋아하는 언니 이런 상황인데
0: 너무해.
2: 이 중간에 껴있어서 이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니면은 한번 얘기를 해볼까.
0: 이 오빠가 또 이제 자기 이 속마음을 얘기할 동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얘기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1: 그쵸.
0: 그러면은 이분은 사연자분은 나한테 또 연락을 하니까 좀 설레이고 알고 보면 또 연애 상담이고 어떻게 할까요?
2: 되게 드라마다. 드라마는 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 언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식통으로 지금 그
0: 활동하고 있는
1: 얘기를 전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전해주는 게 어떨까?
2: 가짜 뉴스를 네.
0: 가짜 뉴스를요?
1: 루머 생성을 하는 거죠.
0: 이렇게 하시는구나.
2: 그러면은 잠깐 그렇게 되면은 네네. 언니도 이럴 수가 있고 이 좋아하는 사람도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1: 아니
2: 야 잠깐만 그거 누가 알려줬는데 그거? 그 솔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1: 나는 언니 언니 이제 생길 거잖아.
2: 네?
1: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언니 이제 생길 거니까.
2: 아니 그러면 안 되는.
1: 아니 근데 그 언니보다 언니에 대한 마음을 먼저 접게 하고 내가 그 틈을 노려야지.
0: 정말 약간 하이에나 같은 느낌.
1: 전략적이어야죠. 전략이 있어야지.
0: 아니 전략으로 근데
2: 약간 왜냐면 조선시대 때 솔비 씨를 만났다면 저는 사약 먹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1: 왜요?
2: 뭔가 이 술수에 당해가지고.
1: 아유 제가 그렇게 죽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0: 윤정원님이요. 짝사랑 네. 오빠가 좋아하는 언니를 제거하세요라고.
1: 그래요.
0: 제거해라.
1: 솔비는 언제나 옳다.
2: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세요. 다른 분.
0: 김주현님이요. 솔비도 옳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2: 봐봐 오잖아요. 오잖아요.
1: 언니 근데... 주현님. 언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제 네. 얘기가 네. 막상 상황에 닥치면 와닿을 거예요.
0: 근데 진짜 좋아하면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1: 당연하죠.
2: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정도로 좋아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0: 오히려 아니면 그러니까, 소유욕일 수도 있어.
2: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가 먼저 좋아했었는데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었고 내가 언젠가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쉬운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막 귀에서 종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그 정도까지 아니면은 그냥 정리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
1: 그게 맞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뭐 정리를 하는 게 우선 제일 좋은데 네. 저는 이 정도로 문자를 보낼 정도는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0: 맞아. 만약 좋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많이 좋아.
2: 너무 많이 좋아한다고요?
1: 포기할 수가 없어. 거의 막 매일 자기 좋아해. 전에 생각나고.
2: 그럼 저는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냥
0: 어떻게?
2: 그냥 왜 나한텐 기회 안 주냐고.
0: 멘트 좋다. 왜 나한텐 기회 안 줘.
2: 나는
1: 나는 그 언니가 좋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요.
2: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어. 나한테는 왜 기회를 안 줘? 이렇게 하겠죠. 나도 선배 언제부터 좋아했었고 뭐뭐 할 때 좋아했었고 어.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할 것 같아요.
1: 그냥 솔직하게 아예 다 말해버린다.
2: 어쨌든 뭐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0: 약간 그 멘트가 뭐였냐면 드라마 서브 남주 멘트예요. 어. 왜 나한테는 기회 안 줘?
2: 근데
0: 게.
2: 저는 이게 높은 확률로 네. 보통 대체적인 남자들이 네. 여성분들의 미소에 친절함에 사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안 좋아하던 사람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 표시라면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0: 맞아요.
2: 이게 어. 약간 그렇게 또 흘러갈 수 있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
0: 신경 쓰이게 해라. 그쵸? 너무 좋아하면.
1: 어. 저 사실 긍정적인 회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긍정 회로인데.
2: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 아니 저는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사실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아. 더 높아. 내가 봤을 때.
2: 아니
1: 어.
2: 근데
1: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맞아. 나한테 그 연락조차 그 언니 얘기로 연락을 했던 그 고리마저 끊길까봐.
0: 맞아.
1: 어, 난 그게 걱정돼서.
2: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네. 그건 사바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바이 사 사람인 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로 잘 지내요.
1: 아 근데
2: 이렇게 전, 얘기를 어. 싹 하고 아예. 정리를 입장 정리 하니까
1: 그게 정리가 된 거잖아.
2: 그러니까
1: 이미.
2: 이제 그 분이 왜냐면 얘기를 안 하면 그동안에 좋아했던 감정도 너무 시간이 아깝고
1: 아 근데 이건 쟁취하기 위한 고민이죠. 지금
2: 쟁취라고 했어요?
1: 정리당하기 위한 고민은 어, 아니잖아요.
2: 그럼 잠깐만 파로 이사님이 어. 뒤에서 어떻게 하면 언니를 없앨 수 있을까라고 쓰셨나요?
0: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언니를 없앨 수 있을까요?
0: 아니 근데 나는 사랑에 네. 있어서는요 끝까지 도전해보는 거 정말 추천해요.
1: 저도 네. 맞아요.
0: 후회 없이
1: 저도 맞아요. 그
2: 그러니까, 근데 그 맞다는 게 이제 나쁜 행위든 다 서스럼 없이
0: 아 그렇지 거짓말은 하지 말고 그냥 네. 어 사실은 나도 오빠를 좋아한다를 언젠간 이야기해본다면 좋겠다.
2: 그치
0: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2: 이게 뭔가
0: 차라리에서.
2: 제가 이제 곧 중년이 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네. 중년이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사랑에 있어서는요 네. 표현이 후회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0: 맞아요.
1: 어, 그게 승자죠.
0: 중년에서야 배우셨어요?
2: 어, 배웠습니다. 좋아한다는 거를 얘기 안 하고 짝사랑하면은 네. 이야기는 끝나더라고요.
0: 맞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아저씨 말 잘 들으세요.
0: 네. 네. 여매진님이요. 이렇게 상담해주고 옆에서 계속 지내다가 커플 되는 거 많이 봤다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계속 어? 주제가 있으면
1: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우선 중요한데
2: 약간 그러면은 네. 제가 솔비식으로 한번 연애 한번 좀 조언 드리자면은 네. 언니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언니가 좋아할 만한 행동이라고 거짓으로 네.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막 짭짭대는 거 너무 좋아한대.
0: 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2: 아니야, 그러니까 AS 만 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한대. 아, 근데 그걸 했는데 점점 멀어진 거야. 그래서 달래줘. 달래주면서
0: 이상한 솔루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2: 내가 사실
1: 내가
2: 짭짭거리는
1: 그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고민 상담해줘요. 진짜
2: 제가
1: 불편하네.
2: 제가 됐고요. 저는 좀 중간이고 제일 높았습니다.
0: 네, 자 다음 사람 한번 가볼게요. 저는 네. 끝까지 우리는 한번 사랑에 도전해봐라 정도로만.
2: 그쵸,
0: 네,
2: 그쵸.
0: 익명 요청 8님 읽어주세요.
1: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해요. 공무원 시험 준비 5년 차예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주고 있는데 점점 씀씀이가 더 커지네요. 이걸 말해야 할지 용돈을 끊어야 할지 아.
2: 절대 용돈 주면 안 됩니다.
1: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2: 절대로 용돈 주면 안 돼요.
1: 아니 왜 용돈을
2: 그러니까
1: 지금
2: 왜
0: 진짜
2: 주세요?
0: 왜 줘?
2: 왜? 어. 왜? 아니 아,
0: 그냥
2: 아니,
0: 몰라.
2: 아니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니고
0: 그러니까.
2: 뭐 부모님도 아닌데 왜?
0: 어, 이거
2: 왜?
0: 진짜 주지 마셔야 돼요.
1: 용돈 주면 안 되고 어. 그런데다가 고마운 걸 모르잖아요. 지금 씀씀이가 네. 더 커진다라고.
0: 씀씀이가 왜
1: 거?
0: 커져?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1: 근데
0: 왜? 커져.
2: 너무 서운하신가
1: 봐. 그러니까
0: 커져.
1: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뭐 씀씀이 커질 게 뭐가 있어요.
0: 그러니까
2: 뭐 있겠죠. 자기야 나 공무원 시험 해야 되는데 청바지가 없어서 그런데 청바지는
0: 청바지를
2: 사게.
0: 왜 사 자기야.
2: 아니 자기야 나 공무원 시험 하는데 저기 OTT
1: 앉아서.
2: 이용권 끊어야 되는데 OTT 이용권 줘.
1: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엉덩이 아파 청바지.
0: 그러니까 지금 밥값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1: 근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용돈을 주고 싶으시면 확실하게 그 알게 모르게 계약서 같은 걸 약정서 같은 걸 하나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어떤 약정서?
1: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서포트를 했는데 공무원 시험이 붙고 나서 나한테 얼마 얼마를 갚던지 아니면 나를 떠날 때 나를 떠날 때 얼마 얼마를 갚아라 이런 거. 왜냐면 떠날 확률이 너무 높아.
2: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애초에 돈 안 빌리고 쪼잔해 진짜. 아니 남자친구가 무슨 아 요즘 내가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나 잘 돼가지고 같이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1: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근데 그렇게 말한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2: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높은 확률이 있다니까. 용돈을.
1: 아니에요. 이거는 똑부러지게 해야 돼요. 이게 돈 관계는.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죠. 너 나랑 만날 거면 계속 만날 거면 이런 약조를 써가지고 너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내가 피해 얻게 하든가.
1: 아니 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내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싶다. 지금은 자기가 작아 보여도 나중에 언젠간 큰 사람이 될 거니까 그 큰 사람이 됐을 때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작성해 놓자. 아. 그러면서
0: 아니 그냥
1: 약간, 나는 해야 된다고
2: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면은 미끼를 던져서 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0: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돈 못 해줄 것 같다. 집안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 어때요? 돈 빌려주는 거 이제부터는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1: 아니 근데 이게
2: 아니 그냥 저는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0: 나도 헤어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2: 그냥 아니 다 필요 없고 그냥
1: 아니 근데 여태까지 서포트 해줬던 게 있잖아요.
2: 아니 근데 저는요 약간 이게 호르몬적으로 남자들은요 자기가 무언가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약간 지는 모습을 웬만하면 잘 안 보이려고 한단
0: 정말
2: 말이에요.
0: 정말 맞죠.
2: 근데
0: 남자죠.
2: 근데 뭔가 여기서 봤을 때 용돈을 받고 이게 그냥 거기 끝이 아니라 씀씀이가 커져서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0: 맞아.
2: 분명히 상대방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되게 높을 것 같고
1: 맞아.
2: 아니 5년이면은 진짜 솔직히 많이 기다려줬고
1: 많이 기다려줬 맞아.
2: 진짜. 그러니까
1: 그냥 아니 저는 딱 그 계약서 약정서 같은 거 하나 쓰던지 아니면 공무원 대구 와서 만나자고.
2: 우리 너무 근데 좀 과몰입했다.
1: 왜? 그런가?
2: 좀 나가 더들 화가 많이 났어.
1: 아니 진짜 이거 화가 나지.
0: 게일킹님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씀씀이 커졌다는 줄 알았네요 해주셨고 윤정호님이 용돈을 줄 때 차용증을 쓰고 법정 최대 이자로 받읍시다.
1: 그래요.
0: 나는 근데 이게 싫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인 사이에 그런 걸 해야 돼요?
2: 그러니까 그런 게 없고
1: 아니
2: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내 입장에서 굉장히 대입했을 때 진짜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잘못 산 주식이 있어요. 5년 동안 오를 거라고 계속 믿고 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팔기는 너무 아깝고
0: 그치.
2: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런
0: 맞아.
2: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0: 약간 그런
2: 5년
0: 느낌이다.
2: 동안 기다렸잖아. 내 돈은 지금 갉아먹고 있지만 아니야 분명히 잘 돼서 오를 거야.
0: 그러다 상장 폐지하지.
2: 그러면
1: 어떡해.
2: 그런 상황처럼 굉장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든다.
0: 와 유현일님이요. 씀씀이가 커졌다면 딴 여자 생긴 거 아닐까요? 라고.
1: 아 설마 바람까지 빈다고?
0: 와 진짜 진짜 헤어져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뭐 논외예요 사실.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문제고.
2: 그러니까 이제 딴 여자라기보다는 씀씀이가 생긴 거는 보통 친구들 만날 때 5년 차면은 약간 좀 그러지 않을까요? 조금 여유도 생기고.
0: 여유가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준비로 5년.
1: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아니라 좀 자격지심이 생겼을 것 같아.
2: 아니 여유가 생겼을 것 같아. 그러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시는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준비하면 어떠냐? 힘들지 않냐? 야 5년차인데 이제 대충 뭔지 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막 술 한잔 마시면서 어차피 이거 나은 문제야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0: 5년차인데 대충 이제 뭔지 알 것 같다고? 5년 해보니까
2: 약간
0: 이제 문제
2: 그럴 것 같아. 야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러면 공부 대충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야 됐으니까 그냥 맥주 한잔 마러 가실까?
0: 용돈 끊으세요. 용돈 끊으시고
1: 근데 만약에
0: 생각하셔야 돼.
1: 남자친구가 그 용돈에 대한 거를 끊었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진짜 말 안 해도 마음을 좀 굳건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진짜 아니 나는 씀씀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요.
1: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그때 나한테 다시 찾아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뭐라고 한다 이러면 공무원 합격하기 전에 나를 만나는 상대로 생각하는 거잖아.
0: 그러니까요.
2: 진짜 좋은 사람이면요. 지금 헤어져도요. 합격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0: 맞아요.
2: 그건 100%예요.
0: 진짜 맞아요. 괜찮은
1: 그러니까
0: 사람은
1: 그렇죠. 살짝 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아, 네.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익명 요청 영님 한번 해주세요.
2: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개팅남을 만나기 전인데요. 예, 톡과 전화를 좀 많이 해요. 서로 너무 잘 통해서 통화를 2시간 이상 한 적도 있어요. 아, 저는 살면서 이렇게 얼굴도 안 본 상태인데 2시간 이상 통화해본 남성분이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저는 사주나 타로 막 그분은 신점을 믿으시는 나름의 이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저와의 사주를 봤는데 저와 결혼을 하려면 100% 공주처럼 떠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역술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신뢰하는 역술인 분이 그분의 나이는 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둘 다 좀 이 운명론을 믿는 편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웃기다.
2: 자, 너무 잘 맞아. 얼굴도 안 봤지만 이런 톡과 전화를 이미 2시간 동안 했어. 천생연분이야.
1: 심지어 점도 보고.
2: 근데 그 주제 내용이 이제 사주 뭐 타로 이런 신점인데 결과적으로 그걸 봤는데 야, 너네 좀 아니래. 야, 너 만나면 너가 거의 공주처럼 오셔야 돼. 이래가지고 갑자기 삐걱거린 상황이다.
0: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겠어요. 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겠는 게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두 분이 다 좋아하면 좀 힘들거든요. 이게 한 명은 되게 현실적이어야 되고 한 명은 이렇게 공상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다 너무 좋아하셔서.
2: 그리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사주 믿어요? 이야, 그러면은 어떤 건데 사주가? 이렇게 하다가 그럼 혹시 MBTI도 그럼 혈액형도 그럼 최근에 신점 봤어요? 이러면서
0: 2시간 뚝딱이에요. 맞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2: 그렇죠.
0: 맞아.
1: 진짜 8620님이 만나기도 전부터 사주를 보는 거 너무 과몰입 아니에요?
0: 너무 과몰입이지.
1: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0: 너무 과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치예요.
1: 이거는 뭔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할 대상을 그냥 찾는 느낌이에요.
2: 이거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요. 사주를 봤는데 100점인 사람이 있었어요. 천생연분. 천생연분답게 헤어졌어요.
0: 천생 연분처럼 헤어지셨구나.
2: 네, 천생 연분답게 헤어졌습니다.
1: 근데 그 사주를 너무나 둘 다 막 그런 거를 많이 몰입해가지고 막 믿는다고 하면 그 커플 자체가 좀 걱정돼요.
0: 그러니까요.
2: 약간 어떤 경우가 되냐면 예를 들어 사주가 저는 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솔비님 화야. 그러면은
1: 어떻게 알아? 난 화예요.
2: 그래요?
0: 와, 물이세요? 물과 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안 맞다.
1: 우리는 물 물과 불이었네.
2: 이게 명리학에서 수국화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 만날 때 야, 이 사람 불이 세니까 너는 안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1: 근데 사실 물이 불을 끄죠.
2: 그렇죠. 근데 이제 불이 물을 끌 때도 있죠.
1: 불이 물을
2: 불이
0: 완전
2: 물을
0: 그냥 없애 증발시켜버리니까
2: 그러니까 그냥 극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오행이 있는데 상상하는 게 있고 상극하는 게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는 극이네.
2: 그렇죠. 근데 아니 사실 이게
1: 좋을 수도 있죠.
2: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주상으로도 되게 안 좋다 하지만 물과 불이 만나면은 열과학이 생겨가지고 무지개가
1: 맞아요.
2: 되거든요.
1: 그래서
2: 약간 무지개처럼 되게 매력을 뽑는다라는 표현도 해요.
0: 갖다 붙이기 나름이네요. 네. 그러면
2: 그쵸.
0: 진짜.
1: 근데 사주 이런 거 믿으세요?
2: 저는 명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좀 할 수 있죠, 이렇게.
0: 장유인님이요. 우선 만나보고 생각해도 늦지 않죠.
2: 그래, 아니 이게
0: 그래, 뭐 만나보고.
2: 사실 안 만나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냥 일단 친구고요.
0: 맞아.
2: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얼굴 뜯어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려고.
0: 맞아.
2: 그래.
1: 아니, 근데 두 분이 강한 이끌림은 확실히 있었나 봐요. 이렇게 사주까지 보고 결혼까지 할 생각까지 얘기하면서.
0: 그러니까.
1: 근데 사실 너무 점을 많이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0: 맞아.
2: 그쵸,
0: 그냥 한번 만나보시고 느낌 좋으면은 그 말려도 두 분 만나게 돼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점을 너무 많이 믿으면은 자기 인생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해요.
1: 그리고 어쨌든 불안정하다는 거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을 때 그런 건데
2: 이게 이제 명리가 통계거든요. 통계는 있지만 우리가 인생 가는 게 절대 갈 수가 없어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는 사실 느낌으로 사는 게 선택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2: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자신을 믿으세요.
0: 네.
2: 이거는 솔비는 옳다다.
0: 솔비는 옳다.
2: 이건 솔비는 옳다였습니다.
0: 네.
1: 익명 요청 S님 거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동기 남친이
0: 저희가 지금 못 읽으세요.
2: 자, 동기 남친이
1: 저를 좋아한다고 소문만 내고 실제로는 제 친구라서 찰싹 붙어다녀요. 솔직하게 고백도 없으면서 주위 소문만 내고 다니는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제 친구랑 친하게 지내죠?
0: 아, 왜 제 친구랑 친하게 지내죠?
2: 네.
0: 그냥 여러 이유로 그런 거겠죠.
2: 너무 빨리 끝낸다.
0: 아니 근데

0: 다음 주에 해결책을 드리는 걸로 해요. 왜냐면
1: 고민 사연이 있어요.
0: 광고를 들어야겠다.
1: 고민 사연이 네. 왜 저는 항상 빨리 가야 돼 저희는. 저희도 고민이 있어요.
0: 왜냐면 광고를 들어야기 때문에 아~ 저희가 광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2: 광고에게 우리가 양보해야죠.
1: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쇼리 실라!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5: 가비의 슈퍼 라디오.
6: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가을이에요. 10월에도 푸짐하게 선물 준비해뒀으니까요. 가비의 스플 라디오 꼭 챙겨 들으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귀빈이들 마지막 집중 시간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쿨 FM 순환버스 타고 백상 가자. 저희 아침부터 쭉 하고 있는데요. 쿨 FM은 땡땡이다. 저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요. 쿨 FM은 결국엔 대한민국을 제패한다. 낄낄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들으셨죠? 네, 기계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요. 미스터 라디오가 시작되는 4시에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그럼 끝곡 들을게요. 끝곡은요. 보아의 Listen to my heart 들을게요. 자, 가비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봐요. 그럼 바이.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지금도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이 사이 서운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소래터널에서 송내나들목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이천요금소 진출램프 2차로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성 맞춤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이 노래에서 How you want 제 이름이 들렸다면 당신은 상하 가족. 아침 5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How you want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여러분의 미스 라디오는 월요일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월미도.
0: 자, 살아있는 활어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쿨 FM의 척추, 쿨 FM의 든든한 허리가 되고 싶은 미스터 라디오,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미라클의 곁으로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미라의 축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컴온.
1: 자, 청바시 청취율 조사 기간 기념 축제, 선물도 풍년, 웃음도 풍년. 자, 오늘 쿨 FM이 릴레이로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라클들이 이 문장을 게시판 가득 써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얘기를 하나 뭐 읽어보시면, 남창희 씨,
1: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온 미션 문장, 쿨 FM은 결국엔 대한민국을 제패한다. 쿨 FM은 결국엔 대한민국을 제패한다. 이 문장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신 미라클 중에 20명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확인은 방송이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하시고요.
0: 그렇습니다. 우리랑 결이 좀 안 맞네요. 저희는 세계 글로벌 재패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허, 대한민국 재패 물론 중요하죠. 네. 하지만 우리는 글로벌로 재패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지켜봅시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부터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까지 콜 FM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이벤트, 이런 거 아주 그 소속감이 생기고,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아침부터 쿨 FM은 축제였습니다. 조정식 씨는 미션 문장으로 쿨 FM은 섹시하다라고 했고요. 이현영님은 쿨 FM은 당신 편이다. 박명수 형님은 쿨 FM은 들을만하다.
0: 자, 그렇다면 미라는 미라클 여러분과 함께 미라의 미션 구호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쿨 FM은 뭐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헷갈리네요.
1: 저희가 이 미션 문장을 완성해서 이금희 누나 방송 시작할 때 이 문장을 올려주시면 또 백화점 상품권 받을 후보가 되시는 겁니다. 쿨 FM은 뭐뭐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명문장을 완성해주시는 미라클 중에 10분 뽑아서 어깨 피자, 활짝 피자, 웃음꽃 피자, 피자 선물 가보겠습니다.
0: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쿨 FM은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1: 자, 윤정수씨가
0: 낯설지 않다.
1: 윤정수씨가 방금 네, 쿨 FM 공식 슬로건을 말씀해 주셨고요.
0: 그렇군요.
1: 여러분의 명문장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자, 그렇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0: 쿨 FM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 네.
0: 주목! 김부장!
1: 김부장을 왜 하냐고요.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월요일 미라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보일 라디오 잘 나가고 있고요. 월미도 오늘 첫 곡은요, 페퍼톤스의 Let It Get Set Go 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월요일입니다.
1: 자, 오늘 일단 여러분, 네, 그 은분처 도전, 네, 890번째 은분처 도전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미 2000개가 넘어가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은분처 도전하시는 건 다음 은분처로 넘어가고,
0: 네,
1: 오늘이 은분처 추첨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 번의 추첨을 합니다. 네. 이번 달 첫 번째 추첨, 그러니까 어제 것까지 되겠죠.
0: 네.
1: 어제 것까지 해서 모아서 추첨을 합니다. 다음 추첨 날은 2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0: 네.
1: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은부처 추첨할 테니까요. 미라와 소통할 번호는 문자샵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네. 네. 자, 우리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온 정확한 미션 문장은요, 쿨 FM은 결국엔 대한민국을 재패한다.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신 분 중 20분 뽑아서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는 우리 방송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꼭 확인하시고요. 이제 이 이벤트 문장은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추첨이 끝났습니다. 그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0: 자, 우리 GAEA님께서
1: 어제 결혼식에서 견디를 만났어요. 미라클 미라클 했더니 식사 테이블 가시다 말고 사진 찍어야죠 하면서, 예, 먼저 다가와

0: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1: 그럼요.
0: 역시 긍디 남창희 견디 예. 우리 주니어 잘 쭉쭉 무사히 잘 크길 바랍니다.
1: 네네 우리
0: 남창희 주니어하고 제가 네. 잘 크라고.
1: 아니 어제 네. 우리 한윤서 씨 결혼식장에 갔다가
0: 윤서 결혼식이었죠.
1: 예 네. 제가 사진 찍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이분께서 미라클 미라클 외쳐주시길래 아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가서 바로 같이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했죠.
0: 예. 새싹이에요. 우리 네. GAEA님.
1: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0: 이제부터 자, 등록한 김에 예. 글 많이 남기세요.
1: 좋습니다. 저희가 껌을 좀 일단 드려야겠죠, 그러면?
0: 네.
1: 예. 회화 해봐! 회화! 자, 강효진님은 89.1 늘 고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차장을 하는데요. 가끔씩 손님 차에서 FM 라디오가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네. 효진님, 얼마나 기회입니까? 세차하시면서 그 1번, 라디오 1번을 89.1로 바꿔놓으세요.
0: 네.
1: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잘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항상 고정을 다른 분께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효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0: 자, 공산 사원님이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화 받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래요. 전화가 와서 꼭 예.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0: 강래현 씨께서 오늘 차디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 3, 4부 손님이죠?
1: 네. 맞습니다.
0: 씨가 아침에도 우리. 하고 또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오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아우 힘드시겠네요.
1: 맞습니다. 네.
0: 뭐 축하 노래라도 하나 불러드려야겠네.
1: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쿨 FM은 뭐뭐다 우리 여러분께 또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자, 4758님께서는요 쿨 FM은 윤정수 남창희가 간판이다 이걸로 가시죠.
0: 불편합니다.
1: 아, 안 돼요.
0: 불편해요. 예. 예. 그것도 박명수도 또 저쪽 또 하실 것이고,
1: 예. 예. 예.
0: 또 우리 뭐 식식이도 DJ들도 또 예. 다른 DJ들도 뭐 목소리가 작아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다 예. 이렇게 조용조용히 다른 프로그램 존중하면서
1: 네.
0: 서로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1: 일단
0: 간판은 안 하련다.
1: 예.
0: 쿨 FM 윤정수 남창희는 간판은 안 하련다.
1: 자, 4758님 피자 선물은 일단 드리고요. 이걸로 갈지는 뭐 상황을 안 봐도 말 것 같긴 합니다. 예. 4175님 슬로건이요. 쿨 FM은 미라 들으면 된다. 다 된다. 요거는 또 우리 거랑 또 결이 있으니까.
0: 쿨 FM은 미라 들으면 다 된다. 된다.
1: 예.
0: 미라 들으면 다 된다. 된다. 다 된다인데 이제 이게 예. 길 수 있단 말이지.
1: 예.
0: 그러니까 미라 들으면 다 된다. 혹은 된다 다 된다. 뭐.
1: 예. 예. 뭐 좋아요. 않나. 자, 피자 선물 보내 드리고 자, 우리 황지원 님. 쿨 FM 쿨 FM은 김 부장도 이 부장도 다 듣는다. 김 부장! 이 부장! 다 들어!
0: 네.
1: 예. 다 들으면 좋겠네요.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우리 부장님들은 아마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도 네. 부장님은 우리가 지금 부장님들이 저기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예. 자, 우리 이분도 피자 선물 보내드리고 자 피자 7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은 명문장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피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슬로건 결정은 이따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는 잠시 후 노래 듣고
1: 네.
0: 광고 듣고 와서
1: 예, 광고.
0: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추첨할 것 같습니다.
1: 네, 음부자 추첨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또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자,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아이스트로
0: 고향 가구 박람회
1: DS 대성아우진
0: 녹십자
1: 메디힐 토너패드
0: 한국도로공사
1: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0: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
1: 경기도청 제공입니다.
2: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글로벌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0: 대형 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진짜입니까? 청취율이 납치됐다는 게? 진짜 모르세요? 우리 청취율 어디 갔는지?
3: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2: 제가 묻는 말이야. 대답하세요. 미라 청취율 어디다 숨기셨어요? 에? 어딨냐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청취율이니?
4: 사장님, 저예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집 나간 청취율은 10월에 돌려보낼 거예요. 제가 얌전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방송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2: 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5: 제가 들으면서도 난 참 잘했다. 사장님, 하지 말라 했잖아요.
2: 에이.
5: 에이. 너 안 봤지?
2: 예, 안 봤어. 모르는데. 그래서 네. 들으면서 형한테 형 이거 뭐예요? 내가 연기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이건 뭐죠?
5: 결혼의 완성.
2: 결혼의 완성이라는 드라마였대요. 예. 예.
5: 제 아내 덕분에 예. 예. 이렇게 잘 봤습니다.
2: 자,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또 명문장을 만들어주시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윤상우님. 쿨 FM은 화난 임금이다. 고정하옵소서. 예,
6: 코미디로.
2: 코미디를 좀 아시는 분이 보내주셨군요, 상우님. 좀 그래요. 좋았었어요.
6: 피자 드릴게요.
2: 자, 피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김태훈님, 쿨 FM은 좀 여기다 활력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쿨 FM은
5: 태훈 씨, 이거 예. 피자 안 됩니다. 이게 내용 퀄리티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너무 우리 근데, DJ들이 예. 장난 안 드셨어요.
2: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김태훈님은 음문초 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받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도 돼요. 예, 정말 눈에 띄게 보였으면 저희가 드릴 수도 있었는데.
5: 김태훈 씨 오늘 예, 저 음문초 후보 예. 중에 선택된 모양이에요.
2: 예,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네. 변별군이 오미완. 10월의 첫 번째 음분처 추첨의 날에도 어김없이 출첵합니다. 우리 별멸구님 과연 될까요?
5: 우리 멸구 씨 예. 한 번은 뭔가 되겠지.
2: 예, 후보에는 그래도 좀 들었어.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었고 그리고 올 이번 달에는
5: 이번 후보에 못 들었어.
2: 세 번이나 있거든요.
5: 지금 예. 후보에 못 들었어.
2: 아 그래요? 저는 뭘 있어요? 있대요.
5: 있어?
2: 예, 그건 모르 확실한.
5: 난 몰라. 그래 우린 모르니까요. 예. 예.
2: 그건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다 지금 이미 어제 다 우리가 다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 알고 계십니다. 우리 변별군이 과연 뽑힐까 궁금합니다.
6: 이름표입니다.
2: 권현진님도 이런 운은 처음이에요. 운분초 후보에 됐구나. 오른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5: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예 운분초 후보부터 이름을 좀 얘기합시다.
2: 이제 시작합니다. 네. 자 준비된 다 시간이 있습니다. 드디어 추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음문체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은 미라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홈페이지 가셔서 선곡표도 보시고 안내문도 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10월 첫 번째 음문체 추첨 시작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어제 11일까지 미라에 891번째로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입니다. 후보들 입장.
5: 권현진 뽑혔네요. 박병석 이혜진, 멸구 벼멸구.
2: 양승원, 전영희, 양원령, 김부용,
5: 주현실, 이동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태훈까지 11분이 후보.
2: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분이면
5: 왜냐면은
2: 진짜 야.
5: 한 달에 세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짧은 거죠?
2: 그렇죠.
5: 명수들이.
2: 예. 예, 그렇습니다. 11분이면 진짜 예. 요 안에서 뽑힐 확률이 진짜 큽니다. 별멸구 님도 기대가 크시겠네요. 자, 아무튼 후보가 되신 모든 분께 치킨 선물 드립니다.
5: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2: 자, 여러분들
5: 나 목살 많이 쪘다.
2: 그럼 이제 목소리 두툼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정수 씨께서 뽑아주세요. 자, 이 종이 안에 이 11분의 이름이 한 분 한 분씩 적혀 있습니다. 자, 2026년 10월 첫 번째 추첨.
5: 남자애가 수도 빼야 돼.
2: 음식물 분쇄 처리기 대상.
5: 바로 떨어졌어.
2: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받으실 분.
5: 하나 떨어졌는데 이걸 합니까? 더 뽑습니까?
2: 떨어진 걸로 할게요.
5: 와우.
2: 자, 흔들다 떨어진.
5: 아, 근데 내가 좀 실수로 떨어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하자.
2: 다시 섞으세요.
5: 찜찜해, 좀 찜찜.
2: 다시 섞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 분은 뽑히는데 왜 찜찜해?
5: 그냥.
2: 자, 수도.
5: 수도 이거다.
2: 네. 네.
5: 요 두 개입니까?
2: 네, 하나인 것 같아요. 두 개인 것 같아요.
5: 두 개.
2: 하나 빼요. 예. 내려오세요. 예.
5: 오른쪽 왼쪽.
2: 오른쪽.
5: 오른쪽.
2: 예. 자, 바로 행운의 주인공은.
5: 있었나요?
2: 예! 이혜진! 예! 바로 이혜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5: 오픈 스튜디오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2: 자, 이번 달 첫 번째 문자는 이혜진 님이 받으셨어요. 이혜진 님 축하를 많이 받으시려고 그런가 보다.
5: 네.
2: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추첨으로 달려갑니다. 네. 오늘 891번째 사연 주신 분부터 19일까지 후보를 모아서 20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첨은 경쟁률이 8대 1이에요. 오늘은 11대 1이었는데 다음 주는 8대 1입니다.
5: 도전 갑시다. 또 도전 갑시다.
2: 도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별멸구님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치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5: 별멸구 씨, 저는 좀 계속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고 계속 이름이 예. 불려지기를 기대합니다.
2: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니 후보에는 잘 뽑히세요. 한 두 번 정도 올라오신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2: 예, 아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5: 이혜진 씨 우와 하고
2: 이혜진 씨가 오셨구나. 예,
5: 네,
2: 예.
5: 우와 하고 보냈습니다. 우와.
2: 본인이 뽑혔습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기입니다, 이혜진. 여러분들.
5: 듣고 있습니다, 이혜진.
2: 네. 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KBS 쿨 네. FM의 슬로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이크 한번 예. 열고 소리 한번
2: 질러야 그래, 질러야겠다. 여러분들 소리 한번 질러라고 해야겠다.
5: 뭘 뭐라고? 남창희.
2: 네, 안녕하세요.
5: 남창희 한번 좀 해.
2: 윤정수.
5: 아니, 남창희 해줘.
2: 자, 안녕하세요.
7: 윤정수.
5: 아니, 알았어, 알았어.
7: 윤정수.
5: 김정수.
2: 근데 중요한 건 네. 아니 우리 또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7: 네.
2: 어떻게 마이크 다 들려요? 말씀하셔도 돼요.
7: 창원 K-pop 페스티벌 출연자들입니다.
2: 아, K-pop.
7: 창원 K-pop 페스티벌 출연자.
2: 사랑해요, K-pop. 예.

0: 네.
1: 아유, 자, 잠깐 우리... 있어봐. 사진 찍으러 나갈게. 곧 잠깐만 있어. 네, 알겠어.
0: 자, 우리 대한민국을 제패한다. 네네. 아까 가비 씨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1: 근데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0: 글로벌 했더니
1: 글로벌로 제패했는데 우리를 역삼다
0: 왔어. 야, 글로벌로 와버렸네. 네,
1: 우리나라에 그게 좀 필요할 수도 예. 있어.
0: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최미선님이 이런 슬로건을 보내주셨습니다. 쿨 FM은 전 세계가 함께한다. 아, 아~ 멋지다. 멋져. 네. 자,
1: 솔직히 전 세계 한국 사람이 함께.
0: 아니에요. 네. 다 하잖아요, 이제.
1: 알겠어, 알겠어.
0: 들을 거야.
1: 오케이, 오케이. 최민선님 피자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계속 뽑아보도록 할게요.
0: 네. 네. 자, 노래는요. 빅나티의 노래, 노스텔지아.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우리는 2부에 분노할 준비해서 돌아옵니다.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연구소.
1: 생활용품 브랜드 스톰.
2: 생활용품은 스톰.
1: 착한 가격, 좋은 품질의 놀라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생활 속 스토리의 즐거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스토리다움 스톰.
3: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핀다.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 대행진.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내일 모레 50다 되는 인간이 진짜 이럴래? 누가 또 이러는 거야, 남창희 씨.

0: 아 정말 정수님 차이님 제가요 전 세계인들이 즐겨 듣는 미스터 라디오에서 이런 말까지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참 쫄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안 하려니까 제 속이 진짜 아주 부글부글 화병이 날라고 해서 입을 안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만 시원하게 한바탕 소리 지르고 싹 다 잊어버릴랍니다. 네, 저희 남편 아니 저희 집에 사는 초딩 같은 남자 얘긴데요. 대체 저 인간은 진짜 왜 저럴까요? 제가 치킨을 참 좋아해요. 막 배달 온 치킨을 한 입 먹을 때 그 바삭한 느낌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1: 나 이거 너무 바삭 익은 거 아니야?
0: 주말에 치킨을 시키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배달이 생각보다 빨리 왔더라고요. 여보
1: 문제 될 게 있을까?
0: 치킨 왔나 봐. 받아놔 알았지?
1: 뭐라고 여보?
0: 치킨 왔나 봐. 받아놓으라고.
1: 아 치킨을 시켰나? 그래? 잠깐만. 아이고 그럼 일어나야지. 감사합니다. 이거 놔두세요. 갖고 가야겠다. 줘요.
0: 여보 그거 같이 먹게. 식탁 위에 세팅해놔. 알았지? 그 청소 다 했으니까 같이 먹게.
1: 오케이. 당근 말밥이지.
0: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났나? 청소 마무리하고 식탁으로 갔는데요.
1: 왜?
0: 아, 이게 사람, 뭐죠?
1: 진짜 이상한 사람이.
0: 왜 후라이드 치킨이 전부 누드닭이 된 거죠? 와 상황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옵니다. 치킨 오자마자 이 인간이요.
1: 아우 뜨거. 아우 야. 아우 이렇게 튀김 옷은 난 진짜 너무 맛있던. 잠깐만. 아우 우리 와이프가 또 관리한다고 또 안에 닭가슴살 먹겠지? 좋았어. 아 콜라 일단 잠깐만. 아우야.
0: 네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인간이 바삭한 튀김 옷만 싹 다 벗겨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곧 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77년생.
1: 아유.
0: 아 멀쩡한 닭들이 죄다 옷을 벗고 누워 있냐고요?
1: 야 이제 튀김이 끝내주네. 아 튀김을 야 확실히 치킨의 이유가 있구나 이 집에. 와 바삭바삭하게 맛있다 야 진짜. 와우.
0: 아니 누가 지금 튀김 옷 품평회를 하랬습니까? 아 진짜 말이나 못하면. 한 번은 집에 오는 길에 빵집에서 소보루빵 나오는 시간이길래 빵을 몇 개 사왔어요. 여보 나왔어. 어? 아휴 여보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간다며. 이거 아직도 안 버렸네.
1: 뭐를?
0: 아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1: 가. 그거 지금 아니 버리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또 바로 왔어?
0: 뭘 바로 와?
1: 여보 그러면 저기 신발 신고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다. 그냥 여보 좀 해줘봐. 아유 뭘 들고 있어? 또 이건 뭔데?
0: 아 진짜.
1: 아이 뭐야?
0: 이거
1: 뭐...
0: 식탁 위에 올려놔. 와우. 나 재활용 갔다 올 때까지 가만둬. 만지면 진짜 죽는다 진짜.
1: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충성.
0: 제가 그렇게

0: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내려갔는데 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죠.
1: 와, 진짜 아니지.
0: 빵이요, 어떻게 됐냐면요, 빵이 속살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위에 바삭하고 달콤한 소보로는 죄다 뜯겨나갔어요. 빵 다섯 개가 싹 다요. 여보, 이게 뭐야?
1: 응? 왜?
0: 이게 뭐냐고?
1: 아니, 한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자기 또 뭐라 할까봐 껍데기만 먹었잖아. 와, 근데 이 집 빵 엄청나다, 야. 어? 와. 어.
0: 여보, 이게 진짜 뭐야? 왜 이래, 아. 진짜?
1: 아, 왜, 왜? 여보, 아,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어? 아, 뭐 틈만 남으면 이렇게 신경질을 내? 지난번 치킨 먹을 때도 신경질 내더니. 아니 뭐 아까워 이렇게 먹는 게? 가족이 먹는 게? 어? 가족이 먹는 게, 가장이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먹을 때도 그렇게 난리야. 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해. 빵 몇 개 갖고 진짜 그만 둬! 말 시키지 마! 잘 거야!
2: 먹었으니 잘했어.
0: 이 인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너 왜 그래 진짜? 어? 네가 왜 큰 소리를 내? 이거 아주 뭐든 껍데기만 먹는 인간이네. 어? 너 대체 이 전쟁을 나랑 언제까지 할래? 제발 치킨은 좀 치킨답게 먹고 빵은 빵답게 먹어라. 아주 그냥. 남편은 너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너 잘 들어라. 오늘 이후로 치킨을 누드닭으로 만들거나 소보로 빵을 쥐파먹은 빵으로 만들거나 초콜릿 과자도 초콜릿만 핥아먹거나 하는 즉시 네 옷도 그냥 다 싹 다 벗겨가지고 대문 밖으로 던져버릴 거니까 그때 가서 춥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라. 어? 이제 곧 추워진다. 비 오고 나면 추워진다. 알았냐고! 명심해라. 명심해라, 이 인간아!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내일 모레 50 다 되는 인간이 진짜 이럴 일이야? 어?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티아라인 너 때문에 미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유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박현정님께서 두 분 연기력과 효과음이 너무 좋아서 짜증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최선희님은 저랑 같은 생각을 좀 가지셨네요. 바삭한 소리에 갑자기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1: 아이고,
0: 저도 오늘 치킨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엄청 들었었어요. 자, 4955님 올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에요. 너무해, 말도 안 돼라고 해서.
1: 아, 저도 좀 놀랐어요. 좀
0: 충격적이었죠.
1: 에이, 왜 그렇게?
0: 이건 나중에 꼬꼬무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2707님 같은 77로서 부끄럽네요. 77은 안 그러는데 78 아닐까요 혹시?
1: 그거를 뭐 연도로 묶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77년생 묶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최성령님도 저랑 동갑이에요. 77 너무 웃겨요. 왜 그런 거니 친구야. 이혜원님 내일모레 50님 혈관 건강 챙기세요. 손원웅님 바삭한 느낌을 좋아해. 좋아한다고. 퐁당퐁당님 와 껍데기만 다 벗겨 먹은겨? 아유 대박이다 진짜. 김경화님 살이 남아있는 게 다행이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살은 남아있잖아. 김연수님 아직도 한 집에 사세요? 캔디님 닭들아 어여 옷 입자 춥다. 윤연재님 밤식빵에 밥만 빼먹을 인간아. 아유 아유. 김장환님 튀김기로 한번 오븐기로 또 한번 자 거울치료 들어갑니다. 옷 벗으세요. 자 김하나님 너 가난하게 컸니? 이철구님 쿨 FM은 온갖 진상이 등장하는 분노 유발 방송이다.
1: 가난하게 컸어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아니에요. 가난한 거랑 뭔 상관이야.
0: 가난하게 컸으면 이렇게 안 하죠. 가난하게 컸으면 속살까지 싹 다 먹었지. 아니 근데 이 가난하게 컸니가 이게 또 밈이 있어요. 형.
1: 아 그래요? 예. 아,

0: 우리 오늘 사이다 그러면 김 하나님 드릴게요. 너 가난하게 컸니?
1: 예.
0: 자, 여러분들 분노 쌓이시면 저희한테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1218님이 저희 집 남편은 식빵을 테두리만 남겨놓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어렸을 때 하던 일이에요.
2: 테두리는
0: 다.
2: 뭐 테두리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정도면 예. 취향인데 남의 치킨 옷을 다 벗겨놓으면 그거는 뭐 하는 거야.
0: 신승민님, 오 저도 오늘 치킨 시켜 먹으려고요. 박주민도 오늘 저녁은 치킨인가. 4692님 효과음 짱이네요. 미치겠네. 아 배고픈데. 자 강릉 지부장님. 백숙을 해서 껍데기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백숙. 아 이번에
2: 백숙 껍데기.
0: 이번은 바삭한 거 좋아하겠지.
2: 근데 백숙 껍데기도 맛있어.
0: 전 백숙 껍데기 맞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백숙은 껍데기부터 먹는데. 아. 5921님 용산은 지금 비가 엄청 쏟아져. 여의도는 어떤가요? 여의도 비 안 오는데. 용산 비 와요? 차로
2: 여의도에도 비 왔어요 살짝.
0: 차로 15분 거리인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여기 안 온다고?
2: 아 많이 와?
0: 많이 온대요. 엄청 쏟아진대요.
2: 아 그래?
0: 그렇구나. 이제 곧 이제 비 오고 내일 그린가 비 오고 이제 다시 엄청 추워진다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좋습니다. 이제 또 미라클이 보내주신 쿨 FM은 뭐뭐다 피자 받으실 분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9780님 쿨 FM의 슬로건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빠밤. 이거 좋은데? 이건 우리 미스터 라디오와 아주 일맥상통한 딱 그런 라디오의 어떤 슬로건이네요. 9780님 좋습니다. 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2521님 쿨 FM은 주파수가 아니라 운명이다. 쿨 FM은 대한민국 남녀노소의 모든 귀를 접수한다. 좀 길죠?
2: 그리고 모든 귀를 접수한다 했는데 전 사실은 그 돼지고기 부속물이 좀 생각났어요.
0: 예.
2: 배가 고픈가 봐요. 돼지 귀도 맛있거든요. 돼지 귀 맞지? 먹는 거지?
0: 돼지 귀 맛있죠, 네. 형. 네. 자, 우리 212521님께도 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드리도록 하고요.
2: 준다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0: 네, 다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 백승일님 쿨 FM은 그냥 듣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쿨 FM은 그냥 듣자. 백승일님, 백승일.
2: 그건 또 신나지 않게 듣는 느낌이에요. 그냥 들어. 아, 재미없지만 뭐 이런.
0: 아이 또 그 무슨 소리예요.
2: 그런 느낌도 있다고 글자에.
0: 우리 미스터 라디오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 그냥 들으세요. 듣고 틀어놓고 저기 뭐 집중할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 들으면 되지. 예. 자 우리 백승일 씨가 누가 있지 유명한.
2: 씨름 선수 한 명 있죠. 승일.
0: 아 이게 네. 예. 백승일 선수 있었죠. 맞아. 그러네.
2: 나 치는 백승일.
0: 그 람바다는 누구셨죠? 그
2: 람바다는 최용만이요.
0: 아니야 최용만 선수
2: 테크노
0: 말고, 테크노 골리아시고 거기는 네. 그 싫은 게 람바다 우리
2: 있어요.
0: 아 우리 방송도 많이
2: 고깃집 하던 사람
0: 지금 족발집 하실 텐데.
2: 네
0: 그분이 백승일 씨 아니고 그분은
2: 네
0: 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 그래요.
0: 넘어가고요.
2: 그렇게 아 해서는 안
0: 예,
2: 되고요.
0: 백승일님 아무튼 피자 보내드리고요. 자 김주현님
2: 네 박광덕.
0: 박광덕 씨. 아 그렇네요. 예 우리 네. 박광덕 형님. 예전에 같이 우리 또 방송 많이 했잖아요.
2: 그래, 많이 했죠.
0: 예,
2: 한동안
0: 예,
2: 많이
0: 맞습니다.
2: 했죠.
0: 예.
2: 한지도 한참 됐지.
0: 네. 예. 자 우리 김주현님 쿨 FM은 사람 살림 방송이다.
2: 왜?
0: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KBS 쿨 FM을 들으면서 완전히 약을 끊었어요. 제가 맨 처음 들은 쿨 FM 방송이 미스터 라디오인데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아 주현님 진짜로? 우리가 맨날 당신의 인생의 주연은 당신입니다 하고 했던 우리 김주현님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아이고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쿨 FM을 들었어요. 야 진짜 우리 아니 사람 살림 방송이라는 말까지 해주시는 거는 네. 뭐 아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김주현님의 어떤 삶의 어떤 예 뭐랄까요 희망이 좀 됐을 거라고
2: 네.
0: 생각하니까 또 네. 저희

0: 제가 또 보람차네요 진짜. 예, 주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미스터 라디오를 통해서 또 쿨 FM을 사랑하게 되시고 또 쿨 FM을 통해서 또 뭘 더 사랑해야 될까요 형?
1: 선물이요.
0: 뭐 선물이 뭐예요. 자 그래요. 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자 보내드리니까 우리 주연님 맛있게 드시고 항상 이렇게 웃음으로 또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효희님, 효희님. 이런 거창한 것보다 미라를 생각하면 쿨 FM은 내 마음속에 정원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원.
1: 내 말은 멋지네요. 정원. 예. 내 마음속에 정원이다.
0: 내 마음속에 정원. 예. 아, 우리.
1: 울산 KBS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0: 왜죠?
1: 정원 축제, 정원 박람회.
0: 거긴 여수요.
1: 여수요.
0: 여수에서 박람회 하는 거 아니에요?
1: 여수도 맞다.
0: 순천, 순천.
1: 순천. KBS 순천 방송국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내 마음의 정원이다.
0: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의 정원처럼 찾아와서 네. 미스 라디오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1: 야, 내가 틀린 건 그런데 네가 예. 틀린 건 진짜 웃기다.
0: 아, 여수 순천은 거긴 같이 원래 같이 붙여 사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그 저기 박람회는 최근에 여수에서 했잖아요. 예. 자, 최유희님 저희가 또 피자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피자 10분 솔드아웃 마감됐습니다.
1: 아, 벌써 끝났어?
0: 예. 이 중에 어떤 문장이 클로징에 뽑힐지 여러분들 상황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김진호 씨가 성동구 행당동도 비가 오고 있다. 이한권 씨가 레리비는 어디 와요?
0: 레리비는 안 오죠.
1: 당신의 마음속에 오고 있다. 이한권.
0: 여기 사랑비나 좀 내렸으면 좋겠네.
1: 넌 또 뭐야?
0: 좀 있으면 좀 몇 달 있으면 겨울비 내릴 거 아니야. 예. 예. 자 노래 마시고요. 예. 노래가 울립니다. 자 정국 우리 BTS의 정국 씨가 부른 노래 세븐 함께 듣고 올게요. 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뉴젠
3: 디아스푸드,
2: 서울사이버대학교,
3: 코끼리베이글닷컴,
2: 법무법인 대륙 아주,
3: 기적같은 선물 TK통상,
2: 조정래 장편소설 서리꼬,
3: 베스트 슬립,
2: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킨,
3: 셀러맥스,
2: 오토링크 제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또 문자 잠깐 볼게요. 7792님 지금 듣기 시작해서 쿨 FM 어쩌고 보내려다가 문자 적다가 끝났다는 멘트가, 아 진짜 난 운도 없다라고.
3: 아니 그랬는데. 왜 운도 없어요? 내일부터 또 하면 되지 뭐.
2: 하면 돼요 또. 네.
3: 업무 아직까지 계속 좀 듣고 있으니까 저희가 듣다가도 괜찮으면 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남창희 씨, 자 3부 첫 곡인데요. 예. 어, 3부 첫 곡의 노래를 불러주시고,
2: 예.
3: 어, 뭐 잘 모르겠으면, 예. 가사라도 좀 성의껏 잘 읊어주세요.
2: 제가 읊어드릴게요.
3: 네.
2: 정말 오랜만이야 도심을 떠나 달리니 기분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아 조남지 사운드. 자,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 기흥에서 수원 신갈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다시 신갈 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0: 가사만 읊어도 예. 남창의 가사만 읊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주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이미화씨.
1: 예.
0: 네. 아니, 괜찮아 자기? 이미 화가 나 있어. 이미화 씨. 원더풀 라디오는 미스터 라디오.
1: 아, 진행을 못 하겠네. 아, 예. 자, 우리 김하진 님. 네. 정말 형님 좀 참아 주십시오. 예, 예. 예. 자, 김하진 님 정말 오랜만이야. 차디 6시간 만이야라고 네, 해 주셨고요.
0: 힘들 건데.
1: 지금 오답들 계속 보내 주시고 계신데 네. 이동욱님 원더풀 온수풀.
0: 온수풀 좋죠.
1: 예. 연진아 님 오 솔레미오. 그리고 유현일 님 차디도 미라도 최고란 말이요.
0: 네.
1: 김동왕 님 내가 사랑한 사람들 차디 긍디 견디.
0: 네.
1: 이렇게 오다 보내 주셨는데요. 이분들 네. 중에서 또 뽑아서
0: 오시는 드리겠습니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1: 예, 쭉 뽑아 보시죠.
0: 저는 뭐
1: 예.
0: 그렇습니다. 세 사람을 전부 다 예. 잘 두루두루 예. 좋은 얘기 해 주신 우리 동학운동에
1: 네.
0: 전혀 상관없는 김동학 씨.
1: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화준푸시라고 이미화 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0: 됐어, 이미 화가 나 있어.
1: 자, 우리 바나나우에 초콜릿 받으실 정답자 세 분 발표해 주시죠.
0: 정답자 세 분은 정답 맞추셨죠. 3014 이지영 1717 세 분이고요.
1: 자, 그리고 5시 콩 게시판 1등은요. 맛밤 받으실 분 박유경 님이십니다. 밤! 밤! 밤! 예, 보내드리고요.
0: 내가 잘하는데 꼭 손님이 예. 오면 얘가 꼭 이러네.
1: 자, 0049 님께서
0: 네.
1: 왜 우리 차디 온다고 언급을 안 해주세요?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라고 했는데
0: 계속 얘기했어요.
1: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예. 자, 어제 예고해 어제도 예고해 드렸잖아요, 진짜로. 예.
0: 맞아.
1: 오늘 특별한 손님이 놀러 오셨는데요. 바로 촤. 자, 얼른 광고 듣고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스터라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동국제약 회라민 큐
0: 메디엘 터너패드
1: 100년 전통 스프링 에어
0: 신차 구입은 하모니렌트카
1: 아이스트로
0: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0: 스피드레
1: 메디카 코리아
0: 고려기프트가 도와줍니다.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패드

0: 100년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1: 에어.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2: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2: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그린 팜에서 엑소진생 플러스 샴푸바.
2: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1: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캐비아 캡슐 앰플.
2: 탄력케어 전문 브랜드 엘렌실라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자, 미나마트 알립니다 여러분. 저 그 정치율은 바로 10월부터 청바시 정바시 계절을 맞아 특급 연예인 한 분이 와주셨는데요. 미나마트 특설 무대로 요즘 뭐 마트 행사 많이 하고 있는데 오십시오. 오신 분들에게 카페라떼가 공짜.
1: 야시 유름다.
2: 야 실명 내지 말고 남자.
1: 차디가 유명 커피 차준코 미라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차.
2: 사기치다 바로 걸렸네.
1: 아니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뒤에가 안 나와서 알잖아요. 시동 거는 거래가지고.
2: 아니 그래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침 9시 음악 앨범 생방을 마치고 다시 쿨 FM으로 달려온 남자 차디 이현우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현우입니다.
1: 야 네. 우리 네. 오랜만에 차디가 미라에 오셨습니다.
2: 네. 박진 씨도 차디가 예. 와우. 아침에 봐도 또 보고 싶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우리 김정한님은 긍디견데 우리의 프린스 안락하고 안전하게.

0: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뭐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안정환 님도 차디 오늘 하루는 우다나오 보내주셨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차디에게 먼저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0: 예.
1: 뭐 없는데?
0: 아, KBS에서 새로운 음악 네. 방송을 맡게 되셨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 축하드리고요. 어떤 야, 음악 예, 프로그램인지.
2: 아니, 형님, 뭐 또 예. 뻔뻔하게 뭐 없는데요. 아니, 연예인들이 그게... 방송 맡으면 그게 축제지.
1: 아, 그게 아니라 그 예. 원래 작년부터 했던 건데.
2: 아, 그래요?
1: 이게 딱 한 4개월만 가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올해는 이름을 바꿔서. 네. 그래서 이제 새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0: 네네네. 네. 시즌을 새롭게 하는
2: 거예요. 설명 들어보시죠.
0: 예, 네. 어떤 네. 프로그램입니까?
1: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라는 예. 건데. 그래서 일요일 밤 11시 10분에.
2: 딱 좋네.
1: 예,
2: 네.
1: 그래서 이제 뭐 전국 KBS 총국들 각 네. 지역을 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제 또 그 화면을 또 올리고 그런 예. 공연이에요.
2: 여행하면서.
1: 네, 좋아요. 진짜 좋아요.
2: 그러면 무대를 해놓고 뭐 먹방도 있나요?
1: 먹방은 그냥 노래.
2: 노래만 하고.
1: 네, 가수들 나와서.
0: 갑자기 노래한다는데 먹방을 왜?
2: 아니 나는 현영 옛날에 먹방 하셨잖아요, 그거.
1: 아, 먹방 많이 했죠.
0: 수염이식해.
2: 수염이식해.
1: 많이 했죠, 많이 했죠.
2: 진짜.
1: 아 근데 뭐 먹방을 그 못지 않은 또 미식을 하고 오죠.
2: 가서
1: 지역마다 또 얼마나 많아 맛있는 게. 네.
0: 어제는 어느 지역 편이 좀 방송이 됐나요?
1: 아 어제는 창원 편이 방송이 됐고. 네, 창원.
0: 평양 이론이 있네. 아까 창원에서 다 K-POP 하시는 분들 와.
2: 맞아요.
0: 아, 민사고 왔죠.
2: 창원에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네. 전 세계 분들인데 창원에서 K-POP 축제라는데요.
1: 아.
0: 네, 그리고 다 오셨었어요.
2: 축제가 많은데. 체크인 콘서트.
1: 예. 체크인 콘서트.
2: 어, 그렇습니다. 좋다. 이름 제목도 좋네. 그 전에, 전에는 어떤 식, 이런 식이었어요, 전에도?
1: KBS, 전국 투어. 였어요. 아.
2: 전국 투어.
1: 네, 전국 투어에서.
2: 제목이 좀 약했네요. 네,
1: 그래서.
2: 네.
1: 좀 이름 좀 넣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현우 넣고 이제 체크인 콘서트로.
2: 네. 근데 진짜 예. 이현우 씨가 이제 이름이 아 진짜 네임밸류가 이제 진짜 예. 괜찮다. 아니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하는데 나쁘지가 않아. 아니 다 좋진 않잖아. 우리 알잖아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수십년을. 근데 이게 이름값이 딱 들어가서 괜찮은 게 있고 안 괜찮은 게 있고 솔직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0: 이현우 이름이 들어가니까
2: 이현우 이름이 들어가니까
0: 무게감이 딱 있고 느낌 있다.
1: 참, 예.
2: 저 어디야 저 정원 박람회 같은 느낌 있잖아. 거기 어디야. 예. 순천.
0: 순천만.
2: 순천만인데 예. 이제 정원 박람회 내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1: 그래. 네. 감사합니다.
0: 아, 자 그리고 그렇네요. 우리 이현우 씨가 11월부터 아주 특별한 공연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2: 아유,
0: 야 이거 어떤 공연인가요? 공연하신다고. 아 공연, 기대됩니다.
1: 공연.
0: 네. 네.
1: 그 사실 이제 쭉 공연 안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공연을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2: 좋아요.
1: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라디오를 꽤 오래 했으니까
0: 예.
1: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고 같이 티키타카 이런 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냥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매주 같은 날 계속 해보자. 그래서 소극장을 하나 빌려서 매주 목요일. 네, 그래서 이현우스럽게라는 그 제목으로 그래서 공연 한 70%, 그 토크 한 30%, 뭐 사연도 받고 이야기도
0: 얘기하고.
1: 하고, 뭐 스탠드 코미디까지는 아닌데
0: 예.
1: 그냥 여러분들 같이 대화 나누는 거. 그래서 김인석 씨도 토크 코너에 지금 매주 나와주시고 스페셜 게스트에서. 11월 19일부터
0: 예.
1: 매주 목요일에.
2: 네. 이곳에 남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0: 뭐 하라고
2: 나가서 싶어요. 우리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윤정수 남창희의
1: 아 네. 너무 좋지
2: 네.
1: 나는 가겠다
2: 체크아웃 콘서트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남창희는 안 해 자기 혼자 실비집을 해갖고 나 혼냈어요 너 혼자 먹방을 하냐
0: 네. 아니, 본인은 이제 건강 프로 하고 있잖아요. 뭐 나한테 왜 그래요?
2: 아니 내 건강 프로는 나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네. 이제 미스터 라디오에 예. 예, 뭔가 그래요. 모양새가 나가서 좀 해주면 좋다.
0: 그럼 뭐 좋죠.
2: 그렇습니다.
0: 형도 그럼 빨리
2: 예.
0: 저 히트곡을 좀 만들어 보세요.
2: 난 노래하는 거 싫어하잖아.
0: 그러면서 예. 여기는 공연은
2: 난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 이현우 선배는 노래하는 거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는 겁니까?
1: 아 노래는 그냥 삶이죠.
0: 삶이죠. 형은 삶이죠. 삶이죠. 가수가 노래가 네. 삶이죠 당연히 형.
2: 그러고 보니 나는 삶이 없네.
0: 예, 근데 저는 진짜 꼭 한번 저기 형 콘서트 꼭 가겠습니다.
1: 아, 꼭 놀러 오세요.
0: 예, 놀러 갈게요.
1: 네, 와, 놀러 진짜 오시고.
0: 형님 노래도 너무 듣고 싶고, 예, 또 같이 또 이야기하는 것도
1: 가까워요?
0: 너무 좋고,
1: 예, 예. 저 연남동 쪽이니까.
0: 연남 쪽에서 하시는. 아, 그건 네, 너무 네. 가깝네요.
1: 예. 연남 스페이스.
0: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매주 목요일. 예, 목요일에 형 또 건강 프로 찍으러 간 날이잖아요.
2: 목요일에 제가 녹화가 있어요.
0: 저는 갈게요. 저 갈게요. 오히려 그날 쉬어요. 그럼 저는 가면 좋겠네요.
1: 좋아, 좋아, 좋아.
0: 예.
2: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와. 네. 요즘 그래도 어차피 얘도 원래 새우랑 같이 하거든요. 새우가 좀 쉬워서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
0: 그런 소리 하지 마요.
1: 요 틈을 타서.
2: 요 틈을 타서.

0: 바보랑도 하고 나랑도 하라 이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아무튼 우리 네. 여러분들 또 공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음악 앨범이 올해 19주년이 되는데요. 네. 청취율 조사가 1년에 4번 19 곱하기 4 네. 76번 정도 청취율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이현우 씨도 좀 의연해 하실 줄 알았는데 매번 청취율 조사 기간에 차디가 발을 동동 구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이거 사실입니까?
2: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동동현우 뭐 이렇게
3: 그 정도예요.
2: 네, 발 너무 좀 안타까워 좀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예. 근데 이제 의연한 척 하려고 해도 이게 자꾸 비교가 되니까.
1: 그렇지.
2: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한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3: 성적표.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흔들려. 흔들려.
1: 맞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뭐 어떻게 오래 하면 뭐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DJ로서 그렇죠. 같이 또 경쟁을 하는 거니까.
2: 우리 사실 일용직이잖아요.
1: 예, 예. 네. 네. 예. 네. 그렇죠. 예.
0: 네.
1: 자, 우리 이현우
0: 저는 늘
1: 씨.
0: 준비하고 있어요.
1: 뭘 준비해?
0: 다시 예. 날 날리면 안 온다. 여기.
1: 자, 우리 이현우 씨와 이금희 씨가 쿨 네, FM을 네. 이끌어가는 최장수 DJ 두 분이신데
0: 맞아요.
1: 오늘 이현우 씨를 모신 중요한 이유 우리 윤정 씨가 좀 발표를 해주시죠.
0: 윤정수 남창희의 미라 평생 진행의 꿈을 위해 준비한 시간. 쿨 FM 장수 DJ 최하디 한수 배워보자.
3: 억지로 만든
1: 이런 거는 이런 거는
0: 억지로 만든 거 같은데
1: 뭐 매치니 코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자, 아무튼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 라디오는 올해 네. 8년 차가 되었는데요. 와. 이현우 씨처럼 음악 앨범처럼 오래오래 쿨 FM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좀 알려주세요.
2: 우리 두 분 진짜 오래 가실 것 같아요.
1: 예, 오늘 음악 앨범 청취자분들도 많이 놀러 오셨으니까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또 같이 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자, 음악 앨범과 차디의 매력은 이것이다. 내가 음악 앨범 듣는 이유는 이것이다. 미라가 음악 앨범처럼 장수 프로가 되려면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봐라 등등 미라가 한 수 배워야 하는 것들을 적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 30분 뽑아서 차디가 미라에서 주는 커피 카페라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처진 커져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이현우 씨한테 여쭤볼게요.
0: 야.
1: 이 장수 DJ의 비결 딱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2: 아 근데 저는 그냥 글쎄요 어제 장수의 비결 그냥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1: 솔직해라.
2: 솔직한 게 왜냐하면 예. 사실은 좀 어쩔 때는 좀 가식적일 수 이어야 할 때도 있고 예. 뭔가 좀 포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아닌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다 들통나더라고요.
1: 그렇지.
2: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너무 좀 무거운 얘기인가?
1: 아니요, 아닙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0: 아니, 방송 우리 저 제작진 자꾸 저한테 감추라 하거든요. 난 좀 감추고 해라.
1: 형은 좀 감췄으면 좋겠다. 너무
0: 뭘 자꾸 감추라는 거냐?
2: 이왕이면 좀 가식적으로 한 게 낫다.
0: 예. 그래서 윤정 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저 아니요 없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닌데요. 그럼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걸 자꾸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1: 기분을 너무
0: 그렇죠.
1: 다 이렇게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그렇습니다. 마시고 좀 네. 어느 정도는 감출 게 필요하지만 내 안에 진짜 생각은 솔직하게 얘기하라. 아,
2: 그리고
1: 이거지.
2: 이제 뭐 우리도 다 사람이니까 슬픈 날도 있고 심하게 기쁜 날도 있고 뭐 좋을 좋은 건 아니지만 맞아. 그럴 때 기쁠 때는 기쁘게 슬플 때는 슬프게 같이 이렇게 뭐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1: 그러네. 네. 우리가 또 매일매일 나오다 보니까 네, 예, 네, 그런 네. 기분들을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명수 씨가 방송에서
2: 네.
1: 윤정수 남창희는 지금 너무 느긋하다. 오래 하려면 조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최장수 DJ 차디가 봤을 때는
2: 네.
1: 조급한 게 좋습니까? 느긋한 게 좋습니까? 차디의 선택은?
0: 하나 둘 셋 하면 조금 느긋 중 해봅시다.
1: 네.
0: 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예.
0: 하나 둘 셋 조금 아, 다르네.
1: 저도 느긋이라고 했잖아요.
0: 난 조급하게
2: 느긋. 예.
1: 그러니까 형이 명수랑 성격이 비슷해.
0: 나랑?
2: 아 근데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면
1: 예.
2: 장점이 뭐냐면 말을 하다가도 다음
0: 생각이.
2: 할 얘기를 조금 필터링 하게
1: 돼. 맞아, 그러네.
2: 실수가 적어.
1: 한번 걸을 수.
2: 예, 막 쏟아내고 나면 아, 이 얘기는 좀 뺐어도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 셀프 그 필터링이 조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누르니까.
1: 네. 아 그러네. 네.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
0: 네.
1: 형 알겠죠?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쿨 FM 장수 DJ 최차디에게 한수 배워보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0: 그래요.
1: 보내주시고요.
0: 네. 한 분은 뭐 1550님은 음악 네. 앨범 장수의 비결은 담백합니다.
1: 네.
0: 누가부터 보내주셨는데
1: 네.
0: 좀 더 받아볼게요.
1: 네.
0: 자 우리 남창희 씨가
1: 네.
0: 이현우 씨 오신다고.
1: 네. 네.
0: 헌정 라이브를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말렸어요. 네가 아, 그러니까 뭔데?
2: 진짜 너무 기대돼. 제 아끼는 후배 가수예요.
1: 예.
2: 진짜 아끼는

0: 그러면 아끼는 후배 하나 잃는 거예요. 오늘 잃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네. 네. 원곡자 앞에서 네. 남창희가 노래를 불러준다고.
1: 그렇습니다. 한 곡 불러보려고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2: 상당히 기대된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일단 자리 옮겨서 할게요.
2: 네네네. 예.
0: 아 남창희 씨. 근데 남창희 씨는 이 본인 노래를 가수에게 불러주는 걸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2: 아 네. 이게 자세가 됐어. 네. 네. 자세가 됐어요.
1: 오늘 또 이현우 씨처럼 일부러 또 준비.
0: 저
1: 예전 그 시절
0: 맨인블랙
1: 그 아, 예전에 그 90년대 때 네.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야, 제가 옷도 꿈. 일부러
0: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현우 씨 노래를 기대했을 텐데 좀 짜증이 나실 거예요. 그래도 네. 한 3, 4분 정도 1절만 할 거지?
1: 예, 1절만 해.
0: 1절만 해. 아니, 저도, 2절 하지 마. 사람들 다 나간다.
1: 저도 염치
0: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현우 씨의 답가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 걱정하지 마시고.
2: 올블랙으로.
0: 자, 그러면 이제 남창희
1: 예.
0: 헤어진
1: 아, 역시 아, 최고의 명곡 또 우리
2: 웃댔나요?
0: 좋아요 좋아요 웃댔나요? 예. 갑니다
2: 웃댔나요?

KBS 크래프 미스터 라디오 뮤직 앨범 러브

0: 예. 느낌이 있어요. 예.
1: 아니 진짜로 저는 예. 제가 부르면서도 아 좀 있다.
2: 아 들어있어 들어있어. 예.
1: 이 생각을 하면서 부릅니다.
2: 느꼈어. 예. 맞아요. 맞아요.
1: 예. 네. 네. 네. 자 우리 어 예 오늘
0: 자 그럼 바로 예. 이현우 씨의
1: 아닙니다 예, 형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0: 너무
1: 급한, 예,
0: 너무 조급하지?
1: 제 노리도 예, 형 너무 급해.
0: 조급해.
1: 느긋하게.
0: 좋아.
1: 느긋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신 또 문자도 좀 읽어주시고요.
0: 예. 자 예. 천지 씨 견디 앞섭이 예. 웅장하네요.
1: 예, 왜냐면 우리 90년대 때 우리 형님이 이런 느낌으로 옷을 맞습니다. 많이 입으셨잖아요.
2: 맞아, 맞아,
1: 예, 맞아, 그래가지고 예. 제가 딱 준비를 다 했습니다.
2: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2: 옛날 생각나네. 예.
0: 이현주 씨가 1절만 하라니 하면서 웃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0: 당연히 그래야 되죠.
1: 예, 저는 1절만 합니다, 원래. 네. 예.
0: 아, 그럼 뭐 이현우 선배 노래는 2절에 듣습니까? 2부, 아, 4부에 듣습니까?
1: 4부에 저희가 예. 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아, 역시 신미재 씨. 예. 원곡 가수 앞에서 너무 대단해요.
1: 아이, 저는 뭐 합니다. 네. 근데 예.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현웅님 앞에서 하고 싶어요.
2: 아, 그러니까.
1: 예.
2: 아, 이제 내가 아끼는 후배 가수니까. 예, 아, 오늘 더 그 아낌이.
0: 네.
2: 또 상승했네.
0: 아, 예.
2: 또 아끼게 되네.
1: 예전에 한번 형님이랑 형님 라디오에서
0: 맞아요.
1: 같이 한번 네. 불렀을 때
2: 네.
1: 그때 마음이 웅장해졌어요, 제가.
0: 네. 아니,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예. 들으니까 아, 이게 또 예. 이
1: 형님도 뭐 하나 하셔야 되는
0: 거님한테 제가 노래 하나
1: 예.
0: 헌정을 해 드려야겠네. 이현우 네. 씨 노래를.
1: 어, 진짜요?
0: 네.
1: 지금
0: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1: 예.
0: 자, 4부.
1: 어우,
0: 시작할 때
1: 정수영도 헌정을 한다고요?
0: 짧게 하겠어. 짧게.
1: 아, 또
0: 짧게.
1: 제가
0: 짧게. 그리고 예. 형님이 노래를 불러 줘야
2: 잔치네, 잔치.
0: 정리가 되지. 아.
2: 네,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0: 네.
1: 우리 이현우 씨와 함께하는 오늘 또 미라마트 주제가 있어요.
0: 네.
1: 쿨 FM 장수 DJ 차디의 간수 배워보자.
0: 맞아요.
1: 여러분이 음악 앨범과 미라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2: 음악 앨범
1: 문자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30분 추첨해서 카페라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참치마요님께서 네. 부끄러움을 우리 몫인가요 했는데 네. 아니 나 안 해야겠다. 아, 부끄러워한다. 아이.
1: 형,
0: 어? 해. 아, 나도 모르겠어. 4부가 돼서 결정된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 예.
0: 이현우 씨, 저희가 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2: 예. 아, 좋아요.
0: 좋아요. 네.
2: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 너무 좋아.
0: 알겠어요.
1: 자, 4부 돌아올게요.
0: 4부로 돌아올게요.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5: 1600-9300 1600-9300.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0: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1: 하나, 둘, 셋.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저 이현우 트라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우리 3637님께서 왜 웃기지? 계속 웃으면서 보게 되네요.
0: 아, 그럼요.
2: 그러니까
3: 아, 우리 좋은 거예요.
0: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는 웃으려고.

0: 들어오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웃고 가시면 되니까.
1: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0: 갈수록 점점 더
1: 네, 너무 중요해 웃음이 네. 진짜.
2: 맞아요.
1: 웃음이 권력이야.
2: 맞아. 네. 네.
0: 그렇습니다.
2: 쿨 FM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네,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 이번 예. 주 토요일 날 동문 체육 대회를 갔다 왔어요. 아, 예. 줄다리기 해서 넘어져 갖고 피가 났는데 예. 네. 웃겼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 네. 그런데 나가니까 아, 재밌더라고.
2: 그렇지.
1: 네. 피를 흘리면서도.
0: 네. 와. 피도 뭐 찔끔 났는데 죽는 소리만 했지 뭐.
1: 아, 예. 네. 좋아 좋아.
2: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우. 우리 많이 좀 웃어 주십시오. 예. 자 우리. 정주경님께서 긍디 긍정의 힘으로 해봅시다 가자라고
0: 아, 다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2: 다
0: 또?
2: 듣고 싶어하네. 우리 이현희님도 해요 긍디 네. 하세요.
0: 하지만 또 박서영 씨가 아니 예. 왜 본인을 안 쳐두고 아니 안 할래 안 할래.
2: 아이 본인이 왔으니까
0: 안 할래.
2: 본인이 없으면 이게 무슨 재미입니까?
0: 아, 본인이 아니, 없으면 내가 거지. 할 필요도 없지.
2: 그러니까 네. 자 고영훈님께서 긍디 꿈을 부탁한다고 하시죠. 아,
0: 이현우의 꿈이요 조용필의
1: 아,
0: 꿈이요.
1: 네. 아 이현우 조용필 꿈.
0: 꿈이었다고 내가 목이 오늘 안 좋아요.
2: 목
0: 감기 살짝 예. 예 걸려가지고.
2: 자 그래서 어떻게 예. 할 거예요?
0: 아 그러면 예. 딱 내 1분만.
2: 아 뭐 예. 헌정 무대.
1: 뭐 2분도 좋고.
0: 꿈으로 간다고 부탁합니다.
2: 오케이. 네. 꿈. 오케이.
1: 아, 그래요.
2: 형 저거 화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0: 화면요?
2: 예.
0: 없어요.
2: 어떤, 그냥 하면 돼요. 형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1: 진짜 예. 놀러 온 것 같네요. 예. 노래방에.
2: 예.
0: 지금 하면 되는 거야? 들려요?
2: 예, 저희 들려요.
0: 오케이
2: 예,
0: 오케이.
2: 예.
0: 나를 안 들려.
2: 본인이 들려.
0: 들려 예. 들려 들려. 오케이 오케이.
2: 그 만질 줄 알아.
0: 난 아직도 할 줄 몰라요.
2: 이게 8년이 됐으면 그 정도 만질 줄 알아야죠. 예. 음악 나오네요.
0: 지금 나와요?
2: 예.
0: 나오죠? 저는 예. 나오죠? 나 음악 안 들려.
2: MR 보고 올리세요. 예.
0: 이제 들려. 저는 그 이현우 씨가. 외국말로 영어로 노래 부를 때 너무 멋졌거든요. 초창기 때 92년산 때 The way

0: 예, 저 그만할게요.
1: 꺼요, 꺼요. 지금 영어, 미 영어로 지금 가사 나오고 있는데 왜?
0: 아, 그래요.
1: 그래. 아, 아니 앞에 또. 그 앞에 랩 부분을 네네네. 좀 이렇게 영어로 하는 게 또 아,
2: 예. 직접 근데
1: 정수영이 하네.
2: 그 원곡과 다르게
3: 네.
2: 즉석에서 새롭게 또 재해석을 해서
3: 형 똑같이 한 거야.
1: 똑같이 한 거예요?
3: 왜냐면 예, 왜냐면 저 이현우 씨가 이거 영어로 예. 부를 때 그때 영어 노래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아, 자기 노래 영어로 그쵸. 바꿔서 약간 이현우 씨가 짝다리 짚고 눈을 감으면 아무 다운러 아유 가만러 하는데 아 그 멋졌어요.
2: 아니 근데 제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입에 약간 큰 알사탕 두 개 물고 있는 네네네네 약간 그런 예, 느낌.
1: 약간 네. 그거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네. 여러분들 아내가 공명감 있게 만들거든요.
3: 여러분들 반응 그게. 어떻습니까?
1: 아 역시 정수 씨 큰 웃음 주시네요. 예. 그리고 안호님께서 불후의 명곡 스타일이라고 해주셨고요. 예. 정주경님이 차디 모셔놓고 앞에서 두 분이 재롱 떠시는 것 같다고.
3: 아니, 떨어줘야지.
1: 박경민님 차디 오늘 실컷 웃고 가세요. 아예 웃고 가시는 게 너무 좋죠. 야. 오늘 차디의 불후의 명곡인가요?
2: 아 진짜 불후의 명곡이네.
1: 불후의 명곡 집이네. 형님 네, 명곡을 네.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네. 무대를 꾸몄네. 네,
3: 민순이님께서 아 이 조합이 왜 이렇게 웃기지?
1: 예. 예. 김현정님이 또 이런 말씀해주셨네요.
3: 네,
1: 웃기고 자빠졌네.
3: 아, 예. 괜찮습니다. 이런 좋은 표현들.
1: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예. 웃겨.
2: 아, 두 분 조합 너무 예. 좋아요. 진짜.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2: 네.
1: 이소영님께서 차디 목소리는 언제 아, 들려줄 건가요?
3: 김명곤 씨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1: 예.
3: 신개념 조롱이라고.
1: 아,
3: 조롱은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1: 이건 존경입니다. 존경이에요. 이건 존경이라니요.
3: 다시 가시죠. 예. 예. 자, 뭐라요?
2: 너무 아니,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1: 우리 이현우 씨의 목소리 언제 들을 수 있냐고라고 네. 해주셔가지고 네. 이현우 씨의 라이브를 또 우리가 또 한 곡을 네.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금 됩니까?
2: 그러니까 지금 하죠 뭐.
1: 아, 예. 예.
2: 지금 하죠.
1: 예. 그럼요.
2: 아, 우리 쭉 이어가는 거야.
3: 그냥. 무슨 노래 해주실까요?
2: 어, 그래서 가을도 되고 했으니까.
1: 예.
2: 아 슬픔 속에 그걸 지워야만 해.
1: 아 좋지.
2: 우리 지워야지 또
1: 그럼요,
2: 지워야지.
1: 형님.
2: 네 지워야지.
3: 지워야죠.
2: 이동하겠습니다.
3: 자 여러분,
1: 예.
3: 어수선했던 여러분의 귀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3: K8121님 이게 뭐 해가 배어 나서 떠드는 건가요? 적당히 들으세요. 그렇게 예. 들으시면 돼요. 네.
1: 그렇습니다. 아 나 이거 아 저희 마이크는 꺼주셔야 됩니다. 저 크게 따라 부를 거래 가지고 예. 네. 콘서트 떼창처럼 할 거래 가지고.
3: 예. 너 조용해.
1: 예 혹시 제 목소리 다 들어갈까 봐 걱정돼 가지고.
3: 조용히 하고 있어.
1: 예 예.
3: 자. 출발했습니까 노래?
2: 네, 네. 준비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악

0: 감사합니다.
1: 역시 아
2: 이게 지금 아 야, 이게 역시, 지난번도 우리. 얘기했지만 보이는 라디오로 볼 때 좀 편안하게 부르시는데 예. 아주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노래 힘들지. 예, 근데 겉으로 볼 땐 하나도 안 힘들어 보였어요.
0: 편해요, 근데.
2: 혹시 우리가 앞에서 쫙 깔아놔서 그런가요?
0: 아유, 그냥 이 곡은 뭐 그냥 제가 수만 번은 불렀을 텐데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긴 한데 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1: 예, 그렇지.
0: 여기 또 안방 같은 곳이니까. 네, 네, 네.
2: 아, 그렇죠.
1: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아,
2: 그치. 차디가 네. 19년 가까이를 여기를 그러니까. 계속 있었으니. 진짜 진만큼 편안할
1: 그렇지.
2: 겁니다.
1: 에.
0: 맞아요.
1: 박정우님께서 음악 앨범에서도 잘 안 부르는 라이브를 왜 미라에서
2: 미라에서 듣다니 예. 본인 판에서 또 부르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 손님 노래를 계속 이렇게 듣고 싶지.
0: 네. 뭐 제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게
2: 이현우의 음악 앨범은 이현우의 판이에요. 내 판에서 손님들을 부르게 하지 내 판에서 내가 부르는 게 또 이현우 씨가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0: 약간 좀 예측도를 또
1: 그래 있을 수 있죠.
2: 지금 여기 오니까 오히려 편안하지.
0: 아 그렇죠.
2: 야 좋아하는 남창이가 정수가 앞에서 또 저렇게 뭉겨놨는데
0: 형이
2: 또 잘 또 만져주고 가야지. 딱 그 생각이지.
0: 멍석 깔아주시니까
1: 또 보여주시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조선희님께서 나이 드니 차디의 창법과 목소리가 점점 더 좋아져요. 진짜 그런 것 같아.
2: 좀 더 편안하게.
1: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예.
2: 그런 네. 뭐 히트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러움이 사실 크게 없는데 네. 아우, 이현우 선배는 네. 진짜 할 게 너무 많은 네. 것 같아. 뭐 라디오 진행도 잘하시고 네. 콘서트도 그렇게 할 수
1: 예.
2: 있고
1: 예. 그러니까요.
2: 제가 부러워했던 그 먹방도 사실 예. 다시 하셔도 예. 되고 예.
1: 방송

0: 씨랑도 또 지금 아, 또 하시고
1: 아, 그렇잖아요.
0: 정서영도 너만 잘나냐 이후로 노래를 한 곡 내세요 더.
2: 저는 김숙 이후로 방송이 뚝 떨어졌어요.
1: 아, 그 두 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보시는 것도
2: 제 와이프도 피해 의식을 그, 있어요.
1: 아, 그 그럴 수 있네.
2: 제 와이프도 김숙만큼 나를 띄우질 못한다는 것에 아, 괴로워하고 있어요.
1: 그 그럴 수 있네.
2: 자기가 돈 버는 것보다 날 이용해 버는 게 좀 더 크니까 저를 띄우려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0: 예, 예. 좋습니다. 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귀를 잘 정화하셨겠죠?
2: 네.
0: 자,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문자들을 볼게요. 네네. 오늘 또 쿨 FM 장수지 차디에게 한수 배워보자.
3: 한수 배워보자.
0: 이 주제로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또 음악 앨범은 어떤지 또 미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내주신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3님께서 음악과 감성은 음악 앨범, 웃음과 친근한 소통은 미스터 라디오, 너무너무 소중해요. 남편들의 마음을 읽고 보듬어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유명하잖아요.
1: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0: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는 아직 1년이 다 채 안 됐는데
1: 네. 그러니까
0: 저희도 이제 유부남이 되면서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1: 지금 아, 그럼요.
0: 아, 엄청나게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1: 아, 그쪽으로 가야 돼요.
0: 예, 맞습니다.
1: 아, 딴 길이 없어.
3: 맞아요.
1: 딴 길이 왜 길이야, 왜 길? 네, 일단은 들었으면 네. 예.
2: 그렇죠.
0: 정수영 많이 사랑하시죠?
2: 저는 많이 사랑하죠.
0: 예.
2: 많이 사랑하니까
0: 예.
2: 고통스러워도 참고
1: 이게 네, 인내가 느껴지죠. 저는 그만큼 사랑한다.
2: 인내가 사랑입니다.
0: 그게 아, 맞아요.
2: 저는 인내가 사랑입니다. 예. 남들이 사랑. 뭐라고 할지 모르고 아내도 섭섭할지 몰라도 전들 얘기합니다. 난 인내가 사랑이
0: 그래요.
2: 그것이
1: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
2: 당연한 거죠. 사랑할 때 인내하고 나는 그 인내가 사랑이다.
1: 아, 그럼요.
2: 잊지 말아라.
0: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또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2: 근데 남창희 씨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아내가 오히려 있어야 돼요.
1: 훨씬 훤해졌어.
0: 아, 예. 아,
1: 뭔가 그늘이 없고
0: 너무 너무
2: 그늘이 없. 그늘은 없죠. 자기 멋대로 하니까.
0: 뭘 멋대로 해? 뭘 멋대로 해요? 멋대로 하기는
2: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내가 아니? 다 모든 걸 서포트해줘.
0: 아내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고 남는 시간을 제 멋대로 하는 거죠.
1: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럼요.
1: 네.
0: 예, 그렇습니다. 자, 아주 저 이런 건 확실히 그렇죠.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유건님께서 음악 앨범이 장수하는 이유는 아저씨 마음도 잘 알아주는 게 비결이죠. 귀해요. 다들 아줌마들 마음만 알아주는데
2: 이거 상당히 야. 저희 마음속에 조금 와닿습니다. 그러네. 저희는 또 남자 둘이다 보니까
1: 네.
2: 너무 또 아저씨들 마음만 안아줄 수는 없어서 근데 저희는 또 아직은 결혼이 신혼이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제 임신을 앞둔 또 출산을 한 그런 분들의 사실은 편에 많이 씁니다. 그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1: 좀 편향돼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2: 뭐요?
0: 편향.
1: 편향돼 있다는
0: 저요? 그쪽으로만 네.
1: 괜찮아요. 심각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2: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0: 예.
2: 저는 아내분들이 좀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0: 현우님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우리 남편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어루만져 드리는 것도 없는데 네. 그냥 그 남편분들은 그 가정사 뭐 이렇게 부부 관계 얘기들을 소개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남편분들의 좀 힘든 사연들,
0: 네.
1: 뭐 약간 억울한 사연들,
0: 네.
1: 이건 내가 왜 혼나야 됩니까? 뭐 이런 사연들 그렇죠.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그런 남의 좀 아픈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안을 살았죠. 아, 다 고만고만하구나.
0: 그래, 그래.
1: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2: 아, 그렇죠.
1: 결혼 자체가 사실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1: 이런 또 교훈도 얻어가시고 그래서
0: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남편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힘들고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렇게 부르면.
1: 네.
0: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제 잘못한 거다 이런 게 너무 많이 와서 남의 그걸 못 읽어주겠어요.
1: 그러니까
0: 그럴 때는 그냥 읽고 그냥 그분의 사연만 읽고 끝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1: 그런데 그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0: 아, 반대쪽 이야기.
1: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0: 하거든요. 그렇죠. 해석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1: 근데 또 뭐 너무 남편 얘기만 들으면 네. 사실 이게 좀 왜곡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의견을 다
0: 수렴을 하면서
1: 소개해 드리면서
0: 네.
1: 내 생각도 조금 얹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0: 아, 오케이, 좋습니다.
2: 이영래 씨의 문자가 왔습니다. 음악 앨범은 아저씨 마음만 알아주는 단점도 있어.
1: 아닌데.
2: 예, 또 이런, 네, 또 이런 또 양날의 검에 문자가 옵니다. 예,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요.
2: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자, 우리 3637님께서 음악 앨범은 잔잔한 물결 같아서 화난 상태일 때는 화가 풀려요. 평상시엔 편안하고요.
2: 목소리에 그 목소리에 엄청난 장점이죠.
1: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이현우 씨는 진짜 화를 내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아, 엄청나지 않게 화를 낼 거예요. 엄청 화가 나도.
0: 그러니까 저도 뭐 방송을 자주 듣지만 항상 그 텐션이 그냥 늘 이렇게 그렇죠. 똑같이 진짜 잔잔한 호수처럼 가시는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제 가끔 사연을 소개해드리거나 어떤 뭐 특정 기사를 읽을 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화날 때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렇죠.
1: 그때는 또 화를 내는데 또 이게 제가 화내는 게 이렇게 별로 화내는 것처럼 안 느껴지시나 봐.
0: 그래. 네.
2: 저는 그래. 대화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네.
0: 정석이 얘기만 하면 화나는 것 같아가지고.
2: 네. 아니, 지난번에 누가 차를 특징. 막고 있길래 네. 차 앞에서요! 하더니 왜 화를
0: 화나고 화났던 거잖아요 지금은.
2: 아니 화난 게 아니라 차 빼시라고.
1: 어이 화내는 것 같은데.
0: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네. 차 빼세요가 알고.
2: 예, 뭐 이런 겁니다.
1: 이거 약간 앵글인데.
2: 예. 예.
0: 자. 자, 우리 김순중님, 차디의 매력은 여유로움.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여유롭게 풀어가시는 차디. 경력자의 모습에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차라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1: 아, 근데 이게.
2: 그거는 어렵다. 자기 그냥 자기 삶이지 뭐.
1: 사실은 제가 이제 말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빨라지긴 했어요.
0: 네. 아, 예전보다.
1: 예전에 더 느렸어. 네네. 그리고 중간에 공백이 여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연을 하나 읽어도 지금 똑같은 사연을 읽어도 차대 매력은 여유로움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그 방송 사고지 거의 방송 사고지
2: 사고는 아닌데 KBS 아카이브를 많이 잡아먹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시간도 19년 모았으면은 꽤 많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야.
1: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엔 좀 답답해하죠.
0: 그렇지.
1: 답답하신 분들이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고 그게 조금 야 이게 좀 내가 좀 편안하다 그런 분들은 계속 다른 데이제는 아무 그렇게 안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사고지.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0: 색깔이
1: 같아요.
0: 색깔이 그 형님의 색깔이시구나.
2: 그렇죠. 예.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빨리 들어볼게요. 강민석 씨가 어제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화장실에서 안 나온다고요.
1: 그런데 화장실에서 뭐 우리가 그 공간은 이제 나만의 공간이고 특히 내가 이제 거기서 일을 보는 시간이나 그리고 네. 게임도 하고
0: 그렇죠.
1: 막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0: 아,
1: 나만의 공간.
0: 그렇지.
1: 다 누구나 다 나만의 공간이 네. 필요해.
2: 아,
1: 그래야 사랑도 이어집니다.
2: 맞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그래.
2: 나만의 공간은 조금 존중해주라는.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0: 저 장원성님께 내가 음악 앨범을 듣는 이유 잔잔미 인간미. 꾸준함이라고 했었습니다.
2: 네. 꾸준함은 정말 무서움이죠.
0: 그렇죠.
2: 네, 무서운 무력 무기죠.
0: 19년. 19년의 세월을 그렇게 어찌 견디셨어?
1: 그러니까요.
2: 너 트로트 방송 가야겠다. 고맙소.
0: 이 말이 절로 나오네요.
1: 그런 노래 하나 있는데.
2: 네, 고맙소. 고맙소.
0: 아니, 이 삶을 어떻게 견디셨어? 뭐 아 진짜 네. 아무튼 뭐
1: 시 같다 시.
0: 예. 네. 사실 견뎠다는 말보다는 정말 즐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그 시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1: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하고 한 1-2년 후에 바로 결혼을 했어요.
0: 아.
1: 네, 근데 결혼도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0: 아~
1: 네. 결혼하니까
0: 예.
1: 집에서 나와야 돼.
0: 아~
1: 네.
2: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할게요.
1: 잠깐씩 이렇게 아니 이게
2: 죄송한데 우리 부인들이
1: 더 사랑을 이어가기
2: 부인들이 들을까 봐
1: 잠깐씩 이렇게 잠깐 떨어져서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이런 계속 붙어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0: 마음의 감정을 계속 애틋함을 키워가는
1: 추스리고
0: 그러네.
2: 잠깐의 그리움을 위해서 예. 조금 네네. 시간을 갖는다.
1: 네. 의도적으로 그리워하는 시간을 두는 거지.
0: 네,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우리 벼멸군님께서 차디 이런 말 하게 돼서 죄송한데 시간 다 됐으니 이제 가세요. 게스트라면 누구든 견디에게 네. 드려야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2: 남창희 씨가 웃긴답시고 네. 만들어낸 유행 한번 들어보시죠.
0: 가세요.
1: 네. 아이고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2: 아 역시 둘이 예. 공감대가
0: 역시
2: 있네.
0: 여유 예. 여유가 있잖아요.
2: 맞습니다. 예.
0: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0: 네.
2: 이현우 씨가 여러분을 잔잔하게 책임집니다.
0: 예.
2: 늘 사랑해 주시고
0: 음악 앨범 사랑해 주시고 11월부터 하는 또 공연도 매주 목요일 밤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함께 그래.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0: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1: 감사합니다.
0: 네. 네.
1: 그럼 일단 두 분 승리하십시오.
2: 네, 승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 파이팅입니다.
2: 파이팅. 바이.
3: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7: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

0: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신 분들, 이자노드,
8: 경기주택도시공사,
7: 하유송 캠페인,
8: 서진올카,
7: 경기도청,
8: 셀레나제,
7: 베스트슬립,
8: 카페인 베이커리페어,
7: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제공이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라클분들, 강민선님, 조선인님, 최경란님, 이은수님, 문미희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8: 네, 우리 윤이니님이 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청조사 기관에 전화 다 받는데요, 차디 라디오 말할지 미라 말할지 고민이라 했는데, 여러분들
7: 아직도 그걸 모르시네.
8: 두 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음악 앨범 미스터 라디오 두 개 꼭 얘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7: 그렇습니다.
8: 자, 예. 기억해 주시고요.
7: 자, 우리 문장 정리해야죠.
8: 쿨 FM 순환버스 타고 백상타자 이벤트. 미스터 라디오가 정한 문장은 이겁니다.
7: 어떻게 선택됐어요?
8: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7: 딱 10글자입니다.
8: 자, 미라클 9780님이 보내주신 문장으로 정해봤고요. 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시작되면 이 문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

0: 그렇습니다.
1: 자, 네.
0: 자, 쿨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예. 딱 열 글자.
1: 그렇습니다.
0: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1: 자, 쿨 FM 이어지는 방송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8시 볼륨을 높여요는 저희랑 또 남매 라디오예요. 오마이걸 효정 씨, 저랑 테니스도 같이 치고 커피 선물도 보내주시고. 남매 라디오 볼륨도 한 해씩 키스더 라디오까지 쭉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서 저희 쿨 FM 라디오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81이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1: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 정체는 더욱 늘었습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서는 여전히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사이와 다시 수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부근 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노악 1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오성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마이더스. 오성마이더스! 오성마이더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2: 세정되었습니다.
1: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 6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대화를 잘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 구체적인 포인트 콕콕 짚어주는 것. 그래야 상대가 대답하기 쉽고 공감하기도 쉬우니까요. 라디오만 해도 그래요. 그냥 사연 보내주세요 할 때보다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약속 있으세요? 야근 중인 분들 무슨 일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자세할 때 문자가 훨씬 많이 오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빈칸을 너무 많이 남겨두지 마세요. 적당히 채워서 건네줘야

받는 사람도 마음이 가벼울 겁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Just a feeling, SES. 10월 12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막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와, 이런 이벤트 진작할걸. 김하선 씨, 빈칸이 많으면 확실히 부담스럽긴 해요. 뭔가 많이 채워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쵸? 박은화 씨도 오랜만에 들어요, 언니. 저의 마음도 빈칸 꽉 채울게요. 꽉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진짜 꽉 채워주고 계시네요. 자, 조금 전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클로징에서 나왔던 제시어는 바로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이도순 씨, 그 미라클을 만드는 명당은 바로 이곳 사랑하기 좋은 날이죠. 4998, 아침부터 지금까지 쿨 FM 채널 고정 중입니다.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3325,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하루 종일 콩으로 쿨 FM 보며 들으며

0: 힐링하고 있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대표로 제가 세 분만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보내주신, 와 경쟁률 너무 높은데요. 진짜 많은 분들 가운데 20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100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의 제시어도 물론 있습니다. 클로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청취율 조사 기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의 축제.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사랑하기 좋은 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참여하실 곳 샵891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메디힐, 모두투어, 코끼리 베이글, 강원도청, 아이로웍스, 한국도로공사, 해냄출판사, 카페인베이커리페어,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코끼리 베이글
1: 클릭하면 집으로
0: 코끼리 베이글.com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4: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5: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의 축제 천고마비 이벤트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금희네 맛집. 금이네 맛집 첫날부터 기쇠 좋게 치킨집 열려요. 배꼽시계 울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저녁 한 끼를 책임집니다. 퇴근해요, 출근해요, 운동해요, 마침 치킨이 당겼어요. 이렇게 실시간 문자만 보내주세요. 연애일기 전까지 문자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910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여러분 쿨 FM 매일의 기적 미라클 이제 끝났어요. 요거 아무리 보내셔도 기회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요. 이 시간 뭐 하시는지 그거 보내주시면 돼요. 그게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 치킨 보내드릴게요. 천고마비 이벤트 금이네 맛집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기다리고 있어도 되죠? 밥만 잘 먹더라. 옴므

고소하고 바삭하고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유혹. 어서 오세요. 여기는 금인의 치킨집이에요. 퇴근하고 운동 가는 길입니다. 누님, 치킨 원해요. 근육통엔 치킨이랬습니다. 3740, 누가 그렇게 맞는 말만 해요. 그쵸? 근육통엔 치킨이죠. 운동하고 먹는 치킨. 하, 진짜 이걸 어떻게 참아요. 3740, 약간의 근육통이 있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고 나서 치킨 드세요, 드세요. 9808, 지금 뭐 하냐고요? 365일 연중 무휴,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며 열심히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매장 사진까지 이렇게 고맙습니다. 매장에 울려 퍼지는 쿨 FM, 매장에 울려 퍼지는 사랑하기 좋은 날, 매장에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9808 영업 더 잘 될 거예요. 서주희 씨, 제주도 가려고 김포공항에 왔어요. 16년 만에 타는 비행기라 설레서 1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훌쩍 떠나보려고 나섰습니다. 16년 만에 타는 비행기, 그동안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16년 전이랑 똑같을까요? 설렘은 똑같지 않을까요? 시스템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것저것. 그리고 공항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제가 드리는 치킨 쿠폰 제주도에서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서주희 씨. 금인의 치킨집,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모두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지코 제니 스팟 사랑하기 좋은 날. 3주째 기침 감기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이 간질간질. 기침엔 치킨 아닌가요? 그쵸? 0828. 그쵸? 아까 근육통에도 치킨이었는데요. 기침 감기에도 치킨.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치킨 만병통치설. 이게 국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0828 약속해요. 감기 뚝 떨어지기로. 그쵸? 그래야 우리 치킨 만병통치설 입증되는 거잖아요. 빨리 나오십시오. 7580. 아파트 기계실 당직기사입니다. 저녁 먹고 단지 내 순찰하면서 라디오 듣다가 치킨 준다고 하셔서 문자 보냅니다. 내일 아침에 퇴근합니다. 우리 기사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세요. 아파트 기계실 당직기사님들은 사실 전국 아파트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아침에 퇴근하시잖아요. 아, 당직이란 단어에서 내일 아침을 바로 연결시키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당직 서시면 지금 출근하신 거야. 그리고 기계실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 기사님이. 밤중에 뭐가 난리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해. 어느 한 집이라도 그렇지, 내일 퇴근하시는구나, 치킨 드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보내드립니다, 기사님. 2841. 드디어 오늘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쌍둥이와 호랑이 과연 누가 3위 자리를 쟁탈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집에 가 야구 봐야겠어요. 치킨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오, 쌍둥이 팬이세요? 호랑이 팬이세요?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후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올라가든 그냥 축하합니다. 그리고 3위면 뭐 3위, 4위면 다 올라간 거 여기까지. 자, 이분에게도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금인의 치킨집은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요. 하지만 우리 맛집 2주 동안 아주 다양하게 쭉 열 거니까 계속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녀시대 효리수, 로우키 인 러브,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 예스! Yes.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3: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5: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4: 안은질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5: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4: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5: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1: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하루 만에 또 공격받았습니다. 사우디는 강경 대응에 나섰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중수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1도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해당 지역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고3 한창 예민했던 시절 하루는 고1 남동생이 자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 나는 동생을 불러서 경고했다. 누나 공부해야 하니까 조용히 놀아. 시끄럽게 하면 너 알지?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 출출해서 주방에 가려는데 남동생의 친구가 살금살금 까치발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았다. 덩치 큰 녀석이 저러는 걸 보니 웃기기도 했고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 방으로 가 똑똑 문을 두드렸다. 떡볶이랑 라면 먹을 건데 너희도 먹을래?
1: 좋지.
0: 늘 받아먹기만 하는 동생은 가만히 있는데 동생의 친구는 나를 따라서 주방으로 나왔다.
1: 저도 도와드릴게요.
0: 어, 안 도와줘도 되는데.
1: 아니에요.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0: 그 애가 보조해준 덕분에 빠르게 음식을 만들었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애는
1: 잘 먹었습니다, 누나.
0: 꾸벅 인사를 했다. 녀석,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군. 동생이랑 그 애랑 친해서 붙어 다니니 그 뒤로도 가끔 마주치는 일이 있었고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스터디 카페를 갔다가 집으로 가던 길 뒤에서 누가
1: 누나
0: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어? 그 애였다.
1: 별건 아니지만 이거 주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초콜릿이요.
0: 아, 고맙다. 얼마나 기다린 거야. 내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하지.
1: 그냥 직접 주고 싶었어요. 누나, 시험 화이팅!
0: 그러더니 수능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SNS 메시지를 보내왔다.
1: 누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말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 친구라 불편하실 수도 있고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보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니 당장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도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테니까 제가 20살, 누나가 22살일 때 다시 다가갈 거란 말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말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요.
0: 혼란스러웠다. 남동생 친구의 고백이 이렇게 설렐 일인가? 내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서 약해지고 뭐 그런 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고민만 하다 답장하지 못했다. 시간이 또 흘렀다. 이번에는 그 애가 수능을 볼 날이 다가왔다. 답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초콜릿 쿠폰을 보냈다. 오랜만이지? 나도 너 수능 응원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얼마 뒤 답장이 왔다.
1: 제일 받고 싶던 응원이에요. 조만간 누나한테 했던 말 지키러 갈 테니까 딱 기다려요.
0: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지? 이 기분은? 아, 또 왜 설레는 거지? 아, 대학 와서 미팅, 과팅, 소개팅 다 해봤지만 이런 적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그 아이의 연락을 기다리게 됐다. 대학 합격을 한 건지 뭔지 오죽하면 남동생을 붙잡고 물어볼 뻔도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해 아침 드디어 그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일출 사진과 함께.
1: 누나, 새해엔 더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혹시 오늘 잠깐 저한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설레요 악 하고 비명을 지르신 분 3952 니 좀 멋지네 강준석 씨 황지연 씨 어머어머 딱 기다려 흐흐 김장환 씨 직원 4명이 같이 듣고 있는데 오 캬 오 대박 어 하고 있네요 이게 남자지 하셨습니다 0502 좋을 때다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 쉿 왜요 왜 쉿 유일용 씨, 누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네요. 지금쯤 행복한 커플이 됐거나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행복한 결말 기대합니다. 남자분 멋있다. 4298, 20대 풋풋한 사랑 얘기 싱그럽고 부럽습니다. 운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느 정도냐면 노래 중간에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간주 나갈 때 있잖아요. 간주 타임에 여러분 사실 이분들은요 하고 싶은데 아 그럼 또 노래를 듣는 그 감상하는 그 느낌을 제가 또 방해할 것 같아요. 저도 꼭 참고 있는 겁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 왜 익명 요청이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후기입니다. 그렇게 우린 아침에 만나 추운 줄도 모르고 공원에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를 했어요. 그 애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일단 20살이 되면 꼭 만나고 싶었다고 했고 제가 애인 없다고 하니까 제게 편하게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함께 있으면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평소 관심 없던 분야를 말해도 경청하게 됐습니다. 매일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우린 커플이 되었고 지금 저는 24살 취업준비생, 남자친구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사실 남동생은 아직도 우리 연애를 모르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는데요. 그때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왜 익명 요청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야, 이 남동생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나올지. 뭐야 뭐야 나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진짜 비밀 지키느라고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럴지 뭐야 두 사람 나만 어떻게 나를 이럴지 아니면 잘 어울려 인정 이럴지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제주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샤이닝 로드

0: Shining Road, Sultan of the Disco, 사랑하기 좋은 날. 콩 게시판 위에 보니 금요일에 큰 선물이 걸려있더라고요. 아직 월요일인데 벌써 전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최옥희 씨, 이야. 전 진짜 신기한 게 눈 밝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딱 준비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리 콩 게시판을 샅샅이 낱낱이 이야 잘 보셨어요. 최옥희 씨.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큰 게 옵니다. 정말로 받을지 몰라 금인의 선물가게 선물가게에서 준비한 금요일의 선물 무려 50만 원 상당의 일본 오사카행 크루즈 승선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쉿, 비밀, 아직 비밀이에요. 금요일에 꼭 들으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상당의 일본 오사카행 크루즈 승선권.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언니, 오빠, 동생, 아, 누구든 지인이든 누구든 누구든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다들 그날 꼭 참여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중고 골프공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8854. 왜냐면 골프는 한 번 딱 하면 그 다음에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공을 다 수거해서, 맞아. 한 번 친 공도 또 써야겠죠. 지금 한창 바쁠 때라 눈, 코 뜰 새 없이 잔업 중이에요. 이 시간 일하고 계시는 8854 파이팅입니다. 아, 이건 딴 얘기인데요. 제가 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생일에 쉬게 해주면 안 되냐. 주변에 인사 업무 담당하신 분이 계셔서 여쭤보니까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로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한꺼번에 공장 문을 닫는 게 더 나아서 주로 창립 기념일 그럴 때 전사원이 쉬는데 금융업계 중에는요. 세계 금융업과 동시에 움직이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금융업계에서는 창립 기념일에도 일을 하고 대신 각자 생일에 휴무를 주는 회사가 있답니다. 모르던 사실 알게 돼서 그냥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어쨌든 잔업 중이신 8854 파이팅이고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해 보겠습니다. 트랙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333. 농번기라 바쁜데 비 소식까지 있어 마음이 바쁘지만 라디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김밥으로 저녁 해결하고 비가 늦게 오길 바라며 파이팅 해봅니다. 아, 그렇겠군요. 이게 트랙터, 농번기. 그러니까 지금 한창 수확을 해야 되는 때인데 비가 오면 이게 벼라든가 하여간 농작물을 말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축축해지면 안 되니까. 야, 저기 비야, 비님, 도시에는 아무 때나 내리셔도 되는데요. 이게 농촌 특히 수확기인 곳에는 좀 밤시간에 주로 좀 내려주시고 낮 시간에는 일할 때는 좀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랙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2333 이분에게도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이카운트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MB코 관절보호궁 동국제약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6: 위제로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8: 일양약품.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공
7: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잠시 후 3부에는 주제 하나로 함께 얘기 나누는 우리 편하게 말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좋아하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3부에서 말씀드릴게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0: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최대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과 동수원에서 북수원 부근, 다시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둔대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일찍에서 광명터널 사이와 광명에서 신천 부근, 다시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 정체인데요. 이 남동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한남대교부터 이후 가양대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신내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1600-9300 1600-9300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

0: 매일 저녁 8시 태양도
1: 저 고경표도 함께 들을게요.
2: 대성도 듣고 있을게요.
1: 오마이걸 효정의
0: 볼륨을 높여요.
2: 볼륨을 높여요.
1: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나잇
3: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5: 잠시 후 7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신승훈 어느 멋진 날. 정지훈 씨, 제주도 가족여행 왔습니다. 3대가 전부 모였습니다. 가족 모두 모여서 다 같이 놀고 싶다던 조카의 생일이기도 한데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와, 축하합니다. 행복하시죠?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지훈 씨가 3부 첫 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사 심화시험 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역대 왕도 헷갈리고 시대도 뒤섞여. 아, 저 어쩌죠? 힘 주세요. 힘 좀. 이혜림 씨. 아, 이게 한국사가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헷갈리는데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외우기만 해서 요즘 들어서 한국사, 뭐 세계사 내용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재미있더군요. 이번 주 시험이긴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화이팅! 이혜림 씨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금일아떼 한 잔 보내드리죠. 잠시 후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녹십자 DS 대성 하우징 고려 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쇼리실라!

상상만으로 웃음이 나고 미소까지 번지는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대한민국의 K직장인들 월요병으로 힘들 때 한 번쯤 해보는 상상 있잖아요. 복권 1등 당첨돼서 출근 안 하고 싶다. 아, 꼭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2등 정도만?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진 않더라도 살림에 꽤 보탬이 될 만큼만 당첨돼도 참 돌... 아 진짜 그래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요.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10년탄 중고차 보내주고 국산차 야무진 걸로다가 바꾸고 싶어요. 누가 물어보면 아 그냥 슬슬 바꿀 때가 돼가지고 아, 할부 여행 한번 시원하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좋은 숙소, 좋은 식당 가격표 안 보고 그냥 플렉스. 숙소 식당 가격표 안 볼 정도 되겠죠? 복권 2등이라면.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 주제 내가 만약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어디 먼저 쓰실래요? 누구한테 나눠주실 거예요? 상상은 공짜니까 선물은 마치 당첨을 축하드리는 느낌으로다가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 모두 다 떡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910으로 빨리 상상 나눠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복권 2등입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알 수 없는 인생 듣는 동안 여러분의 사연 읽고 있었어요. 우와, 2등 되면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서정미 씨, 플렉스 플렉스. 이놈의 회사 연차 몰아서 쓰고 여행 고고 하고 싶어요. 그러셨습니다. 예, 유럽 여행 플렉스. 아, 그럼 친구들 것도 내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같이 간다며. 내 것만 내요. 친구들 것도 내요. 아니면 친구들 비행기 티켓 정도? 숙소 정도? 숙소 플렉스? 요 정도. 박성근 씨. 원조김밥 말고 참치김밥으로 떡볶이에 치즈 추가하고 튀김까지 주문해서 배 터지게 먹고 싶어요. 야, 요렇게 하면 복권 2등으로 한동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추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랫동안. 이현정 씨, 2등이면 아들 학원 더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 욕심도 많고 열심히도 하는데 남편과 제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거든요. 이현정 씨, 엄마 마음은 이런 건가요? 8381, 복권 2등 당첨되면 일단 마장동에 가서 고기를 넉넉히 사서 서울 근교에 가서 파티를 할 거예요. DJ도 부르고요. 공짜니까 언니도 오셔도 돼요. 아, 저 초대받은 거예요, 지금? 고맙습니다. DJ는 누구 불러요? 맥이구? 너무 센가? 아무튼 지간에. 네, 8381. 파티. 마장동 고기 파티. 9451. 저는 복권 2등이 된다면 그냥 부모님 다 드릴래요. 1등이면 다는 안 드리겠지만 2등이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복권 2등의 묘함이랄까요? 저랑 비슷한 생각하셨네요. 저도 2등 되면 그냥 우리 식구들 N분의 1로 나눌 것 같아요. 근데 1등이면 저도 그 생각하고 1등이면 또 다르지. 근데 2등이면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이정원 씨, 일단 폐기구를 제가 매기구라 그랬군요. 미안해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 일단 1등이 아니라 아쉬워서 일주일 알아 누울 것 같습니다. 이정원 씨. 그러니까 원래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따면 그렇게 좀 아쉽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동메달리스트의 만족도가 제일 높다 그러죠. 어휴, 큰일 날 뻔했어. 나 간발의 차로 동메달도 안 될 뻔했는데 나 동메달 됐어. 동메달은 그렇게 기쁜데 은메달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요 느낌. 이정원 씨. 그리고 나서 이사 갈 때 보태서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아. 네. 근데 일주일 알아 눕는 거 하지 마요. 2등 당첨 아무리 된 거 아니죠? 마음으로다가. 예. 네. 이정원 씨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복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2등 요거 매력 있지 않아요? 스위스어로 하이파이브.

스위스로 하이파이브. 내가 만약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2등이면 딱 저 빚 갚으면 되는 금액인데요. 66 1960. 아, 이런 분이 진짜 복권 2등 당첨되면 좋겠지만, 일단 그 빚이 나를 또 살게 하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파이팅입니다. 9909. 저는 2등 되면 진짜요? 진짜로? 전액 기부요. 물 부족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싶어요. 거기에 제 이름은 한 줄도 안 적고요.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싶어요. 와, 나 우리 청취자들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이런 분도 계시는 거죠. 내가 생색내려고 이거 대한민국에 누구누구가 파준 우물 아니고 그냥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들을 생각하며, 당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당신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파드린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야, 전액. 그냥 우물 하나 파드리는 거 아니고 전액 기부. 우리 청취자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9909, 그냥 고맙습니다. 4339. 회사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2등 당첨되면 개인 택시로 갈아타는 시간이 줄 것 같아서 좋겠네요. 흑. 그쵸. 회사 택시에서 개인 택시로, 어우, 그 정도 금액이면 그쵸. 빨리 개인 택시 되면 훨씬 편하실 테니까 얼른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4339 기사님이어서 0403. 최근에 러닝 시작했는데 누가 러닝이 가성비 운동이라고 했나요? 장비들 너무 비싸요. 2등 되면 러닝복 풀세트로 눈치 안 보고 지르고 싶어요. 야, 이 템빨 장비빨. 아, 러닝도 그러하군요. 0403 러닝 화이팅. 김문수 씨, 2등 당첨된다면 조카들에게 통 크게 대학 등록금 쏴줄 것 같아요. 우와, 최고, 우리 집안 최고가 되는 거죠, 김문수 씨. 9942. 2등 되면 남편 눈치 안 보고 로이킴, 투어스, 보넥도, 보이넥스도, 콜티스, 콘서트 마음껏 다니고 싶어요. 하, 이 맘 팬들은 알죠. 다 다니고 싶지만 사실 일단 티켓팅도 안 되는 데다가 티켓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야, 다 다니면 진짜 금액이 2등 돼야겠네요. 9942 이어서 5330. 2등 되면 1인용 침대 살 겁니다. 네?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따로 자고 싶은데 침대가 없거든요. 기회는 이때니까. 아, 요거 어찌 보면 생존형. 요거 왜냐면 이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이런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잘 것 같고요. 빛에 민감한 사람은 커튼 사이로 정말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잠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형으로다가 1인용 침대. 야, 5330까지 내가 만약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제가 2등 당첨은 확인 책임 못 져도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에게 모두 떡케이크와 꽃다발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자 스텔라장.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10월 12일 월요일 김혜경 씨의 보통날. 직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됐다. 다닐 때는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막상 쉬고 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록새록 깨닫게 된다. 스쳐온 나날을 떠올리다 보니 유난히 그리운 한 사람이 생각났다. 10수년 동안 동료들의 식사를 챙겨주시던 식당 조리사님. 오늘은 무슨 메뉴가 나올까 설렘 반, 호기심 반으로 출근하면 어김없이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근사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종종 레시피를 여쭤보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가족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식구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분이었다. 며칠 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화면에 뜬 반가운 이름 조리사님이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데 내 건강부터 챙겨주시는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런데 조리사님이 수줍게 웃으며 새로운 소식을

0: 전해주셨다.
1: 제가 집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이름을 선생님의 강아지랑 똑같이 지어도 괜찮을까요?
0: 복돌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어느덧 4년이 되어가는 우리 강아지 이름. 식사 시간에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조리사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나 보다. 보고 싶던 조리사님의 소식도 듣고 새로운 복돌이 소식까지 한꺼번에 들었던 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였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WSG 워너비. 대학 기숙사 살 때 매일 아침 1번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했어요. 정경희 씨. 식당 직원분들이 달걀 후라이 두 개씩 해주시고 밥과 반찬도 넉넉히 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게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 넉넉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9110. 정말 자극 없이 은은한 행복의 일상이었네요. 듣는 내내 포근하다라는 형용사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랬죠?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4부. 장종석 씨 신청곡 이지나 시간아 천천히.

0: 시간아 천천히, 이진아, 집에 같이 갈래? 정승환 두 곡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올해 2월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24살 백수 딸입니다. 흐흐, 나 민서씨. 기분 전환 겸 아빠랑 클라이밍장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해본 클라이밍, 재밌기도 하고 욕심이 생겨서 4시간 동안 체력을 쏙 빼고 왔답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아빠랑 저랑 둘 다 팔에 힘이 없어서 요리를 못할 것 같아요. 흐흐. 야, 4시간 동안이면 체력이 엄청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저도 가보진 않고 그냥 TV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아니면 예능 같은 데서 보기만 했는데 팔 힘, 코어 힘, 다리 힘, 전신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아빠랑 민서 씨랑 배달 음식 어떠세요? 아무튼 이렇게 스트레스 한번 확 풀어줘야 또 집중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죠. 기분 전환 잘하셨네요. 영양제 선물 남인서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8797. 기분이 안 좋아서 나를 위한 투자를 했어요. 마사지 받고 집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서 문자 처음 보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왜요? 잘하셨어요. 이런 날 마사지 받아주거나 네일 케어 하거나 하여간 뭔가 나를 위해서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응? 5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래야지 이 몸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뭔가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잘하셨습니다. 8797 이분에게도 영양제 보내고요. 여러분,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이거는 아까 오프닝 때 이미 다 끝난 거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저희만의 제시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정말 똑똑히 들으시고 볼륨을 높여요. 오프닝 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백조싱크, 아이르웍스, 티싸게, 경기도청, 강원도청 제공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세트는 티 싸게.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 선물입니다.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조끼 아기띠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 한국 A&D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영광에서 빚은 특별한 맛 영광 천년마을 모시떡 선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 GT 나는 김 갯벌 돌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0: 독소존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레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10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KBS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중 매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쿨 FM 순환버스 타고 백상타자 제시어 이벤트, 저희가 준비한 제시어 말씀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프닝에서 외쳐주셔야 할 제시어, 쿨 FM은 100점 만점에 95점이다. 이 문장을 잠시 후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프닝에서 외쳐주십시오. 왜 95점이냐고요? 그 이유도 쩡디를 통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 말고 8시 땡 하고 나서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여기로 보내주세요. 쿨 FM은 100점 만점에 95점이다. 오늘 끝곡 이효리 후디의 반바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올라가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남서쪽에선 비구름이 다가오고

0: 있고 수도권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8시를 가까이 하면서 퇴근 정체는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는 성산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 도로 인천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광명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더 가서도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2: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럭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잠시 후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를 보내드립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공으로 하는 스포츠 실력을 빠르게 늘리는 법. 체력과 센스,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선 단순하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은 치는 만큼 는다. 어느 만화 속 주인공은 배트가 부러질 정도로 공을 치고요. 제가 즐기는 테니스도 공바구니를 몇 개씩 비우며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확 늘더라고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나아진다는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공을 치고 계신가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하츠투하츠의 피프틴 러브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 확실히 공은 많이 칠수록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테니스 학원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는 언니들이 많아요. 근데 언니들이 항상 그 공 바켓이라고 하죠? 바켓을 들고 서브 연습을 한 두 바켓씩 하세요. 진짜로. 근데 그것도 정말 가볍게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빵 이렇게 던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 서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러면서 보고 있거든요. 유현일님, 맞아요. 야구선수반 우리 아들만 봐도 딱 느껴집니다. 공은 칠수록 자세도 거리도 나아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이게 공도 그렇고요. 춤도 그렇고요. 노래도 그래요. 언어도 그렇죠. 하면 할수록 계속 나아지는 거고. 김성영님은 공 치는 일 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지금 퇴근길입니다. 해주셨는데요. 부지런히 어떠한 것을 하는 것도 공을 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다 보면 갑자기 계단형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계단식 성장은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7586님은요. 저는 요즘 사춘기 육아 공 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저도 같이 사춘기가 올 것 같아요. 어떡해. 벌써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이니까. 이제 조금 자기주장이 좀 강해질 때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좀 고집이 좀 세졌던 것 같거든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무서운데 버스 혼자 탈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4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죠. 어머니 힘내시고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송명근님, 그래서 성교수랑 테니스 이겼어요? 아, 저희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볼륨배 테니스 대결을 했습니다. 우리 피디님과 저랑 성규스랑 그리고 미스터라디오의 창희 선배님이랑 같이. 근데 창희 선배님은 너무 테니스를 오래 치셔가지고 사실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창희 선배님이 팀인 팀은 무조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다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죠, 피디님? 근데 그랬는데 창희 선배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일 못하는 사람을 이제 꼽아주셨는데 그거는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907님, 금희 언니 미션 듣고 왔는데요. 왜 95점이에요? 쩡디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지금 쿨FM에서 계속 이벤트 진행 중이잖아요. 쿨FM 순환버스 타고 백상 타자.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 문장을 다음 프로그램 시간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의 문장은 쿨 FM은 모모다 였고요.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 정한 문장은 쿨 FM은 100점 만점에 95점이다 였습니다. 95점인 이유, 쿨 FM에는 5점.

0: 점이 없어야지 95점이었어요. 다들 바로 아셨죠? 저만 몰랐어요. 저는 그냥 100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95점? 설마. 근데 설마가 맞았습니다. 이 문장을 볼륨을 높여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선물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볼륨에서도 문구를 정했는데 저희는 지금 말고 클로징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듣고 한해의 키스라디오 시간을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100년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1: 에어.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6: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예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358님, 제 아들 1년 동안 공을 부쩍 치더니 대회도 나가고 합니다. 비록 예선 탈락했지만 자신감도 많이 붙었어요. 공은 칠수록 는다. 딱 맞는 말씀. 사진 남겨주셨는데요. 당구 치나 봐요. 와, 근데 진짜 당구는요 조금 다른 영역 같아요. 그 테니스나 제가 이제 공놀이를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볼링, 그 테니스는 해봤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만 해도 뭔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당구는 제가 한 번 쳐봤나? 포켓풀만 좀 쳐보고 당구는 안 쳐봤나 그랬는데 뭔가 어려워 보여. 어딜 쳤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또 봐야 되는 거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8116님은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코치하고 있는 효정님 팬입니다. 매일 퇴근 시간마다 챙

챙겨 듣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전 또 제쌤인 줄 알고 제쌤 번호를 좀 찾아봤어요. 아, 혹시나 달콤하게 쌤이 아닌 척하고 보내셨을까봐. 어머, 근데 테니스 코치님들도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포핸드하고 백핸드 이제 배우고 발리까지 배우고 이제 우리 코치님께서 약간 백핸드 원핸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핸드요? 원핸드는 잘 못할 것 같은데 했더니 게임할 때 원핸드가 그렇게 잘 쓰인다면서 원핸드를 좀 하면 게임할 때 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공을 쌤이 한 50개를 던져줬는데 50개 중에 3개밖에 못 써요. 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쌤 저는 이거 절대 아닌가 봐요 했더니 하면 다 됩니다 이러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이거 바로 치면은 바로 선수지? 이러면서 그러셔가지고 지금 저 원핸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코치님 저 좀 응원해주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잠시 후에는 빵나왓종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월요일, 푹 쉬고 돌아온 일상은 어떠셨나요? 맛있는 빵 드시고 이번 주도 힘내세요. 치즈 계란 토스트 준비했습니다. 빵야! 월요일부터 야근이라니 이번 주 잘 버틸 수 있겠죠? 일찍 잠든 아이 덕분에 엄마도 일찍 퇴근합니다. 등등등.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차차, 오늘 저희 할머니 생신이세요. 황금옥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 라디오 들어오기 전에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깜빡 잊어서 할머니 왠지 듣고 있을 것 같아서 황금옥 할머니 듣고 계시죠?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드릴게요. 수란 피처링 직구의 오만과 편견.

쩡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치즈 계란 토스트예요. 사연 만나볼게요. 2933님, 저는 배달기사입니다. 오늘이 저의 40대 마지막 생일인데요. 생일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할머니랑 생일이 똑같으시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점심에는 조금 날이 뜨거웠는데 또 고생하셨죠. 생일인데 늦은 시간에 그래도 행복 가득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4487님, 저는 엄마랑 8시에 같이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요. 쩡디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 잘 마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번 달 최고 매출 찍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엄마랑 같이 일하시나 봐요. 같이 퇴근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8시에 퇴근하시면은 자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 좀 시간이 있잖아요. 두 분 오늘 최고 매출 찍으셨으니까 같이 간단하게 맛있는 거 시켜주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8926님, 사연 처음 보냅니다. 오늘은 쌍둥이 태어난 지 41일째입니다. 남편이 출산휴가 쓰고 같이 육아 중이고요. 볼륨을 높여 틀어놓고 재우고 있습니다. 육아하면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바깥엔 가을이 왔나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한창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는데 게다가 둘이라서 더 힘드시겠어요. 다행히 남편분이 또 휴가 쓰셔서 든든하시겠지만 두 분 100일까지만 좀 힘내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또 괜찮다고 하잖아요. 좀만 힘내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ETA.

뉴진스의 ETA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이지은님, 지난주 주 3일 근무한 게 너무 타격이 커요.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서 혼났네요. 그리고 저도 말할래요. 안수년 우리 외할머니 짱짱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 수년 할머니 듣고 계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시은님은 또 이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아마 금방 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5802님, 시외버스 기사입니다. 하루 종일 고정으로 듣고 있어요. 연휴가 길어서 못 쉬고 일하다가 내일부터 이틀 쉬네요. 딸하고 치킨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연휴 동안 진짜 바쁘셨겠어요. 이게 또 시외버스 기사님들은 더 바쁘시죠. 길고. 왜냐면 그 시간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맛있게 치킨 드시고요. 따님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동방신기의 Don't Say Goodbye 이 노래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1: 실사박사, 실사박사.
2: 오성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마이더스.
3: 오성마이더스.
2: 오성마이더스.
4: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10월 연휴 날 첫 회사 동기들이 모였다. 동기 6명 중에서 무려 5명이 모여 자리가 복작복작했다. 우린 자리에 앉자마자 추억을 꺼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동기들의 황당한 실수. 별별 사건이 벌어졌던 회식, 워크숍 이야기, 상사들의 놀라운 언행까지. 몇 번이고 했던 얘기지만 또다시 안주거리 삼아서 신나게 떠들었다. 근데 내가 상사가 되어보니 쉽지 않더라. 그땐 화가 많았던 것 같아. 다들 성숙해지면서 그 시절의 반성도 이어졌다. 회사 이야기를 쭉 하고 보니 어느새 찾아온 정적. 사실 모두 그 회사를 떠난 지 오래다.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겼다. 아내, 남편, 자식 안부를 잠시 물어보고선 요즘 재밌는 드라마나 주식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첫 회사 추억은 이제 보내줘야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왠지 헛헛한 기분이 든다. 이제 이 모임은 머지않아 뜸해지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오늘 내 마음 날씨, 햇빛 없는 흐린 하늘이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 동기들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건강하자고.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악뮤의 그때 그 아이들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익명 요청하신 분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이었어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근데 같이 회사를 다녔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도 많이 없는데 그때 그 기억이 좋았나 봐요. 뭐 힘들었던 게 있어도 뭉치는 경우가 있지만 좋았던 게 없으면 절대 뭉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진 게 아닌가. 와, 저는 그 옛날 연습생 했던 회사 친구들끼리 1년에 한 번 정도 뭉쳐요. 네, 근데 WM 말고 WM 들어오기 전 회사인데 거기 연습생들이 한 다 합치면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못 갈 때도 있고 누구도 못 올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8명 이상은 항상 모이는 것 같아요. 뭐 7, 8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아스트로의 명준이도 있는 거고 아 명준이란다. MJ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친구들은 미국에서 막 음악을 하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무조건 연락을 주고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말만 해요, 사실.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야, 그때 있잖아. 우리 이래서 혼났잖아. 기억나? 이것만 계속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때 막 사진들 다 그 클라우드 이런 데 있는 사진을 만나기 전날 다들 다운받아서 들고 와요, 또. 그런 정성.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면은 야 클라우드에 우리 춤춘 영상 다 있더라 하면서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는 그 맥언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진부름에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잠깐 어떻게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모였는데 그 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생했던 친구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영상들을 다 뽑아온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게 영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춤을 추다가 우리가 딱딱딱딱 끊겨 이렇게 너무 옛날 영상이어서 딴딴딴딴딴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이게 다운 안 받아놓고 너무 만나가지고 근데 그거 보는데도 우리 막 그때 그 춤 기억나? 이러면서 춤도 같이 추고 막 화음도 같이 한번 해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말 해도 재밌어요. 장세정님, 시절 인연이라고 하죠. 때가 되면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는 게 사람이죠. 근데 또 지나잖아요? 한 5년 지나잖아요? 한 명 정도가 또 이렇게 화살을 던져요. 나 여기 근처 왔는데 혹시 만날 사람? 이제 이렇게 던지면 또 한 명이 한 명 부르고 막 이러다가 이제 또 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0311님은요. 1년 동안 담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곁에서 응원해주는 동료 때문에 잘 견뎠어요. 비록 이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만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싶네요. 해주셨네요. 이게 또 고마운 건 되게 또 오래가요. 힘들었기 때문에 또 고마운 거니까. 0311님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이사간 곳에서도 적응 잘 하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점피 비비지의 매니악 준비했고요. 이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선곡 채택되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차상도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비비지의 매니악.

비비지의 매니악에 이어서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303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단순하게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이요. 아, 근데 같은 노래인데도 이렇게 느낌이 확 다르니까 되게 듣는 재미가 있다. 확실히 그쵸?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차상 분들이에요. 윤정희님, 저는 드라마 매니아예요. 요즘 핫한 중두에 빠져있어요. 아이유의 드라마. 아, 나 진짜로 이게 약간 매니악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거에 푹 빠져있는지가 많이 나오니까 어떤 거에 또 빠져계신지 볼게요. 9344님은 저는 러닝 중독됐어요. 블랙핑크의 뛰어. 이거 듣고 뛰면 잘 떠지죠? 8703님, 저는 복숭아 매니아. 달고 맛있는 복숭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유의 복숭아 신청해요. 또 좋아하는 것도 있으시면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아차상대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사연이에요. 5411님, 정디 어제 산청 한방 약초축제 가서 조카랑 을녀복 입고 셀카 찍어서 추억 남겼어요. 기적이 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커서 요즘은 화장도 하고 다닌대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어머,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은여복이 한번 입어보고 싶다. 저런 거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조카분이랑 즐겁게 다니시는 걸 보니까 저도 한 10년 뒤쯤이 너무 기대됩니다. 아니다, 더 커야 되나. 12년 정도 뒤가 좀 궁금해집니다.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데이트하세요. 노래 드릴게요. 로시의 알파벳.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6: 설정되었습니다.
5: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1525님, 오늘 17년 같이 산 남편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51번째 생일 축하해. 나의 사랑 소승규씨. 오늘 실명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승규님 너무 축하드려요. 아니 근데 같이 17년이나 사셨는데 이런 이벤트는 처음이실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같이 듣고 계시죠. 두 분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5197님, 정대 저 내일 중학교에서 첫 시험 봐요. 저 잘 볼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중1인가? 이제 막 들어갔나? 아닌데? 학교에서 왜 첫 시험 봐요? 아, 첫 학기 시험 안 봐? 웬일이야? 5197님 떨지 말고, 일단은 공부한 내용부터 싹싹싹 푼 다음에 안 풀리는 거를 붙잡고 너무 오래 있지 말아요. 그니까 잘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3, 4분은 최효정의 비밀 정원, 가수 김재환님과 함께합니다. 재환님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채유리 피처링 진영의 외사랑.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해.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으로 황민현의 아워 듣고 왔습니다. 5723님, 안녕하세요 정디 언니. 학원에 있어서 라디오는 듣지 못하고 문자만 보내봅니다. 소리 없이 보라를 잠깐 봤는데 오늘 풋머리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약간 파마가 지금 거의 다 풀려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컬크림을 발라도 지금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려요. 채나영님, 오늘 재한 오빠 나온다 그래서 놀러왔어요 쩡디 해주셨는데 진짜 지금 이제 재한님 밖에 계시고 팬분들도 많이 계신데 밖에 재한님 보러 오신 분들 한번 소리 질러주실 수 있나요? 이야 감사해요. 어머어머 점점 커지시네. 어머어머 역시 재한님도 뭐 성량이 크시니까 팬분들도 이제 똑같이 크시네. 잠시 후에는 최효정의 비밀정원 가수 김재한님과 함께 할게요. 어플 콩으로 놀러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류가주를 검색하세요.
11: 우리

0: 글로벌 냉동식품 기기 전문 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안녕하세요. 최효정의 비밀 정원 진행을 맡은 최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발라드 듣기 좋은 이 계절 이분의 노래로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볼까요? 싱글 앨범 Love From Here를 발표한 김재현님과 함께 할게요. 최효정의 비밀.

0: 쿨FM의 고급 음악 토크쇼 최화정의 비밀장언 김재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비밀정원 같이 하는 거 까먹으셨죠?
1: 아니요.
0: 어? 근데 왜 안 했어요?
1: 같이 하는 거요?
0: 네, 여기 같이 비밀 정원 같이 하는 건데 비밀 정원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1: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 결의를 다지고 있다가 네, 놓치셨다고 합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아, 예. 네.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비밀 정원!
0: 좋아요. 이공우사님, 보라 켰는데 재한님 엄청 뽀송뽀송하시네요. 아니, 재한님은 좀 밖에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뽀송뽀송하세요? 좀 막 밖에서 운동하는 것도 하시지 않으세요?
1: 맞아요. 러닝 좋아해가지고 아침마다 항상 뛰는데
0: 어떻게 이렇게 안 타냐?
1: 지금 메이크업해서 잘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0: 그렇군요.
1: 타 있긴 있습니다.
0: 좀 타 있어요? 네. 아니요, 귀만 봐도 네. 뽀얗신데 원래 이제 밖에서 활동해서 운동하시는 분은 귀가 조금 네. 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아, 귀가 타나요?
0: 저는 귀가 좀 탔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호장치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 네. 보호장치 안 하니까 이쪽만 네. 많이 타더라고요. 저 테니스 치고 막 이러니까.
1: 아, 테니스 치시는구나.
0: 네,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1: 아, 알겠습니다.
0: 아침 일찍 드시나요?
1: 네, 일찍 좀 뛰어요.
0: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햇빛이 없어가지고. 아, 문정원이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정원이 오늘도 잘생겼어요. 깍!
0: 깍! 잘생겼다는 말이 좋아요? 노래 잘한다는 말이 좋아요?
1: 저는 노래 잘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제가 원래 업이니까 많이 들으니까 네. 그 잘생겼다는 말은 듣기 어렵거든요, 제가.
0: 아니요, 왜요?
1: 그래서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0: 잘생겼다.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오히려 그렇구나. 네. 이수진님, 뱁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재환님의 뱁새 캐릭터? 라고
1: 맞아요.
0: 하시는데
1: 그 가수분들마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뭐 강아지, 고양이 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드시는데 저는 그 기타 들고 있는 새 한 마리
0: 새다.
1: 해서 뱁새.
0: 뱁새. 네. 그걸 애칭으로 좀 해서 뱁제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1: 맞습니다. 제니.
0: 제니. 네. 3743님.
1: 재환님 오늘 의상 컨셉은 뭔가요? 대학생 같아요. 했습니다.
0: 약간 대학교 그 청춘물에 나올 것 같은 느낌?
1: 네, 오늘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자켓을 못 입을까 하다가 이제 골라서 입고 온.
0: 사복이신 거예요?
1: 네, 첫 게시한 겁니다.
0: 오, 잘 어울린다. 약간 서브 남주 느낌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서브 남주.
0: 그러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1: 아.
0: 약간 주인공한테만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서브 남주도 꼭 막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1: 이번에
0: 그런 게 있어.
1: 그 선배님 나오는 신곡 네. 같은 분위기.
0: 뭐 그런 느낌?
1: 네. 기대감 주기.
0: 제 신곡을 또 미리 들어보셨거든요.
1: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도 부르고 싶어가지고.
0: 네, 저도 서로 부르고 싶어서 미리
1: 맞습니다.
0: 들어봤죠 서로.
1: 너무 네네. 좋더라고요.
0: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1: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네. 멋있게 좀 불러주세요.
1: 네.
0: 유현일님, 어머어머 재하님 더 영해지셨어요. 초육 재하들 친구라고 해도 믿겠네요. 비결이 뭐예요? 해주셨네요.
1: 와, 초육.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0: 초력이 반말해도 돼요?
1: 네?
0: 초력이 반말해도 돼요?
1: 돼요?
0: 아, 돼요?
1: 네,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0: 완전 쿨하다.
1: 네, 친하기만 하면 돼요.
0: 약간 네. 뷰티 쪽으로 좀 관심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1: 뷰티 쪽은 근데 제가 막 피부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0: 뽀샤시하세요 엄청.
1: 그래서 뷰티 쪽은 뭐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지성 오빠한테 좀 배우지 않아요? 좀 이렇게 뭐를 해라 디바이스
1: 맞아요.
0: 같은 거나
1: 지성이 형이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좀 확 뒤집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군대 다녀와서 그때 제품들을 한 30개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적어가지고 세심하게
0: 너무 섬세하다
1: 보내줬었어요.
0: 그 좀 효과를 보셨나요?
1: 아, 그 중에 이제 한 세네 개는 잘 맞더라고요.
0: 그래서 근데 그걸 계속 쓰고 있는
1: 그 잘 맞는 거 찾기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형이 탁 찾게 해줘가지고
0: 진짜
1: 너무 그때 감동 받았어요.
0: 저도 네. 한창 뷰티 디바이스에 관심 좀 있었을 때 오빠가 이게 좋다, 뷰티 디바이스 살 거면 조금 돈 들여서 이거 사라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1: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0: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막 약간 오빠 진짜 리프팅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네. 어때 나 이거 한거 온 건데 이러면서
1: 지금 하신 거예요?
0: 하고 요즘 해요 열심히. 어때 좀 리프팅 좀 됐나요?
1: 저도 추천 좀 해주시면
0: 네. 광고 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0120님 1주차 음방을 다 마치고 오늘 월요일인데

0: 네, 낮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1: 오늘도 스케줄 있어가지고
0: 일하고 오셨구나.
1: 예, 그 윈드가 좀 기다리는 그런 좀 라이브
0: 컨텐츠를
1: 조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0: 어떤 종류의 라이브 컨텐츠예요? 뭐 야외에서 하나요? 아니면 실내에서 하나요?
1: 실내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0: 실내 쪽.
1: 고품격 음악 컨텐츠다.
0: 고품격 음악 컨텐츠
1: 정도만 스포하겠습니다.
0: 오, 너무 잘하고 오셨겠네요.
1: 너무 재밌게 하고 왔어요.
0: 나 그거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나왔는지. 저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얘기 듣자마자.
1: 그렇죠. 근데 네. 몇 개 없어요.
0: 네, 그렇겠네요. 네. 거의 다 말해준 정도여가지고.
1: 네, 맞아요.
0: 뭐 그렇답니다. 제가 재환님이랑 6개월 전에 이제 여기서 뵀었었는데 어떻게 뭐 잘 지내셨나요?
1: 네, 저는 잘 지냈고요. 작업에 몰두하면서 잘 지냈고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지냈습니다.
0: 그대로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0: 김재한 앞머리님께서는 이번 활동 짧은 앞머리 너무 귀여운데 혹시 짧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해주셨어요.
1: 아, 제가 지금까지 앨범을 내면서 짧은 머리로 뮤직비디오를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발라드 뮤직비디오지만 짧은 머리로 좀 내보고 싶다. 그래서 네. 지금 좀 긴 건데
0: 좀 긴 거구나.
1: 더 짧게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어서 눈썹을 좀 보이게 네. 하고 활동도 하고 싶어가지고.
0: 약간 처피뱅 이런 건가요?
1: 처피까지는 아닌데 처피뱅 저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처피뱅에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1: 네 근데 처피뱅 네. 뭐 스타일링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멋져 보이게 멋쟁이 느낌으로 좀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었습니다.
0: 네, 눈썹까지 보이니까 되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다.
1: 네, 눈썹을 보이고 싶었어요.
0: 네. 눈썹이 원래 약간 이렇게 강하게 있는 스타일이네.
1: 맞아요.
0: 선이.
1: 네, 그래서 그 강한 선을 조금
0: 보여주셨네 이번에.
1: 보이고 싶었습니다.
0: 네. 어머, 이게 눈썹 미남이시네요, 진짜로.
1: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지성 씨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재한이 온다고 하니까 음성 편지 네. 좀 남겨주셨거든요.
1: 진짜 감동이다.
0: 어떻게 남겨주셨죠? 한번 살짝.
2: 아, 갑자기 음성 편지요?
1: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 같은데요.
2: 글쎄요, 컴백 너무 축하하고 또 재환 씨가 사실 또 너무 노래 잘하잖아요.
0: 잘하죠.
2: 네, 노래 너무 잘하고 귀엽고 재환이는 근데 사실 끌면은 끈 대로 잘 끌려가는 친구여가지고 워낙 또 방송 센스가 좋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아니 사실 아까도 전화하고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이미 그 할 일 다 했어요.
0: 그랬구나. 진짜 잘 챙긴다 멤버를.
2: 아니요, 또 이렇게 전화하고.
0: 어머. 근데 이렇게 노래 깔고 들으니까 되게 감동적이다 은근히.
1: 아, 감동적이셨어요?
0: 약간요.
1: 저는 그렇게 그다지 큰 감동적이진 않았던. 계속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네. 감동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자랑스럽단 말은 좋지 않아요?
1: 자랑스럽다. 네. 그리고 저는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잘 이렇게 끌면은 그 따라온다. 네, 그게 되게 뭔가 강아지 된 것 같고 되게 기분 이상했습니다.
0: 거의 배로 친구.
1: 네, 배로 친구 된 것 같고 되게 기분 이상했어. 잘 끌려간다 하는 표현이 끌려간다. 좋았습니다.
0: 아니 근데 평소에 좀 어떠세요, 진짜? 좀 이렇게 멤버의 리더 형을 좀 잘 따라주는 편인가 봐요.
1: 저는 잘 끌려다니긴 해요. 그냥 다 오케이 해요. 예스맨 합니다.
0: 예스맨이구나. 네. 근데 예스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1: 네.
0: 진짜로 좋아서 뭔가 믿고 따라서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뭔가 이렇게 반박을 했을 때 그걸 이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약간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후자가 크죠. 보통 단체 생활은 팀이면 안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후자가 큽니다.
0: 저도 네. 약간 이제 리더를 하면서 많은 네.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 눈에 보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잘하고 계시네요.
1: 네.
0: 5866님은 얼마 전 뮤뱅에 지성이 형이 응원 오셨었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1: 네, 그때 그 모찌 그 간식 있잖아요. 과일 들어있는
0: 네.
1: 그 찹쌀떡 그걸 또 사왔더라고요.
0: 그 비싼 거요?
1: 그 비싼 거를 그 스태프분들 것까지
0: 그 한땡땡?
1: 와, 네. 근데 한땡땡의 버금가는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0: 그러면 진짜 힘들게 샀겠네.
1: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민현이 형도 같이 이제 활동하고 네. 있어갖고 민현이 형 것까지
0: 어머
1: 너무 세심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0: 그러니까 그 전날 뮤뱅 가기 전날 저희가 회식을 했어요. 볼륨 팀이 회식을 늦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날 내내 내일 뭐 사갈까 이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오빠 왜 뭐 디저트 같은 거 사가 했더니 근데 애들이 관리하면 디저트 안 먹을 텐데 디저트 괜찮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리하니까 잘 안 먹는데 그날 먹어줬습니다.
0: 그래도 안에 과일이잖아요.
1: 먹어드렸습니다.
0: 네, 프루츠인데 뭐.
1: 너무 네. 감사하니까요.
0: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멤버인 이제 니녀님도 네. 활동을 같이 하시고 하셨고.
1: 맞아요.
0: 다음 네. 주면 이제 우진님도 또 나오잖아요.
1: 다음 주는 이제 우진이가 오죠.
0: 느낌이 어때요? 저는 멤버끼리 이렇게 솔로로 붙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붙었다고 표현해 그랬어요. 같이 이제 활동이 겹친 적이 없어서.
1: 아, 진짜요?
0: 네네, 저희는.
1: 되게 힘이 되고 되게 든든하고 되게 재밌어요.
0: 재밌을 것 같아.
1: 심심할 틈이 없어요.
0: 근데 약간 솔로를 하고 있는데 단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가 아닐까요?
1: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그 힘이 되는 게 단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잖아요. 정신이 없거든요. 다 같이 있으면은. 근데 그래도 이제 뭐 한 명씩 두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 정도면은 괜찮더라고요.
0: 얘기도 좀 나눌 수 있고. 네, 좀 그리고 피드백도 해드리고요.
1: 피드백이요? 네, 아, 제가 또 감히 이제 선배님께 또 민현 형이 또 같은 팀이지만 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또 감히 그냥 응원해드리고, 심심하지 않으시게 옆에서 이렇게 대화해드리고. 예, 예.
0: 착한 동생이다 진짜.
1: 네, 얼마 전에 또 거기 음악방송에서 그 플랜카드 들어드리고 관객석에서.
0: 맞다, 서로 해줬죠, 서로.
1: 네, 그것도 해드리고.
0: 맞아, 나 그거 너무 좋았어요 보기.
1: 그쵸.
0: 왜냐면 그게 산업시간이 또 다 다르고 솔직히 네, 말해서 네. 좀 피곤하고 좀 이렇게 앉아있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1: 네, 네.
0: 너무 좋아하니까 서로 응원해주고 싶으니까
1: 네, 네.
0: 거기서 그걸 해준 거잖아요 서로.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1: 네, 너무 대단하시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 네. 평생 남는 영상이니까.
1: 그쵸.
0: 그럼 이제 드디어 새 싱글, 재환님의 새 싱글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
1: 네.
0: 지난 수요일 Love From Here 발매됐습니다. 앨범명에 또 러브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네. 걸 담고 있는 내용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Love From Here는요, 이 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감정의 서사를 담은 그런 앨범입니다.
0: 그래서 세 곡이 다 이제 스토리가 다 사랑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사가 다 달라서
0: 네.
1: 참 듣는 재미가 있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약간 여기서는 어떤 사랑이고 여기서는 어떤 사랑이고 이거를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들으시면은 제가 이제 보컬적인 그런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0: 다르게 갔구나.
1: 네, 들리실 거예요. 뭔가 어떤 곡은 좀 설레게 조금 꿈을 꾸듯이
0: 네.
1: 이렇게 불렀으면 어떤 곡은 약간 좀 담백하게 쓸쓸하게
0: 네.
1: 부르고 어떤 곡은 되게 힘있게
0: 네.
1: 질주감 있게
0: 부르셨고 네, 그건 한계가 없다. 불렀고.
1: 맞아요. 네. 그 곡은 한계가 없다는 곡이고
0: 쓸쓸하게는 이제 타이틀곡
1: 맞아요.
0: 말씀하신 것 같고요.
1: 예, 예, 예. 예.
0: 다
1: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다 그렇게 들리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이거든요.
1: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오래 했습니다.
0: 진짜 예, 기술력이 총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전곡 작사 작곡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아니 근데 이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1: 네.
0: 어떻게 세 곡을 다 작업을 그렇게 하셨는지요?
1: 일단 타이틀곡 멜로디는 군대에서 썼던
0: 와,
1: 거예요.
0: 풀로 다요?
1: 맞아요. 그냥 기타로 해서 코드랑 다 해서 네. 군대에서 만들어 놓고 원래 다른 가사가 붙어 있었는데 전역하고 멜로디 힘은 괜찮은데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회사에 좀 의견을 구해서
0: 네.
1: 김이나 작사가님과 함께 너무 영광스럽게도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0: 와,
1: 네, 정말.
0: 그 두 분이 같이 이제 작사 작업을 했을 때
1: 네, 예.
0: 서로 써서 같이 이제 좋은 부분을 합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같이 한 공간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진 걸까요?
1: 작가님께서 따로
0: 해주시고
1: 적어서 주시고 저도 이제 적어놨던 거를 이제
0: 드리고
1: 해서 이렇게 잘
0: 조합이 돼서 이렇게.
1: 근데 거의 정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작가님께서. 제가 또 부족해가지고 많이 정리해주셨습니다.
0: 근데 그게 같이 묻을 수 있다는 거는 같은 키워드로 같이 정말 열심히 썼다는 거죠.
1: 진짜 운 좋게 잘 제가 쓴 게 작가님 글에 뭔가 이렇게 누가 되지 않게 잘 이렇게 붙은 것 같아서
0: 잘 섞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잘 쓰신 거죠, 재환님이.
1: 아닙니다.
0: 어머, 네. 이나 작사가님도 오 이러시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네.
0: 3084님 이번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외우기
1: 어렵죠.
0: 외우기 어려운데 쉽다래요. 3084님은
1: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려운데 쉽다는 게
0: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쉬웠대요.
1: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처음에 네. 이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했을 때 왜 이렇게 기냐 제목이 네. 근데 긴 것도 긴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0: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1: 네.
0: 사랑이라 부를지 모를 거야.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1: 아, 요거는 이제 멀어진
0: 네?
1: 연인에게 기억에게 부디 나를 사랑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을 담은 곡이거든요.
0: 그 사람이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1: 그쵸.
0: 인 거죠.
1: 그래서 나 혼자 되뇌이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이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계속 혼자 되뇌이는 그런 약간 좀 쓸쓸한 발라드입니다.
0: 오, 약간 소년미가 있는 또 내용이네. 아, 네. 5866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제니, 이번 타이틀곡 녹음하면서 가장 많이 다시 부른 구간은 어디인가요?
0: 아, 가장 그 꽂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1: 다 잘 안 됐어요. 아, 녹음하면서 녹음 진짜 오래 했고.
0: 아, 몇 시간 하셨어요, 녹음?
1: 제가 원래 그 OST나 네. 그 받는 곡들을 녹음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끝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녹음할 때 한 5시간 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진짜 공들이게 되더라고요.
0: 재환님이요?
1: 네, 진짜 공들이게 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거 어떠세요? 같이 편곡해 주신 편곡가 분이 계신데 어떠세요? 하면 또 견해 구하고 또 고치고
0: 약간 이렇게도 불러보고 이렇게도 불러보고 맞아요. 여러 도전을 좀 많이 해보셨군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런 작업이 되게 힘든데.
1: 맞아. 근데
0: 진짜 대단하시다.
1: 재밌더라고요.
0: 진짜요?
1: 네.
0: 이거 그냥 진짜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진짜 그만큼 그 시간에 더 내가 진지하게 임했기 때문에 재밌다고 하는 거고 네. 만약에 이게 남이 시켜가지고 혹시 효정은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혹시 효정은 좀 세게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1: 세게 나오고 있을까?
0: 되게 괴롭거든요 그 시간이. 재현님은 재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이 노래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1: 네.
0: 타이틀곡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0: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또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2: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최효정의 비밀정원 김재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노래 듣고 문자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소율님께서 재환오빠 노래는 믿고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이번 노래는 진짜 저음이 너무 좋다고 제가 노래 나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2: 네.
1: 진짜 그 저음 목소리의 그 공기감이라 해야 되나?
2: 네, 네.
1: 그 너무 좋아요.
2: 감사합니다.
1: 라이브도 너무 잘하시고.
2: 감사합니다.
1: 5866님
2: 연애도 안 하는데 이 노래 듣자마자 울었어요.
1: 아이고
2: 울지 마세요.
1: 어떠한 과거의 인연이 생각나셨는지 그럴 수도 있고요. 강하나님 월요일이라 우울했는데 말랑말랑한 감성 폭발 재환님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2: 월요일이죠, 그쵸?
1: 네. 근데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1: 노래.
2: 저는 참 이 시기가 너무 감사했어요.
1: 진짜요?
2: 이 노래를 만들고 이 발매 날짜를 기다릴 때까지만 해도
1: 좀 더웠죠.
2: 약간 더웠어요. 네. 그래서 아 잠깐만 이거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갑자기 쌀쌀해지더니 이 음악이 나올 때쯤 아 너무 가을가을해가지고 네.
1: 지금 나무들도 보면 색깔이 살짝씩 바뀌고 있어요.
2: 네.
1: 그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2: 그니까요.
1: 이번에 이제 음악방송에서 이제 트렌치코트를 많이 입고 오셨는데
2: 네.
1: 딱 지금이 트렌치코트를 입을 시기거든요.
2: 많이 많이 입으세요.
1: 네, 많이 입으시면서 재환님 노래 들으시면서
2: 노래 들어 네. 한 번씩만 들어주십시오.
1: 장효민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지금 계절에 딱 맞는 노래예요.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던데 서늘한 가을밤에 매일 틀어야 해요.
1: 진짜 그 저음이 딱 들리는 순간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장작불 같은 느낌?
2: 아 장작불.
1: 장작불. 근데 막 화이 막 타는 거 말고
2: 불멍.
1: 살짝 약간 따닥따닥 약간 이런 느낌. 따닥 네. 뭔지 알죠?
2: 아 따닥따닥 감사해요.
1: 따닥따닥.
2: 표현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1: 어제 감사해요. 아, 예. 어머네. 글글님께서 한 소절 네. 좀 들려주세요 해주셨는데
2: 네.
1: 좋아하는 혹시 파트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2: 후렴 살짝 불러볼까요?
1: 네.

0: 괜찮아.
1: 진짜 안정적이다.
0: 다행이다.
1: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노래 나오다가 MBTI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살짝 이러니까 MBTI 똑같더라고요. ESTJ이신데
0: 네.
1: 네, 비슷해 보인다고. 네, ESTJ의 특징 안정적이어야만 해.
0: 안정적이 맞아 안정적이어야 돼요.
1: 그렇죠. 뭔가 불안정하면 뭔가 이렇게 시선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약간
0: 내, 이런. 내 스스로 내가 되게 네.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1: 그렇죠.
0: 지금 빨리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네, 안정적이어야 되고
1: 뭔가 안정에서 그 벗어나는 순간 되게 티나는 MBTI인 것 같긴 한데 너무 맞아요. 안정적이셔서
0: 감사합니다.
1: 최고 최고
0: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든.
1: 그러니까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인정.
0: 네. 네 감사합니다.
1: 회색 후드님 가사를 보면 이별 전에 하기로 했던 약속들이 아직도 캘린더에서 울린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제안님

0: 님의 캘린더에 제일 많이 적혀 있는 일정은 뭐예요? 라고 보내 주셨네요.
1: 아, 현재는 이제 음악 방송.
0: 음악 방송이
1: 잡혀 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음악 방송이 잡혀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콘서트 잡혀 있고요.
0: 콘서트도 잡혀 있고.
1: 네, 31일, 10월 31일, 11월 1일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0: 네, 서울에서도 하시고 또 타이베이에서도 하신다고요.
1: 네, 타이페이, 타이페이도 많이 와 주세요, 여러분. 네,
0: 11월 29일입니다.
1: 네.
0: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바쁘시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올 라이브로 모시겠습니다.
0: 올 라이브로 간다고 하십니다.
1: 네.
0: 그럼 이번에는 재한님이 선곡하신 노래 들어보면서 음악 얘기를 좀 나눠 볼 건데요.
1: 네.
0: 가을이 오면 꼭 찾아 듣는 노래 선곡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디오의 사랑한다는 건.

0: 네, 이 노래 너무 좋다.
1: 너무 좋죠.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그 꽃집에 들러 꽃을 사는 일 말하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0: 좋아하는 사람한테 약간 얘기해주는 그런 곡일까요? 사랑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적혀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0: 꽃집에 가서 꽃을 산다는 거 되게 남자분들은 되게 쑥스러운 일이기도 하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다 이겨내고 사신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약간 재한님도 이런 스타일의 곡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잔잔스하게.
1: 잔잔스로.
0: 네, 잔잔스하게 목소리 톤으로만. 자.
1: 톤으로 잔잔스.
0: 톤으로 잔잔스. 네. 가을이 오면 꼭 찾아듣는 노래 두 번째 곡 들어볼게요. 켄트비 블루의 첫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

0: 가을에 또 밴드 노래가 빠질 수가 없긴 하죠.
1: 또 요즘 또 밴드가 워낙 또 철이다 보니.
0: 아, 철이죠.
1: 네. 계속해서 철이다 보니.
0: 이 노래를 특별히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요즘 상당히 좀 많이 듣는 밴드예요.
0: 아, 그렇죠. 네. 시원시원하고.
1: 네, 이 밴드가 저 너무 좋은 게 되게 파워풀한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데 또 보컬 스타일은 되게 R&B적인. 그렇다고 해서 막 힘이 없지도 않고 감정도 너무 좋고.
0: 맞아.
1: 그래서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0: 저는 되게 이렇게 섬세한 보컬분들 너무 신기한 게 네. 사실 이런 밴드 곡은 되게 섬세하게 부르기가 어렵기도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네, 네.
0: 왜냐면 노래 자체 라인 자체도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네, 네. 되게 섬세하게 부르시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요즘.
0: 그렇구나. 네. 재환님도 뭐 이번에 한계는 없다.
1: 네.
0: 그 노래에서 엄청난 디테일과
1: 네.
0: 고음을 보여주고 계신데
1: 디테일이 있나요? 그 노래 그냥
0: 있습니다.
1: 그냥 지른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벌스에서부터 시작되는 디테일이 있으시고
1: 아, 있어요?
0: 네,
1: 아,
0: 있으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뒤로 갈수록 네. 이제 파워를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좀 밴드 결성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1: 밴드요?
0: 재환 밴드 이렇게.
1: 근데 저는 뭐 김재환 밴드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이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0: 아예 계속 고정이시구나.
1: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하고 친구.
0: 그렇구나.
1: 인데 그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 동기고.
0: 학교 동기예요.
1: 한 친구는 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음악하는 친구.
0: 고등학교 때 밴드 부셨죠?
1: 밴드 부긴 했는데 그때 그게 있었어요. 인문계 학교를 다니는데
0: 네?
1: 잠시 그 뭐라 그래 음악하는 학교를
0: CA 약간 이런 건가요?
1: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가는 게 있었어요.
0: 어머, 그런 게 있군요.
1: 네, 그때 아현정보고등학교라고 있는데
0: 네.
1: 그 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인데 기타리스트인데
0: 친구들.
1: 그 친구랑 이제 이번에 다시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콘서트도 너무 사운드를 잘 잡아줘서 지금 상당히 만족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팬분들은 전과 또 다른 느낌의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사실 네. 공연은 진짜 밴드 사운드가 되게 좋죠.
1: 네,
0: 현장감이 다르니까.
1: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0: 네, 그렇죠.
1: 기대가 됩니다.
0: 0450님, 밴드가 제철이고 김지아님의 우한 업도 제철입니다. 아,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이번 싱글에 담긴 곡인데
1: 네.
0: 이 곡은 이제 단독 작사 곡이니까 마음껏 좀 자랑 좀 해주세요.
1: 아, 네. 사실 단독 작사를 하면서
0: 네.
1: 어떻게 어떤 멋진 말들로 이렇게 적어야지
0: 네.
1: 이 곡이 완성이 될까 멋지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 그냥 진심이더라고요.
0: 그렇죠.
1: 진심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0: 아, 막 진짜 약간 치장해봤자 패티나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래서 그냥 그래 내 불안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서 적어보자. 한계 없이 우리 이겨내보자. 뭔가 저 자신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0: 네.
1: 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0: 진짜 저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1: 네네.
0: 이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재환님의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듣고요.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김재한의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듣고 왔습니다. 0490님께서 재환이가 만든 우한어 비공식 응원법이 있는데요. 정디랑 오픈스튜디오 민드랑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비공식 응원법을 만드셨어요?
1: 뭐 이제 파트 하나밖에 못 만들었어요.
0: 어딘가요?
1: 보통 이제 회사에서 다 만들어주시잖아요. 네. 곡을. 이제 이거는 타이틀곡이 아니어서 없는데 제가 콘서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함께 즐기는 부분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네.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좋지만은 또 미리 말씀드리면 준비하시기 편하시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 뭐 한 번 더 하면은 달릴까 있는데 한 번 더 달릴까 이 부분만 오. 하고 맨 처음에 빠바바빠 따따라라 따따라라 기타 리프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이 하이 하이만 좀 해주시면
0: 희망차다.
1: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0: 그럼 우리 그 한 번 더 달릴까 거의 부분 같이 한번 해볼까 봐요. 그 재원님이 리드를 해주시고 저랑 민드님들이랑 따라갈게요.
1: 예, 할게요.
0: 한 번 더
1: 달릴까. 오케이.
0: 더 달릴래요. 두 번 더.
1: 오케이. 두 번, 세 번 더, 네 번 더.
0: 콘서트에서 이 부분은 두 번 더, 세 번 더 해서 약간 늘려도 되겠어요.
1: 그러면은. 저기 러닝타임이 한 2시간
0: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 할 수 있죠.
0: 네. 재밌네.
1: 재밌습니다.
0: 이렇게 진심으로 또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8943님은요 재환님 24살 딸을 둔 아빠예요. 저희 딸 이민정 재환님 덕질하느라 엄청 바빠요. 오늘도 집에 빨리 안 오고 방송국으로 간 것 같아요.
1: 여기 계세요?
0: 이민정 너무 늦지 말라고 재환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민정님 어디 계세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저기 계세요 민정님. 민정님
0: 어머
1: 아버님 눈치 보입니다.
0: 네 아버님이 집에 빨리 오래요.
1: 근데 뭐 이왕 오셨으니까 재밌게 즐기다 가시고요. 대신에 조심히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전화 바로 드리시고요. 아시겠죠?
0: 오케이. 꼭 약속. 근데 아버님도 팬이시라고 달팽이 한 소절 듣고 싶다고 하신대요 아버님이.
1: 아버님 그 민정님 좀 잘 계시고요. 걱정 마시고요.
0: 네 걱정 마시고요.
1: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0: 어머, 아버님이 입덕을 안 할 수가 없네. 아니 이렇게 안정적인데 뭐 보내주셔야죠. 네. 네. 통통볼니 재환님이 감동 깊게 본 멜로드라마나 영화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1: 저는 제 인생 영화가
0: 네.
1: 패밀리맨이에요.
0: 패밀리맨?
1: 네.
0: 뭐예요? 예? 뭐지? 예?
1: 패밀리맨.
0: 패밀리맨? 미드예요?
1: 맞죠.
0: 미드예요?
1: 패밀리맨.
0: 미드예요?
1: 미드.
0: 아 미드예요. 어떤 스토리의 드라마예요?
1: 그게 그 사랑하는 아 그게 아 갑자기
0: 아 니콜라스 케이지님이
1: 맞아요.
0: 나오신 거예요?
1: 니콜라스 케이지님이 나오시는 건데 에. 사랑을 선택하느냐 명예와 그 부를 선택하느냐를 해서 이 사람이 그 부와 명예를 선택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사랑 없이 얼마나 이 세상이 건조하고 삭막한가
0: 느끼는
1: 네, 알려주고 또 반대로 또 사랑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뭐 조금 부와 명예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0: 어머.
1: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교를 해주는
0: 네.
1: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저는 진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무조건 보는 영화입니다.
0: 이게 2000년에 개봉한 거래요. 26년 네. 전 영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너무 신기하다.
1: 네, 진짜 재밌어요.
0: 그랬구나. 그럼 네. 재환님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랑이랑 부랑 명예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 둘 셋
1: 사랑 민드와의 사랑
0: 그렇죠. 정답이 너무 좋았어요.
1: 네, 제 영화 네. 자주 봐가지고
0: 네.
1: 야, 이건 모르면 바보입니다.
0: 근데 약간 제가 재환님을 뭐 이렇게 많이 뵙진 못했지만 네. 뵙고 나서 느낀 것은 약간 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0: 네. 사람을 더 중요시할 것 같아.
1: 네.
0: 밤님께서 요즘 추구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재환님도 추구미가 있을까요?
1: 아 추구미요? 추구미는 자연스러운 거?
0: 내추럴?
1: 예.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거.
0: 과하지 않은 거.
1: 예.
0: 자연스러운 멋짐.
1: 내추럴함.
0: 내추럴함. 예.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1: 그쵸, 뭔지 아시. 뭔가 나 꾸밀려고 하지 않고 솔직함?
0: 네.
1: 그런 거.
0: 솔직한 거. 네. 아니, 약간 지성 오빠는 약간 좀 MG스럽고 힙합스러운 게 추구미라고 했던 것 같아요.
1: 힙합이죠. 예, 힙합이죠. MG는 맞아요, 근데.
0: 그래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1: 모르는 게 없어요.
0: 맞아요.
1: 네, 진짜.
0: 내추럴한 추구미로 그럼 지금 제대로 잘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지민님, 재환님 콘서트에 드레스 코드가 좀 있을까요?
1: 드레스 코드는 그 저희가 이제 그게 나와요. 후드 집업이 나와요.
0: 네.
1: 그 굿즈로.
0: 네.
1: 그래서 그걸로 입으시면 어떠실까?
0: 너무 근데 덥진 않겠다.
1: 그쵸.
0: 지금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춥고
1: 네.
0: 밖에 나가면 쌀쌀하니까
1: 네.
0: 에, 딱이네요.
1: 딱입니다. 그걸 입으시고 이제
0: 응원
1: 다 같이 이제 색깔도 예뻐요. 아이보리이고요. 재질도 이게 핏이 오버핏으로 딱 잘 떨어집니다.
0: 오버핏이에요?
1: 해서 제가 방금 뭐 부보다는 사랑이라 해놓고 이렇게 너무 홍보하는 것 같지만
0: 네.
1: 여튼 잘 나왔습니다. 예쁘게.
0: 우리끼리 커플팀인데
1: 사실 커플팀이다. 저도 입을 예정이라
0: 그쵸.
1: 사실 맞춰 입고 싶어서
0: 그치 예쁘긴 해요. 네, 그런
1: 근데
0: 게 예뻐.
1: 이틀 하는데 하루는 그렇게 입고 하루를 고민 중이에요.
0: 하루를 고민 중이시다.
1: 하루 어떻게 드레스 코드 같이 고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0: 윈드시니까
1: 네.
0: 각자 윈드를 표현해서 오시는 것도 멋지실 것 같은데.
1: 우와 어떠세요? 감탄 엄청 하셨어요.
0: 그래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겠는데 재환님이 골라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의견만 드리는 것 뿐이고요.
1: 근데 좋다. 예. 이 의견으로 저희가 또 그 채팅에서
0: 네.
1: 대화를 나눠볼게요. 민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0: 뭐가 있을까
1: 하면서 의견을 또 받아보고 네. 거기서 추려서 회사와 이야기 한번 나눠서 여러 가지 복잡한
0: 네.
1: 절차를 거쳐보겠습니다.
0: 저희는 또 컨펌 과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컨펌
1: 네.
0: 과정을 거친
1: 예.
0: 후에
1: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0: 네. 뭐든지 예.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유진이 찐이님께서 무대 오르기 전에 루틴이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1: 무대 오르기 전에 루틴이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0: 제가
1: 이 질문 몇 번 받았었는데
0: 네.
1: 제 루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집 환기를 시키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삶습니다. 계란을 삶아서 계란을 달걀을 세 알 먹고 사과를 하나 깎아서 사과를 하나 먹습니다. 네 그리고 토마토를 꺼내서 토마토를 먹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0: 어머.
1: 비타민 D, 비타민 B, 비타민 C, 메가도스,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이제 그거를 먹습니다.
0: 와.
1: 먹고 이제 한 2시간, 3시간 지나서
0: 네.
1: 이제 공연하기 한 1시간 전에 뭐 이렇게 밥을 먹어요. 밥이랑 닭가슴살을 부담스럽지 않게 먹고 그 다음에 목을 슬슬 풉니다. 이제 그때부터 네. 스케일로 짧게 풀고 그 다음에 마사지. 목 마사지를 목 마사지. 좀 이렇게 해주면서 또 같이 풀어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눠요.
0: 말을 해야지 풀리거든요, 입이.
1: 네. 네. 그리고 뭐 노래 스케일, 멜리지마 같은 거 이렇게 계속 풀어주고 그 다음에 노래 불러주고.
0: 어머. 해서 좀 많은데요?
1: 많아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공연이 있는 날에는.
0: 와, 진짜 대단하시다.
1: 그리고 근데 그 루틴이 저는 한 이틀, 3일 전부터 지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극적인 음식 안 먹기.
0: 예. 네, 뭐 부으니까.
1: 네, 뭐 근데 부어서가 아니에요.
0: 목이 가니까.
1: 네, 역류성 식도염 안 걸리기 위해서 그 7시 이후로 안 먹고.
0: 멋있다.
1: 튀긴 거 안 먹고 그거를 한 중요한 날 있으면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 관리를 하죠.
0: 진짜 멋있다. 그게 ESTJ 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못해요 이렇게.
1: 모르겠어요.
0: 와 멋지다.
1: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와가지고.
0: 근데 각자의 그 루틴에 다 있는 거고 약간씩 네. 이제 벗어나면 조금 이제 그 불안전해질 수 있으니까 좀 잘 네. 지키시는 거죠.
1: 맞습니다.
0: 박광식님은 우와 배부르겠다 해주셨는데
1: 아마 영양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0: 영양제 근데 네. 진짜 물 마시다가 배부르신 적 있죠?
1: 그래서 제가 달걀이랑 영양제만 먹고 버틸 수가 있어요, 점심까지.
0: 아니에요, 그 냄새 올라갔거든요, 영양제 냄새.
1: 괜찮습니다.
0: 아, 괜찮아요? 오, 네. 진짜 대단하죠. 네. 아니,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또 관리하시고 공연을 준비하시는 우리 재환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왔네요. 네. 어떻게 좀 오늘 어떠셨는지요?
1: 오늘 진짜 제 노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지성이 형 감동적인 영상 편지도 받고 그리고 오늘 윈드들 밖에 이렇게 함께 또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또 함께 오랜만에 또 뵀는데 네. 밝게 또 기운 주셔서 에휴. 감사드립니다.
0: 네, 저도 너무 에너지 많이 받았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서로 열심히 도와주자고요.
1: 아, 응원하고 네. 있겠습니다.
0: 네. 그 재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글로벌 냉동식품 기기 전문 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10: 볼륨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잠시 후 10시 키스터라디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디의 클로징이 끝나고 제 오프닝이 시작될 때까지 볼륨을 계속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죠? 크래프의 순환 버스 타고 백상 타자. 볼륨에서 정한 문구는요. 바로 크래프엠엔 사계절이다 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든 365일 즐겁게 들을 수 있고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크래프엠은 사계절이다. 이 문장을 잠시 후 한혜의 키스더라디오에 보내주세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이.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 오늘은 정욱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인 안내견 보리와 아들 부부까지 함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 숲에 다녀왔어요. 많은 인원이 이동해야 했지만 아들이 운전하는 초록여행 차량을 이용하니 걱정 없었죠. 푸른 대숲이 강바람에 서걱서걱 움직이고 그 사이로 들리는 아들 부부의 따뜻한 웃음까지 제 마음도 숲처럼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0: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일단은 가요광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미감이 저도 되게 높고 사실 이런 음악을 사유하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리고 열받아.
0: 폴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좀 조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여러분들 습도, 약간 이런 기온, 온도 이런 게 되게 저랑 좀 잘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요광장 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 감도 높은 라디오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잠시 후 10시에는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그리 반갑진 않지만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월요일이 그렇고 직장인들은 카드값 나가는 날, 학생들에겐 시험기간, 부모님들께는 아이들 방학, 그리고 라디오 DJ에겐 아무래도 이거 아닐까요? 청취율 조사기간.

청취율 조사 기간과 함께 저 한 해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생방송도 돌아왔습니다. 요건 좀 반가우시죠? 보이는 라디오도 켜주시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월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오늘 첫 곡은 21 컴백 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아유, 정말 또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셨죠? 아이, 암튼 또 기분이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좀 보고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니까 또 다른 또 텐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 보고 싶으셨죠? 보이는 라디오로 다 보고 싶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이따 듣도록 하고요. 바람이주아님, 한키라 포컬은 샴디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아유, 넣어두세요. 그런 멘트 넣어두세요. 아유, 진짜 이렇게 또 계속 또 웰컴해주고 계시네. 박민지님, 샴디 보고 싶었어요. 샴디가 알찬 휴가 보내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라디오 들으면서 예의주시 리스트만 늘어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히히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행하는 도중에도 그때 딱 시간이 나더라고요. 사실 밤 10시쯤 되면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세상이 글로벌해서 콩이 어디서든지 너무나 잘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체크의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좀 들었습니다. 좀 듣고 잘하고 있나 우리 영케이씨, 민석씨 다들 너무들 좋아하시던데요. 근데 저도 사실 기분 좋았어요. 반겨주시고 생방송 응원해주시고 다 너무 좋았는데 이 곳곳에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1년 뒤에 돌아오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발견할 때 좀 외국에서도 좀 이제 공책을 좀 이제 들고 갔습니다. 들고 와가지고 좀 작성을 했는데 뭐 그거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영님, 샴디 왜 이렇게 말랐어요? 누나 맴짓이라고 하셨고, 말랐나요? 사실 오랜만에 제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로는 제가 한 3kg 정도 좀 증량을 했습니다. 근데 더 찔 수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과식하는 바람에 중간에 배탈을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조금 그나마 이제 조금 체중이 조금 덜 나가게 됐습니다. 아, 뭐 모자 써서 잘 안 보여서 좀 살 빠진 것 같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는데 또 가볍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345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저는 지금 야근 중이거든요. 이 시간에도 라디오 들으니까 오히려 좋아요.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하셨고요. 아, 환영합니다. 야근의 한키라와 함께 하면은 야근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그리고 야근 그 능력, 일의 효율이 늘어난다 라는 또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0345님 속는 셈 좀 머물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새싹이십니다. 저희는 새싹 분들께 선물 챙겨 드리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고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위니위니님, 샴디 왜 이렇게 빨리 오셔, 아니 보고 싶긴 했어요 라고 뒤늦게. 사실 이게 말이 아니고 직접 이제 텍스트로 보내는 문자라서 말이 헛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까지 적은 거라는 속마음 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문자를 분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아, 여러분 반가워요. 너무나 반갑고. 9602님, 반가워요 아내님. 샴페인 팡팡 그동안 못 들어서 아쉬웠어요. 기다렸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오늘 여한 없이 또 파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아님, 샴디 오늘 명송 라디오쇼에 샴디 퀴즈 나왔어요. 샴디도 혹시 들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 못 들었는데 어떤 퀴즈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아, 나는 아직도 라디오에서 저를 주제로 이렇게 퀴즈 내주시고 제 언급해주시면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7958님, 드디어 샴디가 돌아왔다. 안녕 샴디, 많이 그리웠어요. 턱을 보니 살이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숙여주셔야겠다. 잘생겨 보이게 라고 하셨고, 오늘은 저도 좀 인질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숙인 상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상태 좀 유지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프닝에서 또 얘기했었죠.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슈퍼 이벤트 쿨FM 순환버스 타고 백상 타자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 키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볼륨을 높여요. 클로징에서 쩡디가 말한 제시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시어가 바로 사계절이었습니다.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20분께 백화점 상품권 드리니까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월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온 제 모습, 생생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과 함께 돌아온 스페셜 코너 환승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뭐하다가 한키라로 환승했는지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AB6IX 전웅씨와 희한해 함께합니다. 각종 희한한 사연 미리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환승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천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네가 한키라 신작 들었잖아. 그럼 이 코너 안 만들었어. 환승 라디오. 7118님, 저 솔직히 데키라 끝나고 옆 방송국 라디오로 옮겼는데요. 영케이가 한해 키스더 라디오 게스트로 온 후로 한키라 고정했어요. 샴디에게 미안하지만 DJ석에 앉은 영티 보니까 감동이었어요. 7118님,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한키라 듣다가 옆 방송국 라디오로 떠나신 거면은 많이 서운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키라로 환승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저 우리 동생들 잘 둔 덕분에 영케이 특수, 멜로망스 김민석 특수 제대로 누릴 생각이고요. 우리 스페셜 DJ 덕분에 한키라 듣게 되신 분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현이랑 민석이 제 동생들이에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한키라에 무조건 또 올 거란 말씀드리면서 내일도 봬요. 7118님.

우리 영현이 민석이 특수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Shut the door! 문 잠깁니다. 이제 못 나가고요. 한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옆집 가실 생각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영케이 셔터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환승 라디오 데이식스 영케이 덕분에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환승하셨다는 7118님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다 있는 쇼핑몰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뭐 미안하다. 뭐 DJ석 앉은 영디 보니까 감동이었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셨다는 게 중요하고 머무르셨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머무르신 김에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온다면 또박또박 한해 키스더 라디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그 스토리는 완성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국환님께서 크크크 영케이는 얼굴이 다한 거죠. 한혜님도 얼굴에서 빛이 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빛이 나요. 아무튼 뭐 빛난다고 하니까 좋네요. 우리 국환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샤베이 보드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좀 파파가 과한가요? 제가 아직 에너지가 좀 넘쳐가지고 이해 부탁드릴게요. K8121님 우와 지난주에 민성님 노래 듣다가 샴디 노래 들으니 그렇네요. 그래요. 저도 그 민석씨 결제하는 거 좀 들었습니다. 노래 잘하더라고. 뭐 사실 뭐 비교하는 게 좀 웃긴데 좀 노래를 길게 부르긴 하더라. 결제하는데 아주 그냥 노래를 잘해서 근데 노래를 잘하니까 또 설득이 돼. 결제가 아니고 뭔가 좀 그냥 노래쇼를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한의 이사의 본부는 결제 있다라는 점. 그 노래는 양념이에요. 양념. 우리 K8121 컴퓨터 그만 끄시고 윈도우 그만 내리시고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노래 들려드리는 코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결제해드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본질을 좀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율 아 민디도 결제 완전 잘한다고 아 알죠. 그것도 아는데 결제 전에 노래 좀 길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취율 조사기가 특집 환승 라디오 다양한 이유로 한 키라 듣게 되신 청취자분들 우대하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드리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원래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쩌다 한 키라를 환승하게 되셨는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환승 라디오 달아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또 지난주에 또 화제 장면이죠. 놀토에서 제외한 제 동생 우찬이 우리 내 동생 제 동생 우찬이가 있는 그룹입니다. 올드 프로젝트 크래쉬 듣고 정한의 이사의 결제 타임 한 해만 해로 돌아올게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치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 해, 만 해.

은영님, 기숙사 통금 30분 전인데 편의점 다녀올까요 말까요? 시험기간이라 달달한 간식이 먹고 싶은데 혈당 스파이크 올까봐 고민이에요. 아, 제가 먹는 사연에 비교적 아니 좀 대놓고 관대한 편인데요. 다른 때도 아니고 시험 기간이면 매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간식을 먹어줘야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그러면 또 공부할 맛이 납니다. 단,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해서 과식은 금물이라는 조언 드리면서 이렇게 결제하겠습니다. 한해 기숙사 통금 끝나기 전에 얼른 편의점 다녀오세요.

뉴진스 하우스웨이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시험 기간이라서 달달한 간식이 먹고 싶은데 편의점 다녀올지 말지 결제해드렸거든요. 일단 우리에게 시험 기간이 뭡니까? 최대한의 퍼포먼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허용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달달한 것 또한 마찬가지죠. 시험 기간에 달달한 거 좀 먹고 머리 돌아갈 수 있으면은 먹는 거 빨리 제가 결제해드렸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10시 반이고 마지노선이에요. 지금 드셔야 됩니다. 이제 40분 넘어가면 조금씩 이제 위험, 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거 들으면 공부 안 하는 건데, 들으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AB6IX So Sweet 듣고요. 한키라 선정 시험 공부에 방해되는 아이돌 1위 AB6IX 전웅 씨와 희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0: 학생은 모기를 너무 싫어해서 강아지들 산책할 때 진드기랑 해충 방지 하려고 쓰는 거 있죠? 그걸 제일 큰 사이즈로 사서 쓰고 자요. 정말 희한한 것 같습니다.
1: 가을 모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사연 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0: 아니 진짜 왜 저래 싶은 이상한 취향,
1: 아니 솔직히 살면서 처음 봤다 싶은 독특한 사람,
0: 아니 근데 실화야 싶은 미스터리한 상황
1: 모두 대합니다.
0: 희한해.
1: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키라 선정 시험 공부에 방해되는 아이돌 1위 아기 공유, 아기 허남준, 아이고야. 아기 선재, 아기 서강준, 아기 송강, 아기 삐에로, 우리 아삐 사이버 광대 싸광, 리틀 라이모, 리라, 한키라의 붕방가나디 AB6IX 전웅씨 어서오세요.
2: 여러분 안녕하세요, AB6IX의 웅입니다.
1: 아이고 웅씨.
2: 네.
1: 오랜만이에요.
2: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1: 2주 만에 뵀어요.
2: 아, 2주 만에 뵀어요.
1: 방구어요.
2: 아, 방구어요.
1: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2: 저는 뭐 2주 동안 열심히 지냈고, 그리고 네. 저 대전도 막 갔다 오고 되게 재밌게 보냈어요.
1: 이래저래 좀 왔다 갔다 했구나.
2: 네.
1: 제가 근데 소식통이 좀 있습니다. 한 주 쉬라고 했더니 쾌재를 아싸 하면서 쾌재를 불렀다라는 또.
2: 도대체 누구가? 도대체 네. 누가 그런 거를
1: 저한테 다 세요, 웅씨.
2: 에?
1: 저한테는 다 들어와요.
2: 근데 형,
1: 네.
2: 근데 이거 똑바로 하고 가자고요.
1: 어떻게
2: 저 끝나고
1: 똑바로.
2: 가서 형, 저 이제 형, 네. 형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보내주셨잖아요. 형도 쾌재를 부르셨잖아요.
1: 아니 저도 1년 넘게만에 쓱 나갔다 오는 거니까
2: 그치.
1: 좀 이제 기쁜 마음에 갔다 왔고 모두에게 좋지 않았나.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좋아하더라고.
2: 그니까요.
1: 청취자분들 많이 좋아하더라고.
2: 저번 주에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저도 네. 야금야금 보고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그 이제 영케이 형이랑 네. 민석 선배님이 너무 네. 또 잘해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2: 한혜 형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야금야금 네. 했어요.
1: 오늘부터 기강 잡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이니만큼 우리 청취자분들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 기강을 제가 잡도록 하겠고
2: 확실히 잡아주세요. 그래 형이 잡아야지 제 자리도 유지되는 거라서요.
1: 같이 한 팀으로 가보자고요.
2: 그렇게 우리 원팀이잖아.
1: 네, 김나영님께서 샴디도 보고 싶었지만 웅님도 너무 그리웠다고요. 한 주 못 봤는데 너무 길었다라고 해주셨고
2: 너무 감사하다.
1: 사실 이 에너지 또 한 주 못 보면 아쉬워.
2: 너무 근데 저 그리웠다는 이 댓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치.
2: 저도 솔직히 불안했거든.
1: 우리 지난주 왜 이렇게 내가 마음 안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했는데 아니,
2: 나는 근데 형 저는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나도 이게 불안한데 형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집을 오랫동안 떠나면 안 됩니다.
2: 그래요. 맞아요.
1: 비해피님, 웅이는 깐머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셀프죠?
2: 네, 셀프로 했습니다. 깐머로 섹시하게 한번 까봤어요.
1: 셀프로 거의 샵에 갔다 오는 것만큼 스타일링이 되는 남자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아유, 이렇게 또 아니 우리 웅씨
2: 네.
1: 웅씨랑 이렇게 2주 안에 앉아서 이렇게 2주 만에 앉아서 하니까 참 이게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2: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확 들어요.
1: 네. 네. 코너 시작할 때 소개한 사연 한번 가보자고요.
2: 네. 우리 해요.
1: 네, 모기가 너무 싫어서 강아지 전용 페이스 커버를 쓰고 자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강아지 전용 페이스 커버를
2: 쓰고. 근데 저 이거 알아요. 그 강아지들 산책할 때 뭐 못 먹게 집어먹게 집어먹게 하려고 씌우는 그거잖아요.
1: 네.
2: 그거를 이제 쓰고 주무신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아니 요새 가을 모기가 많다. 저도 몇 방 물렸어요. 웅씨 집 괜찮아요?
2: 저희 집은 근데 모기가 거의 아예 없었어요.
1: 청정 지역이구나.
2: 네, 완전.
1: 원래 그리고 모기 잘 안 물리나?
2: 아니요, 모기 되게 잘 물리는 타입인데 이사 오고 나서 모기가 거의 아예 이번 여름은 너무 쾌적하게
1: 좋은 데로 갔구나. 나도 여름에는 발견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가을 모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페이스 커버 쓰면 얼굴만 방어하는 건데 이거 괜찮나?
2: 그러게요. 근데 근데 그걸 쓰면 어쨌든 윙 이런 소리는 안 날 것 같아요.
1: 그치.
2: 덜 날 것 같아.
1: 진짜 왜 좀 그 확률 이 많이 없지만 이게 눈두덩이 물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곤란하죠.
2: 위험하죠.
1: 그런 거는
2: 입술 물리
1: 방어할 수 있으니까 입술이나.
2: 맞아요.
1: 김상민님, 가을 모기가 더 무서워요. 여름 더워서 모기가 없어서 좋았는데 지금 선선하니 모기가 기승을 부리네요. 모기 조심하세요라고 하셨고. 우리 상민님께 뭐 드릴 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드려야죠.
1: 모기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우리 상민 세상님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보도 따사는 음료 드리겠습니다. 네. 정근경님 오셨어요. 문자 읽어주세요.
2: 제가 읽을래요. 제가 네. 읽을래요.
1: 근경님.
2: 네, 근경님께서 네. 요즘 회사에 모기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두 마리는 잡고 시작해요. 하도 잡았더니 이제 손가락으로 잡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1: 두 손가락으로. 아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2: 이렇게.
1: 이야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이렇게 잡거나. 와. 우리 근경님 대단하십니다.
2: 대박.
1: 내일은 세 마리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박수 보내드릴게요.
2: 멋있다.
1: 아 우리 근경님 아, 대단하시다. 진짜.
2: 아, 근데 이게 두 마리 이렇게 탁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기 진짜 힘든 건데.
1: 모기 많이 잡으시는 분들을 네. 공익적으로 일하시는 분.
2: 아, 진짜로
1: 세상에 모기를 모기의 개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2: 모두를 위해 일해주시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사연 주신 4012님께 향초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2: 신지은님께서 고용 불안으로 인한 억텐 현상.
1: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님?
2: 진짜.
1: 저희는 에브리데이 항상 워크하드 한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2: 전혀 모르겠어요. 억텐인지.
1: 그런 말씀은 속으로만 해주세요. 피아노 코너 참여 방법 웅씨가 알려주세요.
2: 네, 제가 아는 형이 라디오 DJ인데요. 휴가를 떠났으면 그냥 푹 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어플 콩으로 사연까지 보내면서 질척거렸다고 하네요. 참 희한한 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콩으로 보냈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샵8910으로 보냈어요.
2: 아, 또 문자로?
1: 샵8910으로 보냈는데 해외에서는 안 가더라고.
2: 아...
1: 그래가지고 조금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2: 그래도 그 소개가 된 거잖아요?
1: 예, 아, 소개 안 됐을 거예요.
2: 안 됐어요?
1: 예, 제가 그래서 아, 소개했어요? 아 소개를 했구나.
2: 아 소개했구나.
1: 아 처음에 바로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보냈어요. 제가 시작.
2: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1: 왜 안 읽었죠?
2: 왜 안 읽었죠?
1: 왜 안 읽었죠?
2: 아 진짜 네. 없어 보이네.
1: 네, 2부의 끝 해가지고. 네, 아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스토리도 올렸어요. 안 볼까봐. 네. 그럼 사연 받는 동안 혁오의 윙윙 듣고 올게요.
2: 형 이제 쉬지 말자.
1: 쉬지 말자.

0: 혁오 윙 윙 듣고 왔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희한의 사연 전수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1: 제 친구 중에 사계절 내내 바쁜 애가 있는데요. 뭐 하냐고 연락하면 아또.
0: 나 지금 홍성.
2: 아또.
1: 에? 갑자기 홍성? 거기는 왜?
2: 아또.
0: 여긴 왜야? 대하 축제잖아.
2: 아또.
1: 에? 거기서 뭐 하는데?
2: 아또.
0: 아 뭐 하긴 대하 소금구이 먹지.
1: 대하 축제를 위해 충남 홍성까지 달려가고요. 어떤 날은 갑자기 전화 와서
3: 야, 너 포도 좋아하지? 포도 좀 사다 줄까?
1: 갑자기 무슨 포도?
3: 아니 나 지금 포도 축제 왔는데 진짜 달아. 완전 설탕이야. 한 상자 사다 줘.
1: 아니 이번에 뭐 포도 축제냐? 어딘데?
3: 여기 대부도.
1: 먹는 축제뿐만 아니라 억새 축제, 단풍 축제, 불꽃 축제 등등 행사 다니는 가수 마냥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요. 겨울에는
3: 야야 나 지금 강원도야. 빙어 축제 왔어. 빙어.
1: 봄에도 쉬지 않습니다.
3: 야, 나 지금 소백산이야. 철쭉 축제 왔어.
1: 여름에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3: 야, 나 지금 군산이야. 수제 맥주 축제 왔어.
1: 봄부터 겨울까지 축제를 위해 연차를 쓰고 전국 팔도를 다니는 제 친구 참 부지런하고 희한하죠.
0: 이번께는 선물로 치킨앤콜라 세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지역 축제 매우 진심인 친구 사연 제보해 주셨는데, 야, 근데 저는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사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읽으면서 와 진짜 우리 엄마랑 친구해 주고 싶다. 진짜 우리 아빠 친구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0: 지역 축제 이런 거 많이 다녀봤어요?
1: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0: 아 진짜로?
1: 행사는 가봤는데, 행사하러는 가봤는데,
0: 공연하러만 가봤구나.
1: 네, 이제 놀러는 즐기러는 안 가봤던 것 같아요.
0: 저 20대 때 좀 네. 특이한데 저 지역 축제 다니는 거 좀 좋아했거든요.
1: 20대 때요? 오, 20대 때 이게 쉽지 않은데.
0: 근데 그게 뭔가 갈 때가 막 맨날 이게 색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데 가면은 재밌잖아.
1: 그쵸.
0: 뭔가 좀 맛있는 것도 맛보고 막. 그래서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고.
1: 오.
0: 진짜 우리나라에 축제 많아요. 1년 내내.
1: 맞아요.
0: 진짜 찾아보면은.
1: 맞아.
0: 너무 좋은 축제도 많아가지고.
1: 10월 이번 달에 네. 축제도 엄청 많이 왔어요.
0: 봄, 가을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뭐 그냥 전국에서 축제들이
1: 엄청 많이 하더라.
0: 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건강한 취미 같은데. 그리고 뭐 같이 가자. 뭐 강요를 한다든지.
1: 그치, 귀찮게도 안 하고.
0: 뭐 귀찮게도 안 하고 진짜 그냥 좋은 거를 공유해주는 에너지를 공유해주는 친구라서 저는 뭐 약간 희한할 수 있지만 진짜 건강한 희한애다. 희한한 친구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1: 그리고 오히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축제하면서 좋은 거 보면서 내 생각을 해주면서 이거 맛있는데 이거 한 해 좀 사다 줄까? 웅이 좀 사다 줄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그치.
1: 엄청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0: 맞아. 웅 씨는 근데 축제나 페스티벌 이런 데 좀 다녀요?
1: 페스티벌이요?
0: 네. 막 서재패 뭐 이런.
1: 아 너무 가고 싶은데 안 가봤어요. 그런데도 제가 참 아쉽게도
0: 아직까지 그 야외 활동 많이 못 해봤고요.
1: 네, 아예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0: 한 번씩 좀 친구들은 다녀보세요. 재밌어요. 명현지님, 와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가면 되니까요. 내 주변에 없는 게 아쉬워요. 와 진짜 부지런한 친구네요. 라고 우리 현지님. 아니 뭐 혼자 가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같이 가도 재밌는.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 안 데리고 가주면은 내가 좀 능동적으로 해야 돼. 같이 가자.
1: 맞아.
0: 이렇게 하면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우리 현지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보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1: 휴밍님께서 트로트 가수보다 동선이 화려하시다. 이게 이제 행사비로 따졌으면 이게 꽤 엄청나거든요.
0: 그렇죠. 지역 축제는 트로트가 있어야 돼.
1: 엄청나지.
0: 야, 모두가 화합시키는 모두를 화합시키는
1: 모두 다 스탠드업 시킬 수 있는.
0: 그리고 우리 트로트 가수분들은 진짜 저 멘트들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1: 야무지시잖아요.
0: 휘어 잡으시잖아요.
1: 누나 이러면서.
0: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이랑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앞뒤로 있으면 그 멘트 듣는 맛이
1: 맞아요.
0: 너무 좋아가지고
1: 죽여줘요.
0: 내가 막 그냥 공연을 보고 싶다니까.
1: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0: 그러니까.
1: 찬원이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거나 그러면 우리 엄마를 사로잡아.
0: 멘트 로봇.
1: 깜짝 놀래. 우리 엄마 막
2: 깜짝 놀래요. 막 뒤로 뒤집어지세요 그냥.
0: 그러니까 우리 찬원이 진짜 멘트 로봇입니다.
2: 귀재예요, 귀재.
0: 귀재입니다. 착한 생각님. 제철 음식 챙겨 먹는 편이긴 한데 이분은 찐이네요. 원주의 만두 축제, 김천의 김밥 축제는 가봤는데라고 하셨는데.
2: 오, 김천의 김밥 축제.
0: 김천 김밥 축제 최근에 유행하게 됐어요.
2: 어, 진짜로요? 확실히 잘하신다.
0: 근데 원주 만두 축제를 몰랐네. 만두 보인대.
2: 형이 딱 만두 그건데.
0: 네, 원주 만두 축제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 만두 축제 여기에서 아마 한혜 형 내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간장게장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간장게장님께서 6시 내 고향 리포터 하시면 잘하시겠다.
0: 또 놀러 가는 거랑.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을 하는 거랑도 다를 수가 있죠. 예.
0: 근데 많은 또 이제 그 축제들을 경험하셨으니까 아, 너튜브 같은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오, 근데 진짜 좋겠다. 인간 내비게이션 느낌으로 해가지고 너튜브 하면 너무 좋겠다.
0: 전국의 지역 축제를 다 다닙니다. 오, 아이템 괜찮은데?
2: 오, 재밌는데?
0: 한번 고려해 보세요.
2: 아, 부러워.
0: 부럽습니다.
2: 내가 쓸래, 내가 쓸래. 아,
0: 역시 너튜브 괴물.
2: 내가 쓸래.
0: 진혜경님. 저는 주말에 핑크뮬리 보고 왔고 다음 주에는 곶창 축제 가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공감 가는 사연이네요 라고 하셨고. 핑크뮬리 어디에 보러 가셨나?
2: 핑크뮬리 사진 찍는 거 엄청 예쁘잖아요.
0: 많죠. 저기 포천 쪽에도 있고. 아. 포천 핑크뮬리 저도 보러 갔었습니다.
2: 형은 뭐 안 빠지네요. 네,
0: 저 그리고 그쪽 강원도 쪽에 또 한우 축제들이 많아요. 뭐 홍성이니
2: 횡성 뭐 이런데.
0: 횡성도 있고 홍성 둘 다 한우. 아무튼 참 좋은데 거기 야장에서 이 소고기 구워 먹고 그
2: 참새가 거죠.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0: 못 지나가죠. 우리 진혜경님도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고도 탄산음료 챙겨드리면서 네.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4: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불러주시면. 네. 네,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야,
1: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1: KBS 쿨 FM 한혜 키스터 라디오 월요일 코너 희한해 ABC6 전웅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종 희한한 사연 받고 있죠.
2: 네.
1: 보내주실 곳 웅 씨가 안내해 주세요.
2: 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1: 네, 그럼 1부 끝곡으로 김민석의 스페셜 데이 듣고 저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네. 10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이 생일을 맞이하는 분입니다.
2: 야하.
1: 우리 ABC 전웅 씨와 희한해 함께하고 있는데요.
2: 네.
1: 30살 생일이에요.
2: 아 그러네. 네,
1: 만 29세.
2: 아, 네.
1: 만 29세가 되는 날인데 어떻게 보낼 계획이에요?
2: 저는 그 제가 7년 동안 ABC 활동하면서 우리 팬분들이 이제 또 생일 카페 이런 걸 해주시잖아요.
1: 네네.
2: 근데 그걸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팬분들이 생일 카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 네네.
2: 거기에 가서 이제 팬분들 만나고 이게 좀 좋은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1: 너튜브 카메라 들고 가죠?
2: 네.
1: 그래서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란따란딴.
2: 아, 감사합니다.
1: 동시 생일 축하드립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무슨 귀신 본 듯이 놀라면 어떡해요?
2: 전혀 몰랐어요.
1: 눈 감고 네. 초 불어주시길 바라고.
2: 아, 아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챙겨주셨었는데 올해도 아 감사합니다.
1: 또 다음 주에 하면은 우리가 늦잖아.
2: 아,
1: 우리가
2: 늦죠?
1: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2: 첫 번째 케이크예요. 올해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세리님께서 샴디 이번 주 웅이 생일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아 제가 다름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여행도 간 김에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2: 어 제가 진짜로요?
1: 아 진짜로. 별건 아니고 제가 이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2: 네.
1: 러그 하나 샀어요. 러그?
2: 러그? 네. 헐 너무 감사합니다.
1: 예요.
2: 우와.
1: 아, 갑자기 내가 근데, 너무 보이는 라디오 앞에서 주니까
2: 그러니까,
1: 좀 쑥스럽네.
2: 형 왜 근데 저 왜 여기서 주세요? 저는 여기서 안 드렸어요.
1: 이선희님께서 오 생일 축하해요. 채원님께서 미리 생일 축하해. 지금 난리가 나셨고요.
2: 롤롤님도 생일 축하해요라고 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 아유 아무튼 우리. 웅이 생일 축하하고
2: 감사합니다.
1: 네,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한번 받아볼게요. 어디로 보내면 될지 웅씨가 안내해주세요.
2: 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폐업, 불공정 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 조정, 불공정 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박람회.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8: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7: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7: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9: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자, 따라해보세요.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11: 이카운트
1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1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한해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크리에이티브 테이블 서경에서 마법 같은 특별한 1인극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월요일 한혜 키스 더 라디오 AB6IX 전웅 씨와 함께하는
2: 히 한혜.
1: 이어서 두 번째 사연 가려고 하는데 다들 난리가 났네요. 제가 선물 하나 줬을 뿐인데 우리 내진님께서 내 선물을 봐.
2: 내 선물 봐 예쁘잖아. 완전.
1: 이경복님 생색 대마왕. 뿌잉님 일부러 보이는 곳에서 주려고 샴디 큰 그림. 9171님
2: 절대 뒷선물하지 않는 샴디.
1: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물은 꼭 보이는 곳에서 줘라. 손글씨님께서 러그 완전 귀여워요 라고 하셨고
2: 너무 귀여워요.
1: 아, 제가 항변을 하자면 네네. 사실 네. 제가 생일 선물로 산 건 아니고 제가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기념품을 사실 진짜 웅씨 생각하고 산 거예요.
2: 아, 진짜로요?
1: 기념품으로. 그래서 웅씨 샀는데 와보니

0: 목요일 날 웅이 생일이래. 잘 됐잖아.
1: 이걸로 생일 선물 탁 하시죠. 에.
0: 해가지고 아 저도 그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주려고 생일 선물을 제가 따로 보내도록 할게요.
1: 아니야 아니야.
0: 와, 아무튼 축하드리고.
1: 아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리고.
1: 사용할까요?
0: 두 번째 사연. 네. 익명의 청취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친구는 SNS에서 자꾸 희한한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가수 콘서트에 다녀왔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고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1: 땡땡 콘서트에서 2구역에 계셨던 남자분 찾아요. 체크무늬 남방에 청바지 입으셨고 키는 180cm 조금 안 되고 얼굴은 쥐치 닮은 꼴이고 취미는 와인 마시기,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보시면 DM 주세요.
0: 이게 바이럴이 돼서 좋아요도 많이 눌리고 댓글로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야 근데 너 대박이다. 콘서트에서 이상형 만난 거잖아. 그래서 그 남자 연락 왔어?
1: 아 그거 SNS 올린 거? 그거 지어낸 거야.
0: 네? 뭐? 아니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1: 아니 뭐 재밌잖아.
0: 근데 얘가 이게 처음이 아닌 게 저랑 저번에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더니
1: 네? 아 저요? 아 번호요? 아 진짜 안 되는데 아 저 남자친구 있어요
0: 이러면서 부끄럽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진짜 허공을 보면서 뻔뻔하게 연기를 하길래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장난치는 거야?
1: 아니 너 이거 몰라? 이거 유행하는 거잖아. 번호 따이는 척 하는 거.
0: 아니 아무리 유행이어도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1: 왜? 재밌잖아.
0: 아니 직업이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그냥 재밌다는 이유로 SNS에서 거짓말하는 친구 진짜 희한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께는 다있는 쇼핑몰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SNS에 약간의 거짓된 내용. 흔한 말로 주작.
1: 주작이죠.
0: 주작을 하는 친구 사연 만나봤는데 두 번째 그 번호 주는 상황 지원해. 저도 이거 봤거든요. SNS에서.
1: 네네네.
0: 이게 뭐 유행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첫 번째는 진짜 거짓말이어가지고.
1: 그렇죠.
0: 웅씨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1: 근데 저도 첫 번째 영상을 오히려 봤어요. 이 첫 번째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뭐 어느 구역에 있었던 여성분, 어느 구역에 있었던 남성분 이런 게 네.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네. 되게 그래도 그 팬분들 중에서 선남선녀도 되게 많으니까 이게 또 인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충격이에요. 왜냐면 전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0: 근데 이게 전부 다 만약에 밈이라면은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재미로?
1: 그치.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그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저 사연자님처럼 좀 충격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로 리플리 증후군처럼 진짜 거짓말해가지고 사연을 꾸미고 이런 거면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밈이고 밈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재미로 하는 거라면은
1: 그치.
0: 그렇게까지 걱정하거나
1: 그렇지 않아도 된다.
0: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0653님도 아니 저거 내 알고리즘에도 떴는데라고.
1: 그거.
0: 그러니까 이게 밈인가봐.
1: 아 밈이네.
0: 난 두 번째는 봤어.
1: 아,
0: 첫 번째를
1: 그래요?
0: 봤어?
1: 전 첫 번째를 봤어요.
0: 그러면 그런 걸 그냥 SNS 하려고 좀 재밌게 하시는 분이네.
1: 아 밈이었구나. 아 그러면 아 이래서 밈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된다니까.
0: 아유 밈도 모르면 이렇게 심각해진다니까.
1: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심각해진다니까.
0: 이거 최송이님도 이제 잘 모르셨나봐. 그러니까 대리 수치심 느껴져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모르면 진짜 거짓말하는 거니까.
1: 그렇죠 맞아요.
0: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1: 노지원님께서 리플리 증후군이네요.
0: 제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거짓말하는 거를 막 이렇게 속이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1: 이게 밈화가 됐나 봐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사실은
0: 진짜였는데
1: 진짜였는데 그게 이게 밈화가 돼서 지금 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0: 김민솔님께서 최근에 누가 위켄드 콘서트에서 그런 릴스 올렸다가 찾던 남자가 여친 있는 분이라 얘기 잘 나누시고 컨텐츠 삭제한 거 봤어.
1: 그러니까 저도 이 위켄드 콘서트를 봤어요. 이번에 이 릴스를.
0: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좀 뜨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1: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해서 찾았구나. 찾은 것도 신기하다.
0: 대박이네.
1: 대박이다.
0: 진짜.
1: 근데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신기하다. 결국
0: 그러네. 정유미님께서 웃기다 하고 세 글자 담백하게 보내주셨고
1: 웃기다
0: 전혀 안 웃겨 보이세요.
1: 전혀. 하정선님께서 그래서 SNS는 이제 믿지 못하겠어요.
0: 요새는 진짜 그런 AI 생성 이미지, 뭐 영상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1: 너무 많아.
0: 진짜 여러분들 이제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1: 이게 그 저도 저도 뭐 젊게 산다 이렇게 하지만 점점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이거를
0: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정보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스스로 좀 필터를 하셔야 되는
1: 맞아요.
0: 이제 상황이 됐어.
1: 믿을 건 믿고 안 그 것을 걸을 건 걸자 이런.
0: 네,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좀 약간 선비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거 괜찮다 하는 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황아미님께서도 밈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거짓말은 좀 이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계시고
1: 맞아요. 이게 조금 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0: 그리고 막 아예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하는 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부캐.
0: 이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진짜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고.
1: 그 4957님께서 SNS로 유치원 때 친구 찾는 영상도 많아요.
0: 유치원 때 친구를 찾아요? SNS?
1: 유치원 때 친구를 어떻게 찾아요? SNS에서?
0: 근데 이것도 일종의 재미인 건가?
1: 와 신기하다.
0: 유치원 때 친구 찾아요 하면서 뭐 그런 건가?
1: 뭐 전웅 어린이집 나왔던 몇 년도에 전웅 어린이집 나왔던 이런 게 찾는 건가? 신기하다.
0: 사진도 올리고 아기 때 사진 올린답니다. 그럼 찾아줘요?
1: 어떻게 찾아요?
0: 야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좀 알고리즘을 타서 찾아주나?
1: 야 요즘 세상 신기하다.
0: 그렇게 알고리즘 펴주려면은 좀 사연을 또 만들긴 해야겠네.
1: 야. 옛날 옆반에 그 개나리 반에 누구 좋아했는데 너 기억하니? 뭐 이렇게.
0: 아무튼 정말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1: 그러게요.
0: 네,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보내주시고요.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리면서 사연 받는 동안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듣고 올게요.

0: 네,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짧은 희한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2295님께서 제가 좀 특이해요. 혼자 놀기를 잘하는데 혼자 놀 때 숫자 세기를 합니다. 제가 세어본 건 감기약 600캡슐, 알갱이 개수 886개, 보리 모양 과자 조리땡 한 봉지 2104개, 귤 한 조각 알갱이 개수 436개, 밥 한 공기 밥알 개수 4856개, 라면 하나 총 길이 48m 50cm 이렇게 세어봤네요. 그래서 회사 재고 관리도 제가 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 좀 특이한 거 맞죠?
0: 오, 진짜 특이하시다.
1: 완전.
0: 근데 제가 그러니까 분류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저도 약간 있거든요.
1: 그러니까, 형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0: 그 정도는 아닌데 저도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루할 때 뭐 세는 게 저는 어떤 형식이냐면
1: 뭘 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에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뒤에
1: 구멍 이게, 구멍
0: 구멍 같은 거 있죠. 네. 이거를 본 다음에 네. 이게 전체 몇 개일까? 제가 근사치를 예상을 하고 이걸 셉니다.
1: 와.
0: 그래서 이게 맞는지.
1: 와, 안 심심하겠다.
0: 그러니까 근데 맨날 하는 건 아니고 좀 내가 지루할 때,
1: 피곤할 때,
0: 예비군을 갔다든지,
1: 아.
0: 뭐 오래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런 거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1: 오.
0: 그러면은 저 그래서 그런 거 잘해요. 이게 뭔가 좀 뭐 무더기가 몇 개 있을 때 이게 몇 개 정도일까 맞추는 거.
1: 아.
0: 이게 몇 킬로일까 이런 거.
1: 오, 신기하다.
0: 그런 거 좀 잘합니다.
1: 저 오히려 그런 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0: 그런 상상은
1: 저는
0: 하는데. 많이 하는데.
1: 오, 신기하다.
0: 제가 그 원 샌다고 하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방송에 집중하라고.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 세본 적은 없어요.
1: 아 근데 2295님이 진짜 신기하다. 이 밥 한 공기 밥 알갯수 궁금하긴 한데 이걸 직접 세워 보는 게
0: 나보다 훨씬 더 고차원으로 이건 진짜 2100개 조리땡 한 봉지 셋 이거 말이 2100개지 이거 하나씩 그래. 세는 거 이거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1: 이거 이런 거 옛날에 방송에서 세줬어요. 뭐 밥 한 공기에는
0: 스펀지
1: 스펀지
0: 그래
1: 그게 있다 이렇게 와
0: 진짜 밥 한 공기 밥 알 개수 내가
1: 1856
0: 초밥 그 개수는 봤어도 밥 한 공기 5000개까지 세는 거는 대박이신 거
1: 대박이시다. 신기하다.
0: 김하늘님께서 이런 거 하시는 너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그분은 이제 너튜버시잖아요. 근데 이희구호님께서는 진짜 실제로 심심해서
0: 컨텐츠화를 하지도 않아. 하지만 이희구호님이 문자를 보여주시면서 컨텐츠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좀 특이한 거 센 것들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1: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0: 9298님 돈가스나 치킨 같이 튀긴 음식 먹을 때 맥주나 콜라가 아니라 우유 마시는 친구 참 미안해요. 담백한 맛이 느끼함을 잘 잡아준다나 신기한 조합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내가 좀 이거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내가 먹 감수성이 높잖아.
1: 네.
0: 우유는 치킨 잡내 잡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1: 저도 지금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0: 순서가 많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1: 그니까 네. 아 근데 형 저 네. 진짜 제가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1년? 네. 1년? 1년 됐나요?
0: 네.
1: 왜 형 자꾸 음식 얘기할 때마다 침을 그렇게 닫아? 아니 진짜로
0: 본능이에요.
1: 그 돈가스랑 치킨 튀긴 음식 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0: 아니
1: 특이하다.
0: 답답하잖아요. 스파클링이라는 탄산이라는
1: 그치.
0: 좋은
1: 딱 깔끔한
0: 깔끔한 지금 그게 음료가 있는데 이걸 굳이 우유를 간다는 게
1: 우유는 좀 신기하다.
0: 통풍 있으신가? 지금 엄진주님도 통풍이 무서워서
1: 통풍이 또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통풍이 잘 걸린다고 하시는데 혹시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으신가?
0: 남성 호르몬에 좀 네. 이게 높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게 잘 어울린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느끼하지 않을까요? 사실 치킨도 좀 느끼한데
1: 담백한 맛이 가면은. 느끼한 맛을 잡아.
0: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아메리카노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는데 우유는 진짜 좀.
1: 근데 근데 치킨에 우유?
0: 근데 또 괜찮을 수도 있어.
1: 아니, 치즈 치킨? 그래. 뭐 이런.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죄송해요.
0: 그래, 뭐 약간 치즈 치킨 뭐 이런 거 치킨에 좀 이렇게 치즈 뿌려 먹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에이.
0: 신기한 조합이긴 하네요.
1: 조합이 신기하네요.
0: 저는 못 봤습니다.
1: 특이합니다.
0: 잡내 때만 봤어요.
1: 꿈꾸자님께서 친구 중에 떡볶이에 미쳐서 떡볶이를 밥 대신 또 반찬으로 쌀떡 밀떡을 먹고 떡볶이 맛집을 기준으로 전국 여행을 다닙니다. 멋진 바다 산 소용없고요. 또 시판되는 떡볶이 두세 개를 자신만의 조합으로 먹더라고요. 희한합니다.
0: 떡볶이. 떡볶이에 미친 사람들 있죠.
1: 많죠.
0: 떡볶이가 또 우리나라의 소울푸드이기도 하고.
1: 그쵸.
0: 또 은근 파가 진짜 많이 갈리고.
1: 쌀떡
0: 밀떡도 있지만 뭐 국물 아니면 좀 자작한 거
1: 맞아요.
0: 여러 가지로.
1: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떡볶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맨날 나는 떡볶이 브랜드 다 맞출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도
0: 맞아.
1: 있어요.
0: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좀 심소리가 났는지. 5389님께서 샴디 자리를 위협하는 건 민석씨도 영케이도 아닌 당신의 침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저는 그만큼 숨기는 게 없다. 아니 음식 얘기하면 사람이 침이 나오고 침소리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근데 형이 진짜로 음감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전 떡볶이에 밥 비벼 먹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 많이 했어요 급식 때.
1: 급식
0: 때 군대 때도 많이 하고 반찬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1: 떡볶이. 아 그래요? 왜 그래?
0: 우리 때는
1: 안 갈래. 뭐야 나 살 더 빠지게 생겼네.
0: 반찬을 많이
1: 군대 주지 얘기하지 마요.
0: 메인 반찬을 충분히 주지 않으니까 모든 걸 반찬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두를 보통 반찬으로 안 먹잖아요.
1: 안 먹죠.
0: 만두를 반찬으로 먹는다든지
1: 진짜로요?
0: 떡볶이를 반찬으로 먹는다든지 순대를 반찬으로 먹는다든지
1: 밥이랑?
0: 이게 탄수탄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1: 나 어떡해.
0: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뀌었겠지. 은근 맛있습니다. 아무튼 조합 희한하고요.
1: 네.
0: 3571님. 제 베프는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 몇 달씩 잠수를 탑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뭐해? 하고 다시 나타나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다리게 되네요. 그래도 다시 돌아온 걸 보면 반가운 걸 보니 친구란 참 신기한 사이인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1: 진짜 싫어요. 근데 이거 높은 확률로 그 뭐지 여자친구 남친구 생긴 거예요.
0: 그치 보통 애인 생기면은 잠수
1: 좋아하는 사람 딱 해가지고 사귀잖아. 그러면 친구 관계 다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0: 좋은 말로 하면은 그 관계에 집중을 하는 건데.
1: 그쵸.
0: 그럼 친구는 뭐가 돼?
1: 근데 나는 뭐야? 나랑 너의 관계는 뭐였니 도대체?
0: 네 애인 없을 때 놀아주는 사람이야?
1: 맞아요. 근데 그거예요. 진짜로 그거래. 자기가 심심하니까 나한테 연락한 거래. 나랑 너랑 술 마시는 게 제일 재밌다? 네. 이러면서 또 하다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연락 안 해.
0: 웅씨.
1: 네?
0: 조심스럽게 좀 당하신 게 있나요? 왜 갑자기 흥분하셨죠?
1: 당했어요. 저 되게 많이 당했어요.
0: 심심할 때만 웅이를 찾는 친구들이 있구나.
1: 그리고 그러니까 애인을
0: 생기면
1: 딱 연락 안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0: 아 좀 얌체야.
1: 얌체. 그거. 진짜 싫어요.
0: 우리가 뭐 진짜
1: 애인 지금 연락 안 되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0: 아이고. 야 누군지 모르지만 정신 차려라.
1: 정신 차려 진짜.
0: 그런지 너무 속보이니까.
1: 맞아요.
0: 좀 얌체처럼 보일 수 있어.
1: 근데 이상하게 진짜로 3571님이 맞아. 친구란 참 이상해요. 받아주게 돼 있어요. 연락
0: 그치.
1: 오면.
0: 또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맞아. 아 그래 너.
1: 그래, 너 원래 그랬으니까.
0: 그런 그냥, 것들을 맞아 재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또 친한 맞아. 친구 사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다 친구랑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런 사람 있어요.
0: 네.
1: 윤미란님께서 저 지금 너무 황당해요. 제가 좀 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집 앞에 내놨거든요. 근데 휴지통만 사라지고 쓰레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0: 네?
1: 통이 좀 이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럼 그렇지 어떻게 휴지통을 훔쳐가나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네요.
0: 휴지통을 훔쳐간다고?
1: 아 그 음식물 쓰레기 휴지통.
0: 아니 얼마나 예뻤던 거야
1: 그러게.
0: 휴지통.
1: 근데 이게 방금 일이진 거잖아요. 좀 전이니까
0: 이게 잠깐 내놨는데. 아니
1: 와 대박이다.
0: 그건 진짜 그 훔쳐간 분은 그 도둑 그게 도둑질에
1: 도둑이야.
0: 그러니까 도둑이고
1: 그냥 도둑입니다.
0: 평소에 도둑질을 좀 일삼는 사람인 것 같아. 그 빠르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1: 저 음식물 쓰레기통 너무 예쁜데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가져가야겠지?
0: 아니 이게? 지금 윤미라님 지금 동네에 좀도둑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 훔쳐갈지 안 훔쳐갈지 좀 예의주시하시고. 진짜 희한한 사람이네.
1: 아니 남의 물건에 손을 왜 대는 거야 도대체.
0: 내 말이.
1: 게다가 그러지 마자.
0: 휴지통을 훔쳐간다라는 게 아무리 예쁘더라도
1: 그러다 진짜로 안 돼요.
0: 이제 다 돌려봤습니다. 진짜 훔쳐가지 마. 지금 혹시나 도둑분들
1: 혹시 도둑분들
0: 듣고 계시다면은 당장 멈추세요. 이게 이제 업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돌아옵니다.
1: 근데 진짜 남의 거 조그만 거 이렇게 훔치다 보면 자기 거 큰 거 뺏긴다.
0: 혹시나
1: 진짜로.
0: 지금 실수로 지금 훔치신 분들 제자리로 가져다 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하늘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1: 그래 맞아요.
0: 네 도둑분들 듣고 계십시오. 네 소율님 저는 중3 학생인데요 제가 중1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안 오시길래 교실 뒷문에서 망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흰색 천을 두르고 머리를 길게 풀고 있는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문을 쾅 닫고 잠시 후에 복도를 다시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거겠죠?
2: 아니 제대로 본 거야. 귀신. 귀신을 제대로 본 거야 이건. 홀린 거라고.
0: 생김새가 누가 봐도 약간 소복 입은 좀 귀신 같은 느낌이 드는데
2: 흰색 천을 두르고 머리를 길게 풀고 있는 여자 조금 식상하긴 해.
1: 살짝 네. 식상한 귀신이긴 네. 해.
0: 저는 그리고 귀신을 좀 안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2: 형 근데 귀신 있어요.
0: 있어요? 네. 헛것 본 거 아니에요? 피곤하면 헛것이 그냥 슥쩍 보일 때가 있잖아.
2: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본 거예요.
0: 아 그래요?
2: 형 저 이번에 귀신 봤다요?
0: 아이고
2: 진짜로?
0: 혹시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볼륨 좀 줄여주시고
2: 저 이거 다시 한 번만 갈아주실래요 방금 네. 거? 이거 BGM? 제가 이틀 전에 네. 아 3일 전에 네. 런닝을 했어요. 네. 런닝을 하고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그 집 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 어떤 여자가 진짜로 그냥 그네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제가 오는 방향으로 몸을 바꾸더니 몸을 바꿔서 타는 거예요. 그네를. 그래서 그네가 이렇게 앞으로 타고 있으면 나랑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가고 있었어. 근데 가고 있다가 제가 그래 지나쳤어요. 근데 갑자기 또 탁 뒤돌아보더니 또 제가 가는 길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 타고 타는 거예요.
0: 진짜?
2: 너무 무섭잖아.
0: 아니 너무 무서워.
2: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뛰어가면 그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뛰어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더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그 뭐지 봉고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봉고차에 살짝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0: 사라졌구나.
2: 사라진 거예요. 네.

0: 지금 갑작스러운 지금 귀신 얘기에 아, 안 들린다. 음소거함. 팥 뿌려. 그냥 웅이 잘생겨 본 거 아닌지.
1: 아니에요. 그때 10km를 뛰었거든요. 몰골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0: 밤에.
1: 네, 밤에.
0: 밤에 놀이터에. 네. 오, 좀 무섭긴 하네. 아무튼.
2: 그렇습니다.
0: 지금 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잠 깨셨을 것 같네요. 빠르게. 근데 다음도 가위 사연이네. 1892님.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1892님께서 제 친구는 가위에 종종 눌리는데 가위 눌리기 전에 그 느낌이 미리 온대요. 뭔가 침대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기분. 맨정신에 딱 침대에 눕자마자 아, 오늘 가위 눌리겠다 감이 오고 실제로 적중률 100%라고 하네요. 너무 희한해요. 이거 맞아.
0: 맞아요. 저도 가위는 자주 눌려요.
1: 이거 맞잖아요.
0: 가위 눌리면 저는 귀신도 봅니다.
1: 근데 그랬는데도 귀신을 안 믿는다고요?
0: 내가 피곤해가지고 헛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1: 근데 헛것이 그렇게나 잘 보인다고요?
0: 가위를 눌릴 때는 무섭거든요. 네. 깨고 나면은 아 내가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1: 와 대박.
0: 저도 가위 진짜 다채로운 귀신들 많이 봤거든요.
1: 아니 근데 그걸 봤는데 어떻게 안 믿지? 그냥, 안 믿고 싶은 거 아니야?
0: 아니 꿈꾸듯이. 아 우리가 이제 꿈꾸듯이 꿈꾸면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1: 신기하다.
0: 근데 좀 무섭긴 하죠. 무섭고 가위 자주 눌려요? 혹시?
1: 너무 많이 눌려요 저도.
0: 귀신도 봐요?
1: 귀신 봤나 봐요 이번에.
0: 아유
1: 이제 나 이 귀신 같아.
0: 원래 안 뛴 거 아니야? 어? 너희 지금 상상 속에 지금 거야?
1: 아니에요 진짜예요.
0: 잘 데려오고 그러나. 아니 송지윤님께서 웅씨 너무 달려서 헛것 보신 듯.
1: 근데 그것도 혹시 나 있을 수도 있어요.
0: 10km
1: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0: 열심히
1: 제가.
0: 뛰어가지고 헛것을 봤나 봐.
1: 그럴 수도 있어요.
0: 아유 진짜
1: 실제로 눈이 아른아른 거리긴 했거든요 뛰면서.
0: 적당히 뛰십시오. 우리 웅씨.
1: 그리고 1108님께서 가위는 과학적으로 심적 부담과 근육 경련에 의한 거래요.
0: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잖아. 진짜 몸이 안 움직이는 거 너무 많...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 없어요?
1: 뭐요?
0: 엎드려서 자다가 가위 눌린 거?
1: 있죠. 있죠? 안 움직이잖아.
0: 안 그러면. 움직이잖아. 선생님 들어왔는데도 안 움직이잖아.
1: 야 정한해 전화요 안 일어나? 아니 못 일어나는데요.
0: 어떻게 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전국에 계신 가위 누르시는 분들 좀 푹 좀 주무시길.
1: 화이팅 힘내봐요 우리.
0: 6194님 전 주때 있게 샴디 웅디
1: 웅디
0: 기다렸습니다. 영케이님 김민성님에게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1: 좋네요.
0: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또 이렇게 웅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주 들으시는 분이 맞는지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네. 너무 감사드리고
1: 저희가 더 열심히 월요일을 한번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뭐 사실
1: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0: 좋은 이벤트였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1: 날고 기어봐라. 어차피 네. 정한의 전웅이지.
0: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해도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다음 주에도 있고요. 네. 내년에도
1: 어쩔 수 없어요.
0: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 사랑하고 네. 우리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랜만에 또 2주 만에 했는데 즐거웠죠?
1: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0: 우리 네. 집에 가서 잘 쉬시고
1: 네.
0: 네, 제가 드린 선물 좀 잘 까시고
1: 바로 형
0: 잘 보이는 데다
1: 생색 대마왕 네. 아주 생색 대마왕
0: 네 인증 보내주시고 웅 씨 보내드리면서 데넨쉐이의 10,000 Hours 듣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1: 안녕.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데넨쉐이의 10,000 Hours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9376님, 역시 내 월요병 치료제 웅이 많은 사람이 없어 라고 하셨고요. 아, 저도 진짜 웅이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제 진짜 생방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에너지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또 웅씨 이번 주 생일 위크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2994님, 샴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 가는 비행기에서 저 샴디 봤어요. 샴디 발견하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눈을 피하시길래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네요. 만나면 인사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으세요? 아무튼 전 샴디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눈을 마주친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피했다기보다는 또 뭐 누군가 저를 봤을 때 계속 제가 또 빤히 보고 있는 것도 웃기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피한 것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고, 저는 인사 주시면은 반갑죠. 뭐 항상 뭐 인사 주시면은 그 반갑게 인사드리고, 뭐 사진 찍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견하시면은 아는 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994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또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뵀는지 궁금하네. 공항에서 본 건가 비행기에서 본 건가. 제가 몰골이 많이 초췌했을 텐데. 아무튼 우리 2994님 반가웠습니다. 그럼 영파씨의 고해에 이어서 키키의 스윗사워까지 듣고요. 침샘 조절 불가능한 코너입니다.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내일은 사내 동아리 단체 미팅이 있다. 아직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마음속 남자친구 후보는 벌써 세 자리까지 비워뒀다. 어떤 사람이 나올지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밤. 부디 이상형이 자리

0: 드라마 산에 맞선 OST 이무진의 스위트해 듣고 왔고요. 오늘은 전하은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산에 동아리 맞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누가 올지 모르고 이게 랜덤하게 이게 뭔가 좀 맞선을 보는 건가요?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일단 커야 될 것 같고 작은 회사는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만나게 된다면은 바로 그냥 사내 연애가 되는 건데 괜찮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마음속에 자리를 세 개나 비워두셨다고 하니까 지금 기대감이 장난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이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날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드신 다음에 또 뭔가 예쁜 모습으로 성공적이게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좀 이상형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잘 됐다 또 이후에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로제 파스타 추천을 하겠습니다. 뭐 일단 맛있고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처음 시작할 때는 또 양식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로제 파스타 추천해드렸고 아무튼 세 자리 비워두셨지만 한 자리로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좀 나타나가지고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7: 주방 싱크대도.
8: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7: 어디로?
8: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9: DS 대성하우징.
1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1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4: 메디힐 토너 패드.
1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6: Bad boy.
1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9: Let's go.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원앤올리 샴디타임 뿅뿅 좀 한혜. 재밌는 주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하루 상쾌한 아침부터 키스더라디오까지 쿨FM 순환버스 타고 백상타자 이벤트 함께 해봤는데요. 쿨FM은 재밌다, 씩씩하다, 당신 편이다, 들을만하다, 미라클이다 등등 다양한 문장이 완성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새로운 미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볼륨을 높여요 클로징에서 정디가 말한 제시어 귀 기울여 들었다가 한키라에서 정답 말하고 백화점 상품권도 꼭 타가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끝곡 조지의 에브리

Day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스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80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잠시 후 자정에는 스테이션 제로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1922년 아인슈타인이 호텔 배달원에게 팁으로 줄 현금이 없자 이 메모가 팁보다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라며 쪽지를 건넸는데요. 95년 후 156만 달러에 낙찰된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좇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쪽지는 일종의 성공 후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후기에서 가보지 못한 맛집이나 여행지를 가늠하듯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이 남긴 쪽지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26년 10월 12일에서 13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156만 달러 현재 1300원대 환율로 계산해보면 여러분 한 20억 9천만 원? 2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부럽네요. 이 쪽지는 배달원 분은 계속 가지고 계시진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서 계속 전달됐을까요? 나였으면 좋았을 것을. 아, 나는 20억, 21억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람들 부럽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 요새 커뮤니티라는 이제 OTT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주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와 아니다를 가지고 토론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심각한 내용 아니고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으로 꾸며진 칠링 뮤직 오늘 있고요. 또 하나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노래 함께 듣는 키워드 믹스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칠링 뮤직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좀 보내주세요. 단 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비워두고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노래나 수제 가족분들 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두근두근.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답답함은 바람에 실어 멀리 날려버리세요. 우리 가족들 추천곡을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571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연님 안녕하세요. 오늘 직장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퇴근하고도 답답해서 늦었지만 바람도 쐴 겸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하늘의 달림도 보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니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네요. 또한 스테이션 제로 듣고 있으니 위로받고 좋네요. 역시 힘든 날에는 라디오 들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밤 달빛처럼 저를 위로해주는 곡, 리벨한테 샤인 신청합니다. 매일 스테이션 제로 애청할게요.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5712님의 추천곡 리베란테 샤인이었습니다. 사연 보내시면서 문자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달사진 또 나무사진 함께 찍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찍으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진짜 밤에 뭐 나가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달리고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지금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5712님도 직장에서 좀 답답한 일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얼른 훌훌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아, 직장에서 솔직히 진짜 조금만 답답한 일 있어도 하루 종일 그거 계속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날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걸으면서 밖에서 날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더 볼게요. 이영미님께서는요. 사람 입맛도 변하나 봐요. 저는 민트 불호였는데 최근에 페퍼민트 티에 빠졌어요. 친구과 한 입 먹어봤는데 상쾌하고 좋더군요. 저는 원래 민트 좋아합니다. 이 상쾌한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치약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치약 같다고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미님은 왜 원래는 부러우셨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5466님은요. 가을 옷 꺼내면서 옷장 정리하다 알았어요. 여름 내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많다는 걸요. 이러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옷을 또 샀네요. 그렇지만 예쁜 옷이 사고 싶은 걸 어떡해요? 킥. 그쵸. 아, 이제 진짜 가을로 저도 정리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내년에 입으시면 되고 또 레이어드해서 가을에 입으시면 되고 또 가을이 안에는 좀 가볍게 겉에는 외투 입으면 되는 날씨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가장 사고 싶은 옷은 뭔가요? 5466님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스제에서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10월 15일에 목요일에서 10월 16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10월 16일 금요일 0시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보이는 라디오 그래도 좀 몇 번 했잖아요. 늘 목요일에 했어요. 이번에도 목요일에 하니까 근데 또 다음에 할 라디오가 목요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까지는 목요일에 하니까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목요일에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단꿈 품 비프릿의 러버보이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해도 적당히 길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 이 계절 여행하기 매우 좋죠. 그래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 키워드 믹스 주제는요, 여행지로 정해봤습니다. 의외로 여행 계획만 세우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때 그냥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떠난다는 김동률의 출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어서 정미조의 7번 국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끝없이 이어지는 7번 국도의 매력이 정미조 씨의 음색에 그대로 묻어나고요. 또 도쿄의 무더운 여름, 베란다의 고무풀장을 꺼내 몸을 담그며 휴양지로 여행 간 느낌을 냈다는 앨범 소개 글이 인상적인 87댄스의 청색 동경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정미조의 7번 국도, 87댄스의 청색 동경.

김동률의 출발, 정미조의 7번 국도, 87 댄스의 청색 동경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키워드 믹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키워드 여행지입니다. 여행지하니까 여러분 그 어디 지금 당장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올해 말에 가족여행 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중국을 도전해볼까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중국. 그런 마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캐러밴을 캠핑카란 의미로 사용하지만요. 원래는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상인과 낙타 무리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도요, 사랑을 찾아 사막을 건너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여행지란 키워드에 어울릴 노래 이적의 나침반 골랐습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나침반은 힘겨운 일상을 버티게 해줄 소중한 사람이겠죠. 이적 씨는 그런 사람으로 어린 두 딸을 생각하며 이 노래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비행기는 날짜 변경선을 지납니다. 라는 방송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선을 넘어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클래식 화이의 날짜 변경선 들려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 이적의 나침반, 클래식 화이의 날짜 변경선.

0: the twist. Round the twist.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0: 100년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165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웨이브 투 얼스의 커리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연주곡이 있는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여러분, 또 저예요. 11시부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오늘 명수 형님이랑 가비님 만나서 미리 입 좀 풀고 왔어요. 근데 혹시 라디오쇼만 듣고 다들 어디 가는 거 아니죠? 거기 아름다우신 누나 어디 가요? 다시 와요. 아 형 운전할 때 라디오 들어야지. 라디오는 쿨 FM이잖아. 거기 무도키즈 데딩 가려고? 나 서운해. 듣고 가. 여러분, 저도 한 토크 하거든요. 2시간 동안 빅잼이 한 10번 이상은 10번 이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나 홍어 겟했잖아. 여러분 소리 질러. 그러니까 쭉 여기서 놀다 가야 돼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앞에 네 선배님과 수다 떨고 오니까 갑자기 우리 가요광장 되게 차분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나 우리 충분히 텐션도 높고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교육방송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 네. 제가 홍어 받아왔습니다. 아, 마지막에 아슬아슬했어요. 혹시 이제 라디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대2로 정말 마지막까지도 정말 빅잼이었고 이제 5번 문제에서 제가 개설하게 됐죠. 우리 홍어무채 오늘부터 열심히 문자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가 왔는데 재미가 없다? 그 홍어무침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네, 야유가 쏟아질 수도 있지만 제가 먹을 겁니다. 이혜원님께서 홍어 받고 노래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1798번님께서 라디오쇼 들었는데 폴킴님 재밌는 것 같아서 안 가고 계속 있어요. 10번 이상 빅잼이 기대할게요. 근데 또 아시죠? 막상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이 클 수도 있어요. 기대를 안 하고 듣는 게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주현님께서 그래 폴디는 저 자리가 제일 어울려요. 폴버지 홍어 보러 오느라 고생하셨어. 애들아 아빠가 홍어 보러 왔다. 좀만 기다려라. 조만간 팍팍팍 묻혀줄 테니까. 스코티시 에그님께서 홍어떨이 30개 줍줍 축하해요. 명송한테 재치, 센스, 퍼니스토리 많이 배웠어요. 오랜만에 많이 웃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 많이 배웠잖아요. 약간 이렇게 재미없을 때는 주제를 전환을 시켜라. 다른 얘기로 돌려라. 이런 거는 배워서 참 좋은 스킬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의 그 12년 가까이 되는 그 스킬들 제가 줍줍하도록 하겠습니다. 3706번님께서 폴킴의 가강총조사 1등 가자! 그니까 라디오 DJ가 되기 전에는 이 청조사를 1년에 이렇게 여러 번이나 하는지 몰랐어요. 한마디로 기말고사가 1년에 4번 있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 1등 하고 싶어. 나 1등 하고 싶고 광고도 84개 받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요광장 홍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으러 와주시고 그만큼 또 제가 분발해야겠죠. 많이 들으러 와주시는 만큼 선물도 팍팍 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3303번님께서 그래요 기대 안 할게요. 이건 또 서운하죠. 홍호의 아버지 홍보지 큰 웃음 10번 화이팅 해야죠. 해야죠.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폴킴이 라디오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약간 KBS가 폴킴 폴킴 진짜 1년만 더 주면 안 될까? 폴킴 진짜 라디오 청취율 1등 지금 광고 지금 100개 들어왔는데 너 1년만 나한테 더 주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지. 약간 폴킴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알아서 가서 이제 너 노래나 해.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청취율 조사 1등 가보자고요. 네. 자,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야기 보내주세요. 소개하고 추첨 한 뒤에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하나씩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명수형님께서 라디오쇼 클로징에서 쿨 FM은 뭐뭐다 외치고 가셨죠.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 형님께서 네 이거를 외치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는 말씀을 안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문자 지금 진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 광고 듣고 와서 소개할게요. 중요한 광고 타임.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2: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4: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5: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택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위치로
7: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제로
8: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7: 위 제로
8: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7: 위 제로
9: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0: 일양약품.
1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쇼리 실라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쿨FM은 뭐뭐다. 명수형님 이렇게 외치고 가시다고 합니다. 쿨FM은 들을만하다. 진짜 12년 정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오, 정말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직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회사 그냥 괜찮아, 달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형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4810번님께서 샵 쿨FM은 타 방송보다 들을만하다. 그 중에서도 12시 땡! 내 190시계 같은 폴킴의 가요광장 최고로 들을만하다. 그럼요. 가요광장이 최고로 들을만하다? 아니, 듣고 싶다. 자꾸만 들어보고 싶다. 네. 8208번님께서 쿨FM은 들을만하다. 가요광장 홍어무침 써리볼 축하드립니다. 진짜 써리볼까지.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홍어무침을 바라보면서 문자를 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문자에서 약간 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침을 많이 흘리고 계신 것 같아. 5036번님께서 쿨FM은 타방송보다 들을만하다. 12시부터 2시까지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율 1등 가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겠지? 가야지, 가야지. 그럼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총 20분 추첨했습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는 쿨FM 네, 진짜 들을만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들을만하다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좋은 말인 거 아시죠? 네. 들을만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칭찬으로 들어갑니다. 네. 잠시 후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활짝데이 창고 대개방. 어머, 이건 처음 해보는 코너다. 활짝데이래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창고를 아주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탐냈던 그 선물, 우리 천국 가자, 천국의 계단 클라이머 준비했어요. 천국으로 오르고 싶은 분들, 나의 열정 스토리를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에 열정을 다했어요. 이별한 지 3일 만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라든지 퇴사를 앞두고 인수인계 중인데 일에는 안 생기던 열정이 뿜뿜 솟아나네요. 이렇게 재밌는 열정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780번님의 신청곡 듣고 와서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볼게요. 태견, 장우영, 수지, 김수현, 주의 드림 하이. 드림 하이.

활짝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의 선물들로 준비했어요. 2주간 열리는 활짝데이 VIP 청취자분들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짝데이 창고 대개방. 천국에 가려면 보통 열정으로는 부족하겠죠. 천하제일 열정대회! 천국의 계단 클라이머 받을 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0683번님께서 주말에 페스티벌에서 3일 동안 알바한 사람이에요. 폴킴님 목소리 들으면서 일했는데 목소리 제일 잘생겼어요.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이게 일했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목소리 너무 꿀 같았어요. 월요일에 라디오 들으면 제일 잘생겼다고 문자 보내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제가 또 주말에 노래를 부르면서 폴디가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대한 감상평을 보내달라, 그 외에 문자는 받지 않겠다 이거 말씀드렸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시켜서 보낸 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거 맞죠? 맞죠? 맞다고 해줘! 방한솔님께서 육아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복직 후 22, 25년생 남매 육아 중입니다. 남자도 육아, 가사를 잘할 수 있다! 육아인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아, 육아 힘들죠. 네, 며칠 전에도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집들이 하면서 애기 둘인 친구 부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왔는데 애기들이 단 1초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한 아이는 춤추고 난리가 났고 한 아이는 밥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첫째는 밥을 아예 안 먹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행복해 보이긴 했는데 열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한솔님 진짜 힘 많이 내세요. 7408번님께서 저 딸 낳고 싶어서 제 나이 52에 열정 다해 임신하고 오늘 새벽에 드디어 늦둥이 딸 출산했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진짜 엄청난 노력과 체력관리도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진짜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애기가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굴이 완전 빨간데 지금 온몸에 힘을 막 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몸 잘 챙기시고요. 이 계단 타시면서 체력 길러서 우리 열정 가보자고요.

활짝 데이 코너 이어서 에이핑크 러피몰 듣고 왔습니다. 활짝 데이 창고 대개방 매일 다른 선물로 준비할 거고요. 2주간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셔야 돼요. 2주 지나서 창고 닫는다고 그때 안 들어오면 안 돼. 2주 때 더 많이 오고 그 뒤로 와줘야 돼요. 8988번님께서 주말에 페스티벌 다녀왔는데 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폴킴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멋지다 폴킴.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7708번님께서 페스티벌에서 폴디 봤어요. TV로 볼 때는 그냥 다정한 귀염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완벽한 조각 미남이시더라고요. 참 폴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깜짝 놀랐잖아요. 건강 꼭꼭 챙기셔야 해요. 하, 진짜 조각 미남.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살면서 조각 미남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나도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 처음인데 일단 감사하긴 합니다. 제가 손이 좀 차갑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날 정말 햇볕이 이 가을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근데 심지어 그늘 한 점 없는 정말 미친 더위 속에 이 객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손이 차가운 게 아니고 아마 우리 누구냐 지금 문자 보내신 분께서 내 손이 아주 뜨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4627번님께서 토요일에 페스티벌에서 제 손 치고 가주셔서 완전 감사했어요. 그날 저희 손 못 씻었어요. 손도 잘생겼어. 진짜 손까지 잘생긴 폴킴 어떡해. 김혜정님께서 토요일에 폴디 보러 임진각 다녀왔어요. 한 명 한 명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인사해주고 폴킴 너무 착하다. 커피 주실 거예요. 해. 커피 받으러 오신 거예요. 나가야지. 내가 약속했잖아요. 지금 페스티벌 후기 보내주신 분들 커피 나갑니다. 0949번님께서 뛰러 나가서 걷다가 오던 의지박약이었던 저에게 동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뛰는 코스에서 제 이상형을 만났어요. 페이스는 느리지만 그분이랑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치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러닝 하러 가려고요. 그분이 러닝을 좋아하시나 보다. 저녁에도 나오시고. 이런 동기 부여라면 괜찮은데요. 약간 그러면은 약간 열심히 뛰는 정도가 아니고 일부러 옆에 자꾸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 띄게끔 약간 컬러 포인트 좀 줘보면 어떨까? 약간 저 사람 진짜 웃기다. 근데 오늘도 나왔네? 내일도 나왔네? 이렇게 해서 자꾸 신경 쓰이게 하다가 먼저 말 거는 거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러닝 좋아하시나 봐요. 저랑 같이 뛰실래요? 약간 노란색 머리띠 같은 거 어때요? 약간 웬 노란색 머리띠? 이렇게 약간 눈에 띄게끔. 이성호님께서 날씨가 왜 그래요 폴티? 여기 경산은 연휴 동안 30도 가까운 날씨 너무 더웠네요. 여름이 다시는 오진 않겠죠? 서울은 어때요? 너무 더워서 자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잤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이제 일기예보 봤거든요. 내일부터는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일부터는 더워집니다. 비도 온다고 하고 다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가을이 오려나 봐요. 8618번님께서 요즘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아기들 영상들을 보고 힐링 중입니다. 요즘 아기들 왜 이리 뽀얗고 예쁜지. 정말 아이들은 천사 같아요. 네, 이 하얗고 심지어 막 갓 태어난 아기들 보면 얼굴 빨갛잖아요. 이 태열이라고 하나요? 이 열이 좀 있는데 그 열난 모습도 너무 귀엽고 이 작은 손가락 이렇게 잡아서 우리 이 손바닥으로 손가락 하나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하정숙님은 손도 잘생겼대. 보여주세요 손. 자, 특별히 잘생긴 얼굴과 잘생긴 손 보여드립니다. 네, 혹시 손금 보시는 분 있으면 저 오늘의 운도 좀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혹시 어디서 내리세요?
1: 저요? 전 안 내려요. 이 버스는 쿨 FM 순환버스거든요.
2: 안 계시면 오라이.
0: 서울버스 273번, 341번, 361번, 740번
1: 광역버스 1550번, 9501번 쿨 FM DJ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버스를 만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0: 샵 8910,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1: 아침부터 밤까지 재밌는 라디오
0: KBS 쿨FM과 함께해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 3, 4부에 먹방 크리에이터 여수언니 정혜영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몸풀기 느낌으로 먹는 얘기 좀 미리 해보려고요. 폴킴이 사랑하는 가을 음식을 맞춰주세요. 총 8개 음식으로 시작할 거고요. 토너먼트 방식으로 1등까지 뽑아볼게요. 1등을 예측해 주시면 정답자 10분 제가 추첨해서 오늘 제가 라디오쇼에서 받아온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꽃게탕, 대하구이, 군밤, 추어탕, 전어회, 홍시, 꼬막무침, 전어구이. 아, 맛있겠다. 침이 고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가을 음식 월드컵 진행할게요. 긱스의 플라이.

0: 긱스의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폴킴이 사랑하는 가을 음식 많이들 예측해주고 계십니다. K8121번님께서 추어탕, 추어지니까 추어탕이요. 어허, 웃기려고 해봤는데, 노력했는데. 6476번님께서 정답, 홍어무침.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선물 받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 어필로밖에 안 보이는데. 8691번님께서 폴킴씨 전어구이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강요인가 설득인가. 3078번님께서 꼬막무침 꼬막소년단이니까. 일리가 있나? 전소원님께서 대하구이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픽해요. 대하구이 또 먹어야죠.
1: 맛있겠다.
0: 사실 지금 말해주시는 거 다 맛있거든요. 우리 지금 또 우리 또 가이브에 또 네 오페닝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원영입니다.
0: 점점 당당 지금 밖에서 눈이 다 커졌어요.

0: 지금 약간 저 사람 왜 저래?
1: 뭐
0: 피님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가을철에.
1: 가을 음식이요? 네. 아, 가을에는 저 그 상암에 가면 네. 야외에서 구워 캠핑장처럼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0: 오.
1: 거기에서 노량진 가서 꽃게를 사다가
0: 아.
1: 꽃게 이렇게 까요. 게딱지를 어. 까서 거기다가 마요네즈랑
0: 아, 그거 맛있잖아요. 네.
1: 게 가지고 닫아서 그걸 구워 먹는 거예요. 호일에 한번 싸가지고 아. 꽃게를 구워 먹으면 가을에는 그것보다 맛있는 게 없습니다.
0: 제가 지금 네. 5개월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우리 PD님이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세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0: 저요?
1: 골디?
0: 그래봤자 저는 항상 차에서 김밥 먹는 사람입니다. 네, 이동하면서 김밥밖에 못 먹어요.
1: 김밥을 제일 자주 먹어요.
0: 우리 저희 항상 이제 라디오 끝나면 김밥 같이 먹습니다. 네, 신하은님께서 대하구이 새우는 항상 오라요. 주말에 항구에 가서 먹고 왔는데 달아요, 달아. 요즘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황주현님은 꽃게탕이요. 뜨끈한 국물 음식이 계절이 오잖아요. 하셨고 7336번님께서 군밤. 군밤 말할 때 침을 너무 많이 흘린 것 같단 말이죠. 군밤 맛있죠. 군밤 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밤 참 맛있는데 군밤이 그렇게 칼로리가 높다면서요. 군밤 세 알 먹으면 밥 한 공기라 그러더라고요.
1: 진짜요?
0: 네. 배신의 음식이죠.
1: 진짜 배신이다.
0: 생긴 거는 진짜 다이어트 식품처럼 생겨가지고.
1: 맞아요.
0: 5449번님께서 전어회 저는 아직 못 먹었는데 전어회는 가을에만 먹을 수 있잖아요. 전어회는 약간 먹어줘야죠. 네, 이렇게 이 뼈까지 가시까지 이렇게 씹어 먹는 그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3817번님께서 홍시요. 전에 폴킴님이 홍시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저 홍시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냉동실에 홍시가 한가득입니다. 네,
1: 벌써 얼려놓으신 거예요?
0: 네, 선물로 받았는데 얼려놓고 이제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꺼내서 한 10분 정도 녹였다 먹으면 딱입니다. 네, 폴킴이 사랑하는 가을 음식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입니다. 꽃게탕 대 추어탕.
0: 잠깐만.
1: 3, 2, 1.
0: 꽃게탕.
1: 꽃게탕.
0: 아, 또 꽃게탕. 이게 꽃게가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1: 아, 그렇죠. 좀 철이니까.
0: 네.
1: 대하구이 대 홍시.
0: 근데 저 홍시 좋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하는 못 이기지. 대하는 대하지.
1: 그렇지. 네. 자, 군밤 대 꼬막무침.
0: 아. 제가 이거를 사실 진짜 좋아요. 꼬막무침.
1: 꼬막무침.
0: 이거 밥 위에 올려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죠. 맛있거든요.
1: 꼬막비빔밥. 자, 전어회 대 전어구이.
0: 아 근데 이거는 회죠.
1: 아, 그렇죠.
0: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1: 아니요, 전어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0: 아,
1: 일단
0: 그래요?
1: 제가 가보겠습니다.
0: 일단 오케이.
1: 꽃게탕 대 대하구이.
0: 아, 대하구이.
1: 대하구이.
0: 저는 또 이렇게 구워 먹는 거 국물보다는 구이 좋아합니다.
1: 자, 탕보다 구이를 선호하시고. 에. 꼬막무침 대 전어회.
0: 아, 근데 가끔 맛있긴 한데 이 가시가 조금 귀찮을 때 있긴 있어요. 저 꼬막무침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꼬막무침. 자, 결승입니다. 네. 대하구이 대 꼬막무침.
0: 잠깐만. 잠깐 상상 좀 해볼게요. 이 껍질을 이렇게 대고 소금을 가지고 까서 먹고 이 꼬막무침 밥 비벼가지고.
1: 3, 2,
0: 대하구이. 1.
1: 대하구이. 자, 폴킴이 사랑하는 가을 음식 1등은 대하구이가 차지했습니다.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대하구이였다니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대하구이나 꼬막무침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대하구이. 지금 대하구이가 먹고 싶네요.
1: 지금 먹어야 됩니다. 요때 먹어야 돼요.
0: 진짜 맛있겠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대하구이 먹으러 간다고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 진짜 많이 계셨어요. 얼마나 부러웠다고요. 정답자 10분께 홍어 무침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6890번님께서 그치 대하구이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 이겨요. 대하구이 소금구이로 먹는 거 저 진짜 그쵸. 좋아하거든요. 사실 소금구이로 하는 게 그렇게 그냥 뭐 다른 구이랑 다 많이 달라요? 어때요?
1: 그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0: 그래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약간 수분을 조금 먹어서 그런가?
1: 그게 천일염, 굵은 천일염 위에다가 새우를 놓고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간이 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먹고 머리 이제 따로 버터에다가 튀기듯이
0: 저 그거 진짜
1: 먹어야지.
0: 좋아합니다. 그쵸? 아 역시 그게 있었어. 7990번님께서 대하구이 김밥이라도 주세요. 대하구이 김밥이 있어요?
1: 그런 게 있어요?
0: 대하구이 김밥 왠지 한 줄에 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너무 비쌀 것 같아. 0429번님께서 아, 놀리는 거구나. 알았어요. 있으면 먹어볼게요. 0429번님께서 번외로 이거 궁금해요. 홍시대 군밤.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홍시.
1: 홍시.
0: 홍시 너무 좋아합니다.
1: 그냥 먹는 홍시보다 아이스 홍시를 좋아하시나요?
0: 아이스 홍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시죠? 이렇게 예쁘게 주황색으로 잘 익은 홍시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좀 까무잡잡한 그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아, 그 자연 상태의 홍시를 좀 좋아합니다. 네,
1: 맛있죠,
0: 그게 진짜
1: 맛있죠.
0: 맛있거든요.
1: 그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들으러 가야 될 시간이에요.
0: 아, 네. 아, 먹을 거 얘기 계속하고 싶다. 먹는 거 관련된 노래 없나? 먹을 거 얘기만 계속해주는 노래. 노래 들을게요. 아이브의 Either Way.

아이브의 Either Way 듣고 왔습니다. 해적선님께서 전어구이를 버린 폴디 서운해. 미안해요. 전어구이도 맛있죠. 네, 이 가을에 먹는 전어구이가 약간 이제 살이 막 올라가지고 가을에 먹는 거겠죠. 네, 이때 먹으면 엄청 고소하겠죠. 7606번님께서 대하구이 맛있는데 껍질 까기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껍질도 다리도 싹 다 먹어요. 폴님은 다 까드세요? 약간 좀 작은 새우들은 괜찮은데 좀 커지면 먹기 좀 힘들지 않아요? 껍질째 먹는 거? 아, 저는 어릴 때는 그래도 귀찮으니까 껍질째 먹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요즘에는 귀찮아도 이거를 껍질을 다 벗겨서 먹었을 때 그 부드럽게 속살만 딱 입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좋아서 저는 벗겨 먹습니다. 네. 2431번님께서 여수 대하구이입니다. 이거 먹으러 또 여수 가고 싶어요. 아니 뭐 약간 양념이 되어 있네. 이 대하가 그냥 대하색이 아니에요. 지금 약간 중간중간에 양념이 좀 들어간 것 같고 꼭 무슨 타이거 새우처럼 색이 진짜 진한데요. 오, 알도 되게 실하고 되게 크다 새우가. 2572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폴킴님, 박명수 라디오 듣고 따라온 새내기입니다. 라디오 진행도 잘하시네요. 1등 가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수 선배님의 이 기운을 받아서 오늘 하루부터 또 열심히 해보려고 1년을, 네, 1년 후에 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라디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지님께서 남편이랑 밤 주우러 강화도 다녀왔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밤을 보내주신 거 있죠?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다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밤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어머님이 또 보내주시면 이 처치 곤란이잖아요. 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보내주실 걸 알고 밤을 못 주웠나 봐요. 네, 맛있게 구워서 드시면 되겠네요. 손성호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아, 이분의 공연이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저는 못 갔어요.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055번님께서 버스 광고에 폴디 나온 거 봤어요. 그림자에 가려진 건 조금 아쉽네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사진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고 싶다. 버스에 붙어있는 커다랗게 나온 폴킴이랑 가위 사진 보고 싶다. 사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물로 커피랑 조각 케이크 세트 보내드릴게요. 3, 4부에는 먹방 크리에이터 여수언니 정영님과 오늘은 관리 중 함께 할 거예요. 궁금한 것들 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써니힐의 Goodbye to Romance.

0: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 메가.

헤르츠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6442번님께서 시험기간이라서 가을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유유. 학교 가는 길에 종종 듣고 있어요. 시험 끝나면 더 열심히 들어볼게요. 멋진 폴킴. 공부해야죠. 또 이렇게 시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시험 공부 준비 잘해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끝나고 나면 꼭 돌아와야 돼. 나 청취율 1위 해야 된단 말이야. 7031번님께서 폴디 저 오늘 연차라 제주 가요. 날씨 요정이 오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주도의 푸른밤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공항 가면서 두 배로 행복해지고 싶어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서 지금 날씨를 좀 검색해봤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제 경험상 제주도 가보면은 제주도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날씨가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왔다가 비가 왔는데 막 5분 만에 사라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또 그 날씨 잘 피해서 또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뭐 푸른 제주도 푸른밤?

0: 와우. 두 배로 행복해,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오세요. 잠시 후에는 오늘은 관리 중 60만 너튜버 여수 언니 정혜영님과 함께 할 거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걸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예약하셨어요? 상담 차트부터 작성하실게요.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은 먹방 대신 맛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요.
0: 뷰티, 건강, 피부, 멘탈, 인간관계, 그리고 음식까지 고민인 분들 잘 오셨어요. 가요광장 관리실로 모십니다. 오늘 관리 선생님은요, 여수 언니 정혜영. 오늘은 관리 중. 여수 밤바다 다음으로 여수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먹방 크리에이터 여수 언니 정혜영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머. 아, 왜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네. 내세요?
2: 아 그래요. 저 되게 내향인이어가지고.
0: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우리 다 아는데.
2: 내향인이어가지고.
0: 어디서?
2: 아 지금도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저는 60만 명 네. 앞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항상 많이 드시잖아요.
2: 네네.
0: 아, 그게 그리고, 더 떨릴 것 같은데.
2: 그분들은 항상 눈앞에 안 보이다가 아. 오늘은 폴킴님 옆에 계시잖아요.
0: 아, 또 옆에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2: 네, 너무 긴장되죠.
0: 아, 이렇게 멀리 또 서울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2: 네, 제가 마침 용산역에 네. 도착을 해가지고 네. 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기로 왔거든요.
0: 시간이 나쁘지 않죠.
2: 네,
0: 타이밍이.
2: 네, 딱 맞았어요. 네. 근데 이거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딱 맞는 타이밍이어가지고.
0: 어, 여수 언니가 먹으러 가는 맛집 아, 어딜지 궁금한데요.
2: 오늘은 네.
0: 그, 메뉴만이라도 알려주세요.
2: 아, 오늘은 그 가브리살과. 아. 네, 그 가로막살이라고.
0: 가로막살이요?
2: 네, 되게 맛있는 그 돼지고기 부위가 네. 있어요. 이거 오. 먹고 나면 내가 이때까지 돼지고기를 허투루 먹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0: 가로막살.
2: 정말 맛있는. 네, 네. 한남동, 아, 거기를 한남동이라고 해야 되나?
0: 오.
2: 아무튼 그 용산 근처에.
0: 아, 거기도 맛집이 많으니까.
2: 네, 네, 맞아요. 제가 거기를 항상 주기적으로 가는데 좋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항상 네. 데려가거든요. 가고 오. 나면 내가 이때까지 고기 허투루 먹었다면서 다들 좋아해요.
0: 여러분, 오늘입니다. 네. 가로막살 드시면 네. 될 것 같아요. 0148번님께서 새싹입니다. 폴리 덕분에 여수 언니를 알게 되었어요. 팬이에요 하셨고 우리 8235번님 거 누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여수 언니 예전부터 완전 팬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마다 언니 영상 보면 힐링해요. 근데 왜 날씬해요?
0: 진짜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아니 저 언니는 연유를 저렇게 먹는데 네. 왜 살이 안 찔까?
2: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0: 그쵸?
2: 언니는 살이 안 찌고 살은 나만 쪄요? 하는 진짜.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0: 아 그렇게 또 그 네. 여수 언니가 생각보다 드시는 것들이 그렇게 네. 다이어트 식품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2: 저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가장 돼지스럽게
0: 오,
2: 항상
0: 좋다.
2: 돼지 파티 하듯이 후회 좋다. 없이 그렇게 먹자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0: 오,
2: 네.
0: 조지은님께서 우와 여수 언니가 게스트로 두 분 친해요. 저희 사실 이 정도면 이제 아. 친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러게요. 제가 폴킴님을 네. 콘서트 때 처음 뵌 게 한 3년 된 것 같아요.
0: 어, 그쵸.
2: 그쵸, 맞죠.
0: 네.
2: 네네네. 그때 뵙고
0: 그때도 오셨었고
2: 콘서트 때마다 갔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네네. 저 공연 때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2: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신메뉴도 항상 먼저
2: 아,
0: 보여주시고
2: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그 집에서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 네.
0: 이선희님께서 여수 언니 보니 여수 가고 싶네.
2: 오세요 여수.
0: 아니 이 정도면 여수 홍보대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아 그래서 저 안 그래도 명예 홍보대사긴 한데. 네.
0: 여수 그래요. 하면 저는 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르던데.
2: 그러게요.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떠올려 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책에도 실렸었어요.
0: 아 진짜요?
2: 그 트땡땡 코리아. 라는
0: 아~
2: 책 매년 나오잖아요.
0: 아~
2: 거기에 제가 두 번이나 올라갔어요.
0: 어머
2: 영광스럽게도
0: 좋다.
2: 네.
0: 5193번님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 아까 폴킴님이 했던 가을 음식 월컵 메뉴 중에 여수 언니의 픽은 뭘지 궁금해요.
0: 이 8가지 메뉴 네. 중에서 저는 대하구이가 또 1등으로 뽑혔어요.
2: 아 근데 저 되게 속상하네요. 저 왜냐면
0: 아,
2: 저는
0: 속상까지.
2: 네 굉장히 육식파여가지고 지금 딱 보자마자 고기가 안 보여가지고
0: 그쵸.
2: 고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0: 가을이라서 지금 가을 제철 음식들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하나 뽑아보면
2: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전어
0: 네. 구이가 좋으세요? 회가 좋으세요?
2: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전어 회를 먹고 하나 구이를 먹고 그거 양념된 거 밥을 비벼가지고 먹고 이렇게
0: 그렇죠.
2: 코스로 먹어야 되거든요. 튀김까지 같이 해가지고
0: 그래도 굳이 하나만 뽑는다면
2: 그러면 회로 한번.
0: 아, 그렇죠.
2: 네. 왜냐면 여수에 오면 전어회를 가을에 꼭 먹어요. 근데
0: 아, 그래요?
2: 그 약간 여수에서는 그 쌈장 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되게 맛깔스럽게 잘해줘가지고 오. 서울에서 먹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그 쌈장에다 이렇게 샥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해요.
0: 여수만의 특별 레시피가 따로 있나
2: 맞아요,
0: 보네요.
2: 맞아요.
0: 서우님께서 혜영 언니 최근에 쓰러졌다는 아.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괜찮은 거죠?
2: 네.
0: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2: 제가 너무 제 몸을 좀 놀려 먹었나 봐요. 너무 심하게.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랑 피로 누적이 조금 많았었고 좀 수면 부족이 조금 있었는데
0: 아무래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2: 맞아요. 그게 제가 너무 술장이 많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여수 언니인데 여수에는 며칠이나 있나. 그래서 굉장히 조금 몸이 좀 신호를 좀 보내고 있었고 제가 좀 평상시에 저혈압이 있어요. 그건 아. 약간 좀 위험하대요. 저혈압일 때는. 그래서 오. 수면 부족이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저도 되게 놀라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응급실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아 진짜 이제는 진짜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늘에서 약간 그렇죠. 신호를 주셨구나 하고 좀 잘 회복하고 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뭐 네. 하루에 주무시면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2: 아, 근데 제가 근 한 2, 3년 동안 한 2시간에서 4시간 네? 정도를 자면서 살았어요.
0: 안 돼요.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 피로가 쌓였. 근데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저도 어쨌든 그래서 병원 가서 회복하고 네. 잘 지금은 되게 멀쩡해 보이죠?
0: 지금 너무 좋아 보이세요.
2: 네, 근데 지금 막 이런데 약간 넘어지면서 멍들고 그다음에 아. 저한테 제일 중요한 치아 앞니 4개가 지금 약간 조금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약간 안 보이시겠지만 임시로 약간
0: 아 이렇게 떼어놓은 상태인가요?
2: 네네네 맞아요.
0: 아 몸 관리 잘 좀 해주세요.
2: 가짜가 여기 붙어가지고 약간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원래 사람들이 이럴 때 다 다시 그 네. 전화위복으로 훨씬 더 잘 챙기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 0519번님께서도 네. 언니 우리 이제 몸 챙겨야 해요. 그럴 네. 나이야. 진짜.
2: 맞아요. 제가 42살이더라고요. 아까 그 질문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올해 몇 살이지 하고 봤더니 42살이더라고요.
0: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20대 머물러 있기로 해요.
2: 네.
0: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혜영님이 네.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오늘은 관리 중 저 정혜영에 관한 모든 것 물어봐 주세요. 음식 이야기도 좋고요. 맛집이나 너튜브 혹은 저의 일상 이야기까지 뭐든 좋습니다. 말 많이 걸어주세요.
0: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집에서 먹방 콘텐츠를 많이 하시지만 네. 요즘은 사실 여행하면서 밖에서 먹는 시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 예전에는 제가 그 은채가 좀 어렸을 때는 네. 그 저만 제가 그냥 혼자 오롯이 이 음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행복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진짜 허겁지겁 먹을 때도 많고
0: 맞아, 이제 또 챙길 것도 많고
2: 맞아요. 근데 이제 은채도 어느 정도 크고 저도 이제 바깥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곳을 가는 게 너무 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똑같이 여전히 음식을 사랑하지만 그걸 네. 누구와 즐기냐 어디서 즐기냐가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니려고 하는 리스트들이 촘촘하게 쌓여 있어요. 어디 어디 가야 되나 하는 것들이.
0: 지금 말했던 은채라는 분은 우리 네. 언니의 따님이십니다.
2: 네. 네.
0: 많이 컸더라고요. 네. 진짜 그 사이에.
2: 벌써 10살이에요.
0: 시간 진짜 빠르다.
2: 네.
0: 혜영님에게는 여수는 물론이고 부산, 강원도, 경주 맛집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가장 맛있었던 음식 기억나는
2: 아 이거
0: 어느 지역 아니면
2: 진짜 많이 네.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카테고리를 좀 나눠야 돼요. 본식과 디저트가 맛있는 곳으로.
0: 본식. 아, 우리 그러면 우리 네. 그래도 디저트 언니니까 네. 디저트가
2: 맛있는 곳. 디저트가 맛있는 곳은 사실은 대전이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네. 걸을 타선 없을 정도로 정말 그냥 그 빵집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 그래서 어딜 들어가도 다 맛있고 그냥 만약에 한 번 갔다 오시면은 네. 두 번째, 세 번째를 계획할 수 있는 곳이 대전인 것 같아요.
0: 아, 저는
2: 디저트로.
0: 주변에 누가 대전 간다 그러면 네. 그렇게 좋아요.
2: 아, 그러니까요. 전 대전 가면은 이렇게 어디 어디 갈지를 몇 군데를 정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식 하나 정도.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디저트로 꽉꽉 채워가지고 다녀와요.
0: 그러면은 마침 또 3902번님께서 네. 고기가 맛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2: 고기는 네. 경주입니다.
0: 아 경주인가요?
2: 네, 몰랐죠. 여러분들 약간 놀라실 것 같은데 경주가
0: 생각도 못했는데요.
2: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도시래요.
0: 아 그렇구나. 거기 네. 뭐 있구나.
2: 그래서 생각보다 경주 가면 막 땡땡 숯불고기 무슨 갈비 막 이런 맛집들이 엄청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맛집들이 그냥 동네 갈비집 뭐 숯불갈비 다 이런 거여서 무슨 다 고기를 먹으러 경주 오나 했는데 가서 먹어보면 달라요. 고기가. 소를 가장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앞으로 경주 가서 고기 먹고 이제 네. 대전으로 넘어가셔서 디저트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디저트도 나름 괜찮아요.
0: 아, 경주 괜찮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경주 가서 네. 약간 거기 유명한 길 있잖아요.
2: 네. 아, 그럼요. 네네.
0: 황리단길. 네네. 저는 거기서 퓨전 요리를 좀 더 먹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경주를 가면 황리단길보다 네. 다른 곳을

0: 즐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리단길은 네. 잠깐 잠깐 들리고 거기는 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1: 너무 관광지니까.
0: 네네. 그 외에 사실은 막 불국사라든지 진짜 좋은 곳들이 많은데 그 근처에도 맛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는 제가 현지 기사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또 현지인들은 또 안 가더라고요.
1: 아, 왠지 보통 그렇잖아요. 네네. 또 현지 맛집 따로 맞아요. 있으니까.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갔을 때 편할 때는 황리단길이 편한데 네. 그 외에 고깃집들 찾아보면 맛있는 곳 진짜 많아요.
1: 장문정님께서 맞아요. 경주 불고기 단지가 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불고기 단지가 있죠.
0: 제가 사실 그 일본에 가면 야끼니쿠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맛있죠.
0: 그 약간 한국의 한우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경주에서 그 맛을 느끼고 왔어.
1: 아, 좀 약간 기름,
0: 네,
1: 기름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0: 엄청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그 맛있는 맛깔나는 양념에 샥 구워주는 그 맛을 느끼면서 경주가 소를 많이 키운다더니 이게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다음에 갈 때도 무조건 소고기를 먹고 와야겠다라고 다짐했었어요.
1: 안 되겠다. 조만간 네. 어디 갈 시간 나면 전 경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제가 DM으로 어디 가시는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네.
1: 여러분 저 특권 좀 쓸게요. DJ 특권. 4398번님께서 근데 부산도 맛집이 너무 많잖아요. 부산 맛집 찍으려면 하루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0: 아, 맞아요. 부산도 구역별로 나눠서 가야 돼요.
1: 여긴 또 워낙에 많죠.
0: 맞아요. 여기는 약간 메뉴도 좀 다양해가지고 사실은 부산은 뭐 예전 옛날에는 뭐 회를 먹으러 가고 뭐 해산물 먹고 요즘엔 안 그래요. 다 분야 부류별로 조금 나눠졌어가지고 그냥 동네별로 좀 스팟별로 찍고 와야 돼요.
1: 네네. 워낙 유명한 또 장소를 몇 군데 갔죠.
0: 그리고 요즘에 해운대랑 광안리가 그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명소화 돼가지고.
1: 맞아, 그렇다면서요.
0: 가면은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 이래요 정말.
1: 외국인 분들이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바다도 즐기면서 맞아요. 도심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0: 되게
1: 그러더라고요.
0: 되게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부산, 경주 여기 두 군데를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온대요.
1: 아, 우리나라 좋다. 여러분
0: 네,
1: 우리 좋은
0: 맞아요.
1: 곳에 태어났어.
0: 맞습니다.
1: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한해 샴페인. 터뜨려
2: 샴페인. 어제 뭐 간단하게 한잔 했지. 터지는 스파클링. 아니 내가 살이 찐 게 아니고. 아로네 카페. 아니 내 행복이 찐 거지. 잔들어 봄이 up. 오늘 하루도 공쳤어. 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넌 뭐가 해가 뉘엿뉘엿 산채로 뉘엿뉘엿

0: 한 해 샴페인 듣고 왔고요. 오늘은 관리 중 여선이 정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803번님께서 조곤조곤하게 먹는 얘기 하시는데 군침이 돌아서 미쳐버리겠어요. 막 음식 얘기를 진짜 네.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되게 진짜 진심이거든요. 먹는
0: 느껴져요.
1: 거에.
0: 느껴져요.
1: 네, 네. 그래서 항상 먹는 걸로 얘기하라.

0: 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과 만나도 2박 3일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약간 방금 전에 드시고 온 사람 같이 얘기하시니까.
0: 아, 그럼요. 그리고 그걸 묘사를 되게 잘하나 봐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 먹방 영상들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네. 제가 그걸 본인들이 직접 먹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설명을 해주니까 무슨 맛인지 알 것 같다고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1: 그 항상 드실 때 약간
0: 네, 맞아요. 한 입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이게 음식이 입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서 우리가 그래서 보면 우리 쌈 문화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굉장한 음식인 거예요. 야채와 고기와 그다음 그 안에 또 야채가 또 들어가고 쌈이 들어가고
1: 다양한 맛들이
0: 장도 들어가고 그게 한 입에 쏙 들어와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한 입에 옴쌈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1: 약간 음식을 네. 음악처럼 그 철학을 네. 가지고 얘기를 하시네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변수아님께서 여수언니를 K-푸드 장관으로 모시고 싶어요. 이거 괜찮다.
0: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사실 그 제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네. 디저트 브랜드를 시작했던 게 K-디저트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K-문화가 막 외국인들한테 유명할 때가 아니었어요.
1: 약간 정말 거의 초창기였던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런... 왜냐하면 코로나 전이었었고
1: 맞아.
0: 근데 그때 한국에 뭐 약과라든지 되게 맛있는 디저트들이 많은데 이걸 왜 외국인들은 모를까? 왜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맨날 김치, 불고기 맨날 이런 얘기만 할까 하면서 제가 그때 디저트를 알리고 싶었었어요.
1: 약과의 이 유행의 시작이 약간 전 여수 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맞아요.
1: 5193번님께서 남자 청취자인데 여수 누나라고도 될까요? 언니는 영 입에 안 붙어서.
0: 아, 누나라고 불러주세요.
1: 저도 지금 아까부터 계속 언니라고 하는데
0: 네,
1: 약간
0: 불러주세요.
1: 오해하실까봐.
0: 네.
1: 언니 누나. 네. 언나 언나. 자, 오늘은 관리 중 첫 번째 네. 사연 혜영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2: 네, 닉네임 외계인이세요님의 사연입니다. 언니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1: 아니,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쪄요?
2: 물론 오랜 팬인 저는 언니가 촬영 전에 엄청 열심히 운동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쿼트를 막 천 개씩 하셨고 요즘은 러닝도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1: 살을 빼려면 음식부터 조절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거들 뿐 몸무게 감량은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2: 우리 트레이너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음식을 때려 먹으면 소용이 없대요. 다이어트를 안 하더라도 언니처럼 먹으면 저는 금방 살이 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 몸매를 유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언니는 너튜브 초반보다 살이 더 빠지고 머릿결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코너의 이름이 오늘은 관리 중이니까 관리 비법 좀 탈탈 털어주세요.
1: 오늘 사연 네. 진짜 이 대한민국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네. 제가 가장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1: 너무 신기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덧셈 뺄셈이 맞질 않는 거죠. 보기에는.
0: 아, 근데 이거는 그 보여지는 게 항상 덧셈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0: 왜냐하면 뒤에 그 수많은 뺄셈들은 항상 제가 그거를 공개하고 말로는 늘 하지만 어. 노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저 언니는 늘 더하기만 하고 있는데 왜 항상 보면 결과물은 마이너스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 아니, 마이너스를 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덧셈이 과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0: 근데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봄날 저의 구독자명이 봄날이들인데 네. 봄날이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운동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하루라도 운동 빨리 뭐.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운동을 한 지 한 23년 됐어요.
1: 와.
0: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저 나름의 나 사용 설명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몸을 태우고 이럴 때는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붓기가 좀 빠지고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23년 동안 저축하듯이 계속 운동을 해서 누적돼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누군가는 뭐 챗 누구한테 물어보고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물어볼 걸 저는 저 스스로가 아, 이땐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그것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제가 몇 가지 조금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1: 던져주세요.
0: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체 근력 운동이랑 러닝이에요.
1: 오, 내가 하는 잔소리 같다.
0: 네.
1: 이런 느낌인가요? 정말
0: 근데 왜냐면 저는 많이 먹은 날은 무조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6에서 8km 정도를 뛰어요.
1: 아,
0: 좀 네.
1: 러닝을
0: 아. 무조건 하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은 바로 못 하면 그 주간에는 무조건 해서 하체 근육들을 아주 모조리 그냥 막 쥐어짜는 네네.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강도가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23년 동안 운동을 했었고 한 10여 년 전에는 피트니스 대회도 나갔었던
1: 근육이 많으니까
0: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체 근육 많은 거는 무조건 복이다 이거는 내 평생 받을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라 이러는데 맨날 그 허벅지 근육 커질

0: 봐. 종아리 근육 커질까 봐 늘 걱정하시는데 그거 진짜 평생 자산이에요.
1: 여러분 종아리 근육은요. 면역력과 그럼요. 직결됩니다.
0: 심장으로도 피도 올려주고 네. 너무 좋아요.
1: 종아리 두꺼운 사람들 중에서 맞아,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0: 저 종아리가 네. 허벅지만 나거든요. 진짜로 허벅지만 해요. 그래서 예전 어렸을 때는 코끼리 다리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아,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크고 나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고 이거 키우려고 해도 절대 못 키우거든요. 보통 맞아. 사람들은. 네.
1: 그 해외 그 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종아리가 얇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종아리 운동을 따로 넣어줘요.
0: 운동을 해요. 항상.
1: 근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안 커진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종아리가 두꺼운 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체 근력 운동과 러닝을 꼭 하고 그다음 최근에 제가 올해 추가한 게 네.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어 한 20, 30대까지는 그래도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 이게 타고난 게 있어도 40대가 넘어가면 피부가 됐든 뭐 그 살이 찌고 빠지고가 됐든 이게 조금 더뎌져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서 추가한 게 이제 반신욕이에요. 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음식을 먹고 올라간 것들은 수분이 많아요. 음식물 무게와 수분이에요. 다 글리코겐이 수분을 자기의 한 3배 정도로 땡겨버리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그냥 먹으면 한 5kg 정도는 금방 늘어요. 음식을 한 5kg 정도
1: 먹는 한 끼에 한 끼에 한 3-4kg씩 드시니까
0: 맞아요. 하루에 한 3kg 늘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식으로 한 2박 3일 먹는 거 한 3, 4번만 하면 한 10에서 15kg 금방 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종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뺄 때는 반신욕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몸의 순환도 되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도 많이 빼주니까 그래서 반신욕을 추가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는 항상 뭘 먹기 전에 단백질을 항상 먼저 먹어요.
1: 아 이거 제가 중요해요.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0: 근데 진짜 중요해요. 느끼시죠, 폴킴님?
1: 밤에 배고플 때 일단 입에 두부를 쑤셔 넣어요.
0: 그럼요. 아니면 계란이라도 넣던지. 근데 저는 항상 공복을 깨는 첫 끼에 그 첫 식사가 무조건 단백질이에요. 뭐 프로틴 음료를 마시든 아니면 네. 삶은 계란을 먹든 무조건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좋은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 먹는 거랑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1: 우리 마지막 그 비법은 광고 제거 와서 해볼게요.
0: 알겠습니다. 네.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됐고요. 먹방 너튜버 아니고요. 거의 지금 PT쌤처럼 잔소리하고 계신 우리 정혜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비결 네. 알려주시죠. 아,
1: 네 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 네.
0: 이게 제일 어렵겠다.
1: 이게 그리고 근데 여기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른 점 하나가 저는 야식을 안 먹고 술을 안 먹어요.
0: 아, 그게 있을 되게 수 있겠다. 커요.
1: 네, 보통 사람들이 살찌는 이유 중에 되게 큰 요인이 야식과 술인데
0: 저는 어제 야식을 먹었거든요.
1: 그렇죠. 저는 그게 배제가 돼 있으니까 보통 분들은 야식하고 술만 끊어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체형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술도 끊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야식은 저는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다 마치는 편이거든요.
0: 와, 이게 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1: 근데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자야지 그 잠이 좀 그래도 숙면이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걸 아니까 일단은
0: 그래놓고 2시간 주무시잖아요.
1: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돼요. 잠들기 전에 한 4시간 전에는 무조건 식사를 마쳐야 되고.
0: 이게 좋은 루틴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24시간에서 36시간의 단식을 해요. 거의 한 2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거든요.
0: 그러니까 한 끼라도 굶으면 저 죽는 병이 있거든요.
1: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 그 좋은 점을 느꼈던 게 원래 사실은 몸이 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0: 지금 누나가 말하는데 한쪽 귀로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1: 그래서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몸에 독소들이 빠지고 몸에 오래된 세포들이 없어져요. 그거는
0: 잔소리 그만하시고 8760번님 거 제가 클릭해서 이거 좀 읽어보세요. 네.
1: 아, 피자집에 앉아있는데 PT쌤한테 톡 받고 있는 느낌이야. 유유. 알아요. 안다고요. 유유.
0: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야.
1: 아, 다들 근데 정답 알고 있으면서 매번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0: 그렇죠. 혹시라도 네. 이거 말고 다른 비법.

0: 있을까? 김윤희님께서 아니 언니 이렇게 하다가 오늘 질문 두 개 받고 끝나시겠어요?
1: 아 그러게 오늘 할 말이 아 제가 사실은 네. 굉장히 내향인이어가지고 오늘 걱정을 많이 하고 예? 왔는데
0: 어디가요?
1: 지금 마음 속에 지금 아직까지 할 말이 여기까지 쌓여 있어가지고
0: 7732번님께서 네. 들어보니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 많이 해도 살 빠지잖아요.
1: 맞아요.
0: 가로막살은 토크로 다 빠질 듯.
1: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화가 많은 거죠. 대화가 많고 그리고 좀 자. 한 시도 안 쉬고 움직이는 편이에요.
0: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1: 근데 저는 항상 느껴요. 보면은 저 사람은 먹는 거 비해 좀 덜 찐다는 사람들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움직이고 걷고 뛰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0: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밥을 먹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좀 이렇게 이 대화도 하거나 이렇게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밥을 먹자마자 일어나서 살짝 걷는다든지 정리를 네. 좀 한다든지 움직여요. 그랬더니 소화가 너무 잘 되는
1: 그럼요.
0: 거예요.
1: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주변 사람들한테 늘 말하는 게 밥 먹고 한 15분만이라도 걸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할 거 걸으면서 얘기하라고.
0: 괜찮다.
1: 15분만 걸어도 혈당 뚝 떨어지면서 혈당이 떨어져야 지방을 저장하려는 게 그게 없어지거든요. 혈당 올라가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라고 계속 명령 내려요.
0: 네, 우리 잔소리 크리에이터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42번님께서 맞아, 머릿결 진짜 살도 살인데 머릿결이랑 피부도 의외예요. 저는 기름진 네. 음식 밀가루 많이 먹으면 피부도 안 좋아지는데 언니는 왜 그래요?
1: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일단 네. 아 먼저 저희 박 여사님 저희 엄마한테 조금 물려받은 풍성한 머릿결과 약간 깨끗한 피부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살면서 많이 변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푸석해지고 피부도 변하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제가 단백질을 진짜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웃어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웃거든요. 그게 좀 약간 살도 덜 찌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웃으면서 배 힘들어가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복근 운동 안 해도 복근이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짜 배 힘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웃어요.
0: 여러분 지금부터 웃으세요. 네. 네. 웃으시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머릿결에 한 가지

0: 거든요.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체 근육을 사수해야 된다.
1: 그럼요.
0: 무조건.
1: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우리 언니가 말해준 것처럼 운동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밥 먹고 15분 걸으면서 수다해라.
0: 맞아요. 그것만이라도 무조건.
1: 그리고 자외선 피해라. 맞아요. 이거 두 가지는 지키기로 해. 이거 맞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네네. 봄날엔 쭈아님께서 네. 떡볶이와 튀김대 떡볶이와 허니치킨. 하나 둘 셋.
0: 떡볶이는 튀김이죠.
1: 아, 네. 이게 있고 짜장면과 탕수육 대 짬뽕과 탕수육. 하나 둘 셋.
0: 전 짜장면과 탕수육입니다.
1: 그럼 이거는 진리죠. 이거는 네. 이거 두 개는.
0: 사실 이거는 만약에 저 떡볶이가 네. 엽땡 이거였다면 전 허니치킨인데 아, 지금은 떡볶이와 튀김을 했을 때는 무조건 떡볶이 튀김 번복해서 먹어야겠죠.
1: 아 갑자기 막 누나가 먹고 있는 거 봤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네. 노래 한 곡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네. 여수 언니님의 추천곡을 들어볼 네. 거예요. 어떤 노래죠?
0: 다비치의 타임캡슐을 제가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1: 네. 이유가 뭘까요?
0: 아, 저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콘서트를 가고 싶어서 티켓팅을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1: 아 이번에 새로 하시네.
0: 네, 속상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딸의 최애 곡이더라고요. 항상 차 안에 있으면 노래를 자기가 막 틀거든요.
1: 네.
0: 그랬을 때 이걸 꼭 틀더라고요.
1: 너무 좋죠 이 노래.
0: 네, 네.
1: 우리 또 여수 언니의 추천곡입니다. 한번 다 같이 듣고 와볼게요.
0: 네.
1: 다비치의 타임캡슐.

0: 다비치의 타임캡슐 여수원의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볼게요. 7629번님 거 읽어주시죠.
1: 내향인 맞으시죠? 검사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내향인이에요.
0: 아니에요. 네. 6743번님께서 오늘은 여수언니 아니고 태릉언니로 오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방금 폴킴님한테 제가 너무 오늘 PT쌤 같은 느낌으로 온 거 아니냐고.
0: 우리 청취자분들 다 귀에 딱지 생겼대요 지금. 2984번님께서 저도 여수 살고 있는데 여수언니 반가워요. 6개월 아기 육아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여수 살고 있어도 맛집을 잘 모르는데 몸보신 음식이나 맛있는 디저트 추천해주세요.
1: 여수 하면 장어를 꼭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0: 맛있죠.
1: 네, 근데 또 특히나 아 지금은 약간 끝났을려나 여름 봄, 그 늦봄부터 초가을 정도까지 그 하모 샤브샤브를 꼭 먹어야 돼요.
0: 그게 진짜 여수 가면 무조건 드셔야
1: 무조건이에요,
0: 돼요.
1: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몸보신이면 그냥 맛도 좋은데 몸도 완전 보신되고 너무 좋은 메뉴라서 그건 무조건 꼭 드셔야 돼요.
0: 아, 나 경주 가야 돼. 여수 가야 되지. 어떻게 하지? 블루베리 요거트님께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혜영님 콘텐츠를 보고 청양고추에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맵찔이에서 성장했습니다. 혜영님은 원래부터 매운 음식을 잘 드셨나요? 지금 땡기는 매운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10여 년 전에 막 그 먹방을 시작했을 때는 네. 불땡 볶음면을 못 먹었어. 매워서.
0: 아, 맞아. 옛날에 뭐 그랬다는 얘기
1: 맞아요.
0: 하셨어요.
1: 그때는 그 떡볶이도 매워가지고 못 먹고 이랬는데 사실 네. 이거 매운 거는 통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통에 조금 강한 사람인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매운 거를 잘 못 느낄 정도로 엄청 매운 걸 즐겨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도전하면서 좋아졌나 봐. 그리고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던 때 맛있는 걸 자꾸 찾다 보니까 그때는 그 맛있는 것들이 매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매운 걸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수련이 돼가지고 이제 매운 거를 엄청 잘 먹어요.
0: 저는 그 매운 거는 잘 못 먹고 네. 항상 마요네즈 이렇게 네. 먹으려고 살짝 이제 작은 접시 조금 짜거든요.
1: 네.
0: 이렇게 정말 손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짜면서 여수언니는 더 많이 뿌리겠지?
1: 저는 통으로 그냥 먹어버리는
0: 항상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만큼만 먹자. 단단이님께서 딸 은채를 위해 특식을 만들어준다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실 건가요? 그리고 언니는 라면도 잘 끓일 것 같아요. 언니 가장 맛있게 라면 끓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 아 저는 라면을 끓일 때 꼭 그 하는 게 그 계란을 좀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좀 덜 술한 상태로 되게 한 다음에 걔를 톡 터트려서 그러니까 대신 국물에는 청양고추와 그 크러시드 페퍼 같은 매운 걸 팍팍팍 넣어야 돼요. 그래서
0: 매운 언니네.
1: 맵게 딱 해놓고 그 노른자가 걔네들을 다 고소하게 감싸주면서 그 면에다가 이렇게 슥슥 비벼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0: 맛있겠다. 근데.
1: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한창 그걸 즐길 때는 삼봉오란을 했었어요.
0: 라면
1: 세 개에 계란 다섯 개. 그럼 딱 비율이 좋아요.
0: 아 단백질이 풍부하긴
1: 네네네네.
0: 하네요. 단백질. 그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하신 네. 단백질. 정소유님께서 여수언니 지역 상관없이 언니 1등 국내 삼겹살 맛집 궁금해요.
1: 아 요즘 사랑해요. 제가 그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삼겹살집 있거든요. 이것도 용산에 있어요. 제가 용산 근처에 맛집들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이 근처에서 오고 가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상호명은 그러니까 땡땡으로 표현해야겠죠?
0: 아니요. 저한테만 보내주세요.
1: 아 용산에
0: 저한테만 보내주세요.
1: 제가 스토리에도 항상 자주 올리는 곳이 있어요. 전 삼겹살 생각나면 제가 항상 같이 다니는 새로문이랑 갈까? 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0: 오늘 네네네네. 먹고 싶은 거 많은데요. 가로막살이라고 하셨죠?
1: 아 네네. 아 진짜
0: 그것도
1: 맛있어.
0: 그것도 먹어야 되고 삼겹살도 먹어야 네네. 되고 요고퐁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밥, 빵, 면 떡 좋아하는 순서 알려주세요. 폴킴님과 한 끼를 같이 드신다면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 일단 밥빵 면떡에서는 일단 빵떡 면밥입니다.
0: 빵떡 면밥.
1: 네.
0: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순서대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디저트 순서에서 식사로 가는 거죠. 저는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한 몇 년 전에 알아가지고 네. 제가 빵순인지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0: 거든요.
1: 아, 그걸 모르셨어요?
0: 네, 왜냐하면 저는 고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고기에 비하면 빵은 그냥 부가적인 거였어가지고
1: 그 빵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업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큼 드시던데.
0: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한창 20대 후반에 그 리즈 시절이 있었거든요. 먹는 것도 약간 그때 그래서 처음 먹방을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 하도 너는 먹방을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1: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0: 그때는 제가 고깃집 가면 한 12인분에서 15인분 정도 먹고 이제 냉면 때려 먹고 이제 된장찌개 밥 먹고 빙수 세 그릇 때려 먹고
1: 가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객 1순위였을 것 같아요.
0: 그때 이모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1: 아, 그리고 오늘은 안 오나.
0: 맞아요. 저는 예전에 에피소드 한데 에피소드까지 말하면 너무 기니까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 오늘 안 되겠다. 네네. 가비님 뒤에 오지 말라 그래야겠다. 여수언니랑 더 있어야겠다. 동그리동동님께서 저는 언니가 파란색 아. 혹은 스마일 그려진 노란색 티셔츠 입고 집에서 각 찍는 먹방 콘텐츠 가장 좋아하거든요. 특히 노란색 티셔츠 너무 정들었어요. 네. 그 티셔츠 어떻게 한결같아요? 도대체 몇 벌이나 있는 거죠?
0: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자주 빨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더러워져야 되고 아. 자주 빨지 않아야 되고 건조기 절대 돌리면 안 되고 아. 그래서 조금 묻은 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쓱쓱 왜냐하면 그 딱 촬영할 때만 입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빨아야 되는 시점에는 이제 손빨래로 살살 해서 탁 널어놓고 해서 아. 유지를 하고 있죠.
1: 정말 보물 같은 네. 옷일 것 같아요. 양이님 것도 소개해 주시죠.
0: 언니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완벽하게 먹고 싶은 날 어떤 메뉴들로 오. 구성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맛잘알 여수 언니의 픽이 궁금해요.
1: 오, 완벽하게 먹고 싶은 날
0: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 바로 말해도 될까요?
1: 오, 바로 나와요?
0: 네, 일단 아침은 좀 가볍게 삼겹살로 시작을 하고요.
1: 네? 가벼운 거 맞죠?
0: 네네 점심은 이제 조금 그거를 씻어줘야 되니까 평양냉면 들어가겠습니다.
1: 오, 네네 괜찮다.
0: 그리고 이제 저녁은 돼지 파티를 해야겠죠? 치킨, 떡볶이, 피자를 시켜놓고 그냥 풀어놓고 먹습니다. 근데 이제 간식은 중간중간 빵들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완벽하게 내가 오늘 하루 돼지 파티를 신나게 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이날은 네. 그 뭐냐 코끼리 바지 있죠? 그 고무줄 바지 그거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런 날은 허리띠가 한 두 칸 정도 뒤로 밀려야 되거든요.
1: 괜찮다.
0: 네네네.
1: 아니 우리 이렇게 또 아침 점심 저녁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네. 마무리하고 이제 누나 보내줘야 될 시간 됐어요.
0: 그러니까 저 되게 긴장했는데 가기 싫은걸요.
1: 아쉽죠? 네. 이 라디오가 그렇다니까요.
0: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일어나 보네요. 네.
1: 아 혹시 4522번님께서 올라올 네. 영상 스포해달라고
0: 거기에 제가 최근에 다시 빠져든 치킨도 찍어놨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 요즘에 또 막 그 컵라면을 새로운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1: 아,
0: 뭐 우유로 넣어가지고 막 그 뭐죠 사땡 뭐 무슨 곰탕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우유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1: 아, 우유를 넣어
0: 크림 파스타처럼 해서 먹고 막 다양한 방법들을
1: 와,
0: 해놨고
1: 네,
0: 또 디저트도 또 이것저것 한번 또 담아봤습니다.
1: 다들 기대 많이 네네. 해주시고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또 나오셨으니까 화면 아, 보시면서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화면을 보라고 하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늘 보는 카메라인데도 네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
1: 긴장했다 아니, 긴장했다 네. 긴장했다 아니 내내 그렇게 잔소리를
0: 아 여러분 아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1: 네 해보세요.
0: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림프 마사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제가 그 얘기 항상 하고 있어요.
0: 이거는 진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가볍거든요. 여러분 여기 네. 여기
1: 몸 옆에랑 쇄골
0: 그다음에 이제 Y존까지 해가지고 오케이. 그 샤워할 때랑 바디로션 바를 때만 발라줘도 진짜 몸이 많이 조금 그 순환도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빠지고 그다음 면역력도 올라가요.
1: 아, 좋습니다.
0: 몸이 순환이 되면.
1: 운동이랑 이렇게 네. 림프 마사지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누나는 오늘부터 이제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을 좀 길게 길게 만들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여선이 안녕.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4: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2: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

0: 선생님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3: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젤,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맛있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7031번님께서 아까 제주 간다던 사람입니다. 비 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내일 또 문자 보낼게요. 내일 날씨 오늘 어땠는지 가서 꼭 보내주세요. 6915번님께서 명수형님 말이 맞네요. 폴킴 라디오도 들을만 했어요. 괜찮다. 약간 이렇게 꺼덕대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폴킴 라디오 들을만 했어. 내일은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새 앨범으로 돌아온 엠플라잉 완전체와 함께 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 내일도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하고 갈게요. 쿨 FM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과 내가 하고 싶은 폴킴은 폴킴에게 휴가를 준다. 이벤트 가비의 슈퍼라디오에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수 있어요. 끝곡으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빅나티 피처링 이무진의 바이바이.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이 노래에서 How you want 제 이름이 들렸다면 당신은 상하 가족! 아침 5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기억해주세요.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잘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 구체적인 포인트 콕콕 짚어주는 것. 그래야 상대가 대답하기 쉽고 공감하기도 쉬우니까요. 라디오만 해도 그래요. 그냥 사연 보내주세요 할 때보다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약속 있으세요? 야근 중인 분들 무슨 일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자세할 때 문자가 훨씬 많이 오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빈칸을 너무 많이 남겨두지 마세요. 적당히 채워서 건네줘야 받는 사람도 마음이 가벼울 겁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Just a Feeling, SES. 10월 12일 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막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와, 이런 이벤트 진작할 걸. 김하선 씨, 빈칸이 많으면 확실히 부담스럽긴 해요. 뭔가 많이 채워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쵸? 박은화 씨도 오랜만에 들어요, 언니. 저의 마음도 빈칸 꽉 채울게요. 꽉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진짜 꽉 채워주고 계시네요. 자, 조금 전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클로징에서 나왔던 제시어는 바로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이도순 씨, 그 미라클을 만드는 명당은 바로 이곳 사랑하기 좋은 날이죠. 4998, 아침부터 지금까지 쿨 FM 채널 고정 중입니다.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3325,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하루 종일 콩으로 쿨 FM 보며 들으며 힐링하고 있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대표로 제가 세 분만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보내주신, 와, 경쟁률 너무 높은데요. 진짜 많은 분들 가운데 20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100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의 제시어도 물론 있습니다. 클로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청취율 조사 기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의 축제.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사랑하기 좋은 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참여하실 곳 샵891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택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대단이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6: 과식계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9: 일양약품.
1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6: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의 축제 천고마비 이벤트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금이네 맛집. 금이네 맛집 첫날부터 기쇠 좋게 치킨집 열려요. 배꼽시계 울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저녁 한 끼를 책임집니다. 퇴근해요, 출근해요, 운동해요, 마침 치킨이 당겼어요. 이렇게 실시간 문자만 보내주세요. 연애일기 전까지 문자 소개된 분들에게 모두 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8910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여러분, 쿨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 이제 끝났어요. 요거 아무리 보내셔도 기회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요. 이 시간 뭐 하시는지 그거 보내주시면 돼요. 그게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 치킨 보내드릴게요. 천고마비 이벤트 금이네 맛집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기다리고 있어도 되죠? 밥만 잘 먹더라. 옴므

고소하고 바삭하고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유혹. 어서 오세요. 여기는 금인의 치킨집이에요. 퇴근하고 운동 가는 길입니다. 누님, 치킨 원해요. 근육통엔 치킨이랬습니다. 3740 누가 그렇게 맞는 말만 해요. 그쵸? 근육통엔 치킨이죠. 운동하고 먹는 치킨. 하, 진짜 이걸 어떻게 참아요. 3740 약간의 근육통이 있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고 나서 치킨 드세요. 드세요. 9808 지금 뭐하냐고요? 365일 연중 무휴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며 열심히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매장 사진까지 이렇게 고맙습니다. 매장에 울려 퍼지는 쿨 FM 매장에 울려 퍼지는 사랑하기 좋은 날 매장에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 좋아요 좋아요 9808 영업 더 잘 될 거예요. 서주희 씨, 제주도 가려고 김포공항에 왔어요. 16년 만에 타는 비행기라 설레서 1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훌쩍 떠나보려고 나섰습니다. 16년 만에 타는 비행기 그동안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16년 전이랑 똑같을까요? 설렘은 똑같지 않을까요? 시스템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것저것. 그리고 공항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제가 드리는 치킨 쿠폰 제주도에서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서주희 씨. 금인의 치킨집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모두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지코 제니 스팟 사랑하기 좋은 날 3주째 기침 감기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이 간질간질 기침엔 치킨 아닌가요? 그쵸? 0828 그쵸? 아까 근육통에도 치킨이었는데요. 기침 감기에도 이쯤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치킨 만병통치설 이게 국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0828 약속해요. 감기 뚝 떨어지기로. 그쵸? 그래야 우리 치킨 만병통치설 입증되는 거잖아요. 빨리 나오십시오. 7580 아파트 기계실 당직기사입니다. 저녁 먹고 단지 내 순찰하면서 라디오 듣다가 치킨 준다고 하셔서 문자 보냅니다. 내일 아침에 퇴근합니다. 우리 기사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세요. 아파트 기계실 당직기사님들은 사실 전국 아파트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아침에 퇴근하시잖아요. 아, 당직이란 단어에서 내일 아침을 바로 연결시키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당직 서시면 지금 출근하신 거야. 그리고 기계실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 기사님이. 밤중에 뭐가 난리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해. 어느 한 집이라도 그렇지, 내일 퇴근하시는구나. 치킨 드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보내드립니다, 기사님. 2841. 드디어 오늘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쌍둥이와 호랑이 과연 누가 3위 자리를 쟁탈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집에 가 야구 봐야겠어요. 치킨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오, 쌍둥이 팬이세요? 호랑이 팬이세요?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후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올라가든 그냥 축하합니다. 그리고 3위면 뭐 3위, 4위면 다 올라간 거 여기까지. 자, 이분에게도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금인의 치킨집은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요. 하지만 우리 맛집 2주 동안 아주 다양하게 쭉 열 거니까 계속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녀시대 효리수, 로우키 인 러브,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고3 한창 예민했던 시절 하루는 고1 남동생이 자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 나는 동생을 불러서 경고했다. 누나 공부해야 하니까 조용히 놀아. 시끄럽게 하면 너 알지?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 출출해서 주방에 가려는데 남동생의 친구가 살금살금 까치발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았다. 덩치 큰 녀석이 저러는 걸 보니 웃기기도 했고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 방으로가 똑똑 문을 두드렸다. 떡볶이랑 라면 먹을 건데 너희도 먹을래?
1: 좋지.
0: 늘 받아먹기만 하는 동생은 가만히 있는데 동생의 친구는 나를 따라서 주방으로 나왔다.
1: 저도 도와드릴게요.
0: 어, 안 도와줘도 되는데.
1: 아니에요.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0: 그 애가 보조해준 덕분에 빠르게 음식을 만들었고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애는
1: 잘 먹었습니다, 누나.
0: 꾸벅 인사를 했다. 녀석,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군. 동생이랑 그 애랑 친해서 붙어 다니니 그 뒤로도 가끔 마주치는 일이 있었고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스터디 카페를 갔다가 집으로 가던 길 뒤에서 누가
1: 누나
0: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어? 그 애였다.
1: 별건 아니지만 이거 주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초콜릿이요.
0: 아, 고맙다. 얼마나 기다린 거야. 내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하지.
1: 그냥 직접 주고 싶었어요. 누나, 시험 화이팅!
0: 그러더니 수능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SNS 메시지를 보내왔다.
1: 누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말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 친구라 불편하실 수도 있고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보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니 당장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도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테니까 제가 20살, 누나가 22살일 때 다시 다가갈 거란 말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말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요.
0: 혼란스러웠다. 남동생 친구의 고백이 이렇게 설렐 일인가? 내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서 약해지고 뭐 그런 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고민만 하다 답장하지 못했다. 시간이 또 흘렀다. 이번에는 그 애가 수능을 볼 날이 다가왔다. 답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초콜릿 쿠폰을 보냈다. 오랜만이지? 나도 너 수능 응원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얼마 뒤 답장이 왔다.
1: 제일 받고 싶던 응원이에요. 조만간 누나한테 했던 말 지키러 갈 테니까 딱 기다려요.
0: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지? 이 기분은? 아, 또 왜 설레는 거지? 아, 대학 와서 미팅, 과팅, 소개팅 다 해봤지만 이런 적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그 아이의 연락을 기다리게 됐다. 대학 합격을 한 건지 뭔지 오죽하면 남동생을 붙잡고 물어볼 뻔도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해 아침 드디어 그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일출 사진과 함께.
1: 누나, 새해엔 더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혹시 오늘 잠깐 저한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설레요 악 하고 비명을 지르신 분 3952 니 좀 멋지네 강준석 씨 황지연 씨 어머어머 딱 기다려 흐흐 김장환 씨 직원 4명이 같이 듣고 있는데 오 캬 오 대박 어 하고 있네요 이게 남자지 하셨습니다 0502 좋을 때다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 쉿 왜요 왜 쉿 유일용 씨 누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네요. 지금쯤 행복한 커플이 됐거나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행복한 결말 기대합니다. 남자분 멋있다. 4298 20대 풋풋한 사랑 얘기 싱그럽고 부럽습니다. 운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느 정도냐면 노래 중간에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간주 나갈 때 있잖아요. 간주 타임에 여러분 사실 이분들은요 하고 싶은데 아 그럼 또 노래를 듣는 그 감상하는 그 느낌을 제가 또 방해할 것 같아요. 저도 꼭 참고 있는 겁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익명 요청하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 왜 익명 요청이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후기입니다. 그렇게 우린 아침에 만나 추운 줄도 모르고 공원에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를 했어요. 그 애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일단 20살이 되면 꼭 만나고 싶었다고 했고 제가 애인 없다고 하니까 제게 편하게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함께 있으면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평소 관심 없던 분야를 말해도 경청하게 됐습니다. 매일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우린 커플이 되었고 지금 저는 24살 취업준비생, 남자친구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사실 남동생은 아직도 우리 연애를 모르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는데요. 그때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왜 익명 요청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야, 이 남동생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나올지. 뭐야 뭐야 나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진짜 비밀 지키느라고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럴지 뭐야 두 사람 나만 어떻게 나를 이럴지 아니면 잘 어울려 인정 이럴지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제주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샤이닝 로드

Shining Road, Sultan of the Disco, 사랑하기 좋은 날. 콩 게시판 위에 보니 금요일에 큰 선물이 걸려있더라고요. 아직 월요일인데 벌써 전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최옥희 씨, 이야. 전 진짜 신기한 게 눈 밝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딱 준비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리 콩 게시판을 샅샅이 낱낱이 이야. 잘 보셨어요, 최옥희 씨.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큰 게 옵니다. 정말로 받을지 몰라 금인의 선물가게, 선물가게에서 준비한 금요일의 선물 무려 50만 원 상당의 일본 오사카행 크루즈 승선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쉿, 비밀, 아직 비밀이에요. 금요일에 꼭 들으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상당의 일본 오사카행 크루즈 승선권.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언니, 오빠, 동생, 누구든 지인이든 누구든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다들 그날 꼭 참여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중고 골프공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8854. 왜냐면 골프는 한 번 딱 하면 그 다음에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공을 다 수거.

0: 회사에서 맞아 한 번 친 공도 또 써야겠죠. 지금 한창 바쁠 때라 눈, 코 뜰 새 없이 잔업 중이에요. 이 시간 일하고 계시는 8854 파이팅입니다. 아, 이건 딴 얘기인데요. 제가 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생일에 쉬게 해주면 안 되냐. 주변에 인사 업무 담당하신 분이 계셔서 여쭤보니까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로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한꺼번에 공장 문을 닫는 게 더 나아서 주로 창립 기념일 그럴 때 전사원이 쉬는데 금융업계 중에는요. 세계 금융업과 동시에 움직이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금융업계에서는 창립 기념일에도 일을 하고 대신 각자 생일에 휴무를 주는 회사가 있답니다. 모르던 사실 알게 돼서 그냥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어쨌든 잔업 중이신 8854 파이팅이고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해 보겠습니다. 트랙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333. 농번기라 바쁜데 비 소식까지 있어 마음이 바쁘지만 라디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김밥으로 저녁 해결하고 비가 늦게 오길 바라며 파이팅 해봅니다. 아, 그렇겠군요. 이게 트랙터, 농번기. 그러니까 지금 한창 수확을 해야 되는 때인데 비가 오면 이게 벼라든가 하여간 농작물을 말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축축해지면 안 되니까. 야, 저기 비야, 비님, 도시에는 아무 때나 내리셔도 되는데요. 이게 농촌 특히 수확기인 곳에는 좀 밤시간에 주로 좀 내려주시고 낮 시간에는 일할 때는 좀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트랙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2333 이분에게도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5: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6: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4: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잠시 후 3부에는 주제 하나로 함께 얘기 나누는 우리 편하게 말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좋아하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3부에서 말씀드릴게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0: 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 걸 뒤돌아선 순간.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3: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신승훈 어느 멋진 날. 정지훈 씨, 제주도 가족여행 왔습니다. 3대가 전부 모였습니다. 가족 모두 모여서 다 같이 놀고 싶다던 조카의 생일이기도 한데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와, 축하합니다. 행복하시죠?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지훈 씨가 3부 첫 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사 심화시험 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역대 왕도 헷갈리고 시대도 뒤섞여. 아, 저 어쩌죠? 힘 주세요. 힘 좀. 이혜림 씨. 아, 이게 한국사가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헷갈리는데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외우기만 해서 요즘 들어서 한국사, 뭐 세계사 내용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재미있더군요. 이번 주 시험이긴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화이팅! 이혜림 씨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금일 때 한 잔 보내드리죠. 잠시 후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시작하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상상만으로 웃음이 나고 미소까지 번지는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대한민국의 K직장인들 월요병으로 힘들 때 한 번쯤 해보는 상상 있잖아요. 복권 1등 당첨돼서 출근 안 하고 싶다. 아, 꼭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2등 정도만?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진 않더라도 살림에 꽤 보탬이 될 만큼만 당첨돼도 참 돌... 아 진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10년탄 중고차 보내주고 국산차 야무진 걸로다가 바꾸고 싶어요. 누가 물어보면 아 그냥 슬슬 바꿀 때가 돼가지고 아, 할부 여행 한번 시원하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좋은 숙소, 좋은 식당 가격표 안 보고 그냥 플렉스. 허! 숙소 식당 가격표 안 볼 정도 되겠죠? 복권 2등이라면.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 주제, 내가 만약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어디 먼저 쓰실래요? 누구한테 나눠주실 거예요? 상상은 공짜니까. 선물은 마치 당첨을 축하드리는 느낌으로다가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 모두 다 떡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910으로 빨리 상상 나눠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복권 2등입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알 수 없는 인생 듣는 동안 여러분의 사연 읽고 있었어요. 우와! 2등 되면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서정미 씨. 플렉스 플렉스. 이놈의 회사 연차 몰아서 쓰고 여행 고고 하고 싶어요. 그러셨습니다. 예, 유럽 여행 플렉스. 아, 그럼 친구들 것도 내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같이 간다며. 내 것만 내요. 친구들 것도 내요. 아니면 친구들 비행기 티켓 정도? 숙소 정도? 숙소 플렉스? 요 정도. 박성근 씨. 원조김밥 말고 참치김밥으로 떡볶이에 치즈 추가하고 튀김까지 주문해서 배 터지게 먹고 싶어요. 야, 요렇게 하면 복권 2등으로 한동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추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랫동안. 이현정 씨, 2등이면 아들 학원 더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 욕심도 많고 열심히도 하는데 남편과 제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거든요. 이현정 씨, 엄마 마음은 이런 건가요? 8381, 복권 2등 당첨되면 일단 마장동에 가서 고기를 넉넉히 사서 서울 근교에 가서 파티를 할 거예요. DJ도 부르고요. 공짜니까 언니도 오셔도 돼요. 아, 저 초대받은 거예요, 지금? 고맙습니다. DJ는 누구 불러요? 맥이구? 너무 센가? 아무튼 지간에 네, 8381 파티, 마장동 고기 파티. 9451, 저는 복권 2등이 된다면 그냥 부모님 다 드릴래요. 1등이면 다는 안 드리겠지만 2등이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복권 2등의 묘함이랄까요? 저랑 비슷한 생각하셨네요. 저도 2등 되면 그냥 우리 식구들 N분의 1로 나눌 것 같아요. 근데 1등이면 저도 그 생각하고 1등이면 또 다르지. 근데 2등이면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이정원 씨, 일단 폐기구를 제가 매기구라 그랬군요. 미안해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 일단 1등이 아니라 아쉬워서 일주일 알아 누울 것 같습니다. 이정원 씨. 그러니까 원래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따면 그렇게 좀 아쉽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동메달리스트의 만족도가 제일 높다 그러죠. 어휴, 큰일 날 뻔했어. 나 간발의 차로 동메달도 안 될 뻔했는데 나 동메달 됐어. 동메달은 그렇게 기쁜데 은메달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요 느낌? 이정원 씨. 그리고 나서 이사 갈 때 보태서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아, 네. 근데 일주일 알아눕는 거 하지 마요. 2등 당첨 아무리 된 거 아니죠? 마음으로다가. 예. 이정원 씨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복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2등 요거 매력 있지 않아요? 스위스어로 하이파이브.

스위스로 하이파이브 내가 만약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2등이면 딱 저 빚 갚으면 되는 금액인데요. 1960. 아, 이런 분이 진짜 복권 2등 당첨되면 좋겠지만 일단 그 빚이 나를 또 살게 하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파이팅입니다. 9909. 저는 2등 되면 진짜요? 진짜로? 전액 기부요. 물 부족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싶어요. 거기에 제 이름은 한 줄도 안 적고요.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싶어요. 와, 나 우리 청취자들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이런 분도 계시는 거죠. 내가 생색내려고 이거 대한민국에 누구누구가 파준 우물 아니고 그냥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들을 생각하며 당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당신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파드린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야 전액 그냥 우물 하나 파드리는 거 아니고 전액 기부. 우리 청취자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9909 그냥 고맙습니다. 4339 회사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2등 당첨되면 개인 택시로 갈아타는 시간이 줄 것 같아서 좋겠네요. 흑. 그쵸. 회사 택시에서 개인 택시로 어우 그 정도 금액이면 그쵸 그쵸. 빨리 개인 택시 때문에 훨씬 편하실 테니까 얼른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4339 기사님이어서 0403 최근에 러닝 시작했는데 누가 러닝이 가성비 운동이라고 했나요? 장비들 너무 비싸요. 2등 되면 러닝복 풀세트로 눈치 안 보고 지르고 싶어요. 야, 이 템빨 장비빨. 아, 러닝도 그러하군요. 0403 러닝 화이팅. 김문수 씨, 2등 당첨된다면 조카들에게 통 크게 대학 등록금 쏴줄 것 같아요. 우와, 최고 우리 집안 최고가 되는 거죠. 김문수 씨. 9942 2등 되면 남편 눈치 안 보고 로이킴, 투어스, 보넥도, 보이넥스도, 콜티스, 콘서트 마음껏 다니고 싶어요. 하, 이 맘 팬들은 알죠. 다 다니고 싶지만 사실 일단 티켓팅도 안 되는 데다가 티켓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야, 다 다니면 진짜 금액이 2등 돼야겠네요. 9942 이어서 5330 2등 되면 1인용 침대 살 겁니다. 네?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따로 자고 싶은데 침대가 없거든요. 기회는 이때니까. 아, 요거 어찌 보면 생존형. 요거 왜냐면 이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이런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잘 것 같고요. 빛에 민감한 사람은 커튼 사이로 정말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잠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형으로다가 1인용 침대. 야, 5330까지 내가 만약 복권 2등에 당첨된다면 제가 2등 당첨은 확인 책임 못 져도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에게 모두 떡케이크와 꽃다발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자 스텔라장.

10월 12일 월요일 김혜경 씨의 보통날. 직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됐다. 다닐 때는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막상 쉬고 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록새록 깨닫게 된다. 스쳐온 나날을 떠올리다 보니 유난히 그리운 한 사람이 생각났다. 10수년 동안 동료들의 식사를 챙겨주시던 식당 조리사님. 오늘은 무슨 메뉴가 나올까 설렘 반, 호기심 반으로 출근하면 어김없이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근사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종종 레시피를 여쭈어보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가족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식구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분이었다. 며칠 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화면에 뜬 반가운 이름 조리사님이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데 내 건강부터 챙겨주시는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런데 조리사님이 수줍게 웃으며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셨다. 제가 집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이름을 선생님의 강아지랑 똑같이 지어도 괜찮을까요? 복돌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어느덧 4년이 되어가는 우리 강아지 이름. 식사 시간에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조리사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나 보다. 보고 싶던 조리사님의 소식도 듣고 새로운 복돌이 소식까지 한꺼번에 들었던 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였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WSG 워너비. 대학 기숙사 살 때 매일 아침 1번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했어요. 정경희 씨. 식당 직원분들이 달걀 후라이 두 개씩 해주시고 밥과 반찬도 넉넉히 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게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 넉넉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9110. 정말 자극 없이 은은한 행복의 일상이었네요. 듣는 내내 포근하다라는 형용사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랬죠?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4부. 장종석 씨 신청곡 이지나 시간아 천천히.

시간아 천천히, 이진아, 집에 같이 갈래? 정승환 두 곡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8797. 기분이 안 좋아서 나를 위한 투자를 했어요. 마사지 받고 집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서 문자 처음 보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왜요? 잘하셨어요. 이런 날 마사지 받아주거나 네일 케어 하거나 하여간 뭔가 나를 위해서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응? 5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래야지 이 몸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뭔가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잘하셨습니다. 8797 이분에게도 영양제 보내고요. 여러분, 쿨 FM은 매일의 기적 미라클이다. 이거는 아까 오프닝 때 이미 다 끝난 거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저희만의 제시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정말 똑똑히 들으시고 볼륨을 높여요. 오프닝 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1: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1: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4: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 선물입니다.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수완 조끼 아기띠.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 한국 A&D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영광에서 빚은 특별한 맛 영광 천년마을 모시떡 선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 GT 나는 김 갯벌 돌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응급처치 전문 번실드코리아 화상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10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5: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4: KBS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중 매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쿨 FM 순환버스 타고 백상타자 제시어 이벤트. 저희가 준비한 제시어 말씀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프닝에서 외쳐주셔야 할 제시어. 쿨 FM은 100점 만점에 95점이다. 이 문장을 잠시 후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프닝에서 외쳐주십시오. 왜 95점이냐고요? 그 이유도 쩡디를 통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 말고 8시 땡 하고 나서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여기로 보내주세요. 쿨 FM은 100점 만점에 95점이다. 오늘 끝곡 이효리 후디의 반바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재밌는 얘기라거나 기쁜 소식, 맛있는 음식, 칭찬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여럿이 나눌수록 행복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눈다는 건 내 것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하는 것 같죠.

0: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였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것들 너무 많죠. 근데 또 칭찬 같은 건 나누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칭찬 좋은 것들 팍팍 나누면서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칭찬을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 말에 너무 공감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 누구한테 뭐 베풀거나 나누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언젠가는 다 너한테 돌아오니까 그냥 너가 이렇게 뭔가를 줄 때는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뭔가가 막 아깝거나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 과잉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런 걸 줬을 때 아니면 이런 좀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 사람 나랑 이럴 정도의 사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지? 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가 설마 나한테 이렇게 다시 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무도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한다. 너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냥 좋은 거 받으면 너도 기분 좋지 않냐. 그렇게 좀 가볍게 나눠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로 접어들고 좀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생각 과잉을 좀 멈추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하하면서도 많이 연습 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쾌하신 가족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좀 더 편하게 칭찬도 하게 되고 좀 더 예쁘게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막 칭찬도 해드리고 잘할 수 있어요 격려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게 살짝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상하가 저한테 미친 영향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칭찬,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뭔가 훈훈하게 화요일 아침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조금 훈훈한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저 햄디가요. 이왕 이렇게 나눠보려고 마음을 먹은 겸 겸사겸사 해서 나눔 요정이 되어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잖아요. 낮 12시에 진행되는 프로죠. 폴킴의 가요광장. 저 햄디가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께 커피 20잔을 쏩니다. 우리 커피 쿠폰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세한 내용 가요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상부상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쿨 FM 식구들끼리 우리 상쾌한 아침 청취자분들께서 또 가요광장에 가셔서 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오늘 낮 12시에 진행되니까요.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셔서 커피도 꼭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가셔서 햄디 잘한다! 햄디 멋지다! 우리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햄디라는 DJ가 있다!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아니 왜 가요광장 청취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쏘고 우리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보다 치킨이 더 낫죠? 우린 더 좋은 거 보내드릴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강한 햄스터, 강햄,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 아니 청조사 기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부담되게 정말.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요, 한 번쯤 꼭 받아주시고요. 자주 듣는 라디오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아 너무 길어 하면 상쾌한 아침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쾌한 아침 청취율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보자고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806님, 햄디, 자취하는 아들 잘 자고 있나 아침부터 괜히 깨톡을 열어봤네요. 중간고사라 바쁘다고 한 것 같은데 답장은 없지만 잘 있겠지 하는 마음을 담고 커피를 내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길 바랄 수밖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잘 계실 겁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게 참 자식들이 먼저 엄마 잘 있어? 하면서 연락도 살갑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또 자취를 했던 입장으로서 자주 연락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까먹게 되고. 왜냐면은 특히나 뭐 시험기간이거나 아니면은 뭐 현실의 삶이 너무 바쁘거나 하면은 뭐 생각은 나거든요. 부모님 잘 계시나? 잘 계시겠지 생각은 나는데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진짜로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 0806님 말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낼 수 있길. 아니면 먼저 이렇게 쓱 잘 지내니? 하고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박영애님께서는 여기는 치토세입니다. 치토세 천을 러닝하면서 듣고 있어요. 정말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치토세가 도대체 어딜까? 제가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뭔가 치토세. 굉장히 약간 멕시코 같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일본 후카이도에 있는 도시라고 하네요. 여행 가셨나요? 아니면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이신가요? 영애님, 치토세 천 러닝하면서 듣는 상쾌한 아침은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러닝 열심히 잘 뛰시고요. 상쾌하게 아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철, 박세별이 함께 부른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같이 듣고 올게요.

이한철, 박세별,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띄워드렸습니다. 백지혜님, 저는 성격상 진짜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여행도 기록해놓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에라이, 햄디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선택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한테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일이거나 할 때는 기억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쉽게 잊어먹고요. 뭐 기억을 기억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종종 사람의 얼굴이나 내가 분명히 저분을 아는데 왜냐면 저희 직업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우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건 내 사정이잖아요. 내가 사람 많이 만나는 건 내 사정이고 이분은 저를 아실 텐데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기록을 많이 해놓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름이라든지 좀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 제 주변에서도 되게 강박적으로 사진이나 아카이빙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이나 아니면은 뭔가 중요한 일정 같은 거를 빡빡하게 기록해 놓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래서 혹시 언제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바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찾아내시고 그런 요즘에 첨단 기술이 있으니까 혹시 지혜님이나 저처럼 좀 기억력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에 의존해 보는 것도 어떨지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을 안 난다고 그냥 아 모르겠다 그냥 뭐 까먹었어 난 원래 기억 못해 라고 하고 사는 것보다 우리처럼 좀 기록해놓고 아 의식적으로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2345님 유원 언니 공부하기 싫어요. 언니는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버텼어요? 꼭 공부를 해야 어른이 될 수 있나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이시죠?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외의 경우는요. 내가 어떤 특출난 것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외의 것에 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뭔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따로 있어서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공부 말고 할 게 없잖아요. 학생 때는 집중할 수 있는 게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전 최대한 열심히 딴짓을 했어요. 네. 대신에 그 죄책감이 들거든요. 딴짓을 하면 할수록 그 죄책감을 약간 동기부여 삼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스퍼트를 내서 팍팍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죄책감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도움이 너무 안 되죠? 저도 진짜 막 뭐 공부할 때 정말 딴짓 끝까지 하다 밤새가지고 뭐 과제 같은 거 끝내고 그랬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진짜 이게 시작이 어렵지 눈 딱 감고 아 내가 완벽하게 끝내지 않아도 일단 시작을 하자 일단 스타트를 끊자라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은근 좀 술술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쉬고 좀 쉬는 시간 갖고 이런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땐 그게 왜 안 되지? 네.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보세요. 2345님 파이팅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적어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The Most Beautiful Thing.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요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은요, 청조사 기간을 맞아서 스페셜하게 햄디가 태어난 199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6년 10월 2주차 뮤직뱅크 아니죠, 가요 톱10 차트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18위 그리고 17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8위는 신승훈 내 방식대로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정규앨범 수록곡으로 이때 타이틀곡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이었고요. 이어서 17위는 이문세 조조할인이었는데요. 이문세 씨의 10집 타이틀곡이고요. 당시 달팽이라는 곡으로 활동하던 패닉의 이적 씨와 듀엣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신승훈 내 방식대로의 사랑, 이문세 조조할인.

요한이의 플리마켓 1996년 10월 2주차 가요톱10 차트 18위 신승훈 내 방식대로의 사랑, 17위 이문세 조조아린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199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옛날 노래가 주는 이 분위기 너무 좋네요. 진짜로요. 뮤직뱅크 노래들도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또 이 90년대 노래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실 신승훈 내 방식대로의 사랑은 오늘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이문세 조조아린이라는 노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요. 제가 그리고 그 대구에서 1023 뮤직 스튜디오라고 이라디오를 조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 90년대, 80년대, 70년대 그 이전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청취자분들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 또래보다는 이맘때 노래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좀 잘 아는지. 우리 상쾌하진 가족분들 가끔 문자 보면은 뭐 요즘 노래 좋은데 옛날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조금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 주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96년도에 햄디는요 응애응애 하고 있었습니다. 응애 태어난 해인데 여러분들은 96년도에 뭐 하고 계셨나요? 가끔 이 상하 가족분들 중에 연령대가 굉장히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낮은 친구들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런 시기일 것 같고 또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 너 그때 뭐 했다 뭐 직장 다니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96년도 추억들도 이번 주에 새록새록 떠올려 보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2님 한국 100대 명산 도장 깨기 위해서 연차 쓰고 명지산에 가요. 이번에 등반하고 나면 92개 남습니다. 아, 이 리스트 좀 공유받고 싶은데요. 100대 명산. 와. 아니, 근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등산을 하는 게 뭔가 기간을 설정해 놓으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이게 참 마음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지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가평에 있으니까 살짝 그래 접근성이 좋긴 한데 백대 명산이라고 그러면 저기 멀리 뭐 경상도에도 있을 것 같고 전라도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곳까지 도장째 깨기 하러 가시려면은 꽤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지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후기 남겨주시고요. 조심히 등반하셨으면 좋겠네요. 겨울에도 하시겠죠? 네, 항상 안전, 건강 조심하시고요. 0956님 가까운 영종도 바다 여행은 어떠세요? 며칠 전 산책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영종도는 일몰도 엄청 예쁘답니다. 아, 좋죠. 영종도 너무 좋죠. 서울에서 가기도 편하고요. 아, 근데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셨다. 0956님. 요즘에 진짜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완전 파란 하늘에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영종도 제 여행 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56님.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들려드렸고요. 7202님. 어? 안녕하세요. 햄디 처음 문자 보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내려니 부끄럽네요. 항상 재미난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유. 햄디 덕분에 5시부터 재미나게 일하고 있네요. 냥이들 좋아라 하신다 해서 딸내미들 사진도 같이 보내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고양이 사진 두 마리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페르시안 고양이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지? 아, 이거를 저 혼자 본다니 너무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권력이 느껴지는. 네, 나만 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하니까 이런 귀여운 양이들 사진도 볼 수 있고 너무 좋네요. 이거 직업 만족도 100입니다. 100!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7202님 근데 충청도 분이세요? 잼나게 일하고 있네유. 사진도 같이 보내유. 이렇게. 아니면 제가 유언이라서 유로 이렇게 해주신 건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보내주세요. 7202님 고양이 사진으로 힐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와요.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지금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한데.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가사를 이해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 표현까지 익히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고 영어로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난 당신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지. 두 번째, 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세 번째, 당신이 날 구해줄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르지. 네, 어떤 내용일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필리핀계 미국인 아티스트인 프라임의 곡 You라는 제목이에요. 2024년에 발매되었습니다. You라고 했으니까 당신, 뭔가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내용이 나올까 싶기도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난 당신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지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찾아내셨을지 궁금하네요. Don't look at me with those eyes. 이 가사부터 들었습니다. Don't look at me. 나를 바라보지 말아요. With those eyes. 그런 눈으로 날 바라보지 말아요. 라는 가사입니다. Don't look at me with those eyes. 이런 말 때때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그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지 좀 마. Don't look at me with those eyes. You're tempting. 아, 그런데 지금 이 가사 속에서는 어떤 눈빛인지 하니까 유혹하고 있대요. 오, 우리 현실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You're tempting. 당신은 유혹하고 있네요. I can't lie. 난 거짓말 못해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라는 정도로 의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I can't lie. 아, 진짜예요. 당신은 유혹하고 있어요. But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이 가사 들으셨나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나는 당신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지라는 미션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Disguise라고 해서 D-I-S-G-U-I-S-E라는 철자의 단어이고 변장, 위장, 속셈 이처럼 해석을 합니다. 당신의 속셈을 see through 할 수 있대요. 간파하다, 뭐 꿰뚫어보다 라는 뜻이니까 전체 문장 잘 해석되시죠?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난 당신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어. Cause I don't want you to leave me stranded. 자, 끝부분에 stranded라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stranded라고 하면 뭐 발이 묶인다든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I don't want you to leave me stranded 라고 했으므로 나는 당신이 나를 고립되게 하고 떠나기를 원치 않거든요 라고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He's the one I didn't want to mention. 그는 내가 didn't want to mention,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No, I'm not jealous. 아니요, 나는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가사죠. I just want your attention. 나는 그저 무엇을 원한다고요? Your attention. 당신의 관심을 원할 뿐이에요. 라는 가사입니다.

It's not hard to see. I need you here with me. 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당신이 여기 나랑 있기 바라는 걸 알기가 어렵지 않대요. 너무도 명백하죠 라고 해석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It's not hard to see. 명백하죠. I need you here with me. 내가 당신이 나랑 여기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걸 아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런 걸 아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I wear my heart on my sleeve. 예, 새로운 표현이 들렸습니다. I wear my heart on my sleeve. 자, wear one's heart on one's sleeve 라고 하면 자,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을 소매에다가 두르거나 걸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요. 바로 미션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라는 상황입니다. 심장을 소매에다가 걸치고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얼마나 솔직하겠어요. 그죠?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모습이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I wear my heart on my sleeve.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Oh, it's you. 오,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반복적으로 유후, 유후 이거 들으셨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I just want you to myself 라고 했습니다. I just want you to myself. 이처럼 want someone to oneself 라는 구조를 활용을 한다면 누군가를 독차지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독차지하고 싶을 뿐이에요. I just want you to myself. 나는 그저 당신과 단 둘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라는 말과도 통하겠죠.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이 날 구해줄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르지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은 가사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It's you, 당신이에요.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자, 구해줄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르지 라고 했으니까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딱 맞는 가사가 들렸습니다.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당신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No one else above.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No one else above. 다른 누구도 그 위에 둘 사람이 없대요. 당신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럴 때 주로 No one else is more important than you 라고 하든지 아니면 You're the priority. 우리가 다른 곡의 가사를 통해서도 살펴본 내용인데 You're the priority. 내가 당신을 최우선시한다라는 상황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도 대체할 수 있겠어요. I'll do anything. 나는 뭐든 하겠어요. Just don't replace me. 여기까지 들렸죠? 그저 날 대체하지 말아요.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with someone else 정도이겠죠? 나를 다른 누군가로 대체하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let me be the only one 이라고 했습니다. Let me be the only one. 내가 당신의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해줘요 라는 요청의 문장까지 해석을 해봤어요. 애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불안감까지 매우 커진 상태인 것 같죠?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Prime의 You.

그럼 핵심 표현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당신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지.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맞아요.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라고 나타냈습니다. I can tell what you're up to. 예, 좀 더 실용적인 문장일 수도 있겠죠. I can tell what you're up to. 당신이 어떤 속셈인지 나는 알 수 있어. 당신 속셈을 알 수 있지. 라는 뜻입니다. 혹은 You can't fool me. 아, 당신은 나를 속일 수가 없어. You can't fool me. 이런 문장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라는 문장 속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활용이 됐었죠. 특히 심장이 어디에 걸쳐져 있다고요? 맞아요. 누군가의 소매에 둘러져 있고 걸쳐져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했던 문장이었습니다. I wear my heart on my sleeve 라고 묘사를 했어요. I don't hide my feelings. 이런 말과 당연히 통하겠죠. I don't hide my feelings.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 라고 직접적으로도 전달해 보세요. 세 번째, 당신이 날 구해줄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르지.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이거 기억나세요?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You could be the one to 동사 원형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은데 뭐뭐 할 사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구해줄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You might be the person who can save me. 이런 말과도 같겠죠. You might be the person who can save me. 당신은 어쩌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라고 다 통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두 번째, 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I wear my heart on my sleeve. I wear my heart on my sleeve. I wear my heart on my sleeve. 세 번째, 당신이 날 구해줄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몰라.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You could be the one to save me. 네, 이처럼 유용한 문장들 이 가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0: Have a happy day. Good morning,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배보이.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뭐.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798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저 5일 만에 3kg가 쪘어요.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참.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듣고 싶어요. 아, 0798님 괜찮아요. 이 정도 급진이면 급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당분간 이제 군것질 조금 줄이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유산소 운동 좀 하시고 저녁 7시 이후로 안 드시면 바로 빠지실 겁니다. 아셨죠? 큰일 안 났어요. 괜찮아요.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권진영님 사연입니다. 유원 씨는 누가 누구 좋아하고 그런 거 눈치 잘 채는 편이에요? 저는 진짜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요즘 제 레이더에 딱 걸린 분이 있어서 그분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세상 카리스마 있는 여성인데 그분 앞에만 가면 혀짧은 애교쟁이 소녀가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될지 기대돼요. 스테이씨의 빼빼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저는 그런 거 눈치채는 그건 좀 없어요. 남자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약간 뒷북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에? 언제?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아, 제가 진영씨께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실지 진짜 궁금하다.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스테이씨의 빼빼.

Good morning, wake up, dance! 7750님 햄디, 날이 쌀쌀해져서 그런지 요즘 따뜻한 국물 요리가 자꾸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짬뽕으로 가야겠어요. 햄디도 짬뽕 가시죠? 올데이 프로젝트 크래쉬도 같이 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짬뽕 좋죠. 저는 굴짬뽕 먹고 싶어요. 아, 굴짬뽕 진짜 맛있겠다. 우리 7750님 뜨끈하고 매콤한 짬뽕 한 그릇 맛있게 잘 드시고요. 올데이 프로젝트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크래쉬! I just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3358님, 햄디, 저는 오전 러닝 나왔어요. 이제 아침엔 뛰기 좋은 날씨네요. 꽃도 참 예쁘게 폈어요. 얼마 전 인사발령으로 회식을 했는데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이틀을 운동을 못했답니다. 다시 아자 아자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 그 황화 코스모스인가 그거 아니에요? 주황색 꽃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지? 와, 너무 예쁘네요. 진짜 아름다운 풍경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요즘에 그 막 술 먹거나 회식한 다음날에 운동을 최대한 정말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웬만한 정신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틀 못 하셨어도 그래도 좀 회복하시고, 예, 그때 운동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3358님 운동 잘하고 들어가시고요. 3197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유언님, 저는 지금 필라테스 하러 가요. 이 아침에 무슨 필라테스인가 싶으시죠? 친구가 필테 강사인데 공짜로 봐준다고 해서 수업 전에 들어야 하거든요. 공짜 수업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너무 부럽다, 진짜. 뭔가 친구가 필라테스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 더 힘들게 정말 몸을 그냥 아주 그냥 쫙쫙 찢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우, 잘 받고 오세요. 3197님. 필라테스가 진짜 우리 몸에 좋다 하더라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3358님, 3197님께는요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도 한 곡 같이 듣고 올까요?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띄워드립니다.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뭐든지 하다 보면 는다. 오빠 뭐해?
1: 야 이거 봐. 야 나 주말에 와이프랑 부산 갔다 왔거든? 야 잘 나왔지? 야 내가 잘 찍었다니까.
0: 와 이거 오빠가 찍은 거야?
1: 그럼.
0: 뭐야 박철규 사진 좀 찍는다.
1: 야 내가 이 스킬 얻기까지 내가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지 아냐 진짜. 하, 옛날에는 있잖아. 와.
0: 자기야 자기야 나 사진 좀 찍어줘.
1: 어. 자 하나 둘 셋 눈 감지 마. 어 됐다. 어.
0: 찍었어? 봐봐.
1: 봐봐 이거 잘 나오지 않았어?
0: 아 오빠 혹시 눈 감고 찍었어?
1: 아니 뭐 바닥 맞춰서 잘
0: 아니 왜 이렇게 그지같이 찍었어? 나 완전 대드로 나왔잖아. 다시.
1: 아 알겠어. 자 이렇게 카메라 눕혀가지고 자 찍는다. 됐어. 아 야, 이번에 나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찍었다. 이거 괜찮지 않아? 아니 뭐 완전 십등신 같은데.
0: 오빠 나 안 사랑하지?
1: 아이 뭘 안 사랑해. 아니 잘 나왔는데.
0: 아니 원래 사진은 찍어준 사람의 애정이 그대로 담겨야 되는데 이거 봐 나 뭐야 진짜 10등신이라며 3등신이잖아 짱뚱한 것 같아 짱뚱아.
1: 아니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보면 표정이 좀 그런가? 아니 아닌데?
0: 아니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 지금 내가 원래 못생겼다 얘기하는
1: 아니,
0: 거지?
1: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봤을 때 잘 나왔는데 뭐 아니야 내가 다시 찍어볼게.
0: 제대로 찍어라.
1: 자 하나 둘 오케이. 아 이제 됐다. 진짜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넌 얼마나 내가 구박받았는지 모른다. 야 진짜 이렇게 찍기까지가 진짜 천신만고의 세월이 끝이야. 아우 내가 지금 말을 하자니 저 눈물이 나온다 진짜.
0: 아 역시 오빠를 사람 만든 건 오빠 와이프분이구나.
1: 야 뭔 사람을 또 그런 의미가 아니야.
0: 아니 그럼 그렇지. 천하의 박철규가 사진을 그냥 잘 찍을 리가 없어. 이게 다 우리 언니 와이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거였어.
1: 야 사진 찍는 건 난데 왜 내 땀과 노력이 없고 왜 와이프의 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0: 아키버드의 찰칵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뭐든지 하다 보면 는다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큰 임무잖아요. 아... 어떠세요? 좀 잘 찍는 편이세요?
1: 아니, 저는 잘 찍는다고 생각했거든요.
0: 아 잠깐만, 일단은 휴대폰 기종이 뭐죠? 사과인가요?
1: 사과예요.
0: 어? 네. 그러면은 일단 합격.
1: 뭐야, 우주면은 뭐 안 되고 사과면 괜찮습니까?
0: 그건 아닌데 예. 약간 그
1: 저희 이거 위험해요. 이거 DJ로서 굉장히 지금 발언의 중심대에 올랐어요.
0: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이거는 절대 제가 뭐 일반화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폰으로 찍혔을 때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1: 저는 두 개 다 썼었거든요. 네. 지금 폰 전에는 이제 우주를 썼는데
0: 우주?
1: 그건 조금 이제 얼굴이 길어 보이는
0: 맞아요.
1: 오이 효과가 좀 있긴 합니다.
0: 그게. 네.
1: 아무튼 제가 뭐 사진 찍는 거는 뭐 전신 사진도 어느 정도 좀 잘 찍고 저희 부모님 찍어드릴 때도 항상 만족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의 사진을 찍어줄 때는 네. 한 차원 더 발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0: 그렇죠. 당연하죠. 어떤 나는, 코멘트를 들어보셨나요?
1: 나는 그 격자를 켜는 것도 몰랐어요. 격자를 켜서 네.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대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수평선이 안 맞으면
0: 네.
1: 아니 왜 제가 이제 인별의 사진을 올릴 때도
0: 네.
1: 저희 그게 안 맞으면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조금 그거는. 더 신경 써서 올려야지. 제가 뭐 스토리 올릴 때도 그렇고.
0: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철규 씨 이제 결혼식을 갔을 때 예. 식전 영상을 틀어주셨잖아요.
1: 네.
0: 거기에 커플 사진이 되게 예쁘게 잘 찍혔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진 잘 안 찍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1: 네.
0: 그때 또 어떠셨어요 기분이?
1: 아 저는 네. 제가 오히려 더 찍자는 주의고 아내는 사진을 잘 안 찍었어요.
0: 찍는 것 같더라고.
1: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찍자고 하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0: 네.
1: 어딜 가든 인증샷을 이제 찍고 있는데 이제 아내는 그런 거죠. 찍을 거면 제대로 찍어라. 저는 일단 찍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데
0: 네.
1: 이제 자꾸 찍을 때마다 완벽을 요구하니까 이제 내가 찍고 나서 자꾸 눈치를 보더라고. 잘 찍혔어? 이러고 어디 업로드를 할 때도 분명히 내 계정인데 요거 요렇게 올려도 될까? 누구 계정인지 모르겠어요.
0: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진을 찍다가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 걔 나 사진 잘 안 찍어. 그러면 내가 찍어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찍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분명히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결과물은 뭐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거는 노력이 부족하다. 다시 찍어 해가지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약간 이거 좀 그 꽁트 내용 중에도
0: 네.
1: 공감이 갔던 게 아니 나 얼굴 너무 이상하게 생겼는데 나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 나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 뭐야
0: 안 돼,
1: 내 얼굴이
0: 잘 나오면 안, 그렇게 얘기하면
1: 잘
0: 안
1: 나와서 내 얼굴이 이렇다고? 네. 이렇게 될까봐
0: 네.
1: 그게 제가 머뭇머뭇했던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하다 보니까 감정입이 돼가지고
0: 네. 공감되네요. 뭐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저는 엄마를 이렇게 조련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랑 보통 여행을 많이 가니까
1: 예.
0: 엄마가 찍어준 사진을 보면은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니 그냥 이제 이상하다뿐만 아니라 각도도 뭔가 이렇게 좀 비틀어서 찍으시고 그래서 제가 엄마 이거 그 격자 알려주면서
1: 예.
0: 여기다 맞춰 찍어야지 하니까 엄마 노인학대라고 노인학대로 신고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진짜 사진을 잘 찍으셔서 제 인별에 많은 사진이 어머니께서 찍어주신
1: 그래요?
0: 많이들 저한테 남자친구가 찍어줬냐 누구랑 갔냐 이러는데 엄마의 작품이라는 거
1: 네,
0: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튼 사진이란 게 참 쉽지 않아요.
0: 그렇지.
1: 인물사진 그냥 그 격자로 해서
0: 네.
1: 그 가운데 머리 놓고 발끝 맞추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0: 네.
1: 배경 사진 찍거나 또 감성 사진 찍을 땐 또 다르게 찍어야 되더라고요.
0: 또 다릅니다.
1: 뭐 여러분들이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0: 오늘 또 이렇게 사진 얘기 함께 해봤고요. 진짜로 우리 사화 가족분들 중에 나 사진 좀 잘 찍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에게 좀 그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철규 씨 보내드리면서 페퍼톤스의 카메라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4: 잠시 후 7시에는 조정식의 FM대행진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1433님, FM대행진을 매일 듣는데 식디가 노래 따라 부르는 코너 정말 너무 좋아해요. 이 맛에 식디의 FM대행진을 듣습니다. 매일 아침 큰 웃음

아, 데몰리션 노래방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식디가 열창하는 시간을 좋아해 주시니 제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잠이 깨는 시간이죠.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아, 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출근길이 행복해지고 누군가의 아침에 뭔가 작은 웃음이라도 줄 수가 있다면 전 언제든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해요. 자제하는 겁니다. 오늘의 첫 곡 눈물뿐인 바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선곡을 또 좀 감성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오늘 좀 시작부터 데몰리션 노래방 한번 땡겨볼까요? Let's go!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해가 뜨기 전까지 이젠 우리들의 시간. Only one. 조정식의 FM 대행진 오전부터 7시부터 한번 문을 대차게 열어봤습니다. 자, 1433님의 오늘의 주제곡 눈물뿐인 바보로 좀 급하게 선회했어요. 원래는 판타스틱 베이비였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깜깜하고요. 네. 자, 1433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고요. 오늘 또 뭐 어떤 스타가 오는지 오픈 스튜디오 앞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모여 계시는데 어떤 스타가 오는지는 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2026년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식식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0: 문을 많이 내주시고요.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혹시 받으신다면 FM 대행진을 꼭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김혜영 씨가 식대 즐겁네요 하셨고요. 최숙희 씨도 이 새벽에 저렇게 목소리 나오기도 힘들어. 세계에서 오직 한 사람 식대 하셨나?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또 같이 즐겨주시니까 제가 또 신이 나고 오전에 저도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은 잠도 저도 확 깨고 저도 뭐 사실 일어난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기분이 그냥 확 좋아지면서 또 커피 한 모금 하면서 같이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1130님. 저는 오프닝은 처음 듣는데 원래 이렇게 매일 노래를 부르시나요? 정신이 번쩍 들고 슬며시 웃음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프닝에 1434님이 또 데몰리션 노래방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오는데 야 좀 많이 어둡다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번쩍 드시라고 한번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비가 서울 기준으로는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좀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우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형우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빗길입니다. 오늘 낮까지 이렇게 전국 대부분 가끔 5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내려앉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내일 아침 서울이 한 자릿수 예상되고요. 많은 지역이 내일 아침 매우 쌀쌀하거나 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1도로 예상되는데 어제 서울이 30.1도까지 올랐거든요. 비교하면 9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대전과 강릉이 22도, 대구 23도, 부산, 광주, 제주 25도 등 대부분 기온이 선선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면서 서울, 세종, 안동이 9도 한 자릿수 예상되고요. 파주나 철원은 5도까지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변화되는 이렇게 기온이 많이 느껴지는 만큼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이맘때와 비슷하다가 토요일에 잠시 기온이 오르고 일요일은 전국에 비가 한 차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지금까지 서울에 1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FM 대행진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FM 대행진.
3: FM 대행진.
4: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0: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조정식의 FM 땡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더 푸짐하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KBS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그룹 GOD의 노래고요. 한창 육아일기로 큰 사랑을 받던 99년도에 나온 곡인데 멜로디는 밝고 신나지만 아직도 난 그대를 잊지 못한다는 뭔가 슬픈 가사가 또 절절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샵 8910으로 지금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말의 후속곡이었나?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GOD의 초창기에 나온 곡이고 굉장한 히트곡인데 거짓말이 사실은 제일 또 히트한 곡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짓말보다 또 이 곡을 나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슬픈 노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가 후속곡이에요. 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거짓말 뭐 히트곡 중에서도 또 이 노래는 노래 제목이 두 글자예요. 아시죠?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많았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라디오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 코너에서 제가 노래를 또 부릅니다. 뭐 누가 특별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노래를. 근데 오늘은 좀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이 그 제가 뭐 노래를 뽐낸다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좀 흥을 올리고 기분을 올리고 하면서 시작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짧게 부를 거니까 그리고 청취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 지금 도전장 많이 내주십시오. 또 오늘 4부 청조사 특집으로 특별히 준비한 코너 셀럽 상담소 개그 콘서트 성대모창단의 안윤상 형님, 김성원 형님, 우리 또 양기용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다양한 셀럽들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4부 끝까지 꼭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 6128님이 천안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 왔는데요.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 왔으니까 청조사 조사 전화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랜덤으로 아마 할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모르겠지만 또 좀 더 텃세가 있을 수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화가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한 두 분기, 세 분기 지나야 갈지 첫 분기부터 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온다면 네,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19님 러닝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식디 노래 웃으면서 뛰고 있어요. 여기는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밤새 비가 내리다가 갰어요. 네, 출첵합니다. 아, 제주도는 지금 비가 안 내리는군요. 그래도 이제 조금 밝아지긴 했는데 어둑어둑하니까 그 땅 잘 보면서 뛰시고요. 3468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비도 안 오고 해도 쨍쨍합니다. 엄마랑 아침 출근할 때는 매일 듣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예. 지금 어느 지역에 좀 비가 안 오는지 또 우리 그 전국의 식식이 여러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4175님이 팬 GOD라고 하시면서 도전장을 내주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 씩씩 아우큐스. 자, 오늘 문제 푸실 시기는 4175님이시고요. 육아일기 볼 때는 초딩이었는데 이제는 오전 회의하러 가는 출근입니다. 직딩입니다. 팬 GOD 도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육아일기 볼 때 초딩이었으면 저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 그죠?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네.
0: 그 한 90년생쯤 되셨나요?
6: 조금 더 아래입니다.
0: 그래?
6: 네네.
0: 야, 근데 지금 벌써 회의를 하러 가 몇 시 회의인데 이렇게 일찍 가세요?
6: 지금 8시까지 출근이라 지금 막 식기 동네 서울숲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야, 8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퇴근은 몇 시쯤 하세요?
6: 저 오늘은 일찍 5시쯤 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0: 유연하게 근무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회의에서 또 발성도 잘 나와야 되니까 기분 좋게 네.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6: 네.
0: 자, 제가 먼저 식으로 가사 대신 부를 테니까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6: 알겠습니다.
0: 자, 오늘 회의 화이팅!
6: 화이팅!
0: 원, 투, 쓰리, 포!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6: 그래 찾아 이 거리를 헤매.
7: 계속.
6: 난 아직까지 그때 찾지 못해.
7: 그대만을 원해. 다른
6: 사람을 하지 사랑을 하지 못해.
8: 와우, 어디서 전화하셨군요.
0: 팬지오디야. 역시 팬지오디요. 예, 가사 하나하나 꼭꼭 씹으면서 불러주셨습니다. G.O.D의 애수가 오늘의 정답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우리 4175님께는 건강기능식품을 드리면서 씩씩플레이스로 갑니다.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혹시 엉덩이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래 앉아있는 생활습관으로 엉덩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의학적으로는 대둔근, 햄스트링 조절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걷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도 엉덩이 대신 허벅지 뒤쪽이나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아프고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엉덩이가 기억을 잃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들었을 때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허리만 긴장이 된다면 엉덩이 근육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엉덩이의 기억이 돌아오게 하는 치료는 운동을 우선으로 하는데요. 스쿼트와 브릿지 등을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곧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신체 균형을 위해서 엉덩이 근육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바로 또 전해드린 소식과 관련해서 퀴즈 드리니까 퀴즈 잘 풀어주십시오. 퀴즈 맞히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푸세요. 지금 한 20분 넘게 엉덩이가 자꾸 예쁜 나 같은 여자라고 보내주시는데 퀴즈 푸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거 엉덩이 자꾸 예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앉아있는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으며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 통증과 불편감이 생길 수 있는 신체 부위 어디일까요? 1번 청취율 조사 힘내줘요 식식이, 2번 너는 멍청이, 3번 엉덩이. 어떻게 퀴즈도 안 내드렸는데 이렇게 벌써 오답을 이렇게 쏠 수가 있냐고요. 대단합니다. 아,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시스타의 Give it to me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0: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식식플레이스 퀴즈 같이 풀었고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엉덩이였습니다. 엉덩이 정답 맞힌 분 중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후에 FM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도 또 많이 왔는데 엉덩이가 자꾸 예뻐 나가던 여자 120분 정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좋아하는 노래니까요. 예. 자, 2로 끝나는 오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혜은 씨가 야구는 한동희, 농구는 강동희, MC는 강호동희. 좋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형님 확실히 또 형님 한참 형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오답을 읽어드릴게요. 김현욱 형님이 시니어반 딱 형님 오셨어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뜨기 보내셨습니다. 김현욱 형님 선물 드립니다. 오전부터 7까지 세주셨어요. 자, 천민지 씨가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밴댕이 밴댕이는 속이 좁은 거예요.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라 밴댕이는 속이 좁은 거. 오아윤 씨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 좋았습니다.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이금희 선배님 또 사랑하기 좋은 날 저녁 6시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로리님 이번엔 할 것만 같다. 청조사 1위 조정식이.
1: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0: 좀 도와주십시오. 광고 듣고 돌아와서 앵콜로 오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1부는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스피드렉,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에르웍스, 현대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제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X세대 형님들이 화가 지금 좀 났어요. 우리 김기호

0: 형님도 이제 X세대 형님 같은데 이거 방송될 수 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X세대에서는 지나다니면서 빤히 쳐다보고 이러면은 너 뭘 꼬락내야? 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너 지금 뭘 얄리얄리 얄리하셔서 얄리얄리야.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함께해요 조정식의 FM대행진.
0: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내게 내복을 주는 사람님께서 보고 싶다 호선이 쌤 하셨는데 호선이 쌤도 이제 곧 오십니다. 아,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오시니까 또 그때 반갑게 또 인사하면 되고요. 우리 이민행 씨 좀 너무 자주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 내가 말 네, 여기서 오늘은 성대모창단이 4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대모창단 또 형님 또 동생들께서 정말 그 화려한 성대모사 퍼레이드를 또 4부에 함께 해주실 테니까 그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그 옴뇸뇸 선물로 혈당차 히피 혈당차를 아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많이 드리니까 옴뇸뇸 많이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제가 뭐냐? 내가 겪은 달달한 일이 주제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선물 많이 챙겨드리니까 내주십시오. 자, 주제 어떻게 보내시면 되냐면 그 어제 소개팅 주파수 소개팅 듣고 너무 달달하다. 남의 연애하는 건데 내가 왜 설레냐 하시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최근이 없으면 옛날 이야기라도 내가 달달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저랑 있는 게 너무 좋고 재밌다고 버스를 석대나 그냥 보내는 거 있죠? 좀 설렜어요. 이런 사연들이죠. 막 내가 너 데려다 줄게. 이제 우리 집 왔으니까 내가 다시 너 데려다 줄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그런 사연들. 내지는 최근에 친구한테 설렜어요. 친구가 비 오는 날 전화한 거예요.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비 와서 너 생각이 났다고 전화하는데 또 설레더라고요. 뭐 이런 사연들 있죠?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2부로 오겠습니다.

0: 혹시 어디서 내리세요?
1: 저요? 전 안 내려요. 이 버스는 쿨 FM 순환 버스거든요. 안 계시면 오라이.
0: 서울버스 273번, 341번, 361번, 740번
1: 광역버스 1550번, 9501번 쿨 FM DJ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버스를 만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0: 문자 번호는 샵8910,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선물 드려요.
1: 아침부터 밤까지 재밌는 라디오
0: KBS 쿨 FM과 함께해요.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박영진입니다.
0: 어서오세요, 박영진 형님. 오늘도 좀 뭔가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 아이고, 내가 정식 씨.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이거.
0: 왜요?
1: 내가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돈 좀 아끼겠다고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는데 말이야.
0: 네네.
1: 뭐, 꼼수로 기름을 더 집어넣는 곳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겁니다. 아이고, 참.
0: 꼼수로 기름을 더 넣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잘 들어봐요. 셀프 주유소에 갔어. 오늘은 기름 만땅 가득 버튼 딱 눌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졸졸졸졸 기름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기름이 다 들어간 다음에 화면에 이런 글씨가 돼요. 정액 아니면 정량. 그럼 정식 씨는 어떤 버튼 누를 거예요?
0: 정액을 누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죠.
1: 자,
0: 보통
1: 그럼 네. 대부분 이런 화면이 나오면 기름이 덜 들어갔나 하면서 정액이나 정량 버튼을 딱 누른다는 거예요.
0: 그쵸.
1: 근데 그 버튼이 뭔지 알아요? 이미 연료 탱크는 꽉 채워졌는데 추가 주유 기름을 더 넣게끔 유도하는 화면이다 이 말이야.
0: 뭐야?
1: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넘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0: 넘치더라고요.
1: 난 안 눌러.
0: 아니 셀프 주유하다가 넘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1: 어이 참.
0: 또 기름 닦고 막. 아니 주유는 끝났는데 그 추가로 나오는 화면 때문에 고객들이 지금 헷갈린다 이거군요.
1: 그렇습니다. 주유기 소리가 멈췄다 그러면 주유기를 제자리에 놓으면 끝난 건데 굳이 정량이니 정액이니 화면이 나오니까 착각해가지고 추가 주유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 이런 식으로 전국 6천여 개 셀프 주유소가 생긴 수입이 뭐 연간 천억 원 천억 원 누구 집 소유료이 천억 원이야 이거. 나도 주유고 싶네.
0: 아니 1년에 천억. 야 엄청나네요. 야 그 버튼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추가로
1: 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주유가 끝나면 주유기를 내려놓으세요 이런 안내 문구가 하나 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이거 소비자 선택권 침해입니다 침해.
0: 네, 아니 뭐 기름 낭비고 이거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1: 다행히 지적이 잇따르자 국내 4대 정유사들이 밝혔습니다. 조만간 화면에 즉시 멈춤 버튼을 추가하겠다. 이거 지적한 다음에 만들지 좀 말고 돈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꼼수 요런 거 부리지 좀 말고 제가 좀 지켜볼 거야 이거.
0: 그러니까 소비자를
1: 손눈으로 지켜볼 거야 이거. 맑은 눈으로
0: 이 꼼수 주유 유도인데 얼른 좀 사라지길 바라면서 박영진 형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화 좀 푸세요. 네네.
2: 양반 화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허기가 많은 김주현이 왔습니다.
0: 김준현 형님 어서 오시고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까?
2: 그 박영진 씨가 저 얘기를 잘해줬지만 꼼수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 그가 몇 푼 더 벌겠다고 저 섭섭하게 참.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섭섭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0: 섭섭하셔서 코를 그렇게 얼큰하게 드세요?
2: 배고파서.
0: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세요?
2: 정식 씨 이게 저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밥을 안 먹는답니다. 밥 먹는 양이 확 줄었대.
0: 한국 사람 하면 사실 밥심인데
2: 밥심.
0: 밥 양이 줄었다는 건가요?
2: 그지. 나만 밥심 필요한 건 아니지. 그지. 나만 밥 한 공기에 한 공기 투과하고 그런 거 아니지. 글쎄 우리나라 연간 쌀 소비량이 저 1인당 55.6kg 역대 최저치를 찍었답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2: 30년 전이랑 비교하잖아요. 절반 수준이요 딱. 이렇게 적게 먹고 어떻게 살아? 와 이거 기운은 어떻게 되나?
0: 야 근데 요즘 확실히 뭐 식당 가서 이렇게 봐도 그렇고 밥 한 공기 기준이 예전이랑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2: 그래?
0: 작아졌어요.
2: 그 예전에 저 밥 한 공기는 고봉밥이 끈적하게 나왔었는데 저 요즘 한 공기는 푸담한 것처럼 나오고 참 그렇습니다. 물론 1인 가구도 늘고 식단 관리하는 분들도 많은 건 알겠는데 나는 이게 영 섭섭하지 않아? 일회용 즉석밥들도 그것도 한 그릇이 자꾸만 작아져요 이게. 원래는 기본이 210g짜리였는데
0: 맞아요.
2: 작은 공기 누구 코에 붙이라고 130g짜리가 나와가지고
0: 130g짜리
2: 아니 근데 먹도록. 이것도 난 놀랐는데 최근에는 110g짜리 미니밥이 나왔어요.
0: 어우 두 젓갈인데
2: 이건 뭐 저 5살짜리 딱 사이즈인데 야 이거 사람 불러야겠다 덮으라고 밥을.
0: 진짜 마트 가서 제가 보잖아요. 그럼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 밥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2: 주먹밥 만들어도 되겠어 그거는.
0: 근데 이걸 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2: 그렇다는 거지. 130g 작은 밥 비중이 1년 만에 9%대에서 16%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용량 작곡밥들은 그 매출이 죄송합니다 80%나 급증했다는 건데 아 이거 하다 보면 자꾸 이게
0: 한번 쿵 할 때마다 한 공기씩 드시는 것 같아요. 110g씩 드시는 것 같아요.
2: 그 정도는 아니야. 즉석밥뿐만 아니라 김치, 편의점 김밥 이런 게 또 작은 용량이 엄청 충분하게 잘 나간다고 그러니까. 야, 또 난 몇 개 사야 되냐?
0: 김준현 형님처럼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사 먹는 소용량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또 이제 음식물 쓰레기 만들기 싫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또 적정량을 또 챙겨 먹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죠?
2: 그래? 나처럼 큼직하게 먹는 사람들은 밥 공기로 라지 쌓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큰 것도 좀 빨리 좀 더 나와라. 아무튼 음식물 남기시는 건 안 됩니다. 적정량 잘 챙겨 드시고 다들 건강한 식사하시길 바라고 저 햇반도 저기 밥솥 쌓이.

0: 햄버거는 몇 개까지 혹시?
1: 햄버거 is
0: 저는 햄버거를
1: maybe
0: 뭐
1: two
0: 햄버거 종류에
1: three.
0: 따라 다르지만 뭐 두 개에서 세 개까지는
1: 불고기 버거 3.
0: 네. 불고기 버거라면 세 개를 먹습니다. 느끼하지가 않기 때문에.
1: 와우. Awesome burger.
0: 아, 대단한 버거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불고기 버거를 먹고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1: yes.
0: 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 Why not say yes? Oh.
0: 그렇다면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한국의 최고의 밥도둑 반찬을 고르자면 어떤 반찬일까? 고민해 볼게요. 밥 반찬, 밥도둑이. 밥도둑이라고 삼겹살, 한다면 아무래도 삼겹살.
1: 간장게장,
0: 간장게장은 최고의 도둑입니다.
1: Because of money, money,
0: heado,
1: 겉절이.
0: 지금
1: Money, money, money,
0: 영어가 겉절이. Money, money 해도 겉절이가 최고의 밥도둑이다. 좀 군침을 이렇게 한국 음식을 또 좋아하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이제 식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쭉 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오늘 4부에 또 나와주신다고요.
1: Yes, yes. 네. I'm 4쿼터 출연.
0: 우리가 4쿼터까지 했는데 오늘 4쿼터에도 출연을 한다. 진짜 사실 이렇게 좀 모시기 힘든 분을 또 4부에 또 한 번 뵙게 되다니 저희에게도 또 영광이고 잠시
1: 좋은 채널 천
0: 채널을 바꾸지 말아주세요라고도 yes.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4부에 셀럽 상담소에서
1: yes.
0: 만나도록
1: 성대
0: 하겠습니다.
1: 모창단.
0: 성대 모창단으로
1: yes.
0: 이따가
1: Nice guys, nice guys, so good man.
0: 최고의 또 후배들과 함께 제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내 눈에는 싸이의 노래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따가 다시 만날게요.
1: Okay, okay.
0: 네, bye bye.
1: See you soon.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퀴즈 고스톱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도 웹서핑도 두루 즐기시는 풍덕님이 대기 중이고요. 풍덕님과 맞붙고 싶다, 도전 의지가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도전장 내주십시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사과 한 박스, 곰취차 세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 못 맞춰도 참여만 해도 나가는 기본 선물 모바일 커피 쿠폰 그리고 조토카드 10월판 보내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말머리 퀴즈 달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뭐 안 그래도 소개팅 우리가 들으면서 달달한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나의 달달했던 경험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히핏 혈당차 드립니다. 엄냠냠냠냠.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내가 겪은 달달한 일이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히핏 혈당차를 2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드리니까 많이 좀 그 달달했던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서연 씨부터 볼게요. 남친이랑 썸 탈 때 술 마시고 벚꽃 보고 제가 생각났다면서 벚꽃 떨어진 걸 주워서 갖다 줬어요. 술자리에서도 제 얘기만 했다고 해서 더 설렜어요. 지금은 코골이 남편이 뭐 더럽게 왜 벚꽃을 갖다 주... 마음인 거야. 마음이 그냥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예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벚꽃 떨어진 걸 이렇게 주워다가 주는 게 그림 자체가 예쁘지는 않은데 마음을 다 서현씨한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옆에서 자고 있다고 하니까 뽀뽀 한번 해주세요, 서현씨. 예. 곽자옥님, 집 앞에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 겨울밤에 겨울밤 남친 잠바 속에 쏙 들어가서 계속 안고 있어서 남친 키가 183, 저 155라서 아주 그냥 찰떡 사이즈였어요. 눈에서 꿀이 흘렀는데 13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3년 전이니까 2003년이고 2003년의 이 그림이라면 그 초콜릿 광고가 아직은 내 기억에 선명할 때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지금 뭐 다들 기억이 안 나겠지만 X세대 형님들은 다 기억해요. 그 유명한 초콜릿 광고가 그 남친 잠바 속에서 이렇게 고개만 빼끔 내밀고 초콜릿 광고하는 게 있었어요. 딱 그 느낌으로 곽재욱 씨 선물 드립니다. 달달하네요, 초콜릿처럼. 6281님, 고백을 받았는데 6년 사귄 남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다 잊지 못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를 이용해서 천천히 잊으셔도 괜찮아요. 오? 뭘 저를 이용해 라고 말해줘서 결국 싹 잊고 그분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천천히 잊으셔도 괜찮아요.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안정형 남친이다. 안정형 썸남이다. 날 이용해서 잊어라. 좋습니다. 6281님 선물 드립니다. 9105님, 강의가 끝났는데 이거 벌써 그 뭐야, 조인성 씨 나온 영화면 마들렌인가 뭐였죠? 스캔들인가? 클래식. 좋습니다. 야, 세 글자 하나도 안 맞았네. 클래식 딱 그 느낌 나는데 강의 끝났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건물 앞에서 동동 발 구르고 있는데 OT 때 잠깐 봤던 한 학년 어린 후배가 가방에서 초록색 접이식 우산을 쥐어주고 빗길 속으로 뛰어갔어요. 달달했다 녀석아. 수줍음이 있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화에서, 클래식 영화에서 조인성 씨는 조금 까진 거예요. 왜냐면은 내 자켓을 벗어서 같이 이렇게 쓰고 가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순수한 거야. 내가 너무 떨려서 같이 우산인데도 같이 쓰고 가자고 할 그건 너무 설레. 그래서 주고 도망간 거야. 앞에서 넣었어 이런 것도 지금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주고 도망가버려. 이 사실은 진짜.

0: 사랑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진 않았나 보네요. 9105님이셨고요. 임지선님. 야, 달달하다. 달달하죠 다들. 추운 날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목도리를 풀어서 내 목에 둘러줬어요. 대사가 이거 뭐야? 어떤 누가 어떻게 김은숙 작가님이 쓰신 건? 너 감기 걸리면 내가 귀찮아지잖아. 퉁명스러운 말이 어쩐지 참 달달했어. 너 감기 걸리면 내가 귀찮아지잖아. 한태희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자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고 뽀뽀를 했더니 갑자기 웃으며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 왜 갑자기 김희애 씨 느낌으로 읽어지지?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했던 하루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결혼해도 이런 순간은 참 달달하네요. 행복했던 한때를 그리는 딱 그 장면 같네. 그죠? 9334님. 남편이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왔어요. 비 오는 날이라서 붕어빵이 다 젖었는데 품에 꼭 안고 왔더라고요. 식은 붕어빵보다 그 마음이 더 따뜻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 이거는 근데 서로가 달달한 거예요. 이게 또 안 달달한 아내잖아요. 그럼 이게 비 오는 날 이렇게 혹시 젖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누가 비 오는 날 붕어빵을 사오니? 밥맛 떨어지게. 또 이렇게 하는 받아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지금 예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죠. 이게 사랑은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다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받아주는 사람도 잘 받아줘야지 이게 개그도 완성이 되는 거고 토크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사랑도 완성이 된다. 남정민님. 신발 가게에 데려가서 신발 두 켤레 사주는 예전 사귈 때 그 남자. 지금 결혼 22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한 켤레였다면 신고 도망갈까봐 두 켤레 사서 도망갔다 다시 오라고. 부자다. 거기에다가 부자야. 신발 두 켤레를 턱턱 사줄 수 있는. 이동욱님. 아내랑 장거리 연애할 때 아내가 저를 보러 왔다가 가기 싫다고 택시 대절해서 집에 간 적 있어요. 그때 택시비가 28만원인가 나왔다. 제가 그런 사람 부자다. 야, 이게 부자들이 많네. 택시비로 28만원은 이게 지금 뭐 돈을 얼마를 벌고 재산이 얼마고와 상관없이 야 밤에 택시비로 28만원을 태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기가 막혀. 사랑과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야. 아무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도 이제 또 라디오를 우리가 하는데도 광고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청취율이 잘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2부는 메디힐 토너패드, 아이스트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카페앤베이커리페어, 동국제약 페라민큐, 셀레나지 제공입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패드
3: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달달한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세요. 자, 김현희 씨 사연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달달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딸아이가 학교에 꽃이 폈다고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제 사진을 찍더니 딸아이에게 보내면서 여기도 꽃이 폈어. 여기에서 포인트는 딸이 학교에 꽃이 폈다고 사진을 찍어서 엄마에게 보내주는 나이, 최소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됐는데 지금 연애까지 합치면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남편이 달달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런 거는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으로 된다. 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뭐 제가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그 또 아내가 그 식사할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김밥이랑 또 샌드위치를 사서 이거 생색을 내면 안 돼. 딱 그 종이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한 구석에다가, 일터 구석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배달 완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고 있죠. 다들 달달하게. 1519님, 남친이 썸남이던 시절 뼈해장국을 먹다가 덤덤하게 이렇게 대사가 또 중요. 약간 그 골수를 막 뜯어 먹으면서 빨아 먹으면서 개걸스럽게 먹다가 갑자기 내가 본 사람 중에 너가 제일 예뻐. 그 얘기 듣고 홀라당 넘어가서 내년에 결혼한다. 너는 무슨 그런 얘기를 뼈해장국 먹으면서 하니? 아, 너무 좋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 네, 아, 좋습니다.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10: 그래, 우리 딸도 잘 자.
9: 아빠, 불난 것 같아요.
10: 빨리 젖은 수건으로 입이랑 코 막고 밖으로 나가자. 딸,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지?
9: 네, 아빠는요?
10: 아빠도 괜찮아. 연기감지기가 빨리 알려준 덕분에 무사히 대피했네.
11: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약속입니다.
12: 구입과 설치 방법이 궁금하다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검색해보세요.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4: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3: 이른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가을비에 출근 정체가 일찍 굳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노들로 한강대교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이 한때 사고로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요. 통행 재개됐지만 지금도 노들로 시점부터 한강대교까지 전 구간 지나시는데 1시간가량 평소보다 2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1시간 10분가량, 강변북로도 1시간 25분 정도 꽉 막혀 있고요. 반대 공항 일산 쪽 올림픽대로가 더 어렵습니다. 강동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1시간 20여 분에 걸쳐 지체 서행합니다. 또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묵동부근 2차로에선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부 동탄터널 앞두고 5차로에서 사고가 나 기흥 나들목부터도 정체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고인이었습니다.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는 나이 많은 늙크크들의 말투와 행동들.
2: 자, 어디 한번 보자. 5399님. 네. 현우 형님, 인석 씨. 신발 몇 문 신으세요? 몇 문?
3: 270님. 저 남편은 바지 입으면서 꼭 내 혁띠, 내 혁띠. 내 혁띠 어딨어? 혁띠, 내 혁띠 찾아봐 빨리 혁띠.
2: 아,
3: 약간... 내 혁띠 어딨어?
1: 네. 웃음도 이제부터 이현우의 음악 앨범입니다.

잠시 후 8시에는 조정식의 FM대행진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붕붕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힌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선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사과 한 박스, 곰취차 세트까지 알찬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꽝이 하나 있긴 하지만 퀴즈를 다섯 번 다 맞히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퀴즈 코스톱 2승에 도전하는 분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식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출동을 해서 깨끗한 댓글창을 조성해주시는 마음이 바다 같은 GT 누나.

0: 나 논산의 풍덕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풍덕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그 반차 이후에 출근은 잘하셨고요.
1: 아, 네네. 네. 출근 잘했습니다. 한 시간까지라서.
0: 비행기 연착은 안 됐고요.
1: 아, 네, 안 됐습니다.
0: 어이,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지금 출근 중이신가요?
1: 아, 지금 원래는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이거 네. 하고 가려고 오늘은 자차 출근 가려고 집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오늘 또 기분 좋게 또 승리를 하고 출근하면은 좋을 텐데.
1: 네.
0: 그 혹시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1: 네.
0: 라디오를 안 들으시나요?
1: 저 이게 9시까지는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직장에 9시에 문을 열어서 출근은 8시 반인데
0: 아.
1: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9시까지는 들어요.
0: 같이 지금 식색이 다 돌아갔나 봐요.
1: 아, 아니요. 제가 아직 안마의자에 앉아있는데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껐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직장에서는 저희 FM대행진 좀 이제 같이 듣는 동료분들은 안 계시고요?
1: 네. FM대행진은 저 그렇구나. 혼자만 듣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구나. 분위기가 좀 딱딱한 곳이라 많이.
0: 아, 그렇구나. 네. 지금 직장에서도 그럼 라디오 뭐야 퀴즈 도전하는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사실 부모님한테도 비밀이에요.
0: 왜요? 왜요?
1: 저희 부모님이 네. 제가 너무 놀러 다니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0: 아니 딸이 놀러 다니면 좋은 거지 왜 안 좋아하세요?
1: 네, 너무 철없이 천둥 벌거숭이처럼 놀러 다닌다고 막 회사에 반차 내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냥 일요일까지만 있다가 돌아왔다고 거짓말했는데 어제 연결된 거 아시면 안 돼가지고 부모님한테는 말 못했는데
0: 부모님들은 참 이상해, 그죠?
1: 네, 맞아요.
0: 아니 자기
1: 회사에 왜 반찬까지 내면서 놀러 다니냐고.
0: 아니 그러셔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일만 하고 그냥 네.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고 자기 사생활 없이 이렇게 또 살면 그것도 싫어해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막 취미 챙기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도 또 그것도 더 싫어하세요.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어.
1: 회사 눈치를 좀 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2승까지 하면은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0: 그러게요. 2승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런 네. 얘기 우리 취미 얘기 안 할게요.
1: 네. 네. 아니 취미는 괜찮은데 반차 쓴 얘기만 좀 비밀로 해주시면.
0: 아니 뭐 무슨 학생 초등학생 조퇴한 것도 아니고 왜 엄마한테 반차 쓴 걸 비밀로 해요.
1: 네.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풍덕님 오늘도 파이팅이고요. 이따 퀴즈로 뵐게요.
1: 알겠습니다.
0: 화이팅!
1: 네, 화이팅!
0: 네, 좋습니다. 풍덕님이시고요. 오늘은 출근 전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전자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 이게 또 그 가을 야구를 기다리는 야구 팬이 도전장을 내주셨어요. 2503님이시고요. 아, 가을 야구도 못 가는 야구인 퀴즈 맞추고 가을 냄새라도 맡고 싶습니다. 퀴즈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셨는데 부천 으쓱이님이시네요. 네, 만나뵙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0: 잠깐만, 부천이면은 SSG인가요?
2: 맞습니다. SSG예요.
0: 아, SSG. 지금 몇입니까?
2: 저희 지금 이제 가을 야구는 끝났고 저희 6위로 끝났습니다.
0: 아, 네. 좀, 예, 좀 마무리가 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또 뭐 플레이포 다른 내가 응원한 팀 아니어도 재밌잖아요. 그죠?
2: 맞아요. 어제가 마지막 정규 시즌이었는데 어제 진짜 재밌었어요.
0: 네, 다른 팀 경기도 또 보면은 재밌으니까. 그죠? 또 야구 뭐 1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보는 건데, 그죠?
2: 맞아요. 근데 또 근데 저희 9위까지 내려갔다가 6위로 올라온 거라.
0: 그래도 초가을 늦여름 야구가 더 재밌으셨겠네. 그죠?
2: 네. 엄청 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0: 야구를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저 야구 본 지는 한 4년?
0: 4년
2: 정도 됐고요. 네네.
0: 누구 때문에 보게 됐습니까?
2: 처음은 이제 결혼하고 신랑 때문에 같이 만났다가 네. 같이 봤다가 이제는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0: 와, 그렇군. 이 야구가 저도 이제 야구를 모르는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간 적도 있고 한데
2: 네네.
0: 이게 처음에는 좀 룰이 복잡하고 해서 이게 빠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빠지게 됐어요?
2: 야구를 보다 보면 이제 가정에서나 이제 친구나 뭐 밖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욕도 좀 하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0: 스트레스도 풀리고
2: 맞아요. 또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고 네 네모 안에 던지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0: 우리 근데 으승님 지금 목소리로는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막 욕도 해요?
2: 네.
0: 그렇구나. 1년에 한, 그럼 야구장은

0: 몇 번 정도 가세요?
1: 올해 보니까 올해 한 60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0: 60번 가셨다고요? 야구장을요?
1: 네, 원정 포함해가지고.
0: 애기 없으세요?
1: 애기 지금 중학생이라서 부모의 손을 잘 안 타서.
0: 애기가 아니네. 중학생이에요, 벌써.
1: 애기가, 네.
0: 다 키우셨네.
1: 맞아요. 아유. 같이도 가끔 보러 다니고.
0: 너무 좋다.
1: 네, 지금은 이제 공부 좀 하느라고 못 데리고 다니는데.
0: 시즌권 끊으셔야겠네, 시즌권.
1: 가을 야구 보장이 된다면 이제 끊는데.
0: 그렇구나.
1: 좀 힘드네요.
0: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가을 야구 하는 팀 중에서는 어떤 팀을 그래도 좀 제일 응원하세요?
1: 이제 가을 야구에 이제 흥참동이라고 있거든요.
0: 네.
1: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KT.
0: 아, KT를 또 응원하시는구나. 네. 아, 왜 또 응원하는 팀이 있으니까 또 가을 야구 또 즐겁게 즐기면 되고. 오늘은 일단 직접 그 경쟁을 하는 날입니다.
1: 네.
0: 오늘 퀴즈 잘 풀어주시고요,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주 쭉 가면서 또 야구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1: 아, 네, 좋아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0: 우리 그 으승님이시고 목적지는 어디로 할까요?
1: 저 부천으로 하겠습니다.
0: 아, 목적지는 부천으로 가는 우리 으승님이십니다. 으승님과 풍덕님이 대결을 펼칠 거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 0456님이 으쓱이 반가워요. 그래도 올해 보면 6위 잘한 거예요. 내년 파이팅!
1: 이렇게 파이팅!
0: 남겨주셨고 우리 2483님도 부천 으쓱님 파이팅입니다. 이기자 응원합니다. 쓱 야구는 끝났지만 으쓱님의 퀴즈는 계속된다.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은 그 취미 더비가 됐습니다. 아, 취미가 있는 두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의 대결이 되겠고요.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0: 풍덕님. 우리 네. 현정 씨가 풍덩 오늘도 우승으로 풍덩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1: 네.
0: 자, 구호 연습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풍덩.
0: 거의 동시에 외치셨고 만약에 두 분이 동시에 외치신다면 오늘 기회는 오늘 으승님에게 갑니다. 으승님이 끝번호가 3으로 조금 빠릅니다. 풍덩님 이해하셨죠?
2: 네.
0: 네.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죠. 1785년부터 1790년까지는 뉴욕이, 1790년부터 1800년까지는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 DC가 수도로 정해지면서 가장 먼저 지은 공식 정부 건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건축가 제임스 호번이 설계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것의 공식 명칭을 만들었는데요. 뉴스 속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외벽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 동안 업무를 보는 관저,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두 분 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2: 풍덕.
0: 풍덕님이 먼저 외쳤습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정답은요?
2: 화이트하우스.
0: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문제가 저는 이제 읽으면서 우리 요즘 나왔던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다 특히나 이제 우리 풍덕님도 100% 확신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3: 네.
0: 야, 화이트하우스 잘 맞춰주셨고 으승님.
4: 네.
0: 네. 어떻게 백악관 생각이 안 나셨나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설마 이걸까 지금 계속
0: 너무 쉽게 느껴져서.
1: 아, 내 입에서 계속 맴도는데 이거를 만에 말해가.
0: 기회가 한 번이니까.
1: 네.
0: 아, 좀 아쉽네요.
1: 괜찮습니다.
0: 네, 우리 으승님의 그 도전이 이제 2승까지 가지는 못하게 됐고요. 혹시 으승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1: 지금 이제 제가 되게 응원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네.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같이 못했는데 네, 빨리 부상 잘 회복하고 나중에 같이 내년에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0: 아니 근데 뭐야, 선수 이름은 얘기하셔야죠.
1: 네, 정준재 선수 화이팅.
0: 네, 좋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 SSG가 또 큰 활약을 또 펼치길 바라면서 가을 야구하길 바라면서 인사 나눌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으승님 고맙습니다. 빠바이.
1: 네, 빠바이. 네.
0: 으승님이셨고요. 풍덕님.
2: 네.
0: 네네. 지금 출근 중이십니까?
2: 아, 네, 네. 아, 그렇구나.
0: 아니, 퀴즈를 네. 푸는데 어떤 요원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2: 아, 죄송합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어서.
0: 아, 그렇군요. 네. 네. 홍덕님 이제 선물 한번 뽑아 볼게요.
2: 아, 네.
0: 오늘 1, 2, 4, 5 중에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박스.
2: 1번하겠습니다.
0: 아, 네. 랜덤 박스 돌려 주세요. 몇 번?
2: 1번.
0: 아, 꽝입니다.
2: 아. 아.
0: 야, 어제 블랙박스 뽑으셨고 오늘
2: 네,
0: 아 예, 아쉽게도 아 이게 청취율 조사 첫날에 우리가 꽝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아, 또 꽝을 뽑으셨네. 아 백화점 상품권 드렸어야 되는데.
2: 네.
0: 네 풍덕님.
2: 네.
0: 이제 그 부모님한테 말씀하시고요.
2: 아 네.
0: 네네 내일 그 방송 출연한다고 자랑 좀 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그 직장에도 좀 해주세요. 팀장님한테 이렇게 쓰 아, 이렇게
2: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풍덕님 내일 만나요. 빠이빠이.
2: 빠이.
0: 아, 자 풍덕님이 이제 2승 성공하셨고 내일 3승 도전하십니다. 풍덕님과 퀴즈 대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8910 문자로 도전장 내주셔야지 저희가 전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전장 많이 내주시고요. 바로 청취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최근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음악이나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 연결 속도에 따라 재생 환경이 천차만별이라는 단점도 있죠. 데이터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달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흐르다라는 뜻의 영단어 스트림을 사용하고 있는 기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트리밍 2번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 이거 현정 작가의 그 오답인가요? 야오밍 오랜만이네요. 네. 3번. 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밍. 이렇게 세 개의 보기를 드립니다. 스트리밍, 야오밍, 밍밍밍밍. 가운데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정답 재치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OI의 갑자기 듣는 동안 정답 오답 받아볼게요.

0: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스트리밍이었습니다. 네, 정답자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조정식의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트리밍 정답이었고요. 제가 그 뭐 시니어반 문자를 요즘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아 너무 찐으로 문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그 형님 누님들 나이가 많다고 시니어반은 아닙니다. 이게 또 옛날의 향수를 이제 내 가슴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는 분들 제 시니어반이라고 생각하는데 탁구부부 안재영 자오즈밍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이동욱 형님 탁구부부 자오즈밍 그 선수는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 그 메달리스트시고 저도 86년생이니까 사실은 모르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두 분의 또 아드님이 골프선수 안병훈 선수입니다. 안병훈 선수 그 제 결혼식을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는 좀 잘 알고 있는데 아, 자오즈밍 보내신 분들이 또 국제 결혼을 한 우리 또 스포츠 스타 부부죠. 네. 김라영 씨도 탁구는 자오즈밍. 자오즈밍 하신 분들 이제 저희가 다 시니어 반으로 분반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또 연령대가 또 좀 더 젊은 분들 이현수 씨 포함해서 니네 누구지 아니 린자오밍으로 또 많이 보내주셨고요. 예, 현수 씨도 선물 드립니다. 야, 자오즈밍 많이 왔네요. 한복규 씨도 자오즈밍. 좋아요. 네. 자, 3121님이 나는 감기 걸려 코 밍밍. 조금 아쉬웠습니다. 4321님 1 더하기 1은 귀요밍. 2분간 광태하겠습니다. 유건상 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민고. 민고는 괜찮아. 건상 씨 선물 드립니다. 네. 그 땡민님 몇 살부터 시니어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야오즈밍 알아요라고 하셨는데 나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옛날 추억에 깊이 빠져 있는가. 그리고 옛날의 기억을 얼마나 가슴속에 담고 있느냐. 많이 뽐내 주십시오. 자, 최영우 씨와 함께 오늘 날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형우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민기적거리면서 서성였던 한낮의 늦더위가 하루 만에 바로 꺾였습니다. 10월의 13번째 날, 오늘은 전국 대부분 비가 오면서 꽤나 더웠던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서야 되겠고요. 비가 대부분 오늘 낮에 이어진 뒤 그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빗길이기 때문에 우산도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대부분 5에서 50mm의 비가 가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이후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고요.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앉아 내일 아침 서울이 한 자릿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어제는 30.1도였기 때문에 기온 차이가 9도가량이나 나겠고요. 또 대전 강릉은 22도, 대구 23도, 부산 광주 제주 25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세종 안동이 9도까지 내려앉겠고 파주와 철원은 5도, 동두천 이천 7도 등으로 한 자릿수인 기온이 많습니다. 내일은 정말 따뜻한 아침 옷차림 필요하겠고요. 이후로 기온 분포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토요일 한낮에 기온이 반짝 오른 뒤 일요일은 전국적인 비 소식이 또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지금까지 서울에 15mm의 비가 왔습니다. FM댕진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방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어제 그 첫 소식,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 전해드렸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2: 네, 맞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강압에 의한 혼인이었다는 취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감정이 상했고 장모 살해 계획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이지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평소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점, 또 아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계획성을 확인하고 있고요. 예, 사전 답사 여부나 이런 게 좀 계획성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미 김 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벌어져 더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이미 내려졌다가 만료가 됐고 경찰이 추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정보협력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어제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 한미동맹이 붕괴 직전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렸듯이 한미정보협력 논란의 시작을 정동영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고 야당에서는 정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건데 정 장관은 한미 정상이 1년 1개월 동안 4번 만났고 오는 12월 골프회동 가능성도 거론되는 점을 들면서 한미관계가 안 좋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미국의 불신을 이유로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경질해야 할 건 오히려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국회에서 했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이 이번 논란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정 장관은 미국 측 판단에 오해가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장관 후보자였을 때도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는 취지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원 엔화 환율이 18년 9개월 만에 최저를 찍었다는 소식인데요.
2: 네.
0: 한 840원까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원 엔화 환율이 어제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843.2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18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2009년 3월 2일 원엔 환율이 1610.89원까지 올랐는데 이걸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0: 네.
2: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원화 엔화 환율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화와 달러, 엔화와 달러 환율에 따라 계산되는 교차 환율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둘 다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올해 몇 달 전만 해도 고환율이었는데 최근 200원 가까이 환율이 또 떨어졌잖아요. 원달러 네. 환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엔화도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최저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건 그만큼 우리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거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가 넘치는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2: 신현숙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환율은 예전에 익숙한 환율보다도 아직 높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0: 방준원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0: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양 가구 박람회.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 셀럽 상담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윤상, 김성원, 양기웅 씨와 함께합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7: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KBS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조정식의 FM 대행진이 이어집니다.

0: 셋이 합쳐 1,000명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이번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러 오셨습니다. 셀럽 상담소! 지난 추석에 도전 천곡 특집으로 만났던 분들입니다. 식식이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윤상, 김성원, 양기웅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예.
0: 아니 근데 진짜 그 저희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너무 모시고 싶었었는데 아, 왜냐면 그렇죠. 표정이 또 이 표정을 같이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아 다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일단 안윤상 형님은 아까 또 2부에
1: 네, 뭐 저는 뭐
0: 매일 됐고
1: 없는 것처럼 하세요. 괜찮습니다.
0: 네. 우리 양기웅 씨, 김성원 씨, 아 또 생방으로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게 된 잘 지내셨어요?
1: 아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1: 잘 지내셨나요?
0: 아 너무 잘 지냈고요. 어 우리 또 양기웅 씨는 오늘
4: 네네
0: 이렇게 또 셋업 자켓이랑 또 만들어
4: 네,
0: 옷을 또
4: 와이프 될 이제 친구가 이제 또 옷을 새로 아무리 라디오여도 네,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0: 네.
4: 연예인답게
0: 연예인답게 네.
4: 약간
1: 네. 헤어도 세팅했네.
0: 한번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아, 보여주세요. 네. 오늘 또 왜냐면 바지까지 셋업으로 또 입으셨으니까
1: 와
0: 야 연예
1: 우와
0: 바로 꼬만춤으로
4: 마이클 잭슨
0: 아, 양기혁 씨. 웨딩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네.
4: 아, 맞아요. 네. 10월 며칠? 30일에? 10월 7일 날. 어,
0: 네,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 아, 네. 10월 31일 미래 이제
4: 네, 미래.
1: 미래 찍는 걸 갖다가.
4: 아, 네. 네. 또 보이는 라디오 오랜만이어 가지고.
1: 음력이라고 하려고 해도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4: 와, 근데 진짜 그 한 12시간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
0: 뭐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12시간을 찍었어요?
4: 네, 스튜디오가 야외인데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욕심이 나가지고 엄청 열심히 찍었던
0: 잘 나서 신부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4: 네 신부 너무 만족하고 저도 나서. 만족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인스탱코람 네 인별그람
1: 별스타
4: 네,
1: 별스타
4: 인베, 별스타
1: 이미 다 얘기했어요.
4: 거기에 이제 공개가
0: 된 예정입니다. 주커버그가 많이 좋아하겠네요.
4: 아.
0: 네. 자 우리 양기영 씨 소식이었고 네. 우리 또 그 성원 씨 같은 경우에는
1: 네네
0: 그 지금 최근에 그 캐빈으로
1: 캐빈
0: 지금 아. 터졌어요. 지금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저희 생방 들어가기 전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그래도 많이 행복해 아, 그러니까. 하신다고 지금 아,
1: 네 너무 터지기 너무 행복합니다.
0: 전에 인생의 캐릭터를 만난 게 아닌가
1: 아, 인생 캐가
0: 그렇죠?
1: 맞습니다. 아, 우리 저기 네. FM 대행진이 터지기 전에 아, 저점 매수 잘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아 이거 이제 바빠졌으면 여기 못 나왔다고 아침에
0: 이거 지금 사실은 캐빈 이후에 섭외했으면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5: 그렇죠.
1: 아 여기요?
5: 아니죠. 무조건 오죠.
0: 우리 명예 영국인님 그 너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케빈이라는 캐릭터로 연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600만에서 700만 사이 700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 아 너무 감사합니다. 부럽다,
0: 부럽다. 네, 주변에서 사람. 많이들 얘기하시죠.
5: 많이 재밌다고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섭외는 아직 좀
1: 이 기회에 아직 섭외 좀 해달라고 좀 그러니까, 어필하네.
0: 지금 케빈 지금. 근데 네. 서로 눈치 보고 있을 수 있어요.
5: 많이 바빠지고 싶습니다.
0: 지금 섭외가 딴 데서 많이 오겠지 해서 우린 한 템포 쉴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5: 눈치 게임.
0: 지금 바로 그냥
1: 지금
0: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6: 지금 연락 주세요.
4: 근데 그 섭외 하나 오시지 않았어요?
0: 하나가 아니겠죠 뭐.
4: 앵경 렐레.
5: 아, 네. 아, 거, 아 거기서 이제 그
4: 본사
5: 그 데이트를 거기서 해달라고.
0: 아.
5: 네.
1: 여기
5: 장소 섭외
1: 여기 나라
5: 네
1: 여기
5: 네.
1: 나라
5: 앵경 네이션 네
0: 어 지금 저희 보이는 네. 라디오에도 그 앵경 네이션 아니, 인생 캐릭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건 안경이라고 봐야 돼요 렌즈라고 봐야 돼요
5: 아 제 최애 안경 네
0: 아 본인 소장품이세요?
5: 네네네.
0: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저희 어제 저희 팀이랑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그 멘트들이 있었어요. 앵경 네일도 그렇고
5: 네.
0: 또 제육볶음 관련해서 또
5: 맞아요.
0: 그것도 있고 그게 원고냐 아니면 이제 애드립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미리 좀 준비가 그래도 된 거죠?
5: 네 그렇죠. 그 큰 틀은 있었고요. 그 안에 저런 대사 같은 거는 순간순간 이렇게 나왔던 네
0: 애드립. 제이크 땡땡이
5: 제이크 땡땡은 솔직히
0: 네.
5: 그냥 제가 그 굴린 발음이었는데
0: 네.
5: 그 진경님께서 그걸 저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0: 와.
5: 천재가 아닐까.
0: 제가 네. 만약에 그게 애드립이면 약간 그 살리에르의 그 마음을 느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 대단하시네요.
5: 맞아요,
0: 진경 씨가.
5: 맞아요. 진경님이 거의 다 이제 편집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4: 와, 네네. 천재 맞아요.
5: 천재
0: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네. 그 우리 그 케빈, 네, 섭외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1: 저한테 저한테 지금 부탁하시는 거죠?
2: 아니. 홍보. 네.
0: 저희 그 근황 토크 안윤상 형님 넘어가도 괜찮죠?
1: 아, 가세요 네. 그냥. 가세요. 매일 아침에 보는데
0: 네네.
1: 뭐.
0: 네네. 아, 자 10월에는 세 분과 셀럽 상담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윤상님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셋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릴 겁니다. 다양한 셀럽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성대모사를 할 거 그랬다. 너무 어색해 미치겠네.
0: 자 그리고 어떤 그 고민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목소리로 고민을 또 읽어줬으면 좋겠는지 또 해결해줬으면 좋겠는지 인물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기웅씨 어디로 네. 보내면 되죠?
4: 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께는 홍삼 캔디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일단은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성대 모창단의 그 성대모사 목소리를 네. 좀 알아야 네. 되는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자신 있는 목소리 몇 개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뭐 할 필요 없잖아요.
0: 안윤상 형님 이제 뭐
1: 이거죠. 네, MB라든지 예, MB 출격 대기합니다.
0: 또 트럼프

0: 가지고 약간 FM 대행진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알림음 같은 것들도 기용 씨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사연의 맞습니다. 어떤 상황 전달하셔도 다 소화가 되죠.
0: 네, 즐겁게 한번 재밌게 한번
1: 뭐 병 따는 거나 뭐 깨톡 소리라든지 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윤상형님 네. 약간 기용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 우리 개콘 기준으로 하면 옥동자 형님.
2: 아, 그럼요. 아, 그럼요.
0: 맞습니다. 저도 아, 저의 롤모델이죠.
1: 그 격이잖아요. 네, 그죠? 네.
3: 아, 그 라인을 이렇게.
4: 롤모델 나라며. 네? 매번 바뀌어.
0: 어, 캐빈?
1: 받아주시다. 우리 김성원 형님 혹시 뭐 성대모사 몇 개만 더 해주시죠. 네.
5: 어, 하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 어, 이경영 씨까지도.
5: 바로 가시죠.
1: 네,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신청, 사연, 고민 사연을 보내실 때 같이 이렇게 지문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누구로 해달라고? 네. 네.
1: 보이는 라디오로 세 분의 그 표정들도 함께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케빈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케빈이요?
1: 네.
3: 어, 케빈 좋죠.
1: 어, 케빈, 케빈 목소리, 우리 케빈을, 왜냐,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3: 좋아요. 예. 케빈으로 할까요, 그러면?
1: 케빈도 이따가 한번 해. 지금 한번 살짝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케빈?
3: 이거 안경 줄까? 이거.
2: 어, 어 좋다.
3: 이거 안경.
1: 안경을 잘, 왜냐,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쳐드려야 되나요, 좀? 아니요.
6: Well, if you have any episodes, please send us. I'll read it for you. 내가. 줄게요. 읽어.
3: 나 내가 줄게요.
1: 만약에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읽어주겠다. 어, 좀 캐빈 yes. 좀 더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바로 가
3: 안경 쓰니까 바로 바뀌네.
1: 그러니까. 아. 아, 어 이렇게 그 고품격의 영어 문장은 저희 FM 대행진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2: 왜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1: 트럼프는
2: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1: 이형식 이상 안 가는데.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M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 아유,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마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맞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소머리 국밥만큼 따뜻한 가슴으로 0453님의 고민을 맛보겠습니다. 20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의 친동생이 막 결혼합니다. 근데 막 축의금이 고민이다 이거예요. 친구도 저도 미혼인데 동생이 먼저 막 결혼을 해요. 10만원 낼지 20만원 낼지 아직도 이 고민 중입니다 야. 라고 사연을 보내신 것입니다.
1: 야 이거는 진짜 정말 고민. 저는 진짜 실제로 이번 주 일요일에 저의 20년 지기 친구의 친동생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갑니다.
3: 아, 이거 본인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왜냐면 혼자서도 저도 친한 친구의 네. 동생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3: 예. 이거 완전 맞춤형인데요?
1: 예. 네. 요즘에는 축의금 시세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옛날에는 뭐 안 가면은 뭐 10도 보내고 오, 가면서도 네. 뭐 10도 보내고 많은 경우들도 있었었는데 요즘 그 식대가 워낙 비싸죠.
3: 맞아요. 네.
1: 두 분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
3: 현실이네 둘한테는.
0: 보통 이제 한 가격 예식장을 얘기 안 하면 되니까 한 8 정도 평균
1: 식대가
0: 8만 원 정도.
1: 야, 그러면은 사실은 10하면은 뭐 밥값 정도만
0: 네,
4: 그렇죠.
0: 거의 퉁이라고 보시면
3: 안 가고 오는 어때?
0: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3: 그러니까 그 네. 8만 원이니까 안 가고 오 뭐 이런 사람
0: 안 가고
3: 어때?
0: 오도 괜찮죠.
3: 아 섭섭하지 않고.
0: 네 그렇죠.
1: 기웅 씨는 우리 안윤상 형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뭐 좀 기대하는 숫자 뭐 있죠?
0: 아니 저는 이제 그 축사를 해주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아, 저는 사실
3: 그 섭외 비용이 얼마인지 네, 아십니까?
0: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3: 트럼프도 내려올 거고요.
4: 섭외
3: 대통령들도
4: 3만 원 정도 아닙니까?
1: 근데 저도 이번 주 일요일에 사회를 보는데
0: 내세요?
1: 그럴 생각인데요?
0: 어 진짜요?
3: 아
0: 너무 좋은 형이네 그러면
3: 사회 보면 안 내?
0: 어 안 내는 경우도
1: 축가나 사회를 네. 하거나 이제 안 내는 경우들이 더 많죠.
0: 네.
1: 어. 우리 그 성원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네. 그 직접 와서 한 10을 내는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를 좀 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4: 저는 그래도 기본 아마 시세 그때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한
3: 계산적이네.
4: 네, 기본 한 40 정도.
1: 결혼 이후로 한몫 챙기시려고 하신다고.
4: 근데 농담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1: 네. 그러니까요.
0: 근데
4: 우리 세 분은 안 내시고 그냥 밥만 드시고 좀 가주십시오.
0: 아, 저 내죠.
4: 넌 네.

0: 넌 2만 원이라도 내라.
1: 저 재능기부도 할게요.
2: 그러니까.
3: 난 줘야지. 성원아.
4: 예, 진짜 축의금은 네. 우리의 정말 오랜 고민이고 네, 일단은 맞아요. 안윤상 형님이 그래도 제일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3: 그렇죠,
4: MB 네. 버전으로 20년 지기 친구의 동생 결혼식 얼마 정도 하면 좋을지 또 어른의 또 목소리로 한번 딱 정해주시면
5: 많이 애매한데요.
4: 네.
5: 안 가시면은 10만 원 내세요. 그거 가면은 네. 가면은 혼자 가면 10만 원. 근데 네. 여자친구나 뭐 이렇게 지인을 데려간다 가면은 막 10을 더 얹어가지고 20만 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4: 아, 그럼
5: 인원수대로 그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4: 20년 지기 친구의 동생 혼자 가도 한 10만 원 정도.
5: 그치 뭐 10만 원 정도.
4: 친구가
5: 그렇게 합시다. 네. 시세는 따라가야지 뭐.
4: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여도 동생 결혼식을 또 안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5: 그렇지 뭐 일면식 별로 없고 하면은 뭐 갈 필요 있나?
1: 그럼 저는 안 가고 싶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4: 안 가고 싶 추천.
1: 네. 네. 가고는 이제 20 정도가 이제 가고는. 좋지 않지. 20년 지기면은
4: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0: 아니 근데
4: 생각하세요.
0: 20년 지기 친구한테 더 줘야지.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돈을 세이브해서 더
1: 근데 거의 이제 퐁당퐁당으로 생각해서 이 친구가 이거 했으면 나도 똑같이 이렇게
0: 아니 근데 내가 동생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퐁당퐁당이면. 형제가 없어.
1: 아 그러면 좀 손해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1: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4: 받을 걸 생각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 사실은 네. 근데
1: 그런
0: 거 좀 마음에서 우러나서
4: 제가 기용 씨가 좀 굉장히 계산적이네.
1: 아니 이 고민을 읽어드려서 저는 이제 기분 좋게 합니다.
4: 기용 씨 진짜 네.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네. 진짜 사업가인가 보다. 결혼 사업 가세요?
1: 아 근데 T는 아닌데 F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참 근데 기웅 씨랑 하는 게
4: 기웅 씨랑 성원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하세요. 굉장히 맞습니다. 그 친구분 입장입니다. 그렇죠? 친구 동생 입장이기 때문에
2: 맞아요.
4: 혹시 우리 그 케빈이 네. 또 아무래도 또 미국에서 또 자라왔기 때문에 또 IT 가이 출신이지 않습니까? 케빈 입장에서는 그 축의금을 이런 상황에 얼마 정도 하면 좋을지 좀.
6: 저는 일단은 10만 원이 네.
4: 10만 원, 네. 10만 원이 적당할 것 같아요.
6: 네, 적당할 이유는요?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를 해야 네. 밥값이 요즘 시세가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 네네.
6: 그럼 왜요?
4: 3은 남길 수 있다.
6: 3은 남길 수 있죠. 아. 무조건 10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4: 그렇군요.
6: So in American dollar, it should be
4: 환율이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6: How much would be that?
5: 80 dollars. Yes, $80.
6: Yeah.
4: $80
6: no, no, no, is enough.
4: 100. 10에 맞으니까 좀
6: yes, 맞나요? sir. Okay. Yes.
5: Hey.
6: Yeah.
5: Benjamin. Benjamin.
6: No.
5: Benjamin.
6: No. Oh, no, Benjamin.
5: Why?
6: $80, sir.
5: Oh no, no, no. You're fired.
6: Mr. President, I don't like you.
5: What? Hey, you're Democratic?
6: No, I'm Republican.
5: Why? Why I'm hate?
4: 지금 조금 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2: 영어 네. 방송 대행진
4: 한국 방송 FM 대행진이 맞고요. 자 바로 다음 고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유리님 사연인데요. 케빈으로 좀 부탁이 왔어요.
2: 네, 케빈. 네 이유리님
6: 남편이 남편이 회사에서 외국 지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4: 이게 케빈인가요?
2: 아 케빈 목소리로.
4: 케빈 목소리로.
6: 네. 남편이 회사에서 외국 지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 저는 가기가 싫어요. 여기 제 직장과 친구 가족 다 있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외국에서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다닐 기회를 주고 싶어서 고민합니다. Should I go?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4: 그렇군요. 고민은
0: 남편 따라서 외국을 가야 되나.
4: 가기 싫다 근데 본인은.
0: 가기 싫다.
1: 친구가 없으니.
4: 야 이거 근데 진짜 못 가서 안 다린 분들도 정말 많은데.
0: 이제 기간이 얼마나 될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2: 이게 진짜 그 이민 가본 그 입장에서 보면.
4: 있으시잖아요.
2: 네 어릴 땐 몰랐지만 네. 그 다 커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어머니. 엄청 그 리스펙합니다.
4: 어머님.
2: 네.
4: 그 어머니가 가서 막 고생을 많이.
2: 그럼요. 네. 그번 그 멕시코 타지 이렇게 가셔서 엄마도
4: 멕시코에서
2: 정말
4: 멕시코에서 자라셨어요.
2: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의 혼자 계시니까 네. 집에 계속 계시고 하니까 그게 분명히 우울증도 되게 심하셨을 거예요.
4: 얼마나 사셨어요?
2: 어머님 거의 그래도 한 25년 넘게.
4: 그럼 지금 타코를 더 좋아하시겠네.
2: 타코 엄청 좋아하시죠.

0: 네네네.
1: 20년을 네. 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니까 길게 간다면
2: 그렇죠.
1: 네. 네. 어, 희생을 좀 하셔야 되는 아무래도 입장이
2: 무조건 희생이죠.
1: 네. 네. 우리 그 기웅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일단 한국에서 안양에서 쭉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네. 제 친구한테도 들어봤는데 안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도 있었는데 그 한국 친구가 많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1: 에.
3: 그런 약간 고민 있지 않을까.
1: 안양 이야기는 왜 하신 거죠?
3: 아 저는 이제 안양 이제 한국에서 쭉 살았는데 아, 거기서 이제 알게
2: 토종처럼
3: 되는데.
2: 보여 걱정하지 마. 토종처럼 보여.
1: 아니 하마터면 저도 네네. 애틀랜타 출신인 줄 알고
3: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지금 살짝 절렸네요.
1: 아 네 좋습니다. 아 기웅 씨는 그래도 네네. 이제 좀 그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4: 아, 고민해봐야죠.
1: 네. 자 우리 그 김양배 씨 고민을 우리 기웅 씨가 GD 버전으로 지금 도착을 했어. 오케이. GD 버전으로.
5: 이 사춘기 아들이 막박이니까 내 스웩. 문제하면 응, 월, 왜 이렇게 짧게 답하면서 본인이 스웩 있게 용돈 필요할 때 어머니라고 합니다. 기웅 씨, 제 아들 머리, 어깨, 무릎발, 매매저 스웩.
0: 아 작가님 그, 너무 네. 웃기다. 네. 글 써주셨는데
3: 제 그, 목소리 코멘트 짧게,
1: 짧게 가요. 그 기웅 씨는 네. 사연은 읽고 코멘트는 좀 짧게 부탁한다고. 아,
3: 최대한 네 아니, 짧게
1: 음역을 아, 너무 아니라고 아니라고
3: 그럴 때 용돈을,
1: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3: 용돈을 끊으시면 됩니다 어머니.
1: 근데 네. 기웅 씨 일단은 네. 그 GD 버전이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3: 아 네네 네. 빠르게 네.
1: 너무 대들고
4: 사춘기 아들
1: 문자라면 엉, 헐, 왜 뭐 이렇게 짧게 답해서 조금 속상하다. 근데 용돈 네. 필요할 땐 어머니라고 한다. 기웅 씨가 혼 좀 내주세요 했는데
3: 네.
1: 기웅 씨는 어머니 말씀을 좀 어렸을 적에 잘 들으셨어요?
3: 전 사춘기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오고 있어서
1: 아 그래.
3: 근데 이제 살살
1: 저는 한 초등학교 네. 저학년일 때부터 사춘기일 줄 알았어요.
3: 아 진짜요? 아닙니다. 말 진짜 잘 듣고 지금 이제 계속 잘하려고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4: 효자예요.
1: 네. 네. 아 효자구나. 네.
4: 아니 근데 향배 씨는 진짜 아드님이 되게 서글서글하고 좋네요. 그렇지 않아요? 엉헐 왜라고 답을 하잖아요 일단
1: 기질이.
4: 아 기질이, 그럼요 기질이. 이거 사춘기 아닙니다 향배씨
1: 귀엽잖아요.
4: 아 그럼요 너무 귀엽고 어머니라고 해주는 아들 세상에 사춘기면 14살 15살인데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다가가는다.
1: 저는 지금 약간 김명정 앵커의 목소리.
6: 어머니 아드님 사춘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서글서글해요. 딸 같은 아들 두셨어요.
1: 이게 사람입니까?
6: 사람입니까? 사춘기예요. 사춘기예요.
1: 네, 아 우리 케빈의 그 답변은 광고를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네.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 FM 댕진 4부는 아에르웍스, 경기도청, 시니어 브랜드 금비,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제공입니다.
7: 아에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지금비.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2: FM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탄력 케어 전문 브랜드 엘렌실라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 쉽고 간편한 혈압 측정 오므론에서 자동전자 혈압계,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자 당근 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남성 뷰티 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티트리 케어 쿨 샴푸,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우리 뭐 세 분이랑 시간이 너무 짧다 뭐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세 분이 매주 개그 콘서트 전부 노래자랑에서 성대모사로 노래를 부르시는데 오늘도 FM 대행진을 위해서 라이브를 또 우리 또 네. 우리 안윤상 형님이 진두지휘 또 해주셨고 네. 네. 어떤 노래로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 네.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노래인데 청혼 감미롭게 네. 네. 10월은 또
2: 개그 콘서트에서
3: 개그맨들 또 결혼식 행사를 많이 가야 되는
2: 오늘은 또 결혼식으로
3: 네. 어필하기 위해서
2: 네. 이제 세 분이 청혼. 또 함께해도 갑니까?
4: 그랬으면 좋겠어요.
3: 좀 섭외 좀 해주세요.
2: 네. 청혼으로 네.
5: 저 혼자도 갑니다.
2: 그 선택이 싸게 이렇게 한 분 몫으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제 세 분
5: 아니 그래도 셋이 네.
2: 혼자 가도 세 명 몫을 받는다고요?
4: 당연하죠.
5: I'm Kevin. 같이
6: I'm
5: 가시죠.
6: Kevin. 네. 케빈과 아이들입니다.
3: 찐따 컨셉이 포장돼 있는 거야.
2: 박진영 씨의 청혼이죠?
3: 아니요.
2: 노래 청혼.
3: 노래 청혼이죠.
7: 예, 우리 저 임창정 씨 네. 나오셨죠? 예, 저랑 화음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2: 양기용 씨가 임창정 씨로.
8: 겁나 카리스마 있어.
7: 하하하하, 갑니다.

0: 아니 아유 그네였는데 까먹었어요.
1: 좀비야 프랭 모두 다네
2: 많은 분들이 이 와중에 화음이 쌓이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3: 아유 당연하죠. 다 되는 거지. 근데 메인 보컬인데 뭐 그거 못 살까?
2: 아 대단합니다. 역시 MB가 이렇게 또 치고 나오는 게 아, 또 있네요. 아,
3: 말로.
2: 어느새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4: 너무 빠르네요.
2: 우리 세 분과는 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그 케빈 또 바빠졌다고 안 나오지 마시고.
4: 아 아닙니다.
5: 케빈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4: I love you 장식.
0: 네. Thank you, Kevin.
2: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바바.
6: 안녕.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정체를 감안하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경기 남부 지역의 빗줄기가 거센데요. 현재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 옥산 하이패스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사고 도처리 중입니다. 2km 구간 막혀 있고 이후 북천안 일대 주춤하다가 기흥부터 서울시내 반포 쪽 진입에도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 휴게소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뒤로 크게 혼잡하고요. 이후 남양주에서 토평, 광암터

0: 터널부터서 하남 쪽으로,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향도 수락산 터널부터 사패산 터널 쪽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시대는 출근 정체 부쩍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 구리 방향 강변북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쪽 정체 통과에 1시간 40여 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6: 2시엔 가비가 내려가. 내려가. 퀸디, 저 오늘 코 수술하러 갑니다. 이 마음을 가다듬기 좋은 노래 도수경님의 팝콘 듣고 싶어요. FM 대행진의 식디. 조정석 씨가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B.I.O. 병03님, 바이오 ENG님이요. 꺅, 감사합니다. 바이오 ENG03입니다. 알고 보니 바이오 ENG님이시라고. 바이오. 네. 실수해도 당당한 DJ. 그게 퀸디의 마인드.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9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어제 낮에는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하고 튀어나왔다면 이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덥지? 그리고요, 저녁에는 또 이 말을 한두 번 했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습한 거야? 어제 그렇게 덥고 습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고 그랬나 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혼잣말로라도 이런 말씀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 거야?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걸 보니까 계절은 또 자기 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우리가 잘하는 거 해보자고요. 각자 자리로 쓱 찾아가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화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